되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주 노동자가 110만 명 넘게 사는 대한민국, 이름을 부르는 순간 존중도, 안전도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일주일 내내 더위에 고생하셨는데 오늘도 많이 덥답니다. 날도 이렇고 게다가 일요일이니까 시원한 데서 뒹굴뒹굴하면 좋겠는데 휴가도 떠나고 싶은데 당당이님들 말씀을 들으니 오늘도 일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8월에는요 특히 시험이 많다네요.
1: 그렇대요. 오늘 당장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있네요. 취업에서 가산점을 받으려는 분들과 또 한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 시험을 보는데 10시부터 시작이라니까 지금은 시험장에 들어가 계시겠죠. 네. 또 여기 늦깎이 고등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분은 모레 11일에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도 보신대요. 모두 7과목을 시험 보는데 지금 총정리하고 계시다네요.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또 같은 날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도 치러집니다.
0: 네. 고3과 N수생을 비롯해서 대입 수험생 당당이님들은 9월 초에 2일에 모의고사가 있대요. 오. 그 얘기도 해주셨어요. 이 9월 모의고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실제 수능과 가장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더위 물리쳐가면서 열공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저께 전기기사, 소방설비기사, 산업안전기사 시험 보셨다는 남성시대 가족도 생각납니다. 이렇게 다들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시니 더위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날씨도 우리 생활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고 믿고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자, 일요일 여성시대 오늘 오프닝에 시험이 정말 많은 달이다.
1: 네, 네,
0: 그런
1: 네,
0: 8월이다
1: 네.
0: 말씀드렸는데요.
1: 그렇죠? 네. 이 더위에 네. 아,
0: 각자의 자격증을 위해 정말 네. 또 성적을 위해 열심히 공부 중인 분들 많으시네요.
1: 시험 시작이 10시면 보통 몇 시에 도착들 하실까요?
0: 그래도 1시간 전에는 좀 도착해야 마음이 그렇죠? 편하지 않을까요?
1: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0: 그렇죠. 야, 저도 뭐 한국어 능력 시험이니 뭐 토익이니 이런 것들 참 그때 준비생 시절에
1: 네네네.
0: 돌아다니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1: 아, 보셨어요 시험을?
0: 네네.
1: 당연히 봐야 되죠.
0: 네.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아,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게요.
1: 예. 시험이.
0: 네. 감사. 이게 그러니까 그 학창 시절을 보는 거와 또 이제 나의 취업을 위해서
1: 네네.
0: 준비하는 건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벌써 수능 얘기가 나오면
1: 네.
0: 야, 수능은 항상 수능 한파와 함께
1: 맞아. 근데 한파가 좀 없어진 적이 있어요. 또
0: 확실히 좀 수그러졌죠?
1: 네.
0: 예, 예전에는 진짜 추웠던 것 같은데 요새는 확실히 한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1: 또 수능 날에는 경찰 사이카 타고 의도 타고 학교 도착하는 친구들도 있고 꼭 있어요.
0: 꼭 있어요.
1: 네.
0: 예, 참 미안하지.
1: 어쩔 수 없이
0: 예.
1: 정말 불가피한 어떤 이유 때문에 다들 그렇게 되는 거죠.
0: 예.
1: 모든 수험생들 하여튼 파이팅!
0: 파이팅입니다.
1: 뭐 준비한 만큼 꼭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0: 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
1: 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이종극님이 주셨어요. 이종극 씨.
0: 예.
1: 문여사 환갑이라카네. 아이고야, 오늘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하는 우리 마누라 문혜영 여사님 환갑이라꼬. 솔직히 일주일 전만 해도 그냥 매년 돌아오는 생일 오는갑다 했는데 우연찮게 채팅방에서 대화 내용을 보다가 가만 보자. 66 말띠가 환갑이라꼬. 에? 아이고야, 우리 마누라도 환갑이네. 바로 알게 됐지. 벌써 참말로 세월 빠르다. 아이? 결혼 34년 아니 연애 포함해서 36년이 이렇게 후딱 가뿐네. 어? 첫 만남 때 데이트 신청한 지가 엊그제같이 아직도 금방 그린 수채화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당신 처녀 때 그리고 신혼 때 참말로 예뻤다 아이가. 키도 크고 날씬하고 이국적이고 정말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 미스코리아 나갔으면 무조건 진이었다이.
0: 야.
1: 지금도 우리 방에 있는 괌에서 찍은 신혼사진 보면 외국 유명 배우 저리 가라다. 내 진짜 농담 아이데이. 근데 우째 참 내 만나가 인생이 확 팔자가 더 좋게 폈지요. 농담이고 결혼하고 아 셋이나 낳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가고 난 마 정년 퇴직하고 참 희노애락 대소사가 많이 있었지. 여보 그래 세월의 주름살이 굳은살이 몸에 배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갑다. 특히 당신은 더 강해졌잖아. 아 셋 아니 넷까지 넷 키운다고 특히 내 때문에 더 많이 강해졌을 기다. 신혼 초 직장생활하며 여적이 여기저기서 발생한 사건 사고 애먹인 일만 생각나네. 아, 이제 걱정하지 마소. 늙어가 사고 칠 일도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식들이 보물 아이가. 지금은 취업 준비하고 있지만 마 조만간 좋은 소식 있겠지. 당신 말대로 조급하게 아들 다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면 잘 풀리겠지.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노.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기다려봅시다. 당신 닮아가 우리 아이들 각자 갈 길 잘 찾아가리라 믿습니다. 또 내 정년 퇴직하고 집에 많은 변화가 생겼지. 우리 집에 사실상 가장은 자기 아이가. 당신은 돈 벌어 오고 마내는 집에서 놀고 오늘도 묵묵히 복지관 강사로 나가는 당신의 뒷모습을 보며 집에서 삼시세끼 챙겨 먹고 있으면 좀에 미안타. 빨리 재취업이 또 되어야 할 낀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어? 주식도 곤두박질 가게도 빈 공실 딸내미 유학 준비에 매월 돌아오는 생활비, 카드 결제 비용, 세금까지 막 당장 현금이 없어 밤마다 고민하는 당신을 볼 때

0: 상 미안하오. 마누라 좀만 믿고 기다려주소. 내 뭐든 할 거니까네. 부부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거라고 했지요. 지금까지 천방지축 나와 살아준다고 정말 고생 많이 했소. 네, 애물단지 같았지만 앞으로 보물단지 될 끼다. 물론 아직 안 끝났대이. 앞으로 한 50년은 더 같이 살아야 될 끼다. 여보, 우리 앞으로도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봅시다. 당신 머리카락도 빠지고 눈도 점점 들어가고 배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다고 걱정하는데 괜찮다. 난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이쁘다. 항상 건강합시데이. 영원히 사랑합니다이. 당신의 영원한 피터팬 유어 달링 종극.
1: 야, 이 찐한 부산 사나이에 네.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아니, 사연이었습니다.
0: 사투리로 사연을 쓰셨어요.
1: 예, 이 종극님.
0: 종극님. 네. 네. 멋쟁이다 이분.
1: 아, 우리 아내분이 이 사연 들으면 진짜 감동 받을 것 같아. 그래, 지금은 비록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믿음직스럽게 내 남편이
0: 아이, 그럼요.
1: 우리 함부로 함께 잘해 나가보자.
0: 네. 네.
1: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내 눈에는 여전히 아름답다. 네, 말씀 주시면 최고죠. 예, 우리 문혜영 여사님이시죠?
0: 네, 환갑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네,
1: 아주 멋쟁이 남편을 두셨네요. 진짜 앞으로도 백년해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부산에서 온 사연을 멋지게 또 부산 사투리로 소개를 해주시니까
0: 네.
1: 다음 사연은 제가 그 지역에 맞는 사투리로 저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0: 경인지역 사투리를 부탁합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로에 박치송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다행이네요. 인천은 네? 크게 사투리가 없잖아요. 5시 정도면 새벽일까요? 아침일까요? 새벽이든 아침이든 좋습니다. 제 나이도 이제는 어르신이라는 65세가 되었네요. 정확히 5시면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누가 일어나라고 깨우지도 않았는데 약속이나 한 듯 몸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 약속하기는 했죠. 아침에 주간보호센터에 도착해서 모시러 가겠노라고 어르신들과 약속했습니다. 처음 약속한 시간이 길다면 좀 길게 느껴지겠네요. 올해로 딱 10년이 됐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의 요양보호사로서 좀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설까요? 약간의 둔덕만 있어도 어르신들이 걸려서 넘어질세라 오버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4년 동안 여기 센터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요양보호사로서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것보다 손수 직접 해보시게끔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면서 제가 보호자지만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보호자는 아니기에 제가 아들이지만 어머니가 혼자 계셔야 할 때가 더 많기에 다른 어르신들께도 무조건 편하게 일어나도록 도와드리는 것보다는 일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물론 몇 번 말씀을 드리다 보면 약간의 강요처럼 느껴져서 그런지 어르신들께 미움받을 때도 있긴 합니다. 이곳에는 북한이 고향이신 분도 계시고 중국이 고향이신 분도 계십니다. 일평생 도시에서 사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큰 건물을 보시면 신기해하는 농촌에서만 사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 성격부터 모든 게 제각각입니다. 항상 모든 걸 어르신들 입장에서 듣고 보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요양 공부를 했어도 어르신들처럼 더 나이 들어보지 못했고 여자가 되어보지도 못했고 치매에 걸려보지도 않았는데 알아야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다만 저도 아들이 돼봤고 어머니가 계셔봤기에 어르신들께 큰아들처럼 최선을 다할 뿐이죠. 이번 달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신 남자 세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보다 두 살 적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부인께서 직접 모시고 오시는데 가끔 주차장에서 뵙습니다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할 길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부인으로서 속상하신 마음을 충분히 알고 또 알기에 뵐 때마다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0: 가끔 시간이 나면 저와 나이가 비슷한 남자분들과 옥상에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모든 걸 접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철없이 뛰어놀던 시절부터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환자고 수급자분께서 보호자가 되기도 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반대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평소에 금요일까지만 일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근무합니다. 하루 5시간 정도만 근무하는데 토요일에는 오후 5시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어르신들과 다양한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저녁 시간이 되면 집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하루는 인천 계양대교를 건너면서 한 여자 어르신을 모셔다 드리는데 하루 종일 근무하다 보니 지치기도 하고 좀 힘겨웠습니다. 집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 어르신은 저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혹시나 어디가 불편하셨나 깜짝 놀랐죠. 허리가 아주 많이 굽으신 어르신이거든요. 그런데 어르신은 차에서 내린 뒤 제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그때 어르신의 따님이 시원한 음료 한 병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어르신이 미리 따님께 연락하셨던 겁니다. 시원한 병이 손 때문에 더워질까 봐 화장지에 꽁꽁 싸서 가지고 내려오셨더라고요. 어르신을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 계양대교 한편에 차를 세우고 아라뱃길을 바라보면서 주신 음료를 마셨습니다. 언제 힘들었냐는 듯이 피로가 싹 풀리면서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좋다. 허리가 굽으신 어르신께는 지팡이가 되어드리고 잘 걷지를 못하시는 분들께는 튼튼한 신발이 되어드리고 걷기가 힘드신 어르신께는 기꺼이 휠체어가 되어드리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1: 그래요. 어르신까지는 또 안 돼도 또래들이 또래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마음이 더 짠할 것 같지 않아요?
0: 그러네요.
1: 옥상에서 모여서 철없이 뛰어놀던 그때 얘기 섞은 이건 뭐 환자와 보호자가 거꾸로 된 것 같은 그런 그래요. 아무리 살펴봐도 반대가 됐다. 네. 그 반대 입장 같았다. 그런 얘기도 좀 짠하고.
0: 그러게, 현재 이제 65세가 우리 박지성님 되셨는데 어르신들의 요양보호사로 또 길을 걸어오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이제 내 나이가 어르신이라 불리는 나이지만 그래도 아직 또 다른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살펴드리는 일을 하시면서.
1: 네, 그렇죠. 예. 맞아. 그러게, 어떤 우리 친구 중에는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본인의 어머니를 그렇게 또 극진하게 가실 때까지 모신 친구가 있어요.
0: 네, 나의 가족을 돌보고자 그런 자격증을 따신 분들도 그렇게 계시죠.
1: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 감탄했어요. 어머, 세상에 언제 그건 준비했니? 그러면서.
0: 진짜.
1: 그래도 알아야 되겠더라고 하면서 우리도 늙어가고 사는 동안은 어쨌든 늙음을 피해갈 수는 없다.
0: 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
1: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자 하는 뜻에서 뭐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0: 야, 좀 더 내 가족을 전문적인 케어.
1: 네, 필요하죠. 필요해.
0: 준비를 하신 분이시군요.
1: 네, 그런 사람도 있고. 네.
0: 아, 오늘 사연 주신 두 분 덕분에 또 아주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1: 자, 이종극님께는 굿데이 꾸러미가 가고요. 홈카페 꾸러미는 박지성님께 드리겠습니다.
0: 우리 희은 누님의 늘 그대 이 곡 들려드릴 텐데요. 성시경 씨가 프로듀싱을 한 곡이죠?
1: 네, 그렇죠.
0: 네. 이 뜻밖의 만남 시리즈 또 안 하세요? 굉장히 좋은데.
1: 할 거예요. 할 거예요.
0: 오, 예고해 주시는 겁니까?
1: 네. 할 겁니다.
0: 네. 또 찾아온다고 하니까 뜻밖의 만남.
1: 네.
0: 언제쯤?
1: 비밀입니다.
0: 알겠습니다. 이 곡 들으시고요. 저희는 2부로 넘어갑니다.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0: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도권의 열대야는 주춤했습니다. 밤사이 서울의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17일 동안 이어졌던 서울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더위가 물러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에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은 34도까지, 전주 35도, 대구는 3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강릉의 낮 기온 26도에 머물겠고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 오늘 오전까지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고 내일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간, 경북 북동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지식과 교양을 쌓는 일요일 순서 여성살롱. 8월에는 방학특집으로 교양과학서적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책 코스모스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 그리고 늘 배우는 자세로 사는 어른들 모두 모두 모여주세요.
1: 자, 과학자들에게 책 한 권만 추천해달라고 하면 가장 많은 표를 받는다는 코스모스라는 책. 이 책과 인연이 깊은 천문학자 이명현 님과 함께 오늘도 우주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명현 쌤, 어유, 우주선을 타고 오시네요.
0: 여성시대의 8호를 채워주시는 천문학자 이명현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긴 머리를 휘날리며 와주셨는데 근데 머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기르신 거예요?
2: 네, 꽤 됐는데요.
0: 꽤 되셨겠어요. 네네. 길이를 보니까.
2: 제가 그 네팔에 이제 한 가는데 좀 길게 가게 됐는데 이제 가기 전 갔다 온 다음에 머리가 좀 길어졌잖아요.
0: 네.
2: 그래서 그때 그 딸아이가 뭐 길러서 네. 기부하라고 그래서 소아암 그러자.
0: 환자를?
2: 네네, 소아암 환자. 그래서 기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0: 아, 그렇군요. 아,
1: 소아암 환자를 위한 기부.
2: 네, 네, 원래 그랬는데 이제 딸아이나 아들은 기부를 했는데 네. 저는 이렇게 머리숱이 적다 보니까 더 길러서 하자 이러다 보니까 아. 지금까지 와버렸어요.
0: 아, 그러시구나.
1: 그럼 얼마나 지금 기르고 계신 거예요?
2: 거의 한 7, 8년, 8년
0: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되는 거예요.
2: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0: 오, 길이가 그 정도 네네. 되는 길이에요.
1: 좀 허리 맞아. 정도까지 내려오셨어.
2: 네, 그 정도까지
0: 네, 내려오셨어.
2: 내려오고
0: 맞아. 네, 그래 온 식구가 다 같이 기부를 하시고 선생님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2: 네, 조금
0: 수치
2: 더,
0: 없어서
2: 조금 더.
0: 조금 더 하자 하고 네. 기르고 계십니다.
1: 자, 이렇게 긴 머리 우리 명현 쌤은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연구 교수를 지내셨고요. 대중이 과학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돕는 커뮤니케이터이자 과학 콘텐츠 그룹 과학책방 갈다의 대표이십니다.
0: 네, 명현 쌤. 그 과학을 난 좀 더 잘하고 싶다. 수학을 잘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또 어른이 되고 나서도 아유, 내가 그때 과학하고 수학을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어. 이렇게 후회하는 어른들이 많은데 명현 쌤은 과학과 또 수학 다 잘하셨을 텐데 자, 과학 공부는 왜 필요한지 과학이란 대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 과학과 기술이라는 것이 약간 공기 같은 거잖아요.
0: 네.
2: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쓰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세상을 보는 태도를 갖게 되면 조금 동시대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식으로 뿐 아니라 약간 태도를 갖추는데
0: 아.
2: 이 과학과 기술에 대한 최소한의 교양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과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참 조금 슬픈 게 학교에서 과학과 수학을 배우다 보니까 네.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아,
1: 네.
0: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맞출 수가 있으니까 문제를 막 꼬아내잖아요.
2: 문제를 위한 문제들.
0: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사람들이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돼서 약간 과학 공부, 과학 수학 공부를 할 때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하고 그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태도를 익히는 걸 할 수 없이 지금 약간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어쨌든 그거에 맞게 해 나간다고 하지만
1: 네.
0: 정작 세상에 재밌는 과학 이야기나 수학이 많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도 조금 일치시키지 말고 분리해서 즐기면서
2: 그러니까.
0: 네, 그런 슬프지만 그런 태도가 조금 필요한 시기 같아요.
1: 네.
2: 전 문과생으로서 네. 정말 너무나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0: 그러니까 일단 과학 이야기하자 그럼 막 수학해야 되고 시험 이런 그러니까. 게 떠오르니까 네. 장벽이 생긴 거예요.
2: 수학 똑같이 무슨 법칙 막 외워야 그쵸. 되고 숫자로 무슨 막 이런 거.
0: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걸 떨쳐버리고 뭐. 코스모스 이야기하지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과 밀접하게 있고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2: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책을 읽으면서 좀 그런 흥미를 좀 갖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네.
2: 사실은 우리 시대에 과학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
0: 그게
2: 그건
0: 이제
2: 다 알지만.
0: 다 알지만 그렇죠. 접근하는 문턱이 너무 높아요.
2: 맞아요.
1: 네.
2: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명현쌤은 69년 7월 16일이었죠. 아폴로 11호 그 발사 장면을 보면서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되셨다. 라고 해주셨는데 과학 공부에 관심이 있어도 성적 때문에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우리 학생들 마음 아실까요? 예.
0: 그 저기 제 친구들 중에도 친한 전들 문학 동인회 문예부 같은 걸 해서 친구들 네. 중에도 일찌감치 수학 과학을 포기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그냥 한 70점 정도 맞을 정도로 일단 포기는 하지 마라. 그래야지 나중에 과학에 관심이 생겼을 때
1: 네.
0: 복귀할 수가 있잖아요.
1: 네네.
0: 근데 참 그게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시험 없었으면 좋겠어요.
2: 그래. 아니 어디서 봤더니 무슨 그 큰 자아 같은 거를
0: 네.
2: 책상에 올려놓고 그냥 이렇게 내리치면 튕겨 나가잖아요. 신문지 한 장을 살포시 포개놓습니다. 거기다 그리고 자아를 내리치니까 야 꿈쩍도 안 해.
0: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왜 공부를 하고 예. 뭘 알고 싶은지를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2: 네.
0: 그냥 맨날 문제만 풀잖아요.
2: 그러니까 뭐 압력이 어쩌고 저쩌고 작용 네. 반작용이 뭐 이런 거 외워야 되고 막 이런 게 재미없지.
0: 그러니까 이제 삶과 연관시켜서 해야 우리가 또 설득력도 있고 이해도
1: 네.
0: 잘 되잖아요. 그런데
2: 네.
0: 그런 게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맞습니다.
2: 그러니까 우리에게 과학을 좀 쉽고 재밌게 풀어주세요.
0: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이제 네. 어쨌든 진검달 역할을 해야
1: 돼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2: 자, 두껍고 아주 어렵다고 소문난 과학책. 하지만 필독서로 추천받는
1: 네. 네.
2: 코스모스를 쉽게 풀어주실 가이드로 모셨습니다.
1: 자, 이 두꺼운 책은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몇 부분 나누면서 이제 우주와 별과 사람에 대한 그 칼 세이건과 명현쌤의 견해를 나눠보겠습니다.
2: 네.
1: 자, 이 책에 이제 우주에 대한 챕터. 그 우주는 어떻게 태어났고 얼마나 광활한지 우주에다가 카메라를 대고 사진을 찍으면 예쁜 별 사진을 많이 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0: 그 우주가 그러면 이게 넓고 광활하고 무한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현대과학이 알아낸 게 되게 멋지고 충격적인 게 우주가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2: 시작이 있어요. 우주의 시작이.
0: 그게 130 우주의 나이를 지금 현재 나이를 138억 년이라고 했거든요.
1: 네.
0: 그 말은 우주가 138억 년 전에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2: 그럼 그전에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0: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을 우리가 빅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빅뱅 우주론 이렇게 부르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그때 태어나면서 시간과 공간 즉 우주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그 이전은 뭐냐 이러면
2: 네.
0: 그 이전을 말하는 거 우주 기원론이라 그래서요.
2: 네.
0: 우주가 왜 어떻게 생겼는지를 또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조그맣게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점점 커져서 이렇게 큰 우주가 되었다는 게 관측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2: 저는 그런 거를 우리 인류가 계산하고 밝혀낸다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0: 네, 그 1929년에
2: 예.
0: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2: 망원경 이름이잖아요.
0: 네, 허블 그래서 허블 우주 망원경이 된
2: 예,
0: 거예요.
2: 예.
0: 허블이라는 사람이 관측을 해봤더니 우주가 팽창하고 있더라 하는 걸 관측적으로 알아낸 거예요.
2: 이야, 신기해요.
0: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915년에 아인슈타인이
2: 예, 예.
0: 우주라든가 이런 공

0: 공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팽창할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하는 걸 이론적으로 이미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빅뱅 우주의 배경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의 이론적인 배경은 아인슈타인이. 그다음에 그렇군요. 관측적으로는 허블이.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빅뱅 우주론에서 우리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1: 커지고 있다.
0: 팽창 우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 아니 보통 우리 인간도 성장기가 지나면 그거 그만 자라고 하는데.
0: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예. 얘가 영원히 팽창할 거냐, 어, 예. 가다 멈출 거냐, 멈춰다 자기 작아질 거냐, 예. 이걸 가지고 또 논쟁을 하고 있어요. 어허.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영원히 팽창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와.
2: 네. 근데 뭐. 138억 년이고 이러면 우린 실은 뭐.
1: 목을 헤아릴 수가 없는 횟수예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제가 질문하신 대로 하늘 아무데나 카메라를 두고 찍으면 빈 하늘 같이 보이는 곳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허블 우주 망원경 아까 말씀하신 거로 그 비어 있는 것 같은 하늘에다가 대고 사진을 그냥 몇 주 동안 찍었어요.
1: 네.
0: 그랬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같은 이런 은하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어느 곳을 대고 찍던 뭔가가 굉장히 많다 하는 것들을 알아냈죠.
1: 차. 그렇군요.
0: 그러니까 별 사진 요즘에 핸드폰 너무 좋아가지고
2: 네.
0: 어디 밤하늘에 어디 가서 그냥 켜서 뭐 3초, 4초 노출 주면 별들이 막 찍혀요.
1: 참 그렇군요. 아, 그럼 모든 존재는 태어나고 죽는다. 이런 전제하에 별도 그렇습니까?
0: 네.
1: 별도 태어나고 죽나요?
0: 별의 일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별 그러면 지구도 별이고 뭐 하늘에 보이는 별도 별이고 다 별이라 그러잖아요.
2: 네.
0: 근데 천문학적으로 별 그러면 딱 탄생하는 시점과 죽는 시점이 있어요. 별이 빛을 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빛을 내는 순간을 별이 탄생했다. 그다음 그 빛이 꺼지면 별이 죽었다. 그러니까 별이 일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 같은 별도 별인데요.
2: 예.
0: 얘가 지금 빛을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빛을 보는 거잖아요.
1: 예. 그렇죠.
0: 끊임없이 이걸 핵융합이라 그러는데 수소랑 수소를 합쳐가지고 헬륨을 만들어요.
2: 예.
0: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잉여 에너지를 가지고 빛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빛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어느 순간에 태양이 자기가 가져온 수소를 다 태워버리면
1: 그러면
0: 더 이상
1: 거죠?
0: 빛을 못 내잖아요.
1: 그렇죠.
0: 그 순간을 별의 죽음의 순간이라 그러고요. 예.
1: 태양이 그렇게 되면 지구도 역시?
0: 지구도 그냥 덩달아서 없어지는 거죠.
2: 그
0: 태양이 지금 50억 년 전에 빛을 예. 내기 시작해서
2: 네.
0: 지금 50억 년 동안 빛을 내고 있고요. 앞으로 50억 년 동안 더 빛을 낼 거예요.
2: 일단 우리는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이게. 아니 근데 갑자기 수업 시간에 학창시절에 배웠던 생각나. 이게 그냥 별을 단순히 별이라 부르고 그것도 다 종류가 있던데요.
0: 종류가 있죠.
2: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느냐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0: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빛을 낸다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처럼 수소와 수소를 합쳐서
2: 네.
0: 만드는 핵융합작용을 하면서 빛을 내는 거.
2: 예.
0: 그런 애들을 항성이라고 불러요.
2: 항성.
0: 그래서
2: 그래, 나왔다,
0: 사실은
2: 나왔다.
0: 항성이 예. 이제 진짜 천문학에서 이야기한 별이고요.
2: 예.
0: 지구는.
2: 그럼 별이 아니네요.
0: 빛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2: 못하죠.
0: 태양빛을 반사하거든요.
2: 예.
0: 이런 애들은 행성.
2: 행성.
0: 그래서 지구나 화성은 행성이고요. 밤하늘에 보는 별들이나 이제 태양 같은 애들은 항성.
2: 네.
0: 그렇게 구분을 하죠.
2: 스스로 빛나면 항성.
0: 그렇죠.
2: 예. 빛을 반사하면 행성.
0: 네. 맞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 항성은 뭐예요? 태양 하나잖아요.
0: 태양이 있는 곳을 태양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태양 주위에 지구, 화성 이렇게 있잖아요.
2: 그러니까
0: 우리 은하라고 부르는 곳에는 예. 태양계 같은 게 수천억 개가 있어요.
1: 수천억 개가 있어요? 네.
0: 태양 같은 이제 별이 있고 행성이 있는 애들 수천억 개가 모이면 그걸 은하라고 불러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 은하고요. 그런 은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속에 지금 한 2조 개 정도 있는 거로 밝혀지고 있어요.
2: 은하를 너무 쉽게 봤구나.
1: 그러네.
2: 그렇죠. 은하는 태양계.
0: 태양계가 예. 수천억 개가 모여서 은하를 이룬다.
2: 은하를 이룬다.
1: 참. 야, 생각할수록.
2: 감이 안 잡힌다.
1: 그렇죠?
2: 규모가.
1: 진짜.
2: 그렇죠? 예. 자, 그래도 항성 행성 오랜만에 떠올려봤습니다. 우리는 근데 예전부터 또 전해내오는 얘기로 아기를 삼신할머니가 점지해주고 황새가 데려다주고 뭐 별나라에서 아기 천사였다라고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듣곤 하는데 근데 그 코스모스라는 책에서도 칼 세이건 그 박사님이 알고 보면 우리는 모두 별한테서 왔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0: 네, 별의 자식이란 말도 쓰고요.
2: 별의 자식.
0: 그다음에 별 먼지, 스타 더스트,
2: 네.
0: 스타 스톱 그렇게 얘기를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게 수소,
2: 네.
0: 산소, 질소, 탄소, 황인 이런 원소들이 우리 몸을 주로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원소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아까 태양 같은 별들이

0: 일생을 살잖아요.
1: 예.
0: 그러면 산소를 태워서 헬륨을 만들고
2: 네.
0: 또 헬륨이나 이런 걸 태워서 탄소, 질소를 만들거든요.
2: 네.
0: 그리고 얘가 죽어요.
1: 네.
0: 죽으면 얘가 흩뿌리는 거예요. 주변으로.
2: 네.
0: 그러면 그 흩뿌려진 데서 또다시 별이 탄생을 하거든요. 뭉쳐가지고.
1: 예.
0: 그래서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우주가 생긴 지 3세대나 4세대 별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의 엄마의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2: 네.
0: 그 별들이 태어나서 일생 동안을 산소, 질소, 탄소를 만들고 죽었어요. 그럼 그 토대에서 또 별이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산소, 질소, 탄소 이런 애들이 되게 풍성했던 거예요. 그런
2: 네.
0: 토대에서 지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자연스럽게 생명체를 만드는 요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수소, 산소, 질소, 탄소 이런 애들이 태양의 엄마의 엄마 별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의 고향은 그 뜨거운 별의 내부잖아요.
2: 네. 그렇죠.
0: 그러니까 우리는 별의 자식이다.
2: 그렇게
0: 그래서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스타더스트, 별 먼지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이상은 씨 노래에 스타더스트라는 노래가 있어요.
2: 네. 네.
0: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녹여서 만든 거죠.
2: 어허, 그렇군요. 와.
1: 이야, 재밌다. 우리가 태양이.
2: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성 원소들은 우주의 별과 비슷하다.
0: 네, 거기서 직접적으로 거기서 온 거죠.
2: 왔다.
0: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별 하나 나 하나 저 별은 나의 별
2: 예.
0: 이렇게 부르는 게
2: 예.
0: 그냥 메타포가 아니고 실제로 화학적으로 우리가 그 물질로부터 온 거죠.
2: 그렇군요. 와. 아니 빅뱅이란 그룹이 있지 않아요?
1: 있죠.
0: 네, 그룹이
1: 빅뱅.
0: 있죠.
1: 네, 네, 네.
2: 어떻게 알고 제목을 그렇게 지었어요?
0: 굉장히
2: 그런 생각도 들어요.
0: 많아요. 빅뱅도 있고 네. 뭐 사실은 우주 혜성이란 그룹도 있고
2: 네.
0: 유나 씨 노래 같은 경우 우주 노래 많잖아요.
2: 네.
0: 아무래도 우주라는 것이 이제 좀 가깝게 다가오니까 그런
2: 네.
0: 제목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2: 와, 네. 이런 걸 진짜 알고 보면 이 우주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칼 세이건이 네. 코스모스를 쓴 이유를 제가 앤드류한테 직접 들었는데
2: 네.
0: 그 이유가 지식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와
2: 네.
0: 얼마나 우주가 가까운가를 우린 잊고 지내는데 그런 걸 한번 다시 얘기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코스모스 책을 쓰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1: 내 몸 안에 우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우리는 뭐 소우주고 얘기했던 게
2: 네.
0: 그냥 메타포가 아니고 사실 사실 화학적으로 다 그게 연관이 되어 있었던
2: 그러네요.
0: 거죠.
1: 근데 그 칼 세이건님은 우주 달력이라는 거를 제시하기도 했다고요.
0: 맞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138억 년 이러니 감이
2: 네.
0: 안 잡히잖아요.
1: 안 잡혀요.
0: 그래서 138억 년 우주의 역사를 달력으로 그럼 1월 1일 0시에 우주가 태어났겠죠. 빅뱅.
2: 네.
0: 지금 우리는 12월 31일 자정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보면 1월 1일 날 우주가 태어났고
1: 네.
0: 우주의 나이가 이제 한 9월 달 정도 되었을 무렵에 태양계가 태어났고
2: 네.
0: 그다음에 한 12월 31일 밤 11시가 넘어서 네. 우리 이제 인류가 태어나기 시작했고
2: 와.
0: 11시 59분 뭐 몇 초에 부처님 예수님이 덩달아 주르륵 태어나고
2: 와.
0: 이렇게 비유를 하면 그 전체 우주의 긴 세월을 조금 우리들의 인지 능력 안에서 바라볼 네. 수가 있잖아요.
2: 와.
0: 그래서 이제 칼 세이건이 그 에덴의 용이라는 책에서 이 우주 달력을 소개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광활한 우주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줬죠.
2: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 공룡, 공룡의 등장과 멸종은 언제쯤이에요? 달력에서?
0: 등장하기를 1억 5천만 년 정도 살았는데요.
2: 네.
0: 12월 달에 거의 크리스마스 무렵에 태어나서 그리고 우리가 인류가 태어나기 전에 멸종을 해요.
2: 그랬군요.
0: 그래서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공룡 1만 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2: 네.
0: 공룡이랑 사람이 막 싸워요.
2: 네.
0: 사실은 그럴 수는 없었죠.
1: 네. 시기가 겹치질 않았
0: 겹치지가
2: 겹치진 않았군요. 네. 네. 네.
1: 그럼 참 신기해. 그때는 그렇게 공룡이 그렇게 등치가 탁 컸는데
0: 엄청 컸고 지구를 예. 지배하고 있었죠.
1: 예.
0: 근데 6,600만 년 전에 소행성 하나가 떨어졌는데
1: 예.
0: 그때 멸종했어요.
2: 아.
0: 그 덕분에 그때 한 70-80% 정도의 지구상의 그 생명체 멸종했거든요.
1: 예.
0: 다섯 번째 대멸종이라 그러는데
2: 네.
0: 그 바람에 그 한 주먹만한 우리들과 뭐 고래와 이런 거의 공동 조상인 조그만 포유류가
1: 예.
0: 생존을 해서 걔가 진화해서 우리가 된 거예요.
1: 오.
0: 그러니까 공룡이 멸종 안 했으면 우리가 있기가 힘들었겠죠.
1: 아, 그렇겠죠.
2: 그렇군요.
1: 네.
2: 자, 그러면 12월 31일 11시 뭐 몇 분쯤 자정에 가까운 때쯤에 지금 우리가 있다 하면
0: 네.
2: 곧 끝도 온다는 얘기인가요?
0: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현재 시점을 12월 31일 자정으로 두잖아요.
2: 네.
0: 그리고 이제 추산하는 거니까 사실은 현재 시점이 12월 31일.

0: 자정이니까 또 다른 메시지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
1: 끝이 시작을. 아니고
0: 그쵸?
1: 시작을 의미하는 거고
0: 끝이 아니고 그동안의
2: 시작이다.
0: 것을 역사적인 우주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우리 종족이잖아요. 그렇게 나아가자 하는 메시지도 사실은 담겨 있는 거죠.
2: 네.
1: 네. 야, 우리가 뭐 우주에서 왔다. 우리 몸 안엔 별이 있다. 예, 별의 죽음이 우리 삶의 기원이 되었다 생각을 하니까 뭔가 좀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주를 보는 느낌이 좀 달라지는 그렇죠. 그게 이제 코스모스에서 칼 세건이 의도했던 바죠.
1: 네. 빛나는 존재라는 표현도 그래서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별에서 왔으니까 우리 스스로도 빛날 수 있겠네.
0: 어, 맞아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반추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겠죠.
1: 진짜 네. 고맙습니다. 수업 마치는 종이 울렸습니다. 예,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명현 쌤을 따라서 코스모스 책이 이끄는 우주 탐험 예약하겠습니다. 천문학자 이명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8: 제초제는 타타타.
9: 한얼 사이언스.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기준까지 트러퍼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끝곡으로요. 아유, 이 그룹의 노래를 안 들을 수가 없네요.
2: 그렇죠.
1: 네. 네.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들으시고요. 뉴스까지 듣고 10시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

0: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열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핵심 방공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뉴욕타임스가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 작전 과정에서 사용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1,500기 이상이며 현재 남아있는 미군의 패트리엇 재고는 1,700기 미만입니다. 방산업체들의 생산 속도를 고려할 때 소모된 패트리엇 물량 보충에는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수백 발의 최첨단 방공요격 미사일이 한국과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중동으로 이전 배치됐다면서 미국 당국자들이 북한과의 전쟁 시 주한미군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이란 전쟁으로 탄약 등 무기 재고가 급감하자 자국 방산업계들에게 신속한 무기 생산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은 현지 시간 5일 주요 방산 기업에 서한을 보내 핵심 전력의 납품 증대와 속도 향상, 생산 능력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21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파인버그 부장관은 또 수년이 걸리는 개발 주기는 용납할 수 없다며 사업 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생산 능력을 즉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간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 행진을 이어가던 월간 관광 수지가 코로나19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6월 관광 수지는 5억 9,660만 달러, 약 8,418억 원의 흑자를 거두며 8억 4,68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원 이상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8년 10월 흑자에 이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방한객 한 명이 지출한 액수는 우리 돈 197만 원으로 국민 해외 관광객 한 명이 지출한 우리 돈 154만 원보다 많았습니다. 국내 증시 밸류업 정책에 따른 규제 강화가 시행 한 달을 지나는 가운데 주가나 시총 미달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속가내기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주가 1,000원 미만에 따른 관리 종목 지정 우려 공시를 낸 상장사는 코스닥 38곳, 코스피 10곳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는 어제부터 내린 비가 그치지 않겠고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내륙 등 중부지방에도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많게는 60mm가량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1: 하루에 100원씩 한 달에 3,000원.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푼돈처럼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시간이 더해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최근 국내 일부 소방관들이 소액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해서 매일 119원을 모금하는 건데요. 비록 소액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큰 돈이 됩니다. 인천 본부의 경우 7년 동안 16억 원을 모아서 피해 주민의 회복을 도왔죠. 작은 물방울이 떨어져 바위를 뚫는다는 말.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MBC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이요.

0: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0: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0: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1: 김일중입니다. 다정함도 체력이다.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죠. 나한테도 주변에도 다정하게 잘 하려면 일단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몸이 건강해야 한다는 거. 나이 들수록 진짜 격하게 공감합니다.
0: 네, 진짜 공감하죠. 푹푹 찌는 날씨에 지치기 쉬운 요즘 지금부터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명곡 극장의 문을 열겠습니다. 다정한 추억과 낭만이 담긴 노래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미니창에 적어주시면 돼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1: 네, 자 이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0: 여성시대입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박스러운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 떨리는 음악.
7: 접어든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6: 여성시대
7: 명곡 극장.

0: 다정하게 이 시간 함께 듣고 싶은 사람과 입장하신 분이 있습니다. 미니로 문미정님이신데요.
1: 35년째 만나는 중학교 친구 중에 소문난 짠순이가 있어요. 워낙 짠순이라 친구들에게 그리 좋은 인상을 주진 못했는데요. 얼마 전 우연히 그 친구의 통장을 봤는데 무려 네 곳에 매달 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0: 이야.
1: 그때부터 친구는 저에게 천사가 됐습니다. 자극받아서 저도 당장 기부 시작했어요.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신청할게요. 이승열의 나라.
0: 아니, 그 친구분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1: 그렇죠.
0: 아니, 짠순인 줄 알았는데 물론 그러니까 짜게 사는 거지. 예.
1: 근데 목표가 있으니까 자기 나름에.
0: 그걸 모아서 야 기부를.
1: 그러게.
0: 그것도 무려 네 곳에 매달 기부를 하고 있는 그야말로 기부 천사였네요.
1: 아유 참.
0: 자, 날개 없는 천사 이 친구분과 함께 듣고 계신가요?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승열의 나라.

0: 문미정님과 또 문미정님의 천사 친구를 위한 노래 이승열의 나라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번에는 미니로 김희진님이 영턱스의 타인을 신청하셨네요. 학창시절 제가 짝사랑하던 오빠가 이 노래 들어보라며 저한테 권한 적이 있어요. 들어보니까 가사가 너무 슬픈 이별 내용이라서 혼자 속상해하면서 MP3로 무한 반복해서 들었더랬죠. 0, 고백, 1, 차임.
0: 아하.
1: 그렇게 당한 기분이었거든요. 결국 저의 짝사랑은 말 한마디 못하고 끝나버렸지만 이 노래만큼은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그러셨어.
2: 아니 0고백 1차임이란 말이 꼭 짝사랑이지만 고백도 못 해보고 왠지 차인 느낌. 근데 이게 이 노래 가사만 보고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이게 어떤 가사길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1: 그래요. 그러면
2: 자 듣고 나서 저희 한번 판단해 보죠. 영턱스의 타인.

0: 어허. 애절하다. 안녕. 어. 이젠 안녕.
1: 그러게 이게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군요.
2: 네.
1: 근데 이게 화자가 그러니까 이 저 짝사랑했던 오빠가 나한테 들어보라며 이 노래를 준 거잖아요. 그럼 본인의 마음을 대충 감지하고 이것도 약간 저 좀 뭐랄까? 앞서가는 거 아니야? 아직 고백도 안 받았는데
0: 무슨 눈치를 챘다고 이 노래를.
1: 그러니까 뭐 야. 근데 그 중간에 그 랩

0: 파트도 참
1: 고전이다. 고전. 예. 요새 랩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0: 랩이지만 이게 음률이 있잖아요.
1: 예, 있잖아요. 예. 맞아.
0: 그래날 잊어. 나를 모두 잊어. 기억에 매달려도 소용없어 잊어. 비오는 거리에서 가끔 우산 없이 흠뻑 젖고 싶은 마음. 이게 흠뻑 젖고 싶은 마음으로 잊어. 약간 롤러코스터듯이, 그죠? 이거 많이 불렀었는데, 아, 노래방에서.
1: 나를 짝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내가 짝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 노래를 들어보라고 했다.
0: 아, 근데 저는. 아,
1: 글쎄요. 일종 씨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0: 뭐 곱씹어 들어봤겠죠. 왜 갑자기 나한테 이 노래를 들어보라고 했어? 근데 당시에 인기곡이라서 들어봐라고 했을 수도 있고.
1: 그랬을까?
0: 아니 아직 고백도 안 했는데
1: 아무것도 모를 텐데
0: 그냥 물론
1: 그래도 모르진 않지.
0: 그럼 뭐 얼마나 앞을 내다보고 이 노래를 미리 듣고 나한테 고백도 하지 마 그냥 잊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건
1: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0: 이건 약간 오바 아닌가. 예. 아 쉽지 않은데 어쩌시겠어요. 짝사랑하는 상대가 이 노래 들어보라고 이렇게 줬다고 그러면
1: 그래 이러면서 잊어버리죠.
0: 그래요? 아니 저는 고백해 그래도.
1: 그래요? 난 이 노래 가사 그대로 엄마 이 사람 좀 봐.
0: 왜냐면 그 랩 파트가 안 그 굉장히 애절하지만 네. 앞에 시작하잖아 한 번만 안아주세요. 이 오빠가 나보고 안아달라는 거 아니야?
1: 너무 오바한다.
0: 그 이 오바나 오빠가 뭐 좀
1: 뭐 미리 이거 들어보라고 하는 오바나.
0: 저는 차라리 내가 그 듣고 싶은 부분만 들을래. 네, 한 번만 안아주세요.
1: 그래요?
0: 이렇게 그냥 가버리시면 다시 볼 수 없잖아요. 야, 그러니까 너 고백할 거면 나한테 해.
1: 그 뜻이었을까? 모르겠다. 남자와 여자의 그 마음 또는 어법은 정말 달라서.
0: 그 단편적인 그 사연만으로는. 그 몰라. 남녀 사이에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예, 어쨌든 참 노래만 남았네.
1: 그러네.
0: 자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2331님의 명곡으로 가보겠습니다.
1: 제가 소개할게요. 8개월 24개월 연년생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남편이 군인이라 일주일 훈련 가서 독박 육아에 지쳐 짐 쌌어요. 춘천에서 대구 진정 가는 길 먼 거리지만 저 잘 도착할 수 있겠죠? 신청곡은 아이유의 좋은 날이에요.
0: 야, 심지어 연년생을.
1: 아이고 힘들지.
0: 우리 신랑분은 이제 군인이니까.
1: 춘천에서 대구 친정으로 가는. 아유 참.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0: 우리 친정 엄마
1: 딱 보면.
0: 응? 가야 친정 엄마 도움 받으러 가야죠 지금.
1: 아니 같은 여자들이라면 아이고 저 여자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 하고 좀 걷어주시겠지.
0: 네 독박 육아 하시네요. 근데 신랑분이 군인이란 얘기나 갑자기 그 생각 드네.
1: 뭐?
0: 그 오빠가 좀 전 사연에 그 오빠가 본인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으면서 이 노래 들려줄 수도 있잖아. 나 이제 좀 있으면 군대 가. 나 좀 있으면 군대 가니까 한 번만 하나 주세요.
1: 학창 시절이래잖아요.
0: 마지막. 아유 어렵다. 어려워. 뭐 다 옛날
1: 너무 건너뛴다. 너무 건너.
0: 자 우리 아이유의 3단 고음 들으시죠. 예, 3단 고음 좋지. 오랜만에 시원하게. 이때부터 아마 삼촌 팬이 쌓이고 쌓이고.
1: 그렇죠.
0: 3단 4단으로 쌓이지 않았나.
1: 오빠 나는요.
0: 오빠가
1: 하면서.
0: 좋은 걸. 아이쿠.
1: 자. 여기서 많이들 쓰러졌어요. 많이 남편들이. 예. 남자들이. 삼촌들이.
0: 픽픽 쓰러지는
1: 픽픽
0: 노래.
1: 픽픽 쓰러져. 네.
0: 아이유의 좋은 날 3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4부로 다시 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2: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1: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3: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1: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4: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싸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1: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5: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1: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5: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6: 소담스퀘어 전남.
1: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8: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9: 오늘도 다

0: 정신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강원 동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최대 8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남 동부 내륙에는 최대 40, 제주 산간에는 최대 50, 부산과 울산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과 광주도 34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서쪽을 중심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겠고요. 영동과 제주에는 이번 주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덕소 3패에서 남양주요금소 화도에서 서종까지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얼음장 같은 계곡물에서 발 담그고 듣고 싶은 노래, 피톤치드 가득한 숲속 같은 추억 신청하시면 상영해드립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1: 문자 또는 미니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여성시대 홈페이지 명곡극장 게시판에 오셔도 됩니다. 문자 번호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미니는 무료랍니다.
0: 자, 이제 명곡극장 4부 첫 곡 5095님의 명곡인데요. 누님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중간에 제 이름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1: 그래요? 어디 봅시다. 이치영과 변님들의 당신만이 신청해요. 남편이 연애할 때 자주 불러줬고 지금도 자주 불러주는 노래예요. 일종님처럼 음정이 살짝 불안한데도 꿋꿋하게 불러서 듣고 있으면 좋으면서도 웃음이 피식 나옵니다. 남편은 본인이 너무 잘 불러서 제가 웃는 줄 알아요. 저희 부부가 애정하는 명곡극장에서 남편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0: 아, 제 음정이 살짝 불안한가요? 부르는 사람은 몰라.
1: 몰라, 우리는. 몰라.
0: 예.
1: 몰라.
0: 얼마나 흠뻑 빠져서 부르는데. 남편분도 봐봐. 본인이 잘 불러서.
1: 웃는 줄 안다잖아.
0: 우리 그동안 속았네. 우리 그동안 몰랐어. 예.
1: 진짜 오늘 하셨어요?
0: 예.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1: 계속 틀리고 있어요, 음정이.
0: 아, 그래요? 자, 노래 원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이치현과 번님들의 당신만이.

0: 아, 뭐 저랑 큰 차이 없는데요. 응? 자, 원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이채원과 버님들의 당신만이. 눈부신 햇살이 비춰줘.
1: 자, 객관화를 아침. 해야지. 객관화를. 자기 객관화를.
0: 아, 일요일 아침. 아, 앨범만 안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럼. 자유예요. 자유. 네.
0: 자, 일요일 아침 촉촉하게 감성 충전하고 있습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1: 이번에는 박상영님의 명곡입니다. 학창시절 처음으로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갖게 된 저는 한동안 공테이프에 좋아하는 노래를 모으는 낙으로 살았어요. 그중에 늘 빠지지 않고 넣었던 곡이 듀란 듀란의 Hungry Like a Wolf.
0: 오.
1: 이 노래였습니다. 네. 간만에 라디오로 다시 듣고 싶어요.
0: 야, 한 마리 늑대처럼 배가 고프다. 자, 근데 공테이프 말씀하셔서 기억이 나요.
1: 그래요.
0: 공테이프에는 정말 이제 좋아하는 노래를 녹음을 해야 되거잖아요.
1: 그렇죠.
0: 빨간 버튼이랑 이렇게 그 재생 버튼을 동시에 이렇게 꾹 눌러줘야 눌러야지. 묵직하게 뭐가 걸리면서 녹음이 되죠.
1: 그렇죠.
0: 예예. 예.
1: 곡명도 다 사인펜으로 직접 써 넣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또 여러 곡을 모아서 편집해 갖고 소위 좋아하는 친구한테 주고.
0: 이거 디지털 작업도 아닌데 참 그거 우리 섬세하게 잘했죠.
1: 아, 그럼요. 그 시절에 그 또 감성이 있잖아.
0: 맞아요.
1: 디지털하고는 달라요.
0: 그것도 기억나요. 이 카세트 테이프 위쪽에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1: 네.
0: 이게 그 녹음 방지 탭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플라스틱 쪼가림 같은 거예요. 근데 저게 저렇게 뚫려 있단 말이죠.
1: 네.
0: 근데 저걸 막으면 공테이프가 아닌데도 녹음이 되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1: 그래요. 덮어 쓰는 거죠. 그 기능이.
0: 맞아.
1: 네.
0: 그래서 뭐 아무거나 다른 테이프 찾아가지고
1: 아,
0: 그 위에 뚫려 있는 구멍을 그 테이프로 막아. 그러면 이제 녹음이 되는 거고.
1: 아유, 기억나요. 카세트 테이프 누르면서 녹음할 때 또 아슬아슬하게. 아우, MC가 좀. 제발 좀 중간에 이거저거 말 좀 안 했으면 노래를 좀 제대로 녹음을 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막 이랬는데
0: 그러니까.
1: 이종원 선생님은 꼭 그렇게 뭔가를
0: 아 노래가 나가는데 중간에 한번 들어가세요?
1: 본인의 음성이 꼭 들어갔어.
0: 야하. 요거는 좀 녹음하는데
1: 네, 아주 좀 다들 짜증나죠. 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전 감성으로 저희 중간에 튀어나오지 않고 바로 그냥 깔끔하게 노래만 들을게요. 일단 박상영님의 추억 속 명곡 듣겠습니다. 듀란 듀란의 Hungry Like the Wolf.

0: 오, 신나는 노래 두 곡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듀란 듀란의 Hungry Like the Wolf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윤성호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웸의 Wake Me Up Before You Go Go.
1: 네. 그랬습니다. 이 노래는 실제로 웸의 멤버 앤드루 리즐리가 엄마한테 깨워달라고 메모를 썼는데 실수로 업을 두 번 써서 라임을 맞춘다고 뒤에 고도 두 번 고고. 네, Wake Me Up Up Before You Go Go 이렇게 쓴 걸 보고 조지 마이클이 영감을 얻어서 바로 노래로 만들었대요.
0: 참 이런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 메모 하나에 이렇게 영감을 얻어서
1: 그렇죠. 그렇죠.
0: 곡을 쓸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진짜 천재예요.
1: 네. 네. 아주 뭐 영국의 싱글 차트 1위는 물론이고 미국 빌보드 1위,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등에서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80년대 아주 아주 큰 인기를 얻었었죠.
0: 저희가 두 곡을 들었는데 80년대의 라이벌 관계이기도 했죠. 이 듀란 듀란과 웸. 어떻습니까? 네, 웸과 듀란 듀란.
1: 전 웸입니다.
0: 아, 웸 파세요?
1: 네.
0: 예. 웸.
1: 웸. 웸. 그냥 화음이나 뭐가 튼튼하게 들려서.
0: 아, 그래요?
1: 네.
0: 예. 아, 웸이 우리에게 그 크리스마스 캐롤 맞죠? 라스트 크리스마스.
1: 네네.
0: 예. 그럼 저도 웸 파네요. 듀란 듀란.
1: 그래요?
0: 죄송합니다. 자, 두 그룹의 노래 신나게 들어봤고요. 이어서 6288님의 추억 속으로 갑니다.
1: 1982년 그때 저희 동네 레코드 가게에서는 하루 종일 임수정님의 연인들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답니다. 오. 나의 첫사랑 천호 삼동에 살던 경숙이와 우리는 음악다방에서 만날 때마다 이 노래를 신청해 듣곤 했지요. 그 시절을 떠올리며 다시 듣고 싶습니다.
0: 이것도 낭만입니다. 나의 첫사랑 천호 삼동 살던 경숙이와 음악다방에서 듣던 노래.
1: 이 노래가 그때 드라마 OST로 나왔었죠. KBS 드라마 아내. 82년 작품인데.
0: 아, 82년 작품입니다.
1: 네. 한진희 씨, 김자욱 씨, 유지인 씨가 나왔던 그 드라마가 뜨면서 이 노래도 엄청 인기였어요.
0: 궁금합니다. 82년 드라마 OST라니요. 이 노래는 광고 후에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큐.

0: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롯데 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0: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골뱅이
3: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5: 경복
6: 기업이 잘 되는
5: 경복
6: 천재력을 전문가로
5: 경복
6: 4호성 캠퍼스
7: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빚 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1: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가 방송됩니다.
12: 자, 오늘도 여성시대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3: 임수정의 연인들의 이야기 6288님 덕분에 오랜만에 듣게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중국의 배달라이더 왕지빙. 나이는 56, 별명은 외매 시인, 음식 배달 노동자 시인입니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도로에서 보내며 틈틈이 시를 썼고 지난 7월 중국 최고의 권위를 지닌 루쉰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에서 바라본 세상, 왕지빙의 시에는 길 위의 라이더와 청소부, 건설 현장 일꾼들의 삶이 담겨 있는데요. 그중 사랑받는 싯구를 소개합니다. 날개를 펼쳤다고 해서 반드시 높이 나는 것은 아니다. 낮게 나는 것도 나는 것이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오전 강원, 오후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순회 경선 합동연설회를 열고 이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제까지의 기준으로 누적 45.41%를 득표한 김민석 후보는 44.57%의 득표율을 올린 정청래 후보를 0.84%포인트 차이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말에는 권리당원 비중이 높은 호남과 서울, 경기 지역에서 순회 경선을 열 예정이며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일반 국민 투표 결과를 합산해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란 전쟁으로 무기 재고가 급감하자 자국 방산 업계에 무기 생산을 늘리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은 최근 주요 방산 기업에 보낸 서한에서 핵심 전력의 생산 확대 계획을 3주 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수년이 걸리는 개발 주기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 전쟁 첫 달에만 850발 이상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1000발 이상의 패트리엇 및 사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올해 국내 주식 순매수 규모가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총 순매수액은 201조 8,50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순매수 13조 1,631억 원의 15배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잉글랜드 2부 리그 스토크시티의 배준호 선수가 새 시즌 첫 공식전에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배준호는 4부 리그 올덤 에레틱과의 잉글랜드 풋볼리그컵 1라운드 홈경기에 1대0으로 앞선 후반 21분 교체 투입돼 후반 37분 수비 라인을 뚫는 전진 패스로 로베르트 보제니크의 쐐기골을 어시스트하며 2대0 승리를 도왔습니다. 백승호가 선발 출전한 버밍엄 시티는 엄지성이 교체 투입된 스완지 시티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2부 다름슈타트로 이적한 이호즈 선수가 데뷔전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이호즈는 홀슈타인 킬과의 분데스리가 2부 개막전에서 0대2로 뒤진 후반 15분 교체 투입돼 후반 31분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프로축구 포항에서 177경기 53골로 활약한 이호재는 지난달 말 차범근 전 감독을 비롯해 지동원, 백승호 등이 뛰었던 다름슈타트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장기간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 행진을 이어가던 월간 관광 수지가 코로나19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6월 관광 수지는 5억 9,660만 달러, 약 8,418억 원의 흑자를 거두며 8억 4,68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 이상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8년 10월 흑자에 이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는 어제부터 내린 비가 그치지 않겠고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내륙 등 중부지방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34도, 부산 32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유쾌 상계통계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싸. 자, 어제 살짝 예고해 드렸던 대로 정치 인싸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한 주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0: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7: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0: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9: 환인제약.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유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싸.
3: 네, 이정민의 정치인싸. 자, 이번 주에 정부의 부동산 개편안이 나오고 나서 갖가지 평가, 분석,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워낙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하지만 두 분께서 치열하게 핵심만 콕 짚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정책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뭘 바꾸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 효과가 실제로 우리 삶에는 어떻게 돌아올지 그게 궁금한 건데, 자, 이번 개편안의 핵심 키워드를 저는 거주 그리고 초고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크게 나눠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다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두 분께서 아주 간략하게 총평을 먼저 해 주시죠.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4: 총평이요? 총평은 저는 잘 모르겠다.
3: 아, 뭘 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다.
4: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 주머니에서 어떤 식으로든 뭐 대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안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나 내시는 분들은 더 내야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김원장 기자님한테 이제 돈을 빌리면 한 1억만 빌려주세요라고 하면 그것도 친분이 있으니까 아마 전화기를 끊을 것 같지는 않고요. 첫 번째 물어보겠죠. 아, 왜? 이제 왜를 먼저 물어볼 것 같고요.
3: 그렇죠.
4: 왜 물어보냐? 왜 돈이 필요하냐? 물어보게 되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여러 사람들 중에 왜 나한테 그러냐? 그 세 번째는 돈 너 어디다 쓸 거냐? 너 도박할 거야? 엄마가 아파? 뭐 이렇게
3: 너무
4: 물어볼 거잖아요.
3: 지나치게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하긴 빌려줄
4: 아니, 근데
3: 때는
4: 돈을
3: 그렇죠.
4: 친구한테
3: 궁금하죠.
4: 돈을 빌려주는데 아 그래 내 돈 줄게 하지
3: 맞습니다.
4: 않고 물어보자. 아, 너 왜 그래?
3: 아, 예, 예.
4: 무슨 때문에? 이번 내용을 보더라도 국민들이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3: 네.
4: 일단 내게 됐을 때 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집값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 네.
4: 증세도 아니라고요. 증세가 목적이 아니래요. 초과세수도 많기 때문에. 아, 증세도 아니고 떨어뜨리는 것 아니야? 근데 공정, 정의, 합리화라는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합리화, 공정, 정의를 해석하기가
3: 너무 추상적이죠.
4: 추상적인데 내 돈을 내는데 공정, 정의, 합리화를 위해서 돈 좀 빌려줘 그럼 친구는 안 빌려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3: 네.
4: 저는 적어도 국민들한테 세금을

0: 올릴 때는 그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는 게 예의나 성의가 아닐까.
1: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난 잘 모르겠다.
0: 저도 아직도 그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내가 설명하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겠다. 네, 어떻습니까, 대표님?
2: 세제 개편안이잖아요. 예. 세금을 올리는 거잖아요. 세금 올리는 거 누가 좋아해요? 이제 조세 부담률이 선진국보다 명백하게 낮거든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우리보다 OECD 국가 중에 세금을 덜 내는 나라는 튀르키예하고 멕시코 이렇게 있어요. 36개 나라 중에.
1: 대한민국은 세율이 낮다.
2: 매우 낮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 세제도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아주 많이 내지만 보유세는 매우 낮아요. 이것도 잘못된 팩트가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명백하게 낮아요. 예. 우리만큼 보유세를 안 내는 나라는 제가 방콕 특파원 해봤잖아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실효세율이 낮아요.
1: 네.
2: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국민들이 알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교사로 충실하게 집 한 채 반포에 갖고 계시고 근데 그 어느 날 50억이 됐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무슨 우리가 인의예지가 있는 나라잖아요.
1: 인의예지가 있는 나라.
2: 도대체
1: 나라예요.
2: 그분들이 무슨 죄인데 이렇게 세금을 걷어 이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진국은 왜 과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 나쁜 거야. 그 사람들 괴롭히지 마. 이게 이제 굳어져 버렸어요.
1: 우리나라 정서에 지금 맞지가 않는
2: 맞지
1: 상황이다.
2: 않는 거예요. 예. 국민들이 팩트는 알겠어 또는 모르거나 근데 왜 자꾸 세금을 더 걷으려 그래? 왜 이렇게 집을 가진 사람을 괴롭혀? 이게 이제 대중들의 기본가? 주류 여론이 됐고 그게 이제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난 저 지방선거에서도 검증이 됐어요. 국민들이 싫어한다는 걸. 그러니까 정부가 방향을 처음에 세게 잡다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 결론은 0.4% 40억 50억만 좀 세게 부담을 시키자. 물론 다른 지역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이제 세부담이 높아지지만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까 하게 이런저런 좋게 말하면 디테일하게 나쁘게 말하면 잔머리를 좀 많이 쓰다가
1: 예.
2: 그림이 딱 나왔는데 굉장히 복잡한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 어떤 건 동의할 수도 있는데 어떤 건 글쎄 처음에 말했던 게 이건가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는 나는 내가 봐도 그래 일정 부분 방향성에 대해서는 내가 알겠어. 우리가 세율이 낮으니까 세금을 좀 더 높여서 받아야 된다는 그 취지는 공감하겠는데.
2: 그 방향성이라도 네. 좀 제대로 갔으면 용감하게 국민들을 설득하면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싫어. 이러면 5억짜리 집 10억짜리 집 갖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8억짜리 서울집 갖고 있는 사람은 소나타 정도 갖고 있는 거 정도의 재산세를 내거든요. 자, 선진국보다 턱없이 실효세율이 낮으니까 이 부분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부분 더 낮아져요. 이제 막
1: 아니,
2: 약간
1: 그러면
2: 낮아져요.
1: 지금 그러니까, 두 분을 그러니까. 제가 치열하게 이제 토론을 하실 수 있게 불을 붙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김원장 대표께서도 이번 거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총평인 것
0: 근데
1: 같은데요.
0: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네. 김원장 기자님한테 궁금한 게 일단은 뭐 증세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실효세율이 낮다. 오케이. 실효세율이 낮으면 0.4%의 초고가 주택 40억을 올리게 되면 실효세율이 올라가느냐가 궁금하거든요. 올라갈까요?
2: 조금,
0: 저 생각은 안 펴. 아니 안 올라갈
2: 조금이라도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0: 그 조금이 네. 우리가 목표 달성이나 선진국 대비해서
2: 그럼요.
0: 확실히 올라가냐라고 하면 저는 거기는
1: 미지수다.
0: 공감이 안 되는 게 우리 최고세율이 물론 과세 표준 94억 넘어가는 건 매우 부자입니다. 매우 부자라서 우리 삶과는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됐든 최고 세율이 5%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세무학과 교수님이 예.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프랑스 부유세도 최고 세율이 2.5%가 1.5% 정도 그 정도 우리보다 낮아요.
1: 예예.
0: 최고 아니, 부유세가.
2: 그거는 그렇게 설명하면 오히려 시청자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각 나라마다 이것이 뭐 매입가니 뭐 지금 시세니 공시가격 우리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니 해서
0: 물론 그렇죠.
2: 결국은 그 10억짜리 집에 얼마를 과세하느냐 실효세율로 따지면.
0: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저는 그거예요.
1: 저희가 이제 그걸 차차 풀어갈 텐데 제가 이제 도입부에
0: 막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1: 정말 짧게 두 분의 총평을 듣고 풀어가려고 했었는데
0: 오케이.
1: 이렇게 하실 말씀들이 많으시니까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 지금 너무 하실 말씀이 일단은 지금
0: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강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총평을 잘 모르겠다 뭔가 좀 아리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목표 정책의 이번 정책의 목표 목적은 뭐라고 보세요?

0: 그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정부 정책이 나왔으니까 맞다 하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인가를 따져보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가 왜 부동산 공화국, 아파트 공화국, 부동산 만국론이 나오냐? 부동산이 특정 지역을 사놓으면 이 수익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민 아나운서나 저나 우리가 월급쟁이 하면서도 좋은 직장 다니면서도 아 나도 저거 하나 갖고 싶다. 왜냐하면 저거 하나 10년, 20년, 30년 전에 갖고 있으면 이정민 아나운서 20년, 30년의 근로소득보다 훨씬 넘어가 버리거든요.
1: 듣기만 해도 기분은 좋습니다.
0: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치자. 그럼 선진국은 안 올라가냐? 선진국도 올라가요.
1: 그렇죠.
0: 선진국도 고가주택이나 이런 말 요즘 말하는 슈퍼스타 시티에 집값이 계속 올라오면 돈을 계속 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선진국을 가면 우리하고는 뭐가 다를까? 선진국은 이런저런 부담을 많이 씌워요. 집 가진 게 무슨 죄라고.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도 좀 이렇게 부담을 좀 씌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아까 말한 우리는 이게 인의 예지가 있는 나라라 국민들이 이게 무슨 죄야? 어쨌든 핵심은 그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되는데 그 수익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도 그 열차에 타고 싶다는 우리의 바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거거든요. 아들이 하이닉스에 취직 간다. 딸이 의대를 간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저 같은 50대 중반이 봤을 때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10년, 20년 전에 내가 강남에 특파원이 있고 특파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도국에.
1: 특파원은 뭔가요?
0: 특파원은 자기 집 그대로 놔두고 특파원 갔다 온 사람이고 특파원 가기 전에 이 정도는 올랐으니까 충분해 하고 10억, 20억에 집 팔고 갔다 와가지고 거지된 사람을 특파론이라 그래요.
1: 아이고, 거지라니. 그러니까 어쨌든 후자가 손해를 봤다.
0: 그러니까 그런 말이 보도국 기자들에게 나올 만큼 우리 사회가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진국은 그렇지 않냐? 우리보단 그게 덜하거든요. 그 덜한 만큼 우리가 그 집에 대한 또그 코어 지역에 대한 욕구가 강해요. 그걸 좀 누그러뜨려야 하고 정부 정책도 그 방향대로 나온 거죠.
1: 아, 그러면 우리가 이게 부동산을 통해서 뭔가 수익을 얻겠다. 그 기대 수익에 대한 그 기대를 수익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게 이번 정책의 목표다. 부동산
0: 대통령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요.
1: 네.
0: 근데 이제 그게 효과가 있을지는 또좀 이따
1: 예.
0: 이야기해보죠.
1: 김인만 소장님은 이번 정책의 목표를 뭐라고 딱 집으십니까?
2: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1: 목표도 지금 모르시겠다.
2: 왜냐하면 저는
1: 그래도 뭔가를 하는 것 같다.
2: 정책의 목표는 이제 저는 모든 정책은 긍정과 부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정책이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조세장도 있고 다른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부정보다는 긍정의 효과가 많은 게 저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김 원장님,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성은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부를 이뤘고 아까 특파원 말씀하셨듯이 뭐 10년 전, 20년 전에 사신 분과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같은 회사에 입사했는데 동기는 전세를 가고 한 명은 집을 샀는데 이제는 따라갈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졌는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좀 달라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포기. 어차피 이제 한강벨트는 이제 안 돼. 내가 노력해도 어차피 지금 살 수도 없고 이제 포기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그 밑에 구간들, 우리 청년들이나 30대들. 일단 주거가 불안해서 돈을 버는 건 고사하고 내가 진짜 제대로 살 수는 있을까에 대한 이 불안감이 이제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정책을 봤을 때도 이제 바잉이 아니라 리빙, 뭐 우리 다 좋은 말이고 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현실에서 보게 되면 이제 리빙이 되려면 공급이 충분히 돼야 되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돼야 내가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알아서 뭐 리빙을 하는데 지금은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공급은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부족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2030년까지 아파트가 늘어나는 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월세는 아닌데 이번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비거주자하고 이제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이 이제 두들겨 맞거든요. 두들겨 맞으면 세입자들이 이제 또 맞게 되잖아요. 집주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주거가 더 불안해지는데 밑에 구간들은 더 활발하게 이제 막 거의 뭐 전쟁? 이제 전월세 난에서 전월세 전쟁으로 지금 막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책의 목표가 뭐 리빙 좋긴
1: 그러니까
2: 한데
1: 주거 안정화를 목표로 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2: 이번
1: 미지수다.
2: 정책은 모르는 게 아니라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매우 나쁘게 가고 있으니까 저는 순서가 좀 틀리지 않았나. 전제 조건이 공급이 충분히 되고 방향성은 옳은데 이게 단기간에 모든 걸다 하려다 보니까 스텝이 좀 꼬이지 않았나 하는
1: 알겠습니다.
2: 생각이
0: 공급
2: 들어요.
0: 먼저 이야기하셨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공급 정책이 나오는데 대규모 공급 정책이 나오는데 공급을 해야죠.
1: 제가 키워드를 좀 드리면 안 될까요?
0: 그래요. 그렇게 하죠.
2: 공급이 나올 것 같아요.
1: 네,
2: 키워드가.
1: 공급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

0: 그러면 지금 김원장 대표께서는 조금은 정책 중심으로 그리고 김인만 소장께서는 약간 그 시장 중심으로 네. 이렇게 입장을 말씀해 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그 전제를 갖고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핵심 키워드 두 개 중에서 먼저 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집이 하나라도 실제로 살지 않으면 종부세, 뭐 양도세 다 불리해졌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1: 선진국도 미국도 양도세나 이런 거 할 때 프라이머리 홈이라 그래서 내 집을 할 때는 한 50만 달러니까 7억까지는 너가 10억 남았어? 근데 7억은 비과세 할 게 3억만 양도세 내 이렇게 그 나라마다 워낙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일단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유럽에서는 저 메인 레지던스라 그래요. 그런 집들은 세제 혜택을 줘요. 너가 집을 그 집은 꼭 오래 살았구나. 뭐 이렇게 하면 세제 혜택을 주니까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고 네. 이 방향성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는데 또는 내가 직접 거주했는데 거기에 세제 혜택을 주는 건 이건 당연한 거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소장님 설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럼 집주인들이 제가 볼 때 이번에 굉장히 센 제도가 나와서 2, 3년 안에 특히 예를 들어 용인에 살고 계시고 집은
0: 서울에 있다.
1: 마포에 예. 갖고 계시는 분이 내가 볼 때는 들어오는 게 나아요. 마포 20억짜리 갖고 계시면 예. 안 그러면 이거 종부세도 상당히 나오고 20억짜리라고 해도 한 30억짜리면 더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팔 때도 되게 힘들어져요. 그 2, 3년 안에 들어오면 이게 이제 고 전세 물량, 전월세 물량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물론 예, 예. 이분이 저쪽에서 또 세를 살았거나 그러면 그 거기도 이제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서 00이지만 사실 마표가 훨씬 수요가 센 지역이라 예, 예.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제일 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세대 1주택이라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뭐 불편함이 없이 하겠다. 그 취지는 너무 좋은데 똑같이 1세대 1주택인데 비거주자는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요. 이제 거주가 이제 절대적으로 유리해졌죠. 예.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이제 사용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뭐 처분 가치는 파는 거고 이제 뭐 수익 가치는 이제 월세를 얻는 거고 사용 가치는 집주인이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세입자가 사용할 수도 있는 예. 부분인데 뭐 선진국 국가들도 이제 장기간 보유하게 되면 일정 부분 뭐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큰 실험을 이제 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집주인이 거주하나 세입자가 거주하나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혜택을 좀 줬는데 이제는 거주만 혜택을 주겠다. 비거주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 한마디로 세입자가 살면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내가 비거주하면 일단 불리해요. 예. 그러면 한 달에 시뮬레이션 그냥 재정경제부 나온 거 돌려봐도 비싸지 않는 집들 한 20억, 한 30억 정도도 1년에 한 300, 400 정도가 거주냐 비거주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그럼 1년에 3, 400이 적은 돈입니까? 이게 한 달 생활비가 왔다 갔다 하는 돈이기 때문에 예. 이게 1년이 아니라 앞으로 매년 내야 된다 그러면 막 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1: 예. 40억 주택이면 정말 커져요. 1000만 원 가까이 커져요.
2: 1000만 원이죠. 예. 은퇴한 사람들은 1000만 원 내기 힘들어요. 예. 그러면 자 이제 이런 선택을 합니다. 물론 파시는 분들도 있어요. 고령자들 오래 보유하신 분들은 2029년 되면 양도세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이제 혜택이 줄어들잖아요. 한도 10억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바뀌니까 파는 분들이 있고요. 본인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버티는 분들이 있고요. 자녀한테 증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 네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어떤 경우라도 팔면 토지 거래가 때문에 사는 사람이 무조건 실거주해야 되는 거고요. 네. 내가 들어가도 실거주하니까 세입자는 튕겨나가게 되고 내가 버티면 세입자한테 전가하겠죠. 300이면 300만 전가할까? 올릴 수 있으면 어떻게든 더 올리려고 이제 노력을 할 것이고 자녀한테 증여해도 자녀도 세금 내야 되니까 또 올리겠죠. 세입자는 이제 올려주거나 쫓겨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서울이 좀 더 심하겠죠. 인서울이니까 서울이나 경기 동남부 지역들은 이제 집주인이 어떻게든 들어와서 또 답이 하나 나온 게 10년 거주하랍니다. 10년 거주 소득 공제니까 한 번 들어오면 이제 10년간은 매물이 또 잠겨요. 예, 예. 어떻게든 버텨야 돼 10년은. 그러면 한 2027년은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2028년 9년 지나면 아 정말 매물도 잘 안 나오겠구나.
0: 그러니까 이번 그 거주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의 우려점은 결국에는 전월세 시장 불안정.
2: 전월세 지금 30대들이 지금부터 벌써 현장은 발표되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와서 제 단톡방이나 연락도 설마 했는데 집주인이 나보고 진짜 올려달라 그래요. 이런 게 제보도 들어오거든요.
1: 저 부분은 조금 세심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늘 나오는 이야기가 세부담을 올리면 결국은

0: 전월세를 올려주기 때문에 서민들이 힘들어진다. 이게 이제 사실은 수백 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부자를 건들면 가난한 사람이 힘들어져. 노예를 해방시키면 노예들이 힘들어져. 뭐 이런. 그런데 이제 사실은 가격 탄력성이 단기적으로 주택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갈치장수 할머니가 시장에서 갈치장수들만 임대료를 높였어요. 그럼
1: 예.
0: 갈치장수 할머니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갈치를 2만 원짜리를 3만 원씩 팔아버린다. 이러면 안 사줘. 오면 이게 3만 원안 사줘. 근데 주택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잠실에 살고 용산에 사는 이유가 다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월세 미안한데 한 80만 원은 올려주셔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 나갈래 이렇게 잘안 돼요. 이게
1: 예, 그
0: 안 되기
1: 부담이
0: 때문에
1: 세입자에게
0: 그 부담이
1: 간다.
0: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가격 탄력성이 낮은데 그런데 사실은 전월세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투기 수요나 가수요가 없기 때문에 오직 수요, 공급, 구매력, 금리 뭐 이런 거에 결정되는 거예요.
1: 결국에는 그냥
0: 결국에는
1: 경제
0: 시장
1: 논리,
0: 가격을
1: 시장
0: 찾아가요.
1: 논리에 따라서.
0: 장기적으로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죠.
1: 그럼
0: 네.
1: 이번 정책의 기대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약간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그냥 안정화로 갈 것이다. 그게 기대
0: 세입자들에게
1: 효과다.
0: 미치는 영향이
1: 예.
0: 장기적으로는 그건 뭐 제로에 수렴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서민들의 전월세, 서민 서울 한복판에 있는 전월세 있는 분들을 서민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지방의 시청자분들은 그렇지만 중산층이나 서민분들의 단기적으로 부담을 준다. 여기까지는 맞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전월세 물량이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면 우리가 서울에서
1: 예.
0: 이재민 아나운서 서울에서 100가구가 있다면
1: 예.
0: 연립 다세대, 그러니까 빌라에 몇 가구나 살것 같아요. 우리 보통 아파트에 살잖아요.
1: 한30% 됩니까?
0: 정확히 알고 계시네.
1: 아, 예.
0: 유도신문을 했는데. 다가구까지 포함하면 한 36%인데 다가구란 게 이제 101호부터 107호까지도 다한 채로 치니까 그걸 한 채씩으로 보면 한 40%까지 높아지지만
1: 그래요?
0: 대충은 한 36%가 다세대 빌라에 살아요.
1: 잠깐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3: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4: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공약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5: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6: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확실히 오늘 아침 공기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폭염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더위의 절정을 지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을 보면 34도, 전주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직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열대야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은 밤더위가 주춤하면서 17일 동안 이어졌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24.5도를 기록하면서 25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태풍 돌핀이 중국을 향해 가면서 간접

0: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해상과 남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고 물결도 최고 5.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김유정.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3: 한참 말씀 중에 또 광고가 들어왔네요.
4: 그래서 예. 진짜 중요한 건 서민의 주거 안정이잖아요. 지금 30억, 50억, 70억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이래저래 불편해. 이분은 이익이고 저분은 뭐 저 손해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한 서울에서 5억, 10억 정도의 전세를 살고 계시거나 실거주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제일 부담스러운 게 이거 살려고 해도 연립이 연립 빠져도 가격이 많이 오르고 연립이 보통 연평균 많을 때는 한 3만 5천 가구까지 서울에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입주 물량이. 네. 근데 지난해 5천 개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100개 중에 36개 정도는 우리가 서민분들이 주로 연립 빌라에 살기 때문에 이게 공급이 줄면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20억, 30억 주택들의 전세, 그거는 뭐 전세 5억, 10억 정도 되겠죠. 이 부분까지 집주인들이 만약에 들어와 버린다면 그 물량이 추가로 없어지니까.
3: 예.
4: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실거주하는 효과만으로 예를 들어 서울의 아파트가 한 180만 채 된다면 그중에 1%가 들어와 버린다면 실거주로 지방이나 수도권에서 그러면 18,000 가의 전월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줄 텐데 지금 전월세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게 고가 아파트가 아니고 이 연립과 빌라의 공급이 지금 몇 년째 계속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서민들의 전월세 가격이 불안해진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5: 그러니까요. 서민 주거 안정 측면에서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립 다세대 시장도 치열하고 이제 정부가 또 기준을 만들어줬잖아요. 15억 이하는 네. 대출을 6억까지 해주니까 15억 이하 아파트가 이제 굉장히 신혼부부들이 갈 수 있는 요즘 또 결혼 또 많이 하고 모든 게 다 겹친 것 같아요. 이게 사회 문제라서 이게 사실 뭐 현 정부만의 문제라고 하면 입주 물량 부족한 게 현 정부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 누적된 이제 수치인데 하필이면 입주 물량이 또 현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급감해요. 그거는 5년, 10년, 15년 전부터 뭔가 안 됐던 서울의 고질적인 문제. 서울은 공급 부족, 수요 과잉 지역이니까 원래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에 이제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뭐 이 비아파트 공급도 늘려야 되고 뭐 취지는 다 좋은데 결국에는 공급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제 수요를 분산하거나 공급을 늘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 솔직히 예. 저는 뭐 기대는 안 됩니다만.
3: 지금 우리 두 분께서 계속 이 공급이라는 단어에 시동을 걸고 계신데
5: 그게 이제 핵심이니까
3: 그러니까요. 네. 뭐 잠깐 얘기하기에 앞서서 초고가라는 키워드로 넘어가 보면 지금 시가 대략 한 43억 이상이 기준인데 이 경우는 거주를 하든 비거주를 하든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5: 네.
3: 종부세 세율도 많이 뛰고 특히나 이제 29년부터는 공제 한도가 10억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0.34%다. 뭐 이렇게들 보시는 거잖아요. 이 개편안에 대한 의견 주시면요.
4: 선진국은 이런 0.4%의 주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맨하탄 집값에 대해서 LA나 무슨 뭐 어디 조지아주에 사는 사람이 우리는 근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해요.
3: 예.
4: 굉장히 집착하는데 과거에는 요 집값이 오르면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버블 세븐이라 그래서 다른 지역도 쫙 올라가서 전주도 오르고 창원도 오르고 다 오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수도권과 수도권 아래쪽 5대 광역시 지방은 이제 집값이 아예 뭐 2021년 고점 대비 한참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요 0.4%의 이 40억, 50억, 70억, 100억 주택에 어디까지 집중을 해야 하나 정책과 여론이 이거는 이제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3: 예,
4: 그다음에
3: 예.
4: 또 하나 보유세를 강화했는데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봐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실효세율이 0.17% 정부 발표로는 그러니까 10억짜리 집 갖고 있으면 170만 원 세금을 내는데 미국은 뭐 1% 넘어가는 데가 많으니까 굉장한 차이가 나고 일본도 한 2, 3%는 0.23%

0: 0.1%는 되거든요. 0.2, 0.3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보다도 낮은데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낮은 일본보다도 낮는데 40억, 50억 갖고 계시거나 50억짜리를 두 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0.7에서 1% 정도 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조금 더 내라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보면 틀린데 또 우리가 소득세로 보면 1년에 100억 버는 사람이 1년에 5천만 원 버는 사람보다 굉장히 높은 세율로 내자 45% 이상을 네.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또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면적인 거예요. 다만 논리적으로 따지면 여론은 그렇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10억 아파트, 20억 아파트, 30억 아파트, 40억 아파트 다 균일하게 보유세를 올려서 선진국의 절반 수준까지는 올려서 집에 대한 수익률을 낮춰서 너는 집을 갖고 있니? 나는 그냥 안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조금이라도 선진국도 밸런스 안 맞아요. 큰 도시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균형이 너무 어그러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0.4%만 과세를 한다? 이 부분은
1: 이걸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모르겠다.
0: 효과와 설득력이 사실은 다 안 맞아요. 아.
1: 소장님은요?
2: 저는 뭐 이게 뭐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의 방향을 떠났어요. 예. 뭐 점진적으로 돈 있으면 더 내야죠. 응능 원칙에 따라서 이제 더 내야 되는 건 맞는데 소득세는 이제 돈이 월급이 들어오니까 이제 세금을 낼 수 있는 거고 양도소득세도 어떻게든 집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니까 그게 50이든 30이든 70이든 낼 사람들은 내는데 보유세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잖아요. 네.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뭐 10억짜리가 이제 30억이 되고 50억이 되면 이분들이 2천만 원 내던 사람이 4천, 6천 내라고 했을 때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냐. 너 고가 아파트 사는데 왜 돈 없어. 너 부자잖아. 라고 하지만 물론 저보다는 부자죠. 부자긴 한데 낼 수 있냐라고 하면 결국 집을 팔아서 내야 되거든요. 네. 아니면 세입자한테 받아서 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하더라도 천천히 점진적으로 올리든지 팔 수 있는 시간을 주든지 뭔가가 필요한데 저는 2천만 원, 4천만 원, 6천만 원을 진짜 낼 수 있어? 진짜 현금 동원력이 그러니까 강남에 살더라도 사업 소득이 있거나 네네. 진짜 돈이 많아. 빌딩에서 월세도 들어오고 이런 부자들이 있고 과거에 집 하나 사서 집값이 올라간 이게 두 부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래서 결국 이제 팔아라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 되고 부담을 못 하겠다 그러면 일단은 집을 팔라. 이렇게 읽히는데.
0: 선진국은 왜 이 문제가 우리보다 덜할까요?
1: 왜 그렇습니까?
0: 우리는 아파트에만 살고 예. 도시국가가 아니고 이런 주거 문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재건축이라는 우리만의 기가 막힌 진짜 이런 한민족의 최고의 발명품이죠. 30년 살고 내 돈 안 드리고 용적률 남은 걸로 일반 분양해서 그거 분양한 돈으로 내가 공짜로 굉장히 좋은 새 아파트를 받는 이걸로 우리가 이제 20, 30년 동안 계속 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5억짜리 갖고 계신 분이 30억, 50억을 갖게 되니까 선진국은 원래 수백 년 동안 자본이 축적돼서 코어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 정도는 아버지 때부터 내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5억 가지고 계시고 정말 선량하게 산 교사분이 반포 1단지를 딱 갖고 있다가 이게 50억이었다가 이제 이게 재건축하고 입주하면 이게 이제 하나 더 받거든요. 반포 1단지 용적률이 좋아서 50억, 50억 되니까 이거 한 8천만 원, 9천만 원 내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선량한 교사인데 무슨 죄인이냐 이 논리가 우리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재산 증식의 어떤 배경, 역사가 그들과 우리가 다르기
0: 그러니까
1: 때문에
0: 이것도 보는 시점에 따라서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야? 왜 우리 아버지를 죄인 시급에 이렇게 반응 반면에 또 반대쪽에서 보면 그런데 그 시세 차익이나 노동소득에 비해서 그 차익이 너무 크잖아. 이것도 존재하는 거죠.
2: 그러면 보유세가 아니라 양도세나 지금 또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환수하는 게 맞지 않아요? 팔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30년
0: 그래서
2: 동안
0: 양도세를
2: 내가
0: 높이다 보니까 선진국보다 너무 높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우리는 이렇게 자본이 전 세계 어디도 대만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급성장한 나라가 없으니까 또 그 사이에 80년대, 90년대에 막 이렇게 탈루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IT도 발전하지 않고 이래서. 그래서 당신 죽을 때 세금을 왕창 거둘 거야 해가지고 우리는 증여세, 상속세 굉장히 높게 해놔. 전 세계 두 번째 높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갑자기 부자가 된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더 내라 그러는데 조금 더 내라 그러는데 나 죽을 때 아들한테 그냥 물려줄라 했더니 이것도 더 내라 그러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지금 상황에서는 뭐 증여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팔고 현금 가지고 또 자식 집 살 때 주면 또 증여세 또 내야 되거든요. 현금 증여도 네, 증여세 네, 내야 되기 네. 때문에 차라리 증여를 하거나 또 일각에서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한번 틀어주는 거죠. 지금 집을 팔아요. 네.

0: 2027년까지 유예해 주니까 예, 예. 팔고 비싼 집을 또 삽니다. 그러면 취득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담을 한번 틀거든요. 보유세는 어차피 내니까. 아니면은 팔고 어디로 가냐면 반포 아파트 팔잖아요. 못 견뎌요. 내가 5년 전에 네. 뭐 아니 20년 전에 5억에 사서 50억 되면 세금 부담 안 돼. 팔려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저기 뭐 경상남도나 전라남도로 가진 않을 거잖아요. 반파 살다가. 그러면 팔면 강동구 가거나 성동구 가거나 마포 가잖아요.
1: 자, 그러면
0: 마포는 뭘 잘못해서 수요가 또 하나 들어오네?
1: 아니,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초고가에 대해서 세금을 통해서 뭔가 좀 매도를 하는 분위기를 이끌어내겠다. 이 방침이 지금 매도를 하게 되면 결국엔 네. 이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현금 부자들일 거라는 거잖아요.
2: 예, 감당할 수 있는 이 예. 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쫓겨나는 사람들 멀쩡하게 20년 30년 사는 집에서 세제 때문에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예. 문제가 있어요. 선진국도 다 임금이 피크가 돼서 그 시기 지나면 뭐 주변의 해안가로 가든가 고향 조금 내려가거든요. 코어 지역에서 보유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벗어나는데 우리는 왜 이 코어 지역에서 밀려나면 안 되냐면 수익률이 진짜 좋거든요.
0: 제 생각에는요. 저는 사실 초고가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2: 제가 또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0: 어차피 저는 못 사요. 제 자녀들도 못 살 거예요. 그래서 이번 5월 9일 양도세 중과세도 우리가 똑같은 현상을 봤고 앞으로도 똑같은 현상을 볼 텐데 초고가 주택이 금매로 나와도요. 50억이 45억에 나와요. 한 10% 20% 저렴하게 나오면 40억이 나와요. 대출이 2억 나오는데 취득세도 못 내요. 그러면 45억 현금을 그대로 이게 투입을 해야 되는데 현금 40억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성형외과가 잘 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부모님 찬스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부잣집인데 세금 감당 안 되는 부잣집의 금매물을 현금 동원력이 아주 좋은 더 부잣집 자녀들이 예. 사요. 그렇죠. 사서 이제 10년 거주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제 저는 와 이제 강남은 진짜 단단해지겠구나. 완전 바윗돌이 되겠구나.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주해버리니까
1: 이 초고가에
0: 세입자의
1: 대한
0: 자리는 없구나.
1: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떤 기대 효과가 없다는 건데.
0: 그러면 이제 판 사람들은 또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예.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포, 성동 이런 대로.
1: 그래서 중상위권 주택들의 이제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그런
0: 부작용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이제 덜 똘똘한 채가 트렌드가 되지 않겠냐. 똘똘한 채는 이제 뭐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상대적으로 덜 똘똘한 채 지금 또 이번에 공시가격 14억까지 가이드라인을 줬잖아요. 예. 집 하나인데 공시가격 14억, 시가 20억 이하는 보유세 대상이 아니에요. 20억 이하는 이제 완전히 달콤한 꿀입니다. 여기 이제 어떻게든 들어와야 돼요.
1: 그럼 이 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김 대표님의 생각은요? 네.
2: 우리가 왜 이렇게 집을 살려고 하지? 왜 이렇게 집착하지? 하면 사실은 0.4%의 주택만 많이 오른 게 아니고 거기 정말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10억 주택 서울에 20억 주택 30억 주택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률을 낮추는 방법 그건 공급과 세 부담을 강화하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번에도 네.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갖 제도가 얽힙니다. 예를 들어 집 살 때 반드시 토지 같은 집 살 때 반드시 일가구 1주택이어야 돼. 당신 다른 집 있으면 절대 서울에 집 못 사. 대출도 뭐 얼마 이상은 2억밖에 대출 안 해주고 얼마 이상은 4억밖에 안 되고 뭐 이렇게 15억 이상은 6억 전부 촘촘하게 해놨거든요. 선진국은 이런 대출 규제가 없어요. 선진국은 우리보다 제도가 앞서가는. 왜 그럴까? 놔둬. 그리고 너가 그 부담을 안고 살려면 사. 근데 우리는 이 부담이 약해요. 근데 이 부담을 지우려고 그러면 여론이 그 지우지 마. 무슨 죄가 있다고. 왜 이렇게 집주인을 죄인 취급해. 이게 안 돼요. 안 되니까 또 이규제 얹고 대출 규제 얹고 토지 얹고 조정재상지역 얹고 투기지역 얹고 우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차라리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보유세를 올려서 뭔가를 해결하던지.
2: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실효세율을 1%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자. 예. 0.1씩 끌어올리자. 그런데 2010년 넘어가면서 집값이 급락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그 정책을 부러뜨렸어요. 네. 그때 아니 집값이 내려가는데 보유세 계속 올라가면 어느 국민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용감하게. 장기적으로.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시그널을 줘야 돼요. 아, 5년간은 살 수 있지만 아유, 이건 5년 지나면 우리 이거 팔고 나가야 돼.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정권 바뀌면 바뀌고 또 여론도 좋지 않고.
1: 그래서 예 결국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 우려되는 부분 뭐 걱정을 하시면서
0: 저는
1: 우리가
0: 지금 이것도

0: 우리 기성세대들의 가치관이라고 봐요. 우리 입장에서는 집값도 많이 올라갔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30 입장에서는 지금 주거의 생존이 문제지 내가 지금 집을 사서 매도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서울에서 뭐 전세라도 살 수 있을까? 전세 매물도 없고 월세 계속 올라가는데 월세 내느니 집이라도 사자라는 게 요즘 30대들의 트렌드거든요.
1: 그러니까요. 이번 개편안이 소위 말하는 그 주거 약자라고 할 수 있는 30, 40대 무주택자나 갈아타기를 노리고 있는 뭐 1주택자나 네. 이들에게 과연 실거주 기회를 얼마나 넓힐 수 있을 것인가.
0: 다 좁혔지 뭘 넓혀. 없잖아요. 지금 이제 단순히 생각해봐도 지금 모든 게 안 좋은 게 전월세가 지금 안 그래도 없어요. 지금 전세 매물 구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고 전쟁이고 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그 하위 구간이라는 표현이 참 거슬리는데 예. 어떻게든 10억 이하, 20억 이하 아파트는 지금 또 올라가요. 집주인들은 매물도 회수하고 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 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살 수는 없거든요. 우리 시장에는. 뭐 집 있는 사람들도 1주택자가 85%고 다주택자가 2주택 이상이 15%, 무주택자들 중에서도 세입자들은 뭐 돈이 있어도 안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도 있고 나름대로의 균형이 있는데 지금 이 균형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일단 임대에 머무르고 싶어도 머무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또 자극을 주니까 결국에는 세입자들은 지방으로 가라는 얘기인가?
1: 어떻게 보세요?
0: 일자리는 다 서울에 있는데
1: 실거주자들을
0: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초점을 맞춰서 세제
2: 전혀 이견이
0: 서민 주거안정 전월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 김소장님 생각하고 거의 똑같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 특히 전월세 세입자 그래서 대출 규제 같은 것들 저희 금융위 토론회 가서도 그 말씀 드렸어요. 연립에 주거하고 있는 분들은 대출 규제 좀 많이 풀어주자. 이분들이 이 돈 받아가지고 그것도 뭐 디딤돌 대출 아니 버팀목 대출이 뭐 얼마 이하의 주택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분들 대출 같은 게 좀 풀어줘서 당장에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구할 수 없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또 경제학자분들이 보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월세 가격을 또 올려요. 그분들이 이 구매력이 세지니까.
1: 그러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서.
2: 그러면 이제 공급을 늘리는 방법.
1: 예, 공급인 거잖아요. 자, 예.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던 공급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곧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제도 대통령이 뭐 기존 방식 벗어나서 획기적인 속도 물량 필요하다 뭐 이렇게 주문을 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뭐가 나와야 됩니까? 뭐가 담겨야 돼요? 공급 대책에.
2: 잘 안 될 거예요.
1: 아이고야. 아유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까?
2: 진보 정부는. 온갖 규제로 재건축 규제로 무슨 규제로 택지 공급도 잘 안 하고 이래서 공급을 안 늘리고 세제만 강화하려고 해. 그러면 안 돼라는 어젠다가 우리 사회에 이데올로기처럼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제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면 왜 문재인 정부 때보다 제가 통계를 갖고 왔어요. KB 걸로.
1: 예.
2: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인허가는 연평균 서울에 7만 3천 가구, 착공은 7만 2천 가구입니다. 5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3년 통계를 봐야겠죠. 연평균 인허가는 4만 5천 가구, 착공은 3만 6천 가구입니다. 그럼 보수 정부 때는 그래 공급을 하자. 공급이 답이야. 규제가 답이 아니야. 했는데 왜 안 늘어납니까? 집값 떨어지니까. 주택 공급이라는 건 대통령이 시장이 자 공급을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나와서 집을 짓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민간이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1: 있다고 생각해야지
2: 있다고 하면 하는 거지.
1: 늘어나는 것이니까.
2: 안 돼요. 안 되는데 규제는 받아들이기 싫거든. 세부담 같은 거 받아들이기 네, 싫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공급하자 공급하자 공급하자만 하는 거예요.
1: 그러면
2: 공급해야죠.
1: 뭐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사실은 그게 실제로 시장에 미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공급 대책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2: 지금보다
1: 보시는 건가요?
2: 저는 한 채라도 더 늘려야 되고 네. 용적률 이렇게 지금처럼 거대한 특혜를 줘서 용적률 올려서 서울의 주요도 목동 잠실 5단지 뭐 여의도 시범 거대한 용적률 혜택을 줘서 한 개라도 더 공급을 늘린다? 저는 뭐 인정할 수 있다고 봐요.
1: 그럼 네. 뭐가 담겨야 됩니까? 소장님.
0: 아니 뭐 닥치고 공급은 해야죠. 그런데 네. 이제 특징이 진보 정부가 잡으면 자꾸 공공을 더 우선순위를 둬요. 공공 주도로 뭐든지 하려고 하니까 저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공공 주도로 하려다 보니까 공공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공공 주도로 하려면 돈을 쏟아부어야죠. 그런데 지금 초과세수에 대해서도 뭐 50조 내년에 100조 얘기하는데 그 박원근 재정경제부인가요? 뭐 장관 얘기 봐도 초과세수를

0: 기획재정부.
1: 기획재정부였나요? 부동산 주택 공급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은 일도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아니 공공 주도로 공급을 하려면 돈을 써야지 돈 안 쓰고 공급을 하는 게 속도가 어떻게 늘어나지에 대한 생각이 있고 예. 서울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땅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실질적으로 물량이 재건축 재개발도 또 멸실이 되니까 순 증가 효과도 낮지만 그거라도 해야 이제 아파트라도 이제 원하니까 공급이 되는데 뭐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2011년도였나요? 그때 뭔가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해가지고 그만두고 박원순 시장이 되고 10년 동안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은 예. 15년 정도 걸려요. 일관성 있게 추진해도 10년 15년 동안 그 공공이 도와주고 민간이 추진해도 15년이 걸리는데 중간에 맥이 이렇게 끊어지니까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은 이해는 하죠. 집값이 그럼, 박근혜 예. 정부 때 떨어지고 젠트리피케이션 원주민들이 쫓겨나가다 보니까 야 이거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해서 소극적인 대응을 했던 부분이 이제 지금 부작용이 나오는 거고 윤석열 정부 때는 또 하필이면 또 PF 문제 미국의 또 긴축 문제 겹치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2: 그러니까요.
1: 지금 그래서, 열심히 해도 예. 나중에 공급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3: 이런 식의 사고를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전체가
2: 그러니까 소장님뿐만 장기적으로 아니고 장기적으로 생각해서라도 그냥 꾸준히 나가야 그러니까 된다.
1: 꾸준히 해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또 PF 문제가 터지고 건설회사들이 자빠지고 긴축 때문에 집값이 폭락하는데 야 우리 계속 공급해야 돼라는 메시지가 국민들도 그러니까. 조용해지고 언론도 조용해지는데 이걸 일관성 있게 추진 이 예산을 여기다 더 배정한다? 이게 또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이 되지 않나요?
3: 공급이 부족한 진짜, 것도 있지만
2: 진짜 짧게 한마디씩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 아쉽지만 예, 근데 아니요 네, 말씀해 네. 주세요. 예.
3: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요가 너무 강해요. 집을 사야겠다는. 아. 어느 순간 그냥 우리의 마음이 커진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작아지고 2022년에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를 좀 낮추면서 공급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못 낮추고 집을 갖고 싶다는 욕망은 쉽나. 제어하지 못하면서 공급만 하려니까.
1: 그거 쉬우면 다 했지.
2: 이게 인간의 욕구와 직결되는지라.
1: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급을 해도 이게 임기 내에 모든 걸 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굉장히 초조하고 뭐 공급 대책 발표돼도 우리가 기대가 안 된다는 이유가 아니 지금 공사 기간만 4년 5년이 걸리는데 지금 발표해서 오늘 착공해도 임기 말에 공사가 입주 물량이 나올 텐데.
2: 그러면 사실은 이 대전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 현 정부가 긴 안목을 가지고 아주 꼼꼼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너무 필요하네요.
1: 저는 처음부터 설득해야 됐다고 네. 봐요. 작년에도 97 공급 대책할 때 야 이거 기다려봐 우리가 엄청난 걸 줄 거야 라고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135만 원 이거 뭐지? 언제 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인정하고 우리가 시간 걸려도 열심히 할게 믿고 기다려줘. 뭐 시장 경제도 있으니까 니들이 뭐 비싼 집 살려면 알아서 하든지 정도였으면 이렇게까지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역설적으로는 제가 안 바빠야 부동산 시장이 조용해집니다.
2: 아, 소장님이 나오시면.
1: 제가 바빠지는 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2: 안 좋은 걸로? 네. 알겠습니다. 광고 들으시죠.
4: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5: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4: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5: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탄탄방수.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네, 육해상계 통계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사. 오늘 외전으로 엮어봤던 부동산부터 봅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김원장 경제학전 대표,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이정민이었습니다.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5: 네, 다음 주 또 뵈요.
7: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9: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MBC 정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오전 강원, 오후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순회 경선 합동연설회를 열고 이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제까지 기준으로 누적 45.41%를 득표한 김민석 후보는 44.57%의 득표율을 올린 정청래 후보를 0.84%포인트 차이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말에 권리당원 비중이 높은 호남과 서울, 경기 지역에서 순회 경선을 열 예정이며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일반 국민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0: 코스피가 8월 들어서도 큰 변동성을 보이며 약세를 이어가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코스피 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26조 2770억 원으로 올해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월 27조 560억 원을 기록했던 거래 대금은 2월부터 4월까지는 30조 원 안팎을 기록하다 코스피가 급등하던 지난 5월과 6월에 50조 원을 훌쩍 넘어섰지만 지난달에는 36조 8,750억 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올해 전국 의대 신입생 중 지역 출신 학생 선발 비율이 절반에 육박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39개 의대는 신입생 3천여 명 중 49.4%를 지역 학생으로 선발합니다. 이는 지역 인재 전형이 확대되고 지역 의사제 전형도 신설되면서 27개 지방 의대가 전체 선발 인원 2,490명 중 약 70%를 지역 학생으로 뽑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 학생들은 수도권 의대, 지방권 지역 인재와 지역 의사제 전형 등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끝날지 여부가 곧 정해집니다. 두 사람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 환송심 결과는 지난 1일에 전달됐는데 재상고는 14일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두 사람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 포기서를 내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법적 다툼이 9년여 만에 비로소 끝나는 셈인데 다만 다음 주 중 한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출국 금지 연장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전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 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는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7번 응하지 않았다며 다시 해외로 출국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외에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를 찾아 독립기념관을 견학하고 광복절 중앙경축식에 참석합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강원도 해안 지역과 경상도, 제주 지역 등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전주 35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MBC
1: 맛있게 건강에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손석희 12시 일요일 순서의 첫 곡 피오나 애플의 Fast As You Can을 들었습니다. 광고를 듣고 늘 그랬듯 저는 패널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죠.

0: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일요일 오후 생각하는 즐거움을 만납니다. 네 개의 색깔, 네 개의 시선, 사색. 안녕하세요. 손석희의 12시 일요일 코너 진행을 맡은 작가 김겨울입니다. 일요일은 사색이라는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매주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다양한 시선으로 탐구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사색에 빠질 세 분 소개하죠. 이제는 패널 역할까지도 마스터하신 손석희 DJ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새로운 답을 찾아가는 분입니다. 마인드마이너 송기량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송기량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콘텐츠 지도 제작자이자 요새 너튜브 대세시죠.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1: 네, 오늘 방송도 라디오와 미니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손석희의 12시 채널 검색해보시면 사색을 비롯한 다양한 영상들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정말 쇼츠가 유행하는 아주 짧은 영상들이 유행하는 시대인데 이 긴 사색 코너가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들어주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사색을 즐겨보시는 애청자분들이 댓글 요새 또 많이 달아주고 계신데요.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분의 차분하고 담백한 대화가 참 좋아요. 자극적인 세계에서 정신건강을 챙겨주는 콘텐츠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막 자극을 추구하는 그런 방송들이 참 많은데
4: 네.
1: 좀 차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깊이 나눠보는 코너다 보니까요. 근데 오늘 주제는 조금 자극적일 수 있겠습니다.
4: 그렇죠.
1: 네, 어떤 주제일지 기대해 주시고요. 다른 분은 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코너의 관전 포인트는 손석희 DJ가 언제쯤 밸런스 게임, 가정법 과거 완료와 친해질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청취자분들이 이 관계를 재밌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2: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그 두 가지하고는 뭐 이렇게 끝까지 친해질 것 같진 않네요.
1: 그런가요?
2: 네.
1: 오늘은 밸런스 게임 대신 네. 뉴스 소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한 음료 회사에서 1년 동안 스마트폰을 끊는 데 성공하면 10만 달러를 주겠다. 이런 이벤트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절대 스마트폰을 쓰면 안 되고요. 태블릿 PC 안 됩니다. 친구 것도 쓰면 안 되고요.
2: 네.
1: 구형 핸드폰이 지급이 됩니다.
2: 아.
1: 그 전화랑 문자만 돼요. 구형 핸드폰이 지급이 되고요. 데스크톱과 노트북은 사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일은 네. 해야 되니까.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완전 쓸 수 없는 금지 상태로 1년을 보내는 건데요. 통과했을 것 같으세요? 세 분? 나 이거 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는 뭐 100% 통과했을 겁니다.
1: 근데
2: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게
1: 네.
2: 스마트폰만 금지된 거잖아요.
1: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금지입니다.
2: 예.
1: 네.
2: 그리고 뭐 다른 컴퓨터는 지급이 된다면서요.
3: 데스크탑 쓸 수 있는
1: 데스크탑과
3: 거잖아요.
1: PC, 그러니까 노트북은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 들고 다니는 게 안 되는 용품들인 거죠.
2: 무슨 네. 차이가 있다는 거지? 아무튼 예. 뭐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정도면 뭐 얼마든지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3: 너무 난이도가 낮은 거 아닙니까?
5: 그러니까요.
3: 네, 예. 이거 1억 벌기 되게 쉽네요. 왜냐면은 저 어차피 작업실 책상 앞에 하루 종일 있는데 모든 걸 PC로 할 수 있잖아요.
5: 한국에서 안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좀 하지.
3: 그러니까 한국에서
1: 할 수 있다.
3: 1억 받을 준비 충분히 돼 있는데.
2: 예. 이거는 글쎄 난이도로 치면 굉장히 약한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예.
1: 근데 실제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자가 10만 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예. 만만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지원자가 굉장히 많았고 그중에 한 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3: 네.
1: 실제로 1년 동안 그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뉴욕 출신의 엘라나 머그단이라는 작가가 선정이 됐고
3: 그럴 줄 알았어. 작가들은 역시 작가는.
1: 뭐. 그래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3: 아,
1: 네. 그래서 인터뷰도 남아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 했냐면 1년 동안 그 소설 시리즈를 원래 쓰는 작가였을
3: 그러겠죠.
1: 거 아니에요. 소설을 쓰는데 1년 동안 한 권의 오디오북 녹음 그리고 두 번째 소설의 집필과 출간을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소설의 집필 및 편집까지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3: 1년
1: 엄청난 생산성을.
5: 그러네요.
3: 그러네요.
1: 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6, 1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0: 레지던시 프로그램 갔다 온
1: 맞아요,
0: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이분의 인터뷰를 보니까 굉장히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0: 네.
1: 하고요.
0: 그분은 10만 불을 내셔야겠네요.
1: 그러게요.
2: 네. 오히려. 10만 명이 지원했는데 그 회사에서 네. 그 사람을 선발한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2: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3: 그러니까 작가를
0: 하면 100%죠. 네.
1: 근데 아마 우리가 이렇게 자신만만해하지만 이거 못하시는 분들도 저는 좀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새는 스마트폰을 곁에 두고 데스크톱이나 PC, 뭐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다가도 한 10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계속 보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걸 떨어뜨려 놓으면 이게 스마트폰의 기능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스마트폰 알람 확인하고 소셜미디어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3: 그러니까 스마트폰 몸에 넣어야 된다니까요. 언제 넣을 수 있는
1: 몸에
3: 거지?
1: 몸에 이식으로.
3: 빨리 넣을 날이 와야 돼요, 진짜. 네.
2: 그런 건 다. PC 버전으로 여기다가 띄울 수가 있잖아요.
3: 그렇죠.
1: 그렇게 할 수 있죠. 할 수 네. 있는데 또 오히려 젊은 세대일수록 그걸 PC로 하는 걸 좀 불편해하더라고요.
2: 그런가요?
1: 네.
0: 또 앱이 제한되는 것도 있어요.
1: 제한되는 앱들도 네. 많고.
0: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별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애초에 못하게 되니까 촬영을 못하게 되고 네. 이런 게 또 있다 보니까.
0: 기능이 상당히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 게
1: 맞아요.
0: 가능한 한 모바일 폰으로 쓰게 만드는 게 그래야 더 많이 쓰니까.
1: 그렇죠. 그렇죠. 네. 들고 다니면서.
0: 근데 흥미로운 네. 건 궁금한 거는 1년 후에 어떻게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1: 이분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서 스마트폰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모르죠. 그 뒤로 스마트폰을 쓰셨을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일이지만.
0: 그게 더 하시지 않으셨을까?
3: 몸에 넣었나?
0: 1년 동안 계속
1: 아, 몸에 넣었다.
3: 넣었나?
0: 저 옛날에 그 얘기 들었었는데 한참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인데 네. 안 좋은 습관이죠. 네. 근데 그거를 끊으시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한 달간 끊으면 담배가 더 맛있다고.
3: 와, 그 공복이 최고의 반찬인 거잖아요.
0: 네, 그래서 그분은 아주 초인적 의지로 하는 이유가 처음 담배 폈을 때 그 느낌을 얻고 싶어가지고
3: 아, 굉장한 칼주의잖아요.
0: 그렇죠. 엄청난 분이었어요.
1: 아, 저희가 이 담배 얘기 그리고 이 스마트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중독입니다.
3: 네.
1: 무엇에 빠져들고 또 시간을 쓰고 또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중독됐다라는 말을 사실 우리가 광의로 많이 쓰죠. 그냥 네네. 뭐 중독적이다, 중독이 됐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사실 사전에 찾아보면 첫 번째로 나온 설명은 좀 제한적입니다. 생체가 음식물이나 약물의 독성에 의해서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일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물질, 중독성 물질에 대한 의존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첫 번째 의미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독을 또 이렇게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3: 그렇죠.
1: 중독을 무엇이라고 좀 정의를 내리세요? 뭐 이걸 위해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빈도나 아니면 뭐 금단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3: 사실 학문적으로는 심리학에서 그쵸? 다루긴 하거든요. 네, 네. 심리학과에서 중독 처음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두 개의 기준이 있어야 중독이다 했던 게 내성과 금단이에요.
1: 네,
3: 점점 더 센 자극을 추구하게 되는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는 그 내성과 안 했을 때 나오는 증세 그게 금단이잖아요. 그 두 네. 가지가 1차적으로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망하게 되고 이런 것들 부차적으로 나오긴 하거든요.
1: 네.
3: 그래서 뭔가를 되게 좋아서 반복적으로 한다고 다 중독이라 부르진 않는데 실제로는 그 섞어 쓰는 것 같아요. 습관이 되었다 뭐 이거 이제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 중독이라고 말하는 것 같고
1: 네.
3: 저도 그런 의미로는 중독을 넓게 쓰는 편이죠.
1: 송기라 작가님.
0: 정신건강 워커사님들이랑 이렇게 잡담을 나눠보면 말씀하시는 게 이거 어려워요 그러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네 그러면 그건 괜찮아.
3: 일상생활
1: 그쵸.
0: 안 되면 그러면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냐 그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3: 모두 중요한 네. 거죠.
1: 일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많은 사실 정신의학 진단의 기준이기는 하죠. 중독, 네, 뭐라고 정의하시나요?
2: 뭐 일단 뭐랄까 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거기 빠진다는 면에서 뭐 거기까지는 오케이, 나쁘진 않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일상에 방해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중독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본인이 행복하다면 뭐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네네. 문제는 이제 그로 인해서 남한테 피해를 끼치기 시작하면 좀 심각한 중독이 되겠죠.
1: 네.
2: 예, 되게 그렇게 한 3단계를 거쳐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가운데 애매한 게 있는 게 모든 부모님들이 하신 얘기인데 게임 중독이라고. 아, 네.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 그랬더니 일상생활을 못한다고. 그래서 학생분들은 할 수 있는데요? 얘기하면 아니 학원도 한 10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일상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게 네.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하시는 분과

0: 정도 가고 있는데 이 차이는 크죠.
1: 그렇죠. 그게 어떤 학부모의 네. 학원 중독일 수도 있고요.
0: 그렇죠. 네. 네. 거꾸로
2: 학원 중독이죠.
1: 거꾸로 네. 얘기하면
3: 일상생활에 불가능한 만큼의 학원을 가는 거죠.
1: 그렇죠. 뭔가 중독됐다고 느낀 적이 있으세요? 나 이거 중독인 것 같다. 나 이거에 중독됐다.
3: 아주 많은 게 떠오르고 있네요. 네. 아주 많은 것들이 지나쳐갑니다. 신작 게임이 나오면 일단 준비를 하고.
1: 그렇죠, 그렇죠.
3: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 약간 중독적으로 했던 적도 있고. 근데 물질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런 컨텐츠 같은 것들에 전 중독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일상이 힘들다 정도까지 간 적도 많았어요. 네. 실제로. 다행히 지금은 그 컨텐츠를 즐기는 게 곧 일이 되어서 아주 훌륭히 일상을 영위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게임을 하는 것이. 네. 그 정도로 게임을 좋아했었죠. 만화를 좋아했었고.
0: 무섭죠. 캔디 크러쉬.
1: 캔디 크러쉬.
0: 15,000판 뭐 이렇게.
3: 그렇죠. 15,000판.
0: 예.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바로 근골격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거북목이 생기고.
3: 그렇죠.
0: 앱을 몇 번을 지우는 거죠.
1: 아, 그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0: 아, 그 당연하죠. 네. 다 해봤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이 제 중독에서 시작된 거라 아. 저는 활자 중독. 계속 뭘 보거든요. 쉬지 않고.
1: 계속 읽는.
0: 예, 그게 이제 이렇게 어려울 바에야 직업으로 가자 그래서 아예 읽는 걸 직업으로 했으니까.
1: 아, 그 정도로요?
0: 예, 계속 봤어요. 제가 쉬지 않고.
3: 활자 중독.
1: 그러니까 예. 보지 않으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텍스트를.
0: 강박적으로 보는 거죠.
1: 강박적으로
0: 습관적으로
1: 계속.
0: 계속해서 많이 보고 하는 아, 그 작업들 한 거죠. 좋은 게 아니에요.
1: 오. 예. 아, 정말로.
0: 좀 쉬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1: 오. 좀 중독.
2: 저는 뭐. 네. 중독에 빠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흔히 그게 이제 중독의 대표적인 건 담배잖아요.
3: 그렇죠. 네.
2: 술이 있고
3: 술 담배.
2: 술은 뭐 저는 거의 마시지 않으니까. 근데 담배는 꽤 오랫동안 피웠었죠. 그리고 끊은지도 무척 오래됐고. 예. 근데 그거 이외에 특별히 이렇게 빠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0: 끊기 예.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던데.
2: 담배요.
0: 예.
2: 그래서 뭐 담배 끊는 놈하고는 뭐 만나지도 마라 네. 뭐 이런
0: 그 얘기하시더라고. 끊은 게 아니라 잠시 안 피고 있는 거라고.
3: 아~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한 병 피면 끝인 거잖아요.
2: 네. 근데 저는 뭐 이제 끊은 지 한 23년 됐으니까 와. 이제 다 잊었죠. 잊었는데 끊을 때도 저는 그냥 끊었어요.
3: 시행착오 없이요?
1: 한 번에.
2: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예. 근데 이제 담배가 예를 들면 뭐 폐에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폐 못지않게 위에 안 좋아요. 그냥 위액이 이렇게 더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 2, 3년에 한 번씩은 위장병을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다른 스트레스 요인도 있었겠지만.
1: 네.
2: 근데 어느 해인가 위장이 안 좋아져서 약을 먹는 동안에 한 일주일 정도를 담배를 안 피우게 된 다음부터는 이거 뭐 안 피워도 되겠네. 그리고 바로 안 피웠죠. 근데 그 신기하게 담배를 끊은 이후에 한 번도 다시 피우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1: 우와.
3: 뭘까요? 보통 이런 거는 네. 최면 치료라든가 뭔가 그 인셉션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 아니면 이런
2: 담배 피우세요?
3: 저는 굉장히 사랑하죠.
2: 아 그래요? 네, 저도 한때는 뭐 그래 평생 동안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은 담배뿐이야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끊은 다음에 안 피우기로 하니까 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1: 네. 한 번에 끊으셨다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두 분이 되게 만화같이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네.
0: 그게 가능할까요?
1: 믿을 수 없다는 듯이.
3: 좀 전에 들었거든요. 네. 담배를 끊은 사람과는 상종하지 말라고 했던 말을 방금 들었는데 제가.
2: 그런데 네. 무슨 뭐 담배 끊는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3: 그렇죠.
2: 금연 학교 다니는 경우도
1: 네.
2: 있고.
1: 네네네.
2: 그거는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든지 끊을 때는 다 끊어야지 이게 뭐 차츰차츰 뭐 이렇게 관리해가면서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3: 네. 네. 굉장하십니다.
1: 네, 이종범 작가님은 특히 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게임 중독도 됐었고 뭐 중독적인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단적으로 말해도 되나요? 네, 이렇게
3: 저는
1: 여러
3: 거의
1: 가지를
3: 뭐 중독 전문가.
1: 네, 즐겼는데 네. 그게 본인의 업이 되고 어쨌든 일상적인 행동이 되면서 네네. 그게 문제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 그렇죠.
1: 그렇게 되면 이게 몰입이 되는 건데 중독이 아니라.
3: 네, 네, 맞아요.
1: 둘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3: 사실은 거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3: 몰입이라는 거는 사실 이것도 심리학 쪽에서 연구를 많이 하죠. 플로우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1: 네.
3: 적절한 난이도, 적절한 보상, 그리고 그것이 적절한 주기로 나에게 오고 이런 몇 가지가 만족이 되면 사람은 누구나 몰입에 빠질 수 있다. 그게 이제 몰입 연구자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1: 네.
3: 근데 거기에서 끝냈을 때 말까 말한 것처럼 괴로움이 와서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중독으로 많이 보죠.

0: 하면 처음에는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단계로 가게 되면 그때는 중독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일에는 몰입할 수 있지만 중독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보통은 일에 중독된다고 말한다는 것은 일에 중독된 게 아니고 인정욕구, 주변의 칭찬, 사람들의 어떤 반응 여기에 중독이 되는 거지 일 자체에 중독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1: 그러니까 워커홀릭도 사실은 일 중독이라기보다는 일로 인한 성취 중독.
0: 성취감 중독, 향상심 이런 거에
1: 인정 중독.
0: 그렇죠.
1: 그런 쪽에 가깝다. 자, 이제 중독에 대한 또 재밌는 이야기들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일요일 코너 사색 오늘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중독과 어울리는 노래 제작진의 선곡 한번 보죠. 뭐 골라오셨는지. 아리아나 그란데와 저스틴 비버의 Stuck With You 고르셨네요. 이 노래 듣고요. 저희는 12시 반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극한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낮더위는 여전합니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 서울은 30도, 전주와 광주는 33도를 넘었습니다. 어제 강릉에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지금도 동해안에는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풍이 다시 강해지면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남아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 경북 북동부에는 최고 80mm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예보도 있습니다. 오후 한때 전국 곳곳에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오겠는데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며 요란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 울산고속도로 동부산 부근 부산 쪽으로 화재 사고로 혼잡합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0: 손석희의 12시. You got a friend in
1: me.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할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할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5: 손석희의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주제는 중독입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밸런스 게임은 없고요. 네. 오늘은 중독 판정 위원회입니다.
6: 네. 인정협회인가요, 이거?
5: 인정협회의 일부죠. 예, 약간 베리에이션인데요. 제가 특정 상황,
7: 네. 이름만 바꾼 밸런스 게임.
6: 사실 그렇거든요.
5: 왜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제가 특정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 중독이다 아니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또 중독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상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주에 한 6, 7일은 헬스장에 갑니다. 거의 매일 가는 거죠. 매일 한두 시간씩 근력과 유산소를 하고요. 바쁠 땐 잠을 줄여서라도 잠깐 조깅이라도 하고 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일지 운동 중독일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 모범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너무 과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6: 궁금한 부분이 하나 생깁니다.
5: 네.
6: 강박은 어디에 넣을까요?
5: 강박.
6: 이 어딘가에 강박이라는 말도 들어가거든요. 아, 오늘 운동을 네. 못해서 나는 오늘 일을 끝낼 수 없어.
5: 심리학 나가서. 전공자.
6: 아, 이거 어려운 전공인데. 네,
5: 문제 제기인데. 강박은 그래도 어떤 진단명이니까 네. 중독에 가까운 걸로 포함을 해볼까요?
6: 아, 이분이 기혼자인지 배우자의 반응은 어떤지 등등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5: 아, 민폐인지 아닌지
6: 타인에게 패를 끼치고 있는가 너무 중요해요.
5: 패를 끼치는지 아닌지 좋아.
6: 같이 사는 사람의 네. 말을 들어봐야긴 해야 되는데 이거.
5: 육아를 이렇게 등하시하지 않는지
6: 그런 것도
5: 그런 것들
6: 알아봐야죠.
5: 아, 본인 나름대로 한번 기준을 세워서 결정을 해보시죠.
6: 그러게요.
5: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6: 피하지만 끼는 건 못 참고
5: 네.
6: 내 삼각근 이 실루엣 맨날 그렇죠. 보느라 정신 못 차리고
5: 데피니션을
6: 이제 운동 중독이죠 사실 거는
5: 그렇죠.
6: 근데 남에게 패를 안 끼치는 중독이니까 그나마 좀 낫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인데요.
8: 지금 잠을 줄여서라도라는 얘기에서 딱 걸리는데요.
5: 네.
8: 그럼 이제 우선순위가 바뀐 게 네. 건강해지려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건강하면 잃을 확률이 매우 높아서
5: 그렇죠.
8: 이러면 중독으로 이미 가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네요. 특히 최근에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만나시잖아요. 네. 헬스클럽에서 만나시고 그러면
6: 네.
8: 프로 그렇게 독려하시면서.
5: 네.
8: 대단하다고 막 이러면서 네. 이제 같이 늪으로 끌어들인 경우를 꽤 많이 봤기 때문에
6: 그렇죠. 그게 약간 네. 그 서로를 그루밍 해주는 어떤 야생 동물 같은 거죠.
8: 털고르기 같은 거네.
6: 네. 그런 거죠.
8: 그래서 이건 위험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5: 중독에 네. 가깝다.
7: 남에게 해를 끼치냐 안 끼치냐가 아까 그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5: 네.
7: 거기에 한 가지만 더 포함시키자면
5: 네.
7: 통제 불능이냐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보자면 이건 뭐 완벽한 중독이죠.
6: 그러니까. 예, 일상 가능하냐.
5: 예.

0: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6, 7일 갈 수도 있고
1: 네네.
0: 또 매일 한두 시간 뭐할 수도 있고
1: 그렇죠.
0: 근데 잠을 줄여서라도 가야 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1: 네.
0: 강박이기도 하고 통제불능 쪽에 속하기 때문에
2: 네.
0: 이건 중독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1: 맞불작전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2: 네.
1: 잠 중독으로 치료해야 돼요.
3: 아.
1: 침대 중독으로 맞불 와가지고
2: 다른
1: 야,
2: 중독으로
1: 운동하는 잘래.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2: 그렇죠. 이분이 만약에 안 가면 불안함이 올라온다면
1: 네네.
2: 말씀하신 사실 강박이 되는
1: 네.
2: 거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도 잠을 줄이는 게좀 마음에 많이 걸려서
1: 그쵸.
2: 중독에 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3: 운동 좋아하는 분한테 제가 이걸 여쭤봤었어요.
2: 네.
3: 대본을 요만큼 미리 봐가지고
2: 네네네.
3: 그랬더니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매일 가면 근력 안 생긴다고.
2: 아.
3: 그래서 또
1: 맞아요.
3: 거기까지 가면 이제 좀더 아방가르드 해지는데
2: 네.
3: 공부 더 하시라는 얘기로 나왔더라고요.
2: 휴식을 해야 근성장이 된다.
1: 그렇죠. 2분 식단 봐야 돼요.
2: 식단도 봐야 된다.
1: 식단을 봐야 중독인지 아닌지
2: 아,
1: 알 수 있어요.
2: 밖에서 제작진분들이 어디까지 요구하시는 건지. 자, 두 번째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자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퇴근 후에 침대에 누워서 매일매일 짧은 영상을 한 2시간씩 봅니다.
1: 오.
2: 맛집에 가거나 여행에 가면 소셜미디어 업로드를 위한 사진을 한 20장씩 찍어요. 소셜미디어 좋아요 수가 적으면 좀 우울합니다. 이분은 일상적인 수준이다 아니면 소셜미디어나 영상 중독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일상적인
1: 네.
2: 모두의 중독이 아닌가 이 정도면.
3: 우리 모두다.
1: 네.
3: 우리 모두 중독자다.
2: 네, 이 정도는 되게 일상적인데 네. 되게 중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1: 현대인은요.
2: 네.
1: 과거 역사 시대에 비해서
2: 네.
1: 모두가 나트륨 중독이거든요.
2: 네네네.
1: 그 조선 시대에 비하면은 지구인들 전부 나트륨 중독이에요. 그런 것처럼
2: 네.
1: 이런 어떤 뭐 소셜미디어나 영상에 대해서 요 정도의 이건 약간 일상적 방사능 피폭 느낌 정도 다 맞고 있는 거 아닌가.
2: 모두가 경험하는.
1: 중독은 맞지만 모두가 네. 중독되어 있다. 이런 정도 느낌인데요. 저는.
2: 그런 느낌으로.
3: 확실히 타자화가 안 되고 자기 얘기니까
2: 네.
3: 너그러워지는
2: 그런. 그러게요.
1: 우리 얘기잖아.
3: 우리 모두 그러하다.
0: 근데 저는 모두에서 빼주세요.
1: 진짜 아니,
2: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
0: 네, 왜냐하면 자기 전에 한두 시간은 그건 좀 너무 심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거니까. 예를 들면 한 11시에 잠들면 그날을 넘겨서 새벽 1시에 잔다는 얘기 아니에요.
2: 그렇죠.
0: 그거는 중독의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보진 않는데 여기 두 분께서는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3: 네. 어제의 저예요. 정확하게.
2: 정확하게. 네.
1: 두 시간은 좀 길긴 합니다만.
2: 좀 길긴 하다. 두 시간.
0: 그런데 우리 마인드 마이너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이 필요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뭐 여기도 나오지만 뭐 먹기 전에 음식 사진 찍는 거.
2: 네.
0: 예,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저는 안 찍지만
2: 네.
0: 기록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어요.
2: 네.
0: 예, 어느 날 자기가 무엇을 먹었고 그 사진 하나를 보므로써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1: 그죠.
2: 맞아요.
0: 예, 그건 뭐 기록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2: 네.
0: 여행 가서 SNS 업로드용 예를 들면 뭐 인스타그램용 이거는 제가 굉장히 심한 경우를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분들은 중독이에요.
1: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0: 제가 몇 년 전에 그 모처럼 아마도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스위스를 갔었어요.
1: 네.
0: 예, 근데 한국인 여성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1: 네.
0: 두 분이 버스에서부터 그 융프라우 꼭대기까지
1: 난리가 났나요?
0: 제가 본 한에서는 뷰파인더 이외로 자기의 육안으로 경치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거 약간 좀 과장이긴 하지만
1: 안장했다.
0: 계속 찍는 거예요. 셀카도 찍고 상대방도 찍어주고 그런데 주로 셀카로 그 긴 시간을 내내 찍더라고요.
1: 그 액션캠을 달고 가는
2: 거잖아요. 예쁘게 안 나오잖아요.
0: 그때는 아마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1: 네,
0: 오래된 일이긴 하니까. 그래서 하여간 제가 거길 내려올 때까지
1: 네.
0: 계속 찍고 계신. 그래서 저는 그분이 분명히 자기의 육안으로 경치를 봤다고 생각하질 않았어요. 근데 그건 제가 아까 처음에 제시했던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거 있잖아요.
2: 네. 네.
1: 거기는 뭐
0: 해당이 안 된다고요?
1: 해당이 안 되죠.
0: 해당이 돼요.
1: 그래요?
0: 네, 계속 돌아가면서 찍기 때문에 저는 그걸 피해줘야 돼요.
2: 뒤에 걸리면 안 되니까.
1: 그렇게
0: 네. 제가 그분의 풍경 사진에
1: 나올 수 있습니다.
0: 제가 들어감으로써 그분의 풍경 사진을 망칠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피해주다가 내려왔어요.

0: 주네요.
1: 아, 그러게요. 그건 중독이죠. 저는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다른 사람을
2: 직업이 위해서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0: 아, 직업 예. 셀카이스트?
2: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이 있으니까.
0: 아, 네. 인플루언서. 네.
1: 뭐 그렇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0: 혹시 여기 SNS 좋아요 수가 적으면 신경을 쓰이고 우울할 때도 있다. 이렇게 이렇게 관대하게 써주니까 네. 우리 중에 누군가 느낌이잖아요. SNS 좋아요 수가 적으면 잠을 못 잔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3: 그러면 문제죠.
0: 그 네. 명확한 선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수면에 온다. 심리학 쪽으로는 수면에 영향을 주느냐 아니냐가 되게 커요.
3: 중요하죠.
0: 오죽하면 우울증이 됐든 공황장애가 됐든 거의 모든 종류의 신경 관련된 질환에서 제일 먼저 잡고 가는 게 잠이거든요. 그래서 잠부터 잡은 뒤에 다른 치료를 들어가요. 무조건 상담이 됐든 정신과가 됐든. 그래서 이 잠으로 영향이 온다. 그럼 그 활동이 뭐가 됐든 이제 이상신호라고 보는 거죠.
3: 문제가 있다. 네. 자, 좋습니다. 소셜미디어 얘기 한번 해봤고요. 네. 세 번째는 이번에는 인공지능입니다. 자, 세 번째 상황. 인공지능에게 모든 걸 체크받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회사 업무뿐만이 아니고 주식 투자, 생활, 쇼핑, 친구 관계, 연애 관계 전부 다 인공지능에게 상담을 하고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꼭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참고를 합니다. 이분은 인공지능 중독일까요? 아니면 일상적인 활용의 범위에 있을까요?
0: 외로워서 그런가?
3: 외로워서 그런가?
0: 고독함 아닌가 싶어요.
3: 불안함? 뭔가 정답을 줬으면 좋겠는 마음인 걸까요?
0: 그런가? 어떻게
3: 확인받는다?
2: 우리 모두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산업계 지형도가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요거는 지금 계속 조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매년 5월 달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생성형 AI가 어느 쪽에서 쓰이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걸 내고 있거든요.
3: 네.
2: 올해 나온 게 재밌는데 일단 항상 1등은 뭐냐면 그 세라피하고 컴패니언십이라고 해가지고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을 물어본 게 제일 높아요. 네, 올해 새로 들어온 것들이 하나 있는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사주.
3: 쪼봤네.
2: 9번에 9등에 들어왔습니다.
0: 맞았어.
2: 그래가지고 너무 놀랬던 게 그 거기에 뭐 들어가냐면 점성술 같은 거 들어갔거든요. 타로하고. 그래서 최첨단 기술로 우리는 점을 보고 있다. 네, 전 재밌는 게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예전 컴퓨터였잖아요.
3: 네.
2: 항상 사주 프로그램은 끊이지가 않았었어요.
0: 맞아요.
2: 늘. 그래가지고 친구들 중에서 이제 전공이 컴퓨터인 친구들,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3: 네.
2: 친구들한테 이렇게 프린터로 사주 뽑아서 줬어요.
3: 아, 정말요?
2: 선물 같은 거라서 인간은 안 바뀌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7위가 연애 상담이에요.
3: 그래서 연애 상담
2: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중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계속 묻는 대상 자체가 더 많이 좀 넓어지는데 이렇게 AI 들어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해버리게 되면 우린 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2: 안 바뀌죠.
0: 그렇다면 이것은 중독이 아니라 그 음식 중독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심리적 필수제인가? 그런 걸 궁금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1: 중요한 거는 AI한테 예를 들어서 물어본 다음에 AI가 가르쳐주는 대로 행동하나? 그게 행동한대요?
0: 그러니까요. 그거 궁금하네요.
2: 영향을 받겠죠. 전체는 아닐지라도 예. 많은 사람들이.
1: 근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궁금증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걸 점쟁이나 이런 그 무당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행위와 AI에게 물어보는 행위는 같잖아요.
3: 그렇죠.
1: 예, 근데 그거를 모든 걸 다 물어보고
0: 그러게요.
1: 여기에 지금 그 이 밸런스 게임은 아니라고 그랬지만 여기에 나오면 이건 너무 또 극단적인 것이어서 그거부터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의 주체성이라는 것을 잃고 뭐 겨우 AI 따위에게 자신의 삶을 맡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그렇다면 그건 뭐 중독이겠죠.
3: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긴 있죠.
1: 있다면 아마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그 어려서부터 점점 모든 걸 부모가 해결해 주잖아요.
3: 네.
1: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결정을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AI로 옮겨갔을 뿐이죠. 이 많은 것을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가장 간편한 요 폰 안에 들어와 있는 AI에게 물어본다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건 그냥 뭐 재미로 지나가는 건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렇게 좌우된다는 건 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그것이 결국은 오랜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이 결정해오지 못한 것에서 오는 결과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2: 여기서 이제 손님께서 얘기하신 접근성 이슈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뭐 전문가를 찾아서 여쭤보는 게 거의 불가능했잖아요.
3: 그렇죠.
2: 더군다나 그 상황이라는.

0: 이게 구체적이라 가지고 그걸 뭐 지식 신 그런 데 가도 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1: 그쵸.
2: 맞네.
0: 그러니까 좀 그걸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공감도 받은 것 같고, 근데 해결책도 일단 문맥상은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좀 따르게 된다는 얘기죠. 비슷한 조사가 있는데 미국의 랜드 연구소가 뭘 했냐면 청소년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걸 좀 본 게 있대요.
2: 어허.
0: 그랬더니 청소년 5명 중에서 한 명이 힘들 때 AI 챗봇에게 상담을 한다는
1: 네,
0: 거예요.
1: 네,
0: 그래가지고
1: 네.
0: 그럴 수도 있지 그랬는데 그게 1년 사이 한 40% 늘었고 일단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3명 중에서 2명이 그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는데요.
1: 혼자 몰래.
0: 그러니까 부끄럽고 어려운 일들 많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0: 저희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도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걸 물어볼 수 있는 대상도 제한적이었고.
2: 그렇죠. 그렇죠.
0: 그것에 대해서도 좀 비전문가가 얘기한 건 안 믿게 되잖아요. 친구한테 물어봐 봐야 비슷한 친구들이니까.
1: 네.
0: 이 경우에는 꽤 믿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해서 그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는 맞는 것 같아요.
2: 그러게요.
1: 네. 이따가 그럼 저희가 뒤에서 기술 중독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위원회 문 안 닫았으니까요. 다음 상황
2: 안 닫았나요?
1: 예, 다음 상황 봐야 됩니다.
0: 아, 끝났군요. 네.
1: 네, 다음 상황은요. 혼자 있는 시간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영화관에 가거나 여행하는 것이 어렵고요. 옆에 연인이나 친구가 없으면 극심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냥 외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뭔가 인간관계 의존적인 중독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일까요?
2: 그러게요. 사실 되게 심리적인 건강함을 얘기할 때 혼자만의 시간과 어떤 공간, 그 상황을 어떻게 매니징,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도 좀 보긴 봐요.
1: 네.
2: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지려면 가질 수 있는데 난 사람이랑 있는 것도 좋아. 이게 아니라 혼자 있으면 불안해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상담 심리학 쪽에서는
1: 네.
2: 어딘가에 얘기할 거리가 좀 있다, 이슈가 있다, 이 사람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1: 네.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
2: 그렇죠. 그냥 사람이 있으면 즐거워, 재밌어가 아니라 없으면 불안해잖아요. 이런 경우는 분명히 어떤 사인으로 보거든요.
1: 네.
3: 그 일단 말씀하신 것에 다 공감이 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이제 개인의 성격에 따른 게 더 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1: 네.
3: 그러니까 그 굳이 예를 들어서 이제 관계 중독 이렇게 명명을 해버리면 그다음에 이제 일상적인 행태임에도 불구하고 질환에 속하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2: 그렇죠.
3: 그 자칫 호도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지난번에 그 저 평일에 금요일에 그 저희 손석희 12시 코너 중에 하나가 이제 오래된 대답이라는 고전에서 다 불구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무서록 이태준 선생 무서록을 박연준 시인하고 네. 같이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옆에 식구가 있어도 혹은 오랫동안 보고 싶어했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도 외로움을 느낀다. 그거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 그렇죠, 그렇죠.
3: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인간은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걸 너무 이렇게 야, 너는 관계 중독이야. 넌 아니야. 이렇게 구분지어서 갈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3: 그 개인적으로는 뭐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는 편이긴 하지만 일상에 있어서 뭐 혼자 영화 구경을 한다든가 혼자 밥을 먹는다든가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제가 관계 중독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건 안 하거든요.
2: 그죠.
1: 그렇죠. 그렇죠.
3: 조금 이렇게 순화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 네.
0: 혼자 있으면 이제 불안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함께 있고 싶은데 쉽지 않으니까
2: 네네.
0: 반려동물이랑 같이 있다고 그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재밌는 건 그랬더니 반려동물이 분리불안이 생겨가지고
2: 그렇죠. 그럴 수 있죠.
0: 길을 두고 갈 수가 없다는
1: 그렇죠. 오히려 반려동물과
2: 근데 아까 다른 의미에서 AI를 그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사용하는 연구를 봤는데 꽤 좋은 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만 방향을 틀면 그렇게도 되는구나. 누군가 어떤 고독함을 없애주는 쪽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3: 가능할 수 있겠죠.
2: 네.
3: 왜냐면 초기에 영화도 나왔잖아요.
2: 네.
3: 허.
2: 네. 아들 놈 시키는 연락 한 번도 없는데 얘는 뭘 물어봐도 너무 친절한 거예요.
1: 그렇죠.
2: 노인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1: 다정하게 막 얘기해주고 네. 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중독 중독 오늘 판정위원회 판정협회에 한번 셔터 올려봤습니다. 네.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중독이라고 우리가 부를 만한 어떤 범주가 참 다양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우리가 어떤 중독은 또 좋게 보기도 하고

0: 아까 우리가 워커홀릭 얘기도 했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면 워커홀릭을 굉장히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뭔가 일에 몰두하고 생산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또 좋은 중독이라고 부를 법한 것들에는 뭐 이를테면 활자 중독 같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또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보는 어떤 관점에 따라서요. 네. 그렇다면 어떤 중독은 되게 좋아 보이고 어떤 중독은 해악적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걸까요? 좋은 중독이라는 게 있을까요? 근데
1: 좋다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그러게요. 예를 들면 이제 중독의 상태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강박이거든요.
0: 네.
1: 안 했을 때 해야만 하고 한 번 더 체크해야 되고. 근데 이제 강박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어쩔 수 없이 내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에 좋은 결과물을 뿌린다 할지라도 본인은 불행해질 수 있거든요. 강박은 원래 그래요. 강박이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본인의 불행감은 있어요.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 선행 중독이라는 게 있다고 가정해 보자면 주변에 결과적으로 참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겠지만 본인은 강박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럴 수 있죠.
1: 본인에게 안 좋고 남에게 다 좋으면 좋은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추가로 넣을 수 있겠네요.
0: 맞아요.
1: 과연 좋은 기준이 뭘까 궁금해집니다.
2: 질문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워커홀릭이란 말에 약간 근저적인 의미가 들어있지 않나.
1: 사장님에게 너무 좋은 중독이다.
2: 그러니까 그게 그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그 면접할 때마다 귀찮게 어렵게 만드는 작업들을 꼭 해요. 우리 네. 밸런스 게임처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중에서 정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 열심히 하라는 게 장점입니다. 단점은 워커홀릭이요.
1: 사장님 너무 좋아하지.
2: 그렇죠.
0: 기업이 사랑하는 답변.
2: 두 번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서 이 경우도 중독이 좋은 게 있을 수 있느냐. 굳이 얘기하자면 그건 중독이 아닌 것 같고 언어로 얘기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몰입이라면 통제 가능한 몰입 정도. 내가 관리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뭐 이 정도예요.
0: 네. 통제 가능해야 됩니다.
3: 그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남한테 해를 끼치느냐 마느냐의 그 기준을 두면 될 것 같아요.
0: 네.
3: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단어의 모순이잖아요. 중독을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해놓고 앞에 조언을 붙여놓으면 모순이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데 결국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중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나쁘지는 않은 중독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0: 네. 나쁘지는 않은. 네.
1: 그런 걸 중독이라고 안 하고 습관 정도라고만 얘기를 해도 사실 어감이 확 좋아지긴 하거든요.
0: 그렇죠. 좋은 습관.
1: 그 정도.
0: 자, 저희가 매주 주제에 맞춰서 노래를 선곡을 하고 있죠.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 작가의 추천곡, 오늘 중독 주제에 맞춰서 골라오신 추천곡 뭔가요?
1: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박소은의 눈을 맞춰 술잔을 채워입니다.
0: 아, 술 때문에 고르신 건가요?
1: 그렇죠. 저걸 틀어놓고 술 많이 마시거든요.
0: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종범 작가의 추천곡 박소은의 눈을 맞춰 술잔을 채워 듣고 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본격적인 여름 더위와 함께 불청객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습기인데요. 눅눅한 실내 환경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곰팡이 유발로 호흡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주기적인 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낮 시간대에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실내 습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옷장이나 신발장에는 신문지를 뭉쳐서 넣어두거나 다 쓴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넣어두면 천연 제습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샤워 후엔 욕실 문을 바로 닫지 말고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문을 열어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도 곰팡이 방지의 핵심이겠네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한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8월 들어서도 큰 변동성을 보이며 약세를 이어가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코스피 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26조 2770억 원으로 올해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월 27조 560억 원을 기록했던 거래 대금은 2월부터 4월까지는 30조 원 안팎을 기록하다 코스피가 급등하던 지난 5월과 6월에 50조 원을 훌쩍 넘어섰지만 지난달에는 36조 8,750억 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핵심 방공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뉴욕타임스가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 작전 과정에서 사용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1,500개 이상이며 현재 남아있는 미군의 패트리엇 재고는 1,700기 미만입니다. 방산업체들의 생산 속도를 고려할 때 소모된 패트리엇 물량 보충에는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스는

0: 수백 발의 최첨단 방공 요격 미사일이 한국과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중동으로 이전 배치됐다면서 미국 당국자들이 북한과의 전쟁 시 주한미군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란 전쟁으로 무기 재고가 급감하자 자국 방산업계에 무기 생산을 늘리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은 최근 주요 방산 기업에 보낸 서한에서 핵심 전력의 생산 확대 계획을 3주 내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수년이 걸리는 개발 추기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 전쟁 첫 달 만에 850발 이상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1000발 이상의 패트리언 및 사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유럽 대륙을 덮친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이미 전력난이 심각한 와중에 태양광 발전이 부분적으로 멈추는 일시까지 예고되면서 유럽 전력망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현지 시간 12일 오후 스페인 북부와 포르투갈 북동부에서 해가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 시기, 영국 프랑스와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태양의 90%가 가려지는 부분 일식이 관측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대형 원전 한 기의 공급 전력이 1기가와이트 수준인 만큼 이번 일식의 여파로 유럽에서 원전 9기가 동시에 멈추는 것과 같은 전력 공급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전 사무총장이 당원 커뮤니티 해킹으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조 전 사무총장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당의 여러 보안 취약성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와 진단 TF를 구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번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당원 커뮤니티인 블루웨이브 회원 17,000여 명의 아이디와 성명,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강원도 해안 지역과 경상도, 제주 지역 등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전주 35도, 대구 32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3: 버스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2: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You know.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모든 인쇄 가능한
8: 서머 에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8: 서머 에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손석희의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제 목소리 좀 익숙해지셨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는 매주 일요일 손석희 DJ에게 마이크를 넘겨받아 일요일 코너 진행을 하고 있는 작가 김계월이고요. 손석희 DJ 송기령 작가, 이종범 작가와 함께 오늘은 중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어떤 뭐 물질에 중독이 되든 어떤 습관에 중독이 되든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중독되는 것 자체의 그 대상의 문제도 있지만 중독이 될 때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고통이 있어서 그 고통을 피하려고 중독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중독의 본질이 그 자체의 문제, 그 중독 물질 자체도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속에 아까 말씀하신 마음에 어떤 이슈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기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실제로 말씀드렸다시피 네. 내성이라는 것 자체가 점점 더 큰 자극을 추구하는 특성이잖아요. 네. 근데 그 내성이라는 말을 그대로 이어가다 보면 안 했, 그러니까 했을 때 오는 쾌락보다 안 했을 때 오는 고통이 커지는 그 교차점이 생기게 되죠.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술을 먹었지만 나중에는 술을 안 먹을 때 오는 고통 때문에 먹게 된다.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중독이라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전 굉장히 고통 덜어내기라는 말이 납득이 되죠. 이해도 되고.
3: 자기가 고통스러운 걸 잠시 잊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댄 모든 것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술을 못 끊는 문학 연구자와 담배를 못 끊는 정신과 의사가 나눈 이야기에 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저자들이 중독의 본질을 쾌락 추구가 아니라 고통의 경감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의존증이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걸 견딜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중독 자체를 근절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2차적인 폐해를 줄이는 위해성 감소가 중요하다 이런 식의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4: 실제로 좀 극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 중에 이런 작은 중독들을 가지신 경우 되게 많거든요.
3: 뭔가 생명의 위협이 있을 만한 그쵸. 힘든 직업을 가지신 분들 중에.
5: 징크스일 경우도 있겠죠. 예. 근데 그 술 못 끊는 문학 연구자하고 담배 못 끊는 의사를 한 자리에 앉혀놓고 대화하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4: 그건 약간 답 정도잖아요, 저 사람.
5: 뭐 다른 뭐가 나오겠어요?
3: 그렇죠, 당사자니까. 네.
5: 근데 이제 그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것이고.
4: 그러네요.
5: 예, 근데 뭐 쾌락 추구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쾌락이라는 건 즐거움 정도. 네.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도 다 아닌 경우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담배 얘기 잠깐 나왔었지만 네네. 담배를 그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꼭 피우느냐. 맞아요?
4: 심심해서도 있는 것 같아요.
5: 그렇죠. 네. 예. 제가 옛날에 한창 담배 피울 때는 네. 그냥 담배 피우는 행위 자체를 했을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뭐가 심심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거기에 그 어떤 뭐 커다란 즐거움이나 아니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뭐 그럴 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4: 그렇죠.
5: 예, 하루에 10가지를 피면 아마 9가지 정도는 그냥 그렇게 피운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의미 부여를 막 하다 보면 이 두 분이 모여서 얘기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4: 그러네요. 예. 군대 같은 곳에서는 내가 안 피우면 나 혼자 일을 더 하고 그게 싫어서 같이 가서 피다가 중독이 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행위도 있단 말이에요.
6: 환경이 그쵸. 좋네요. 환경이
4: 안 좋죠. 네,
5: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 젊으셔서 군대 얘기를 아직도 그쵸. 하고 있습니다. 예.
3: 근데 아무래도 이제 환경은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중독이 안 되었을 법한 사람도 중독에 노출이 더 잘 될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면은 중독에 조금 더 취약하더라도 중독에 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4: 그러네요.
3: 네. 이 관련해서 좀 재밌는 실험이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알렉산더 박사의 실험

0: 인데요. 그 G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는데요. A 그룹의 G는 비좁고 격리된 우리 안에 가둬놓고요. B 그룹의 G는 넓고 쾌적한 공원 같은 공간에 뒀습니다. 그리고 약물 중독 실험을 했는데요. A 그룹, 그러니까 비좁은 곳에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이런 쥐들은 처음부터 모르핀이 든 물에 막 달려들어서 마셨다고 하는데요. B 그룹, 그러니까 조금 더 공원 같은 환경에 풀어준 쥐들은 일반 물을 더 좋아했다는 결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박사가 그 베트남 전쟁의 사례를 들면서 당시에 헤로인에 중독된 군인의 90% 가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냥 약의 복용을 바로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물질의 중독에까지도 영향을 준다 이런 식의 입장인데요. 이렇게 환경이 좀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
1: 그러네요.
2: 이거는 쥐가 모르핀 섞인 물을 어떻게 알아요? 냄새가 나요?
0: 뭐 그렇지 않을까요?
1: 일단
0: 그리고 일단 마셔보면
1: 찍어서 먹어보지 않았을까요?
0: 찍어
2: 아니 곧바로 굴리고 달려갔다며.
0: 뭐 뭔가 표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걸 실험자들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2: 그 이건 그 실험 환경을 조금 더 봐야 답이 나올 것 같은데.
0: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상황의 적응에 있어서의 또좀 문제가 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중독적인 물질 그리고 중독이 될때 언제 중독이 되느냐에 대해서 그 제가 좀 찾아봤는데 하주원 정신과 의사 하주원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단은 중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를
1: 네.
0: 첫 번째는 속도라고 합니다.
1: 속도요?
0: 그러니까 도파민이 곧바로 나올수록 중독이 잘 된대요.
1: 아하.
0: 곧바로
1: 그죠. 지연돼버리면 중독이 안 걸리죠.
0: 지연된 만족감에는 중독이 안 된다고
1: 맞아요,
0: 하고요. 담배
1: 공부 중독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시험 요소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퀴즈 쇼는 중독이 돼요. 바로 알려주거든요.
0: 바로 알려주니까.
1: 뛰어들으니까.
0: 네, 그래서 속도, 이 도파민이 반응하는 속도, 그리고 두 번째는 예측 불가능성이래요.
3: 역시.
1: 맞아요.
0: 네, 내가 언제 도파민이 나올지를 알수 있으면
1: 맞아요.
0: 중독이 잘안 되는데 갑자기 좋은 일이 벌어졌다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가
1: 그게 슬롯 머신과 자판기 차이라고
0: 그쵸?
1: 불러요.
0: 그쵸?
1: 자판기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뭘 넣고 뭘 눌렀는데 뭐가 나와요. 근데 슬롯 머신은 안 주다가 한번 주잖아요.
0: 네.
1: 중독으로 가요. 자판기가 아무도 중독되지 않거든요.
0: 그쵸?
1: 예측되니까.
0: 그쵸? 네. 예측 불가능성이 또 두 번째 중요한 요소라고 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가속도가 붙는데요. 보상을 예측해서 슬롯 머신 땡길 때도 땡길 때 이미 이 슬롯머신에 당첨이 됐을 걸 예상하고 먼저 도파민이 나온다는
1: 이미
0: 거.
1: 행복하죠.
0: 이미 행복하다는
1: 이미 머릿속에서 이제 행복한 거예요. 벌써.
0: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가속도가 붙는 이런 특성을 세 가지 이 중독의 중요한 요소로 하주원 그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중독의 요소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환경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중독적인 것 자체를 어떻게 내가 잘 멀리하느냐 이런 거의 문제도 될 텐데요. 그래서 이 하전 의사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투자와 도박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박 중독이 요새 또 청소년기부터 워낙 또 문제가 되기도 하다
1: 맞아,
0: 보니까
1: 맞아요.
0: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중독들에 노출이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중독이 사실은 우리랑 그렇게 멀지 않을 수 있는데 투자와 도박이 한 걸음 차이인 것처럼.
1: 제 주변에 항상 화나있는 분들은 두 부류거든요.
0: 네.
1: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주식하시는 분들이에요. 늘 화가 나 있어요. 이겨도 화가 나고 저도
0: 네.
1: 화가 나고. 근데 그분들이
0: 맞아요.
1: 쓰는 용어를 들어보면
0: 네.
1: 도박 용어를 주식하고 있는데 똑같이 쓰더라고요. 투자를 해서 뭐가 됐어 이게 아니라 돈을 땄어. 잃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게 주식 얘기를 하는 게 맞나? 그 정도로 붙어있는 세계다라는
0: 네.
1: 걸 알겠더라고요.
0: 판돈 같은 느낌으로.
1: 정말 재무제표를 파고들어서 그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미래
0: 그러니까.
1: 비전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보다는
0: 네.
1: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기운을 읽고 기세를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0: 그렇다 보니까 뭐 자신이 중독이라고 근데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1: 그쵸.
0: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이런 조절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선이 되게 얇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이론 같은 것들 잔뜩 보면
0: 네.
3: 내가 가차를 뽑을 때도
0: 네.
3: 이게
0: 요새 가차라고
3: 이렇게
0: 불리는
3: 거구나. 네. 게임에 워낙 많이 놨으니까 그런
0: 네.
3: 방식 자체가
0: 확률성으로 네. 제공을 해주는 거죠.
3: 내가 누르는 게 도파민 때문이었구나라는 건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사실 이 질문에 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독적인 무언가에 온몸으로 다이빙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0: 조절 땀이 없다.
1: 맛있어 보여? 일단 뛰어가자. 네. 먹어보고.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의 중독도 당해보고 물론 정말 병적인 수준의 중독이라기보다는 탐닉한다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새로운 종류의 자극, 새로운 콘텐츠로

0: 옮겨가는 방식, 이걸 어딕트 호핑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네. 중독의 대상을 바꿔나가면서 이제 중독되는 것을 어딕션 호핑이라 부르는데
1: 어딕션 호핑.
0: 말 그대로 이제 바꾸는 거죠. 어떤 거에 중독이 됐다가 다른 대상으로
1: 계속
0: 바꾸는.
1: 계속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0: 중독 네.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은 심리학자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무언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걸 통제하고 조절하고 대상을 정할 거냐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심리학자들도 있는 것 같고 네. 이것도 있어요. 뇌가 중독이라는 개념에 취약한 뇌가 있고 그러니까 유전자적으로 아기 선천적으로
1: 애초에
0: 예, 네. 그 꼭 물질이 아니라 관계가 됐든 분위기가 됐든 뭔가에 중독이 되게 쉽게 되는 뇌가 있고 그런 것에 상당히 무덤덤한 뇌가 실제로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내가 태어났는데 이제 내가 탑재되는데 뇌를 뽑았더니 이 뇌야. 아. 얘가 좀 취약해. 건강한 쪽으로 통제하는 것들을 배워나가는 게 말씀하신 대로 공부가 필요한 그러니까. 거죠. 그게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1: 잘 공부를 해야 돼.
0: 그걸 죄악시하는 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2: 어렸을 때 친구들과의 그런 일상적인 구슬치기에서도 네. 자꾸 큰 돈을 걸기 시작하면 커서는 그런 건 절대 가지 말자.
1: 그렇죠. 애초에 그런 방향으로 자꾸 움직이는 뇌일 수 있으니까.
0: 맞아요.
1: 그러면 본인이 가장 조절하기 힘들었던 중독은 뭐예요?
0: 현재 진행 중이에요. 네. 웹소설이라는 그 형식의 네. 중독이 돼 있을 수준으로 하루에 거의 150화 이상을 보고 있으니까.
1: 150화요?
0: 일로 시작했으나 이제는 일적으로 굳이 안 봐도 되는 작품들을 보고 있거든요. 네. 이제 심해 탐사라고 불러서 네. 정말 인기 없는 무료 연재작 게시판에 가요. 거기에서 뭔가 남들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재미있는 작품을 발견했을 때 그 도파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독이 돼 있죠.
2: 예측 불가능성.
0: 그렇죠. 예측 불가능성.
2: 즉시성.
0: 네. 그 작가를 어떻게든 모셔서 웹툰으로 만들었을 때 터지는 네. 대박.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미 행복한 거예요.
2: 가속성까지.
0: 가속성까지. 완전 중독이다. 저는 그래서 콘텐츠 네. 특히 요즘은 웹소설에 중독이 돼 있죠. 통제가 어렵습니다.
1: 이게 정말로 그렇게 본인이 말씀하신 이유가 되네요. 그 어쨌든 업무긴 하니까.
0: 그렇죠. 일상이 가능하냐라고 한다면 네. 덕분에 연봉이 올랐고 뭐 이런. 그런 건 좋은 일이니까요.
1: 근데 그렇게 중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좀 인지를 한다고 해서 도박과 투자의 그 한 걸음을 본인이 제어할 수 있을까요?
0: 왠지 되게 잘하실 것 같긴 한데.
1: 그렇죠. 손디는 되게 잘하실 것 같긴 한데.
0: 손디는 되게 잘하실 것 같긴 해요.
1: 중독 앞에서
3: 아니 근데 뭐 인간의 가장 초기에 나타났던 게 술 중독과 네. 도박 중독이잖아요.
0: 네. 그렇죠.
3: 예. 도박은 뭐 특히 한 번 빠져들면 다시 헤어나기 어렵다고들 얘기하니까.
1: 네.
3: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무엇에 이렇게 크게 중독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그냥 뭐 교과서적으로 얘기하자면 끊임없이 대체제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예,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때때로 자기 체크를 통해서 아 이거는 내가 좀 위험한 상황인데 하면 대체제를 찾으면 그나마 조금 낫지 않을까 좀 이것도 그냥 머릿속에서만 생각한 거지.
0: 네네네.
3: 예, 제가 뭐 실증적으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한테선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4: 근데 일중독이신 건 아니었어요?
2: 일중독이요?
4: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셨으니까.
3: 예예. 예. 근데 그게 글쎄 뭐 그걸 일중독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또 저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걸 내가 중독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하죠.
4: 서울역 구내방송으로 끌려와도 반갑게 맞이하셨던 네. 건 확실히 일중독인 것으로.
3: 그렇게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게 괴롭진 않았기 때문에.
0: 그런데 아까 전에 그 K. 알렉산더 박사의 G 연구가 실제로 심리학 쪽에서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게임에 중독됐다고 느끼는 엄마가 우리의 게임 중독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유명한 상담 사례 중에 그게 있어요. 지금 현재 아들의 삶에서 게임을 지어놓고 가만히 봤을 때 행복지수가 얼마쯤 될 것 같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말로 전형적으로 내가 지금 상당히 삶이 행복하고 더할 나위 없는 상태의 경우에 뭔가에 빠지고 중독되는 경우는 되게 드물거든요.
4: 아하. 그럼 결핍이 있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네.
0: 그럼 그 학생은 지금 게임이 아니라 다른 거였어도 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옆에 튜브를 갖다 주면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튜브가 아니라 딴 걸 갖다 줘도 붙잡거든요.
4: 나뭇가지일지라도.
0: 예. 네. 그러니까 그 좀 빠져 있는 사람은 살려고 뭐든 붙잡는 것처럼 지금 일상에 상당히

0: 파괴되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옆에 가까운데 게임이 있었을 뿐이고 그게 불법 도박이 아닌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말할 정도로 네네네. 이 일상의 현재 상태를 보라는 말을 많이 해요.
1: 좀 슬프다.
0: 슬프죠. 예. 슬프죠.
2: 그게 이제 그 사회적 인식도 중요하다고 보는 게 네네. 예를 들면 아까 왜 나쁜 중독, 좋은 중독 얘기도 했잖아요. 이제 게임 중독 얘기가 나왔고 그 게임 중독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게임에 빠졌을 때 다른 사회적 기회를 찾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죠.
0: 그렇죠.
2: 예, 만화 중독에 빠졌는데 그걸 좋지 않게 본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사회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3: 맞아요.
2: 근데 그것이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지금 뭐 이정범 작가도 그 만화 중독이라고 하지만 좋은 중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게 네. 소위 말하는 일 중독, 그죠?
0: 그렇네요.
2: 근데 예를 들면 페이커가 있잖아요.
1: 그렇죠.
2: 예. 그 게임에 중독됐어도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사회적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0: 그러네요.
2: 그리고 그런 사회적 기회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좀 더 주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 사회가 본다면
0: 네네.
2: 그것은 나쁜 중독이라고 보지 않겠죠.
0: 그렇죠.
2: 그러니까 그쵸. 사회는 자꾸 변해가잖아요. 그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그 변해가는 걸 측정하는 것이 마인드마이너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본다면 그 모든 것이 어느 정도의 그 긍정적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잖아요. 중독이라는 것이.
0: 그렇죠.
2: 그렇게 사회가 변해가면서 중독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에 대한 판단 기준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고 봐요.
0: 그렇죠.
1: 예. 맞아요. 99년도에 조사 중에서 그게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직업은 무엇인가. 그게 뭐가 있었냐면 프로게이머, 백댄서, 그다음에 웹툰 작가.
0: 맞아요.
1: 맞아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부모가 기겁하는 직업이라고.
0: 네, 맞아요.
1: 근데 그게 다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뉴스 하나가 정말 레전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애들이 원하는 건 다 되는구나. 막상 그때 부모가 원했던 것들은 지금 안 되게 많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애들이 하는 거 하게 하지.
4: 그냥 놔뒀으면 되는데. 네.
0: 그 어렸을 때 뭐 변호사꿈나 뭐 이런 거 없잖아요.
1: 그렇죠.
0: 판검사꿈나 뭐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배구 중독 김연경 선수. 피겨 중독 때까지 김연경 선수 되는 거고. 그런 느낌인데.
4: 그렇죠. 이게 좀 외연이 변할 수 있다.
0: 맞아요.
4: 저는 그 게임 중독 관련해서도 뭐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돼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 게임도 게임 중에서도 어떤 게임들은 그렇게 프로스포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게임들도 있고 근데 어떤 게임들은 정말 단순한 슬롯머신과 다를 바가 없는 게임들도 맞아요. 있어서 그 아까 말씀하신 가차라고 하죠. 확률성 보상의 천장이 없는 정말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실 게임들도 있다 보니까
0: 그럼요.
4: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콘텐츠의 성질을 나눠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2: 매우 중요한 얘기죠.
0: 그러네요.
4: 네네네. 그런 면에서도 중독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곡을 골라왔습니다. 제가 고른 노래는요. 되게 단순한 단순한 곡입니다. 그 제목이 중독이고요. 1차원적 선곡을 해봤는데요. 네. 제목이 중독인 곡들이 상당히 다양한데 그중에서 김재형을 중독 골라왔고요. 제가 원래 그 윤상의 음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그 김재형의 중독이란 곡이 상당히 그 윤상 스타일의 곡입니다. 제가 즐겨 듣는 곡 중에 하나여서 이 곡으로 골랐습니다. 김재형의 중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비가 내리고 있는 영동지방은 더위가 주춤합니다. 현재 강릉의 기온이 22.3도로 폭염지역과 10도가량 차이가 나고 있고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 내일 오전까지 경북 북동부에는 최대 60mm의 비가 오겠고 강원 동해안과 산간 영남지방에는 최고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에는 오후 한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심한 더위는 주춤하겠고요.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은 34도 안팎을 보이면서 폭염특보가 이어져 덥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평 부근 사고 때문에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5: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0: 탄탄 방수
5: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2: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여러분은 지금 손석희의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일요일 코너 진행을 맡은 작가 김겨울이고요. 오늘은 중독을 주제로 손석희 DJ 송기령 작가, 이종범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중독이라는 건 뭐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항상 있었던 문제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술, 도박 이런 중독은 항상 있어 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 다양한 것들에 우리가 중독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기술의 발달에 따른 그 인공지능 중독도 아까 저희가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넘어갔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국민일보가 올해 2월에 그 계명대 조수연 교수 디지털 상담 연구실과 함께 전국의 초중교사 그리고 상담교사들을 대상으로 사례 수집을 했대요. 인공지능 사용으로 인한 초등학생, 중학생의 부작용 사례들을 좀 다수 발견을 해서 그 내역을 보니까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의 대화에 좀 중독되는 성향을 보여서 이 학생들이 그 너무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래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도 나 빨리 집에 가서 인공지능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현실 회피를 한다든지 인공지능의 답만 믿고 다른 것들을 믿지 않는다든지 뭐 공격성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는 사례들도 수집을 한 그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중독이라는 것도 이제는 인공지능 중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 중독 문제도 저희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 송기령 작가께 조금 더 이야기를 청해 듣고 싶네요.
2: 듣는 순간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아까 나는 대화랑 결합되기 시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이 인공지능 얘기하는 건 좋은 거고 초등학생이라 얘기하는 건 나쁜 건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거기 뭐냐면 사회적 연결망이 이미 끊어진 사람과 지금 이어져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어떤 역할을 우리가 부여하는 거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사람이 사람과 만나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성장하고 위안을 얻고 이건 기본적인 우리가 진화한 방식이었으니까 그걸 이제 제어하려는 어떤 시도를 할 때 기술을 어디까지 관여시킬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인공지능이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느 정도까지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협의나 합의에 대한 부분들을 품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하는 친구랑 같이 얘기하니까 이게 좀 두려운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끼리의 대화처럼 이제 기술에 대한 것도 좀 두려워지는 부분이 걸린 거죠. 네, 뭐 이런 일들은 끝도 없었던 게 인터넷 나왔을 때 그때도 엄청 그랬었고요. 모바일도 주지 말자 그랬었고요. 지금 소셜네트워크도 지금 특정 국가들은 10대한테 안 줘 이런 안게 주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소셜미디어도 사실 굉장히 중독적이잖아요. 네. 네. 여러모로. 그 그렇죠. 설계 자체도 좀 중독적으로 되어 있죠.
2: 그게 원타임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상호작용 속에서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텐션이에요. 리텐션. 아,
1: 재방문을 계속
2: 그렇죠.
1: 하도록
2: 끝도
1: 만드는.
2: 끝도 없이. 또 그를 알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친구도 이것저것 비밀 알고 있으면 걔랑 친해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친구가 나한테 가지고 있는 기존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툭 던져서 나오잖아요.
1: 그렇죠.
2: 이러면서 좀 더 결합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산업 자체의 어떤 중심 로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어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뭐 청문회 쓰기도 하고 네네. 법률로 제정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그 네이처가 그렇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1: 그 자체로 좀 중독적인 설계가 되어 있다.
3: 근데 뭐

0: 예를 들면 뭐 모든 현상을 이를테면 자본의 음모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할 때 제가 그뭐 X세대, 뭐 신세대, MZ세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안에 이제 그렇게 나누는 행위 자체가 자본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세대 나눔으로써 그 자본을 재창출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저는 이 경우는 굉장히 그런 게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예를 들면 뭐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그에 의한 뭐 확증 편향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건 틀림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성도 계속 파괴돼 가니까 그건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죠.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산업혁명에서 시작이 됐다. 예. 그것이 없었다면, 그리고 때로는 또이 모든 것이 스티브 잡스 때문에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들도 하긴 하는데, 그만큼 뭐랄까, 근대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그 모순이라는 것이 정보사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사회로 넘어오면서 그 모순이 해결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순이 점점 그러니까 이관되면서 더 깊어지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는 시대, 거기서 생겨날 수 있는 이 격차 같은 것들이 더 갈등을 폭발시키고, 그런 걸로 놓고 보자면 거기에 이제 비판 이론의 핵심이 있긴 있지만, 그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꼭 인류에게 좋은 점만 갖다 주진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과제이기도 하죠. 예.
1: 지금 말씀하신 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긍정적인 게 있는데 부정적인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요즘 하도 비만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안 됐는데 생각하는데 사실은 빈곤, 배고픔이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온 거거든요.
0: 그렇죠.
1: 마찬가지로 기술 같은 경우에도 송신 기술이 발전하니까 좀더 그만큼 공정해져요. 그리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눈에 보이니까 부정이 사라져요. 이런 일들이 순방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만큼 중독되거나 관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좀 억울할 거예요, 기술도. 그래서 먼저 해야 될
0: 그렇지.
1: 건 부정적인 것만 부각할 게 아니라 긍정도 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부정을 어떻게 내가 현명하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바라본 작업을 해야 됩니다.
2: 어떻게 현명하게 이걸 다룰 것인가
1: 요즘 막 서비스 쓰지 말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사회 변화 속에서의 촉매 내지는 순방향의 기여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면 섣불리 쓰지 말자는 얘기 하긴 좀 어려워요.
2: 요새 이제 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쓰지 못하도록 하자.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15세 미만은 소셜미디어 금지가 이제 상원 법안이 승인됐다고 하고요.
3: 15세부터 쓸수 있는 거예요?
2: 그런가 봐요.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그 초등생 같은 경우에는
3: 쇼크?
2: 인공지능을 아예 생성형 인공지능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 중학교 정도까지는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자발적으로 쓸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두엽 발달이 어쨌든 25세까지 이뤄지니까 그 전까지는 좀 이런 중독적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규제를 하자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소셜미디어를 청소년들에게 금지를 하는 지금 흐름인데 인공지능도 그래 보이고요.
3: 저는 금지라는 형식, 금지라는 수단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을 내릴 능력이 아직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더 맞을까, 뭐더 안전할까, 이건 제가 영역은 아니지만, 뭐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자 심리학 전공자로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딘가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소양이라든가 접근하는 어프로치, 멘탈리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프라인에서 실제 사람을 상대로 익힌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SNS에 들어가는 것과 거기에서 나의 인간관계의 대부분을 처음 시도해보는 것은 아주 큰 차이겠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의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나 아닌 타인들의 감정적인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나의 수용체를 늘리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에 대한 방법론도 늘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SNS는 상당히 적은 양의 정보를 주고요. 낮은 해상도의 정보를 줍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된 관계를 맺으려면 더 고해상도인 실제

0: 속에서 사람하고 일단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저는.
1: 먼저 이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0: 그렇죠.
2: 전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하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규명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전제로 해야 되거든요.
1: 네.
2: 예전에 그 얘기 있었어요. 청년인데 초반인가? 그때 담배를 10대들이 피웠다는 거예요. 더 어린 친구들이.
1: 네네네.
2: 심지어 막 권장했대요. 네. 이게 뭐 노예 발달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이게 그렇죠. 그렇게 수많은 질병과 연결되어 있는지.
1: 네.
2: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이거는 안 좋은 거야. 그죠. 알았기 때문에 이제 성인한테 주고 심지어 어떤 국가는 없애겠다고 이제 아예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는 걸 규명하는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게 1번이고요.
1: 네.
2: 두 번째는 지금 이정모 작가님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인데 이제 하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3: 네네.
2: 그래가지고 그럼 뭐해 그랬더니 오프라인에서 만나라고. 그랬더니 놀이터에 아무도 없네.
1: 그렇죠.
2: 이제 이건 말렸는데 대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의 휴먼 터치
1: 네네.
2: 내지는 실제로 사람을 마주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서로 간에 너그러운 문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걸 좀 바라봐야지. 안 그러면 이것도 뺏고 저것도 뺏고 다 뺏으면 뭐 애들은 어쩌란 말이냐라는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죠.
3: 그죠.
2: 그리고 이 의사결정에 15세 미만이 포함돼서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가지고 자꾸 타자와에 대한 모습이 좀 보이잖아요. 그것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1: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네. 들어가 있기도 하다. 네.
4: 규제를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 찬반 양론이 있을 수밖에 없죠.
1: 네.
4: 또 지금까지 모든 일이 규제를 통해서 다 해결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그 뉴스를 접한 다음에 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답답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1: 네.
4: 예. 그리고 때로는 형식이 내용을 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규정하는 경우도.
1: 네.
4: 규제가 아니라 규정. 그러니까 그 형식이 아무리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형식이 가지고 있는 소위 뭐 레귤레이션이라고 하죠. 통제나 규정 같은 것은 분명히 있거든요.
1: 네.
4: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의 이 어찌 보면 이제 실험인데 이 실험을 굉장히 관심 있고 호기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으로서는 유효한 장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죠. 예.
1: 저는 이 청소년기의 소셜미디어 사용 특히 이것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이 저울을 잰다면 좀 부정적인 쪽에 훨씬 더 많은 저울에 추가 올라간다고 보는 쪽이고 아까 이제 제가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전두엽이 한 25살까지 발달하고 그 시기를 지나야 이제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발달 단계에 있는 중이어서 중독적인 물질이라든지 중독을 유발하는 이런 식의 서비스에 되게 취약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3: 네네.
1: 그래서 이게 어쨌든 해악적인 물질처럼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보호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물론 이것도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 말씀하신 것처럼 알 수 있겠지만 저는 약간 완고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긴 해요. 사실 근데 이게 너무 내로남불처럼 보일까 봐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그래 너네 다 술 마셔 담배 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저는 좀 완고한 편입니다.
0: 이게 네.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박흥용 작가님의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이라는 작품이 있죠. 영화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아낙네가 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막 걸음마를 뛴 아기를 혼자 둘 수 없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애가 물가에 딱 빠지면 죽잖아요.
1: 네.
0: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큰 나무에다가 애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럼 애가 걸을 수 있으니까 엄마 쪽으로 오려고 하지만 그 줄에 묶여가지고 물은 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줄은 그 아이를 제약하는 한계일까? 그 아이를 보호하는 도구일까? 이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1: 네.
0: 걔가 그 아이가 나이를 좀 먹으면 갑자기 줄의 해소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를 볼 때마다 이건 정말 누군가가 딱 답을 내려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어려운 문제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는
1: 맞아요.
0: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4: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인가 CCTV를 이제 많이 설치하는 것, 골목마다 네. 설치하느냐 이게 이제 인권 문제와 관련이 돼 있었잖아요.
0: 그렇죠. 네.
4: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0: 네.
4: 그 제가 하던 100분

0: 토론에서도 뭐 치열하게 토론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이후로 CCTV는 많이 설치가 됐죠.
1: 그렇죠. 네.
0: 지금 뭐 하루에 뭐 수백 번 찍힐 정도로. 근데 그건 분명히 아직까지도 인권 문제 남아 있는데.
1: 네.
0: 뭐에 묻혔냐면 CCTV가 생김으로써 범죄율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수치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인권이 사라졌어요. 예. 아주 맞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범죄율이 늘어나면 만일 설치를 안 해서 우리의 인권은 또 침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그 인권과 침해당할 수 있는 인권이 맞부딪혔죠. 근데 그 논쟁이 계속된 끝에 최근에는 아무도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기본적 인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로부터 얼마 지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규제가 계속되면 규제가 생활화되고
2: 네.
0: 그 생활에 대한 규제 속에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는 후퇴해버리는
1: 그러니까
0: 그런 부정적인 측면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죠.
1: 그러네요.
0: 예.
2: 그렇네요.
0: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나라들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 한번 보자는 거죠.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1: 얘기가 나오는 것은 가장 귀한 것 같긴 합니다. 누군가가 계속 이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나는 별로 걱정이 안 돼. 이런 게 좀 있어요.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게 됐어? 그럼 좀 무서운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2: 하여튼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1: 그렇죠.
2: 그 콘텐츠 생산자이시기도 하잖아요.
1: 네, 그렇죠.
2: 근데 사실 콘텐츠 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중독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1: 부자가 되는 길이죠.
2: 그렇죠. 뭔가 사람들의 시선을 좀 더 끌고 좀 더 뭔가 자극적인 뭔가를 주고 그리고 애매한 데서 끊어주고 다음 편을 보고 싶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아까 말씀하신 재방문율을 높이는
1: 나쁜 짓이죠. 나쁜 짓이에요 진짜 이거. 말하자도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2: 사실 콘텐츠 생산자들이 플랫폼 환경에 맞춰서 네. 아까 뭐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짧은 영상을 만들려면 거기에 맞는 자극성을 더 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이 콘텐츠의 제작 방향도 중독적인 방향을 가려고 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1: 그렇죠.
2: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제가 그 모든 트렌드가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을 거스르는 사람이라서 사실 저도 되게 궁금해요. 중독적으로 만들어서 자극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어그로드 끌고 해서 조회수를 많이 받는 그분들 어떻게 하는 걸까? 저는 쇼폼을 모두가 할 때 롱폼을 만들고 적절히 끊어줘야 될 때 그냥 한 통으로 3시간짜리 누가 13시간짜리 영상을 만들어요. 저가 그거에서 벗어나 있어가지고 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후킹이 있고 자극이 있는 그런 종류의 컨텐츠들을 볼 때마다 그런 표현을 누가 쓴 게 기억이 나요. 지금 자발적 트루먼의 시대라고 트루먼 쇼처럼 누군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관음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스스로의 의사로 나의 삶을 컨텐츠화 삼아서 전시하고 그걸 돈으로 환금하는 시대가 됐고 그런 새로운 직업을 우리는 인플루언서라고 지칭하기로 한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어떤 것 자극에 마음을 빼앗기는지는 언제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인간이 자극을 추구하는 건 변한 적이 없어요. 다만 거기에서 이제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의 철학이나 방향성에 따라서 유통기한이 조금 더 길고 영속적인 자극을 줄 것인지 당장 휘발되더라도 일단 그렇죠. 먹고 빠질 자극을 줄 것인지를 선택하는 데에서 많은 게 갈라지거든요. 저는 영속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다 보니
2: 네.
1: 큰 돈을 벌지 못하고 있죠.
2: 그럼 이런 그 콘텐츠 제작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흐름 같은 것도 있을까요?
3: 다 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또 탕후루 두 쫑구 버터떡으로 가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나다움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오래 가니까인 거고.
1: 브랜딩이고요.
3: 그렇죠. 또 쉽게 할 수 있는 건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통기한이란 말이 제일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보느냐의 싸움인데
2: 네.
3: 이제 이슈가 너무 참여자가 늘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잘하시면 다른 분들이 똑같은 걸 하시잖아요.
2: 그렇죠.
3: 어느 순간이니까 쭉 몰려가니까.
1: 맞아요.
3: 그 레밍 같잖아요. 느낌이.
1: 그렇죠.
3: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종범 작가님의 방식이 옳다.
2: 이게 맞다.
1: 이런 방식이 옳다. 돈을 좀 벌어줘야 된다.
3: 돈을 너무 벌면 또 버터떡.
1: 그렇네요.
2: 그걸로 또 몰리니까.
3: 갈 수 있다.
2: 아, 그러니까 중독성을 콘텐츠 제작자로서 만들매 있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영속적인.
3: 이종범 작가님 빠가 나오면 되죠. 뭐. 이종범 작가님은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네. 하나의 장르가 네. 되면.
1: 사실 네. 중독성이라는 것이 콘텐츠계에서 참 어려운 개념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빠르고 쉽게 가기 위해 중독성을 만들어내는 길이 있는 반면 좀 길게 오래 걸리더라도 그 영속적으로

0: 가기 위해서 중독성을 적절히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이 어딘가에서의 판단인 것 같아요.
1: 아, 너무 어렵겠어요.
0: 너무 어려워요.
1: 참 콘텐츠 제작 자체가 쉽지 않겠지만 그러니까요. 그 선택도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너튜브를 지금은 잘 안 하지만 네네. 하다 보니까 제가 그 트루먼 중에 한 명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렇다 보니까 저도 항상 이 썸네일로 얼마나 이 어그로를 끌 것인가 그렇죠. 항상 저의 그게 또 고민이기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중독을 정복하는 날이 올까요? 인간이? 그런 날이라는 게 올 수 있을까요?
2: 그럼 멸종하지 않을까요?
0: 네, 그 중독을 잡으면 그러니까, 불행이지 않을까요?
2: 그래도? 도파민을 찾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발전 문명이 한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네. 이게 암을 정복한다. 이거랑은 다른 거라고 봐요. 암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 효능이라는 게 있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중독이라는 것의 이면에 묻어있는 수많은 효과 효능이 인간 문명을 발전시킨 그렇죠. 거라서 인정 욕구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정신의 병이 되지만 이쪽으로 넘어가면 굉장한 모티베이션이 되잖아요. 그 중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서. 정복할 대상인가? 궁금하긴 합니다.
1: 애초에 네. 인간의 동력이기도 하다.
3: 중독이 예를 들면 뭐 개인의 어떠한 악을 넘어서 사회악이 되면 통제하려고 하겠죠.
0: 그렇죠.
3: 근데 동시에 그 중독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먼 훗날까지 중독은 통제하려는 쪽과 이용하려는 쪽의 갈등의 연속이겠죠. 없어지진 않겠죠, 당연히.
0: 예.
1: 중독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또 새로운 중독들을 만날지 네, 기대가 또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곡은 송기룡 작가의 추천곡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고르셨나요?
2: 조나스 브라더스의 서커 가져왔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그 세 형제분이 다시 재결합하면서 만들었던 노래인데 네. 이 노래가 배우자들 얘기예요. 정말 좋아 배우자가 사랑하니까 네. 그래서 함께 뮤직비디오도 찍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아름답다. 서로 사랑한 사람에게 중독되는 건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1: 사랑하는 사람에게 중독되는 네. 이야기 조나스 브라더스의 서커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오늘의 사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또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예. We go to

더위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입니다.
2: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 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였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제 제주 인천 지역 순회 경선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은 강원 TK 지역에서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당대표 후보들의 1, 2위 경쟁은 근소한 격차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양새인데요. 윤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오늘은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 순회 경선 합동 연설회를 이어갑니다.
2: 민주당은 강원 도민인 여러분께서 표출한 시대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안고 더 큰 책임과 확실한 변화로 보답하겠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번 전당대회입니다.
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입니다.
1: 오전 강원, 오후 대구 경북 지역 연설회까지 모두 마치면 오후 늦게 두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한꺼번에 발표됩니다. 어제 열린 제주 인천 지역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47.75%로 1위를 차지했고 정청래 후보는 42.08%로 2위, 송영길 후보는 10.17%를 얻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충청,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인천까지 합산한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 후보가 45.41%로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1위가 됐습니다. 하지만 44.57%로 2위인 정 후보와 0.84%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투표 결과는 인천을 지역구로 둔 박선원 후보가 1위를 기록해 누적 득표율로 보면 최민희,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후보 순으로 당선권인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오늘 강원과 대구, 경북 투표 결과에 따라 누적 순위가 바뀔 수도 있지만 두 지역의 권리당원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권리당원 비중이 높은 호남과 서울, 경기 지역 순회 경선 결과가 집계되는 다음 주말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는 오는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선출됩니다. ABC 뉴스 윤상문입니다.
1: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 6.3 지방선거와 지난해 대선, 2024년 총선에서 투표구 110여 곳의 투표자 수가 미리 입력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로그 기록을 조사한 결과 선관위가 시간대별 투표율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17개 투표구의 투표자 수를 1시간 30분 이상 앞당겨 허위로 써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지방선거 47곳, 대선 26곳, 총선 43곳에서 이러한 타임머신 조작 입력이 발견됐다며 선관위의 부정과 불법이 단순 실수가 아니었음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의가 아니라는 식으로 부정선거를 음모론 취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부정선거 은폐론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기간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 행진을 이어가던 월간 관광 수지가 코로나19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6월 관광 수지는 5억 9,660만 달러, 약 8,418억 원의 흑자를 거두며 8억 4,68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 이상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8년 10월 흑자에 이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방한객 한 명이 지출한 액수는 우리 돈 197만 원으로 국민 해외 관광객 한 명이 지출한 우리 돈 154만 원보다 많았습니다. 올해 전국 의대 신입생 중 지역 출신 학생 선발 비율이 절반에 육박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종로 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39개 의대는 신입생 3천여 명 중 49.4%를 지역 학생으로 선발합니다. 이는 지역 인재 전형이 확대되고 지역 의사제 전형도 신설되면서 27개 지방 의대가 전체 선발 인원 2,490명 중 약 70%를 지역 학생으로 뽑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 학생들은 수도권 의대, 지방권 지역 인재와 지역 의사제 전형 등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핵심 방공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뉴욕타임스가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 작전 과정에서 사용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1,500기 이상이며 현재 남아있는 미군의 패트리엇 재고는 1,700기 미만입니다. 방산업체들의 생산 속도를 고려할 때 소모된 패트리엇 물량 보충에는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수백 발의 최첨단 방공 요격 미사일이 한국과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중동으로 이전 배치됐다면서 미국 당국자들이 북한과의 전쟁 시 주한미군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란 전쟁으로 무기 재고가 급감하자 자국 방산업계의 무기 생산을 늘리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은 최근 주요 방산기업에 보낸 서한에서 핵심 전력의 생산 확대 계획을 3주 내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수년이 걸리는 개발 주기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 전쟁 첫 달에만 850발 이상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1000발 이상의 패트리얼 및 사드 요격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코스피가 8월 들어서도 큰 변동성을 보이며 약세를 이어가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코스피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6조 2,770억 원으로 올해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월 27조 560억 원을 기록했던 거래대금은 2월부터 4월까지는 30조 원 안팎을 기록하다 코스피가 급등하던 지난 5월과 6월에 50조 원을 훌쩍 넘어섰지만 지난달에는 36조 8,750억 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끝날지 여부가 곧 정해집니다. 두 사람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 환송심 결과는 지난 1일 전달됐는데 재상고는 14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두 사람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

포기서를 내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법적 다툼이 9년여 만에 비로소 끝나는 셈인데 다만 다음 주 중 한쪽이라도 재상고를 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0: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전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는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7번 응하지 않았다면서 다시 해외로 출국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강원도 해안 지역과 경상도, 제주 지역 등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전주 35도, 대구 32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31도입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2시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2시 1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요즘 가만히 있어도 피곤한 분 계신가요? 별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힘이 없고 만사가 다 귀찮은 분들, 제가 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결정 피로 때문인데요. 우린 하루에도 약 3만 5천 번이나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린대요. 무슨 양말을 신을지부터 휴가지 숙소는 어디로 할까 하는 것부터 매 순간 결정을 하느라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결정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오늘은 에너지를 좀 아껴볼까요? 일단 음악은 손트라에 맡기시죠.

0: 엄정화의 몰라 들으면서 8월 9일 일요일 손트라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구진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3만 5천 번이나 결정을 하고 그중에 음식 관련 의사결정만 200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주말에는 뭐 먹을까 정말 많이 고민하죠. 그리고 이 결정 에너지를 아끼려고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는 매일 같은 옷을 입었죠. 아, 사실 저도 진짜 그럴까 고민 중이에요. 이렇게 라디오 나올 때 이게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손트라를 듣는 순간만큼은 이 결정 피로 느낄 필요가 없고요. 주파수 그냥 딱 고정해놓고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 2부에는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로 달리고요. 3, 4부에는 손트라의 보석 상자 문 활짝 열어볼게요. 아유 알차다 알차.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뱉죠 싱크볼 뱉죠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뱉죠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뱉죠 싱크
2: 뱉죠 싱크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일주일에 딱 하루 트로트는 쉬지만 음악은 계속됩니다. 이 시간에 노노노노노 트로트 없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4: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 아들아 너는 신청곡도 있구나.
0: 그렇습니다. 이 시간 장르 상관없이 좋은 노래 들려드리니까요. 옆에 있는 아들, 딸, 아내, 남편, 조카, 친구들이 다 좋아하는 노래 물어보고 편안하게 신청해 주시면 돼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통에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우리 지주연님의 곡으로 먼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손트라 출석합니다. 점심 먹고 산책 나왔는데 매미 소리가 너무 커서 서로 말이 안 들려서 웃었습니다. 여름은 덥지만 이런 풍경이 또 한철뿐이네요.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신청합니다 했는데 그 풍경 소리도 좋지만 이 매미가 너무 많으면 좀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막 어우 너무 귀 아프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매미는 다 같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종마다 다 다른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협화음이 난다는 얘기죠. 서로 다른 걸 부르고 있으니. 그리고 7946님께서 생선구이 식당인데요. 더운 날씨에 불 앞에서 생선을 굽고 있는데 너무 덥네요. 신청곡 FX의 핫 서머. 맞아요. 아우, 정말 핫한 서머죠. 여러분 이겨냅시다.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먼저 띄워드리고 FX의 핫 서머 듣고 오시죠. 언제

FX의 Hot Summer 듣고 왔고요. 그 전에 들은 곡은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살펴볼게요. 2515님께서 테디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돈나의 Take a Bow 듣고 싶어요. 중학생 때 이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 모든 일을 멈추고 듣던 기억이 나요. 이때 듣던 노래들은 제 기억 속에 새겨져서 들을 때마다 타임머신을 타고 학창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보내드리면 모든 일 다 멈추고 이 노래 들으실까요? 마돈나의 Take a Bow 듣고 올게요.

0: 전기 설비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듭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전기 사용은 전기공사업 분리발주와 등록업체 시공이 필수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시공으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남도회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어제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을 보면 경북 동해안에 최대 60, 강원 동해안에는 5에서 40, 제주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반면 서쪽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극한의 폭염은 한풀 꺾였는데 그래도 여전히 덥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이 서울은 34도까지,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내륙 곳곳으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곳에 따라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또 13호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현재 제주해상과 남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정체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그리고 오늘만큼은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 첫 곡 백지영의 Dash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1432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더워도 너무 덥네요. 작년 이맘때도 이리 더웠나 싶어요. 이런 날은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서 집에서 시원한 수박 먹으면서 손트라 듣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이라 신나는 곡 신청해봅니다. 백지영의 대쉬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냥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시원한 수박 먹고 그리고 손트라 듣고 아니면 끝나고 뭐 TV라도 보고 영화 보고 그러면 너무 좋죠. 이렇게 일주일에 딱 하루 오늘은 또 장르 상관없이 좋은 노래 쭉쭉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신청곡 받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3268님께서 뜨겁고 기온이 높다 해서 지쳐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더 몸을 움직여보는 건 어떨까라고 저에게 주문을 걸어봅니다. 박진영 When We Disco 듣고 신나게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해보고 싶어 신청해요. 이 노래 듣고 한번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해볼까요? 갑니다.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들으셨고 박신영의 When We Disco 듣고 왔습니다. 아 6693님이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를 신청해 주셨는데 듣고 싶다고요. 매년 더운 날이면 이 노래를 틀어놓고 한바탕 춤추고 땀을 흘려요. 그럼 오히려 시원해지더라고요. 아 방금 우리 박신영의 When We Disco 신청해 주신 3268님께서 아유 이렇게 더울 때는 더 몸을 움직여보는 건 어떨까? 라는 얘기 했잖아요. 춤추면서 좀 재밌게 더위 이겨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땀 흘린 후 딱 또 씻으면 개운하고 시원하잖아요. 우리 이어서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김명희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팝송도 신청할 수 있군요. J.D. Souther의 You're Only Lonely. 친구들과 함께 듣던 노래 한번 꽂히면 늘어지게 듣던 곡 부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 일요일에는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있죠. 이 노래 보내드릴게요.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모든 인쇄 가능한
5: 성원 에드피아.
4: 온라인 주문 간편한
5: 성원 에드피아.
4: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5: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5: 성원 에드피아.
7: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8: 엄마!
9: 우리 아이 도드람
10: 나왔어.
9: 우리 남편 도드람,
11: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7: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9: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공효진입니다. 유부녀 킬러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킬러라는 건 그거 비밀인 거 아시죠? 쉿, 우리끼리만 아는 저의 살벌한 이중생활. 유부녀 킬러는 매주 금, 토, 밤 9시 50분. MBC에서 만나요.
4: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2부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084 하나님께서 아들이 오늘 외박 나와서 집에 왔어요. 이제 휴가 두 번 나오면 제대하네요. 처음 보낼 땐 어찌 지낼지 걱정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제대하면 친구와 해외여행 간다고 항공료 빌려가더니 예금 만기했다고 바로 갚았어요. 아싸! 근데 이자는 어디로 간 거니? 암튼 앞가림 잘하는 성인이 되길 바라봅니다. 아로아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근데 이게 가족끼리 뭔가 이자를 붙여서 보내준다는 게 이게 참 애매합니다.

괜히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정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냥 주는 사람도 아예 뭘 이걸 줘야 될까 그냥 갚으면 되지. 하지만 그래도 여행 갔다 와서 어머니 뭐 아버지 선물 하나씩은 가져오지 않을까요? 우리 이 노래를 또 5245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새로 산 무소음 선풍기가 조용해서 마음에 드네요. 게다가 상하 좌우로 바람을 보내주니 더 시원해요. 조정석이 부르는 아로하 신청해요. 역시 여름 노래로 늘 많이 흐르는 이 노래. 조정석이 부르는 쿨의 아로하 듣고요. 저는 3시 5분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

0: 그러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MBC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4: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공약부터 작정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5: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6: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3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 6.3 지방선거와 지난해 대선, 2024년 총선에서 투표구 110여 곳의 투표자 수가 미리 입력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선관위 로그 기록을 조사한 결과 선관위가 시간대별 투표율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17개 투표구의 투표자 수를 1시간 30분 이상 앞당겨 허위로 써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에 따르면 6.3 지선 당시 경기 광명 한 4동 제123 투표구의 오후 1시 투표자 수는 오전 11시 28분 입력돼 실제보다 91분가량 먼저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의 보유세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8월 중 당정 조율을 거쳐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8월 말 정도에 세제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 전에라도 입장이 완전히 정리되게 당정이 조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소규모 그린벨트나 녹지, 용산공원은 서울시가 협조를 안 해주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구매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확산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계좌이체나 현금 자동 입출입금 입출입금기 인출 대신 상품권으로 구매해 현금화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긴 피해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06곳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31일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1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 위반 건수는 돼지고기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0: 소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이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전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북 동해안, 부산, 울산, 경남 중동부 내륙,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중남부 동해안 산지는 20에서 60mm, 부산과 울산은 20에서 6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잠깐만.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대부총장 정재민입니다. 시간 대비 만족을 뜻하는 시성비의 신봉자가 있습니다. 최근 요약본으로 드라마와 영화는 2배속으로 한 큐에 해치워버렸죠. 초고속의 시대, 숨이 가쁩니다. 속도를 늦춰보세요. 느림은 뒤처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 느림 속에서 생각이 자라고 감정이 숨을 쉽니다. 1배속이 사람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단 한 편의 콘텐츠라도 천천히 온전히 집중하면서 보세요. 속도 중독 시대에 나를 지키는 훈련이 돼줄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0: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 혹시 TBX 멤버십?
0: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MBC 라디오국에는 아주 특별한 전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아주 어마어마한 보석 상자가 있다는 사실. 손트라를 거쳐간 가수들의 라이브가 보석이 돼 상자를 그득그득 채우고 있다는데, 그 뚜껑을 열면 눈부신 목소리가 마법처럼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홀린 듯이 그 소리에 이끌린다. 바로 오늘 그 전설의 보석 상자가 열리는 날. 보석 상자야 열려라. 야, 왜 안 열려? 아, 이거 지문 인식인가? 손태진 씨, 좀 도와줘 봐봐요.
4: 아이고, 이분 또 힘쓰시네. 아니,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요? 이렇게 비밀번호만 누르면 이렇게 삐삐삐삐삐삐띠 아, 열렸습니다. 아, 이렇게 열리는데 이거 굳이 막 힘으로 막 열려고 하니까. 아, 오늘도 눈부십니다. 눈부셔요. 오늘도 나왔습니다. 보석 같은 라이브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우리 라이브 맛집 손트라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수많은 라이브 가운데서 한 번만 듣기 아까운 곡들을 쏙쏙 골라서 다시 듣는 시간이죠. 우리 1482님께서 운동하면서 듣는데요. 현장감이 있어서 그런지 음원보다 더 신나고 좋아요 하셨는데, 그게 바로 라이브의 매력 아니겠어요? 라이브의 묘미죠. 자, 그러면 현장감이 느껴지는 첫 번째 보석 어떤 노래죠? 작년 11월 26일에 출연한 오유진의 썸 준비했습니다. 이날 가든 스튜디오에서도 반응도 참 좋았고, 제가 또 오유진 씨한테 그 춤을 배운 쇼츠가 너튜브 손트라 채널에 올라가 있거든요. 네, 궁금하신 분들 찾아주지 마세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한 곡 더, 이분도 춤 잘 추죠. 김희재 씨가 7월 16일에 부른 신곡이죠. 이런 날 기다렸나요? 준비했습니다. 희재 씨한테도 또 춤을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들어볼까요? 오이진의 썸, 그리고 김희재의 이런 날 기다렸나요? 띄워드릴게요.

김희재의 이런 날 기다렸나요? 그리고 그 전에 들은 노래는 오유진의 썸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노래를 비롯해 이 시간에 나가는 노래들은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거든요. 아, 이 노래 좋더라. 아, 그때 그 라이브 너무 다시 듣고 싶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손트라 보석 상자에서 꺼낸 보석 같은 라이브 오늘 계속 함께하고 있고요. 세 번째 노래는 바로 올해 3월 2일에 출연한 나태주의 용댔구나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 뭔가 자동으로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뿔을 양쪽으로 만들게 돼요. 신나는 노래 함께 듣고요. 우리 25년 5월 19일에 출연한 마이진의 아주 중독적인 노래 사랑의 리콜 이 곡도 준비했습니다. 이날 가든 스튜디오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는데 그날의 감동 함께 느껴보시죠. 나태주의 용댔구나 그리고 마이진의 사랑의 리콜.

저 환호, 저 박수 들리십니까? 마이진 사랑의 리콜, 그리고 그 전에 들은 노래 나태주 용댔구나. 정말 아, 그날 당시에 아, 그 숨소리, 그 환호, 그 열기 다 느껴지는 라이브들로 가득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3부 마지막으로 들어볼 보석 라이브는 작년 9월 10일에 출연한 최지혜가 부르는 최진희의 꼬마 인형 준비했습니다. 우리 8842님도 가게에 있을 때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는데요. 꼬마 인형은 꼭 들어갑니다. 하루 한 번씩 듣는 노래 손트라에서 듣고 싶어요. 그 한번 제가 채워드릴게요. 이 노래 최지혜 씨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요. 저희는 4부로 돌아올게요.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현재 동해안 지역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륙 지역으로도 오후 동안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빗길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사고가 많습니다. 우선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진천터널 부근 사고로 증평부터 3km 구간에서 정체가 심하고요.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에도 사고인데 선운산 논산천교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 정안 휴게소에서 정안 나들목 구간은 차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분기점 구간에서도 사고가 살펴지고요. 강원권 평창에서 원주 사이 여주에서 호법 분기점 구간도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서종 구간도 사고 살펴집니다. 최지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이 채널 저 채널 요 채널 저 채널 찾아봐도 손트라가 최고로다.
1: 승태야, 손트라 대체 못 있니?
0: 맞다 미리야, 손트라 들어야지.
1: 그럼 손트라가 최고지.
0: 최고다.
1: 최고다.
2: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일요일에는 손트라 보석 상자가 열립니다. 이 보석 상자에는 손트라를 거쳐간 가수들의 라이브가 꽉꽉 채워져 있는데요. 뚜껑이 열리면 보석 같은 라이브들이 흘러나옵니다. 계속해서 노래 들을까요? 이번에 들을 노래는 6월 15일에 출연한 성리의 라이브입니다. 오늘 이 밤 좁은 라디오 부스 안에서 막 춤까지 추면서 열창했거든요. 그날의 흥 다시 느끼실 수 있고요. 한 곡 더, 작년 3월 27일에 손트라를 찾아온 허찬미 씨도 살랑살랑 춤추며 라이브했습니다. 토요일 밤에 이 두 밤들 한번 듣고 오시죠.
3: 여러분 다 같이 이 뉴스 오늘 이 밤 박수.

허참이의 토요일 밤에 먼저 보내드렸고요. 그 전에 들은 곡 정리의 오늘 이 밤이었습니다. 뭔가 밤 시리즈를 하나 더 엮어서 하나 추천을 해드린다면 손태진의 오늘 같은 밤까지 해서 완성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우리 손타라 보석 상자에서 나온 귀한 라이브들 계속 들어볼까요? 다음 노래는 작년 8월 25일에 출연한 김성환 씨의 묻지 마세요 준비했습니다. 3085님, 3000님 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듣고 싶 다고 하셨거든요. 이 노래 우리 손트라에서 라이브로 보내드렸던 그 현장 한번 띄워드리고요. 한 곡 더 2024년 8월 27일 고 송대관 선생님이 손트라에 나와주셨어요. 가든 스튜디오에서 분위기 좋고라는 노래를 해서 정말 관객분들과 눈 마주치면서 춤까지 춰주면서 열창해 주셨거든요. 그날 정말 분위기 좋았죠. 노래에 있어 늘 진심이고 또 무대를 대충하지 않으셨던 송대관 선생님 생각이 오늘따라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날의 분위기 함께 느껴보시죠. 김성환의 묻지 마세요. 그리고 송대관의 분위기 좋고.

성대간의 분위기 좋고 그리고 김성환의 묻지 마세요 그 전에 보내드렸습니다. 참 들으면서 야 지난 세월 그리고 손트라가 걸어온 길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되네요. 이번에 들어볼 보석 같은 라이브는요. 우리 손트라 가족이었던 문초희 씨의 노래예요. 트롯 꾀꼬리 문초희 씨가 24년 9월 23일에 출연해서 트롯 메들리를 불러줬습니다.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 백나나의 찔레꽃, 황정자의 처녀 뱃사공 이 세 곡을 신명나게 부른 버전인데요. 어깨춤 출 준비 되셨나요? 라이브 함께 들어볼게요.

0: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여바이라 가네.
6: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제주 조천 지역에서 할머니 둘이 주고받는 맷돌질 소리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맷돌을 바라보며 할머니들은 그리운 친정엄마를 떠올립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7: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손태라 보석 상자 3, 4부에 나간 노래들은 모두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나와서 우리 가수분들이 직접 부른 라이브였거든요. 이 노래를 또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영상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 들어와서 검색해서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들어온 김에 구독, 좋아요도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우리 문 닫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2428님께서 보석 상자 속에 임성환님과 DJ님이 함께 부르신 하고 살자 꺼내서 들려주세요. 참 인상 깊었네요. 이렇게 다시 듣고 싶은 라이브도 남겨주셨는데 아 들려드려야죠. 노래교실 스타 강사죠. 임성환 씨와 저 손태진이 함께 부른 하고 살자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2시 20분에 다시 찾아올게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4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결혼 페널티를 만든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권이라며 유체이탈 화법의 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디딤돌 대출, 법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한 것이 바로 이 정권의 6.27 부동산 대책이라며 결국 본인들이 막아놓은 것을 이제 와서 풀어주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의 희망을 찾는 길은 정권 교체 외에 다른 해답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낮 2시부터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19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그제 저녁 8시 반쯤 인천 부평구 갈산동 자택에서 40대 어머니와 말다툼하다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직접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전남 광주 해남군 문내면 농로에서 80대 남성이 경운기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성이 오늘 정오쯤 경운기를 몰고 논일을 하러 나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에어컨 실외기 등을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밤중 인근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과열된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는 현지 시간 9일 새벽 사우디 남서부 지잔의 국영 석유사 아람코 정유시설에서 불이 나 소방대가 진화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정부에 따르면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으며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람코는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지잔 지역 시설이 파손되자 2주 전부터 공장 가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북 동해안, 부산, 울산, 경남 중동부 내륙 그리고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중남부 동해안 산지는 20에서 60mm, 부산과 울산은 20에서 6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입니다. 안주현

0: 맞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심리학에 등장하는 독일어 샤덴 프로이데는 남의 불행을 볼 때 기쁨을 느끼는 마음인데요. 솔직히 이런 심리가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니 핵심은 그 정도가 과해지지 않게 애쓰는 거겠죠. 어느 기자는 이렇게 써뒀습니다. 타인에게 스민 비극의 냄새를 빠르게 맡는 후각보다 다른 이의 기쁨과 행복을 수신하는 청각과 촉각을 보다 예리하게 다듬고 싶다. 누군가 손해봤다, 떨어졌다면 눈이 번쩍, 대박났다, 합격했다면 이내 심기 불편. 나도 심해지는지 자주 살펴봐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3: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4: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3: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4: 아, 혹시 문천식 씨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아, 감정 입자도라는 말 들어봤어요?
3: 처음 들어봤는데요, 감정 입자도.
4: 되게 생소하죠. 예. 저도 이거 처음 들었을 때 뭐지? 이랬는데 네. 이게 자신의 감정을 세밀하게 구분하고 정확한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기분이 안 좋아. 이거는 감정 입자가 거친 표현이에요. 세밀하지 못한.
3: 그러면 입자를 잘게 만들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4: 어떻게 기분이 안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쪼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단순히 안 좋아 이게 아니고 나 섭섭해. 나 억울해. 나 지금 배신감 들어. 아, 허탈하다. 나 불안해.
3: 아, 그러셨습니다. 세세하게 내 기분을 들여다보면서 나누는 거네요.
4: 그렇죠, 그렇죠.
3: 안 좋아라고 뭉뚱그려 말하지 말고.
4: 맞아요.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할수록 그 기분이 조금 더 잘 조절이 된답니다.
3: 일단은 단어들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4: 그렇죠.
3: 예를 들어서 화난다, 또 다 같은 화가 아니잖아요. 뭐 짜증이 난다 할 수도 있고, 뭐 분하다, 괘씸하다, 또는 불쾌하다. 뭐 치욕스럽다 뭐 여러 가지
4: 많이 있죠. 네. 기쁨도 얼마나 감정 입자를 세세하게 나눌 수 있어요.
3: 네.
4: 자, 기쁨은 뭐가 있을까요? 벅차다,
3: 뿌듯하다,
4: 또 감동적이다,
3: 행복해,
4: 설렌다,
3: 네, 그런 거
4: 뭐 만족스럽다, 황홀하다. 진짜 감정 입자도에 의해서 쪼개보니까 우리가 대충 뭉뚱그렸던 감정들이 좀 구체화되는 좋은 이점이 있네요.
3: 째진다 이런 거
4: 아, 빡쳐. 네, 그러니까 이게
3: 방송에
4: 올릴 수 있는 것만 얘기하면 예, 이렇다 예. 이거고
3: 알겠습니다.
4: 아무래도 저희는 이런 거는 지양하는 의미로 한두 개 건져 올려본 겁니다.
3: 예. 네,
4: 너무 또 나무라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3: 그렇습니다. 케이윌의 노래 첫 곡으로 들을까요?
4: 가슴이 뛴다.

0: 8월 9일 일요일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 K1과 시작을 했고요.
1: 네.
0: 사실 감정이라는 게 어릴 때는요. 입자도가 굉장히 면면이 세세히 분류가 됐어요.
1: 그렇죠.
0: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떤 감정은 거세시키고 어떤 감정은 뒤로 보내고 이러면서 나중에 좀 나이가 들면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떻게 나쁜지를 나조차도 몰라.
1: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냥 화가 날 뿐.
0: 그렇지. 특히 네. 또 문천식 씨는 아빠로 살아서 좀 더 감정을 숨겼을걸요.
1: 아무래도 그런 게 있어요.
0: 그 나 맨 처음에 문천식 씨랑 진행하면서 제일 많이 오해했던 게 아니 쟤는 왜 매 순간 화를 내지? 근데 그게 가까이 들여다보고 오래되니까 보이더라고.
1: 맞아요.
0: 아 얘는 슬퍼하고 있구나. 아 얘는 안타까워하고 있구나.
1: 맞아요.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빠들 좀 들여다봐봐요.
1: 그 감정을 좀 세분화해서 맞아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그 아빠들이 한 세 가닥밖에 없는 것 같지? 들여다보잖아요.
1: 아유, 안 그래요.
0: 약간 창피해하는 거, 머쓱해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한 30줄기로 나와.
1: 외롭지만 네. 말하기 뭐하다라든지
0: 맞아,
1: 여러
0: 맞아.
1: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0: 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 시대의 엄마 아빠들이 좀 뭉클하다.
1: 힘에 부치지만 말하기 싫다라든지.
0: 그래. 네. 왜냐면 말해봤자 해결되는 거 없으면 자꾸 말을 안 하게 되고 말 안 하게 되면 감정 입자도가 뭐야.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내 안에서 없어지는 거지.
1: 맞아요. 네.
0: 그런 우리 모두를 위로하며 오늘은 감정 입자도로 우리 출발해 봤어요.
1: 오늘 왠지 그런 감정 표현 잘할 것 같은 아나운서 분이에요.
0: 아니 아니야. 아니야.
1: 네. 김준상 아나운서 만나는 날입니다.
0: 너무 잘해. 네. 너무 잘해서 사실 그 입자도가 너무 갈라져 있어가지고 식스팩보다 더 갈라져
1: 섬세한
0: 있어서.
1: 섬세한 분이에요.
0: 네. 그래서 가끔은 네. 살짝 예. 피곤한. 근데 나는 준상이가 참 좋아.
1: 네.
0: 자 우리 김준상 아나운서 썬데이 상암 3부에 시작할게요.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조제는 카타카 한얼 사이언스.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 대표 코너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가 올해 30주년을 맞이해 감사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6: 9월 1일 화요일 오후 7시 상암 MBC 공개홀에서 가수 김광진, 김희재, 정승환, 정은지, 스테이씨와 함께하는 시간.
5: 지금은 라디오 시대 청취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8월 3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6: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열매 30주년 감사 음악회, 우리가 사랑한 이야기.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안내는 지라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5: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6: 사전 예약 지라시 부킹 사연.
5: 노션은 노노노. 여러분이 미리 예약하신 사연들 제가 웃음과 감동으로 꽉꽉 채워서 소개하는 시간이죠. 지라시 부킹 사연.
6: 먼저 사연 예약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주실까요?
5: 방송 중에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또 방송 중에 아닐 땐 지라시 홈페이지 있거든요. 부킹 사연 게시판에서 사연 예약하시면 돼요.
6: 오늘 첫 번째 사연 예약 사연 주인공은요. 4099님 축하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쪽으로 바로 모십니다.
7: 예, 안녕하세요. 예, 청취자 인사 올립니다. 8월 9일 제 65번째 생일입니다. 오. 나는 축하만 받으면 되니까.
6: 콩그레츠.
7: 예, 고마워요. 친구들은 안 간다니 저녁 먹기로 했어요. 축하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내 친구들 종찬이, 용배, 만식이 건강하죠.
5: 잘 주셨습니다.
6: 아, 되게 소년 같다. 맨 마지막에 내 친구들 종찬, 용배, 만식이. 네. 근데 사실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친구.
5: 그럼요.
6: 지기는 정말 그 숫자를 다 잊게 하는 게 지기인 것 같아요.
5: 네. 그리고 요즘 65, 6학년 5반 형님들은요 너무 젊어요.
6: 청년 아니에요, 청년?
5: 네, 청년들이죠.
6: 참 파이팅 넘치고 막 산 타고 이러실 때 아니에요?
5: 맞습니다.
6: 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네.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5: 축하해요. 다음은 0466님 보내주셨네요.
8: 선희 시천식 씨 안녕하세요.
5: 네네.
8: 저는 강북구 산의 애청자예요. 제가 이 시간만 되면 하천에 운동하러 가거든요. 곳곳에 무더위 쉼터가 있더라고요. 덕분에 쉬어가면서 시원한 물도 마실 수 있고 봉사자분들도 무더위에 고생하시는데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서요. 더위에 애써주시는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5: 네.
8: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반짝이는 순간을 만들고 즐기려면 누군가가 한 발짝 정도 희생해주는 게
5: 진짜
8: 좋은 것 같아요.
5: 아니, 봉사자분들은 진짜 대가도 없이
8: 그러니까.
5: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8: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뭔가를 내가 혜택을 받을 땐 아, 이걸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겠구나. 이게 나이가 주는 중요한 포인트인 게
5: 맞아요.
8: 어렸을 땐 몰랐다요.
5: 그렇죠. 네, 그 이면의 것들을 몰랐는데 맞아. 지금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해요.
8: 예, 나이가 주는 감사고 예, 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땀방울에 의미를 부여하게 됐다는 거.
5: 네, 다시 한번 고맙고요.
8: 네, 감사해요.
5: 님 신청곡 있습니다.
8: 아, 즐거운 산책길에 이렇게 동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네.
8: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들려드릴게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0: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하신 부킹 사연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사연 소개하죠. 자, 이쪽으로 오세요.
1: 네, 먼저 3442님이 보내주셨어요.
2: 아, 선희 씨, 천식 씨,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빠진 취미가 있어요. 바로 우쿨렐레. 오. 악기 연주는 해보고 싶은데 기타나 피아노는 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근데 우쿨렐레는 코드 몇 개만 외우면 쉽다고 하더라고요.
3: 엄마, 우쿨렐레 쳐줘. 우쿨렐레.
2: 아, 알아서 기다려봐. 우리 써니가 좋아하는 데이식스 노래 쳐줄게.
3: 우와.
2: 예뻤어.
3: 엄마.
2: 아, 이게 아닌데. 잠깐만. 예뻤어.
3: 엄마.
2: 어?
3: 아, 진짜 못한다. 아, 너무 재미없어. 아, 너무 별로야.
2: 열심히 연습해서 어떤 노래든 완곡으로 쳐보는 게 소원입니다. 응원 좀 해주세요.
4: 아하. 아, 애들한테는 과정을 들키면 안 돼.
0: 어렵죠.
4: 어쨌나 엄격하신지 원.
0: 이 우쿨렐레가 근데 그 사운드가 여름이랑 잘 어울려서.
4: 맞아. 예,
0: 그 노래를 딱 정하셔야 돼. 쉬운
4: 아니,
0: 노래부터.
4: 기타 치니까 우쿨렐레 금방 하겠다.
0: 근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4: 그래요?
0: 예, 공통점이 있긴 한데 새로 배워야 되니까.
4: 소리는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0: 맞아요.
4: 여기 조태준 씨.
0: 예.
4: 진짜
0: TJ.
4: 전 시간에 했었죠.
0: TJ
4: 조태준 씨는 우쿨렐레 정말 너무 잘 치고
0: 그쵸?
4: 너무 실력자고 너무 좋은 뮤지션이에요.
0: 그래서 쉬운 노래부터 하나 딱 정해서 그거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4: 어려워. 악기는 어려워. 그래도 하여튼 저보다 훨씬 음악적 감각이 있으신 분일 테니
0: 네.
4: 파이팅 하시고 네. 좋은 결과 한 곡이라도 기다릴게요.
0: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화영님이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수술하신대요.
5: 네, 안녕하세요.

0: 얼마 전에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전 지금 친정에서 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여름 휴가는 못 가고 당분간 친정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1: 아, 정이야 밥 먹어라. 거손자 뭐해. 야, 국 시키자. 얼른 와.
0: 어, 알았어 엄마. 잠깐만. 아, 이렇게 엄마가 차려주신 밥이랑 과일 먹고 또 시원한 에어컨 바람 쭉쭉 쐬고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이죠.
2: 그러게요.
0: 엄마 좋아하시는 라디오 같이 들으면서 무더운 여름을 잘 버텨볼게요 하셨어요. 아유, 그래도 수술할 때는 너무 두렵고 힘드셨겠지만 네네. 이렇게 관리를 또 엄마가 같이 해주시니까 좀 의지가 되고 저희가 다 든든하네요.
2: 그럼요. 아니, 또 엄마가 해주신 집밥에는 힘이 있잖아요.
0: 그냥 엄마랑 사는 집보다 또 친정이 붙잖아요. 그러면 또 귀해.
2: 그렇죠.
0: 친정은 날이면 날마다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니까.
2: 진짜 더운데 수술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회복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그렇죠. 엄마랑 수다 삼매경에 스트레스 뭐 또 안 좋은 호르몬들 이런 거 다 날아가길 바랄게요.
2: 그렇습니다.
0: 자, 다음은 4720님이 어머 이분도 친정에 가신다네요.
3: 아, 네. 선희 천식 씨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주말에 동생들이랑 혼자 지내는 엄마 뵈러 가요. 엄마 좋아하신 아귀찜 해드리려고 아귀랑 콩나물 잔뜩 사가려고요. 저희는 식구가 많아서 콩나물을 박스로 사는데 다듬는 거 은근 오래 걸리잖아요. 라디오 들으면서 하면 너 금방 하겠죠, 그죠?
0: 네. 그럼요.
3: 신나는 노래 하나 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 사랑합니다.
0: 식구가 많아서 콩나물을 박스로 사도 식구가 많으니까 엄마가 좋으실 것 같아요.
2: 그렇죠.
0: 그렇죠. 네. 혼자 지내시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따님들이 살뜰하게 챙겨드리니 뭐 엄마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2: 든든하고 뭐 보고만서도 배부르고.
0: 그러니까 그렇죠. 아귀찜 맛있겠다. 아귀찜. 나도 아귀찜 좋아하는데.
2: 자, 4720님 신청하신 노래 있습니다.
0: 거북이의 노래입니다. 빙고. 아싸!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 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어

0: 그런데 선임이 없으면 잘 힘들죠.
1: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1: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1: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1: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0: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1: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동해안 지역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북 울진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고 경주와 강원도 태백, 삼척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북 울진에는 1시간 사이에 47mm가 넘는 강하고 많은 비가 왔습니다. 개울가나 계곡, 저지대, 공사장에서는 사고 나지 않도록 피해가 없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상행선으로 차량 많은 가운데 사고 있습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 서울요금소 부근 버스 관련 사고 때문에 5km 구간 정체 심하고요. 옥산에서 독립기념관 구간도 어렵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도 사고입니다. 진남터널 일대 사고 여파로 3km 구간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4: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의 지라시 부킹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약 사연의 주인공은 0362님이십니다. 바로 모실게요.
5: 비스윤 안녕하십니까? 중마고우랑 다이어트 내기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더 많이 감량한 사람에게 플레이 땡땡 게임기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한 60만 원 합니다. 저는 열심히 뺐는데 잠깐 방심하다가 3kg가 도로 쪘습니다. 많이 넘으니까 살이 잘 안 빠집니다. D-Day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두 분이 운동하라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4: 아, 이게 게임에 너무 또 이렇게 네. 아, 이게 플레이 땡땡 게임기를 사주기로 했다면 이분이 기본적으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5: 요즘은 다들 좋아하시거든요.
4: 그래요. 네. 근데 게임 하면은 좀 약간 살 찌지 않나?
5: 그러니까 일단 빼고 하니까 괜찮죠.
4: 빼고
5: 뺄 거니까.
4: 네. 모르겠다 나는. 아니 근데 중마고랑 다이어트 내기 이런 건 좋아요. 자극이 되는 파트너가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5: 그렇죠.
4: 잘하실 것 같아요.
5: 두 분 만나서 그럼 개차량 하시는 건가?
4: 그렇죠.
5: 궁금한데요.
4: 왜냐면 근육량이 줄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더 강도 높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좀 힘들긴 한데 뭐 게임기 가격이 세니까
5: 돈도
4: 걸려있으니
5: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4: 그러니까 네. 일단 예. 다를 앉아서 하는 거 줄이시고 많이 걸으시고 문천식 씨도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5: 예,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4: 예,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고요. 예. 제가 또 경험을 해보니까 잘 먹고 운동하면 그냥 튼튼해지기만 하더라고요.
5: 맞아요.
4: 먹는 거를 조금 예. 우리가 먹는 그 곡식을요 예. 조금 살이 덜 찌는 그 저쪽 중동 쪽 곡식으로 반 정도 바꿔주거나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네. 밥이랑 두부랑 반반.
5: 맞아요.
4: 그러니까 밥을 양을 줄이더라고. 3분의 1로 줄이고 두부를 한 모를 아예 때려넣고.
5: 실제로 다이어트의 70%는 식이요법이래요, 여러분.
4: 그럴 수밖에 없어요.
5: 운동이 두 번째래요. 예,
4: 진짜 예. 이거는 한 99%가 다 다이어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5: 맞습니다. 예. 예. 자, 힘내시고요.
4: 파이팅. 다시
5: 부킹 사연 노쇼 없는 그날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약하고 싶은 사연 있으면 미리 보내주시고요. 지금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4: 0362님이 신청하신 블랙핑크의 뛰어. 이런 거 좋아요. 아이돌을 쫙 모아놓고 유산소로 태우는
5: 맞아요.
4: 거.
5: 맞아요.
4: 예. 지라시 코너 베스트로 함께 할게요.

0: 재밌는 얘기 또 듣고 싶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다양한 코너 중에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부분 들려드립니다.
2: 아, 마지막에 퀴즈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1: 자, 그럼 지금은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발표할까요?
2: 7월 30일 목요일 민담과 만담 사이에서 방송됐습니다.
3: 부자가 된 게으름뱅이 아들.
2: 나 이거 카메룬의 민담. 게으름뱅이 아들이 왜 엄마 성화에 못 이겨서 일하러 다니는 이야기였는데,
1: 네.
2: 야, 이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돼요?
1: 신기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돼요.
2: 참, 네,
1: 특이한 경우예요.
2: 이건 교훈이랄 게 있을까? 네. 하긴 뭐 그 와중에도 교훈을 발췌해 주시니까.
1: 그럼 중요한 건 웃음 아닐까 싶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2: 그럼요. 깔깔이는 네. 늘 민담과 만담 사이에 잔뜩 있죠.
1: 네.
2: 감아요.
4: 오노스트로스토 밤파이어. 열심히 해.
1: 긴장되네. 아.
4: 옛날 카메루의 어느 작은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카메룬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두 사람은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살 만큼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거기다 아들이 마을에서도 소문난 지독한 게으름뱅이였답니다. 에휴, 해가 중천에 떠도 일어날 생각을 당최 하질 않고 일어나도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기만 했죠. 오죽하면 한겨울에도 지 방에 뗄감조차 마련하지 않아 어머니 방으로 슬그머니 기어들어와가지고 어머니가 피워놓은 불을 쬐었답니다. 결국에 참다 못한 어머니가 소리쳤죠. 우가 차차 우가 우가 얌마! 내가 나왔지만 너처럼 게으른 녀석은 보다 처음 본다. 이러다가 우리 둘 다 굶어죽어 빈다. 내일까지 일을 구하지 않으면 집에서 내쫓아버릴 거다.
5: 아, 엄마도 참. 화 좀 그만 내시라. 무섭다.
4: 당장 나가라. 돈 벌어와라.
5: 아, 진짜.
4: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은 아들은 마지못해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워낙 게으르다고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일을 시키려 하지 않았죠. 그러다 겨우 어느 목장에서 하루 동안 일을 하게 됐답니다. 아이야야야. 이거 목장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잘할 수 있겠냐 발발이 지워우.
5: 아이 참 소가 왜 이렇게 많아요 사장님. 일단

0: 기는 대로 해볼게요.
1: 아야야, 빨리 움직이라. 야, 소들이 기다리잖아.
0: 알겠어요. 아, 귀찮아. 아, 간다고.
1: 아유, 느릿느릿 어찌저찌 일을 마쳤고 목장 주인은 일한 값으로 갓짠 우유를 아들에게 주었답니다. 아야야야, 바드라카차카, 네가 일한 것보다야 2만 원 더 쳐졌다. 야야, 주머니에 우유를 가득 담았으니 주둥이를 손으로 꾸악 감싸지고 가야야.
0: 아, 감사합니다. 갈게요. 아, 힘들어.
1: 아들은 목장 주인이 시킨 대로 주머니 입구를 손으로 꾸악 틀어쥐고 걸었죠.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팔도 아프고 걷는 것도 아주 지루해졌죠.
0: 아우, 따보네. 그냥 걸으니까 재미가 없다 하나. 뛰어볼까? 펄쩍펄쩍.
1: 아들은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우유도 철렁철렁 넘치기 시작했어요. 아유, 애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뛰고 나중엔 우유가 거의 다 흘러서 주머니가 텅텅 가벼워졌죠.
0: 으가 으가 짜까. 엄마, 나 왔다.
2: 아, 그래 왔나? 어디 보자. 목장에서 일한 거 아니나? 일당 어디에 있나?
0: 아, 아주 신선한 우유를 받아왔지. 짜잔.
2: 이런 씨, 우유가 어디 있나? 주머니가 텅텅 비었다.
0: 어?
2: 이놈의 자식, 오다가 홀랑 다 마셔 비었다.
0: 아닌데,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심심해서 펄쩍펄쩍 뛰었을 뿐인데. 어, 이상하다.
2: 아, 내가 못 산다.
0: 아,
2: 못 살아.
0: 아, 죄송해요, 엄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건데. 진짜하다. 아, 참.
1: 에휴, 다음 날이 됐어요. 이번엔 아들이 옥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고 품삯으로 그 옥수수 한 자루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0: 아사라비야, 콜롬비야, 옥수수 버릇집이. 이야,
1: 야, 오랜만에 들어본다. 근데 이게 또 귀찮아진 거라. 그래서 얘가 자루를 땅에 질질 끌기 시작했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자루가 길바닥에 돌멩이랑 자갈에 찢겨가지고 구멍이 나버렸지. 아이고. 집에 왔을 땐 이미 옥수수가 한 개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0: 엄마, 저요. 뭐냐 이거? 옥수수 다 어디 갔지? 나 오늘도 안 먹었는데.
1: 엄마가 그 꼴을 보고 묻습니다.
3: 아들아, 옥수수 농장에서 일한 값으로 빈자로 받았나?
0: 아니에요, 엄마. 아, 그게 아니라.
2: 너 정말 왜 그러니? 아, 귀한 걸 왜 자꾸 길에다 갖다 버리나?
0: 억울하다. 아이,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 없을 건데. 두고 봐요.
1: 뮤지컬이야 이거?
0: 악보도 없는데.
1: 야, 넘버가 좋다. 다음 날 아들은 다시 일을 찾아 나섰어요. 이번엔 또 다른 목장에서 일을 하고 주인에게 품삯으로 버터를 듬뿍 받았죠.
0: 감사합니다. 아, 버터 아주 고소해 보인다. 빵에 발라 야무지게 먹어야지.
1: 그런데 얄궂게도 그날은 저녁이 다 됐는데도 여전히 햇볕이 뜨거웠어요. 아들은 버터를 어떻게 들고 갈까 고민하다가 또 엉뚱한 생각을 떠올리고 맙니다.
0: 아, 팔 아파. 버터 너무 무겁다. 들고 가기 귀찮고. 날씨는 또 왜 이렇게 더우냐. 아, 버터를 머리 쓰고 가면 되겠네. 나는 천재다. 버터 모자.
1: 애가 점점 위독해지는 것 같은 건 내 느낌인가? 어쨌든 뜨거운 햇빛 아래 버터는 녹기 시작했고 아들의 머리카락을 타고 어깨로 흘러 온몸이 버터로 뒤범벅이 됐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버터를 뒤집어 쓴 아들을 본 어머니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야단칠 힘도 없는 거지.
0: 엄마, 다녀왔습니다. 엄마, 아, 차라리 화를 좀 내주세요.
1: 다음 날 이번엔 아들이 또 다른 목장으로 일을 하러 갔어요. 난 얘가 일이 안 끊기는 것도 신기해. 외양간을 깨끗하게 쓸고 말과 당나귀에게 먹이를 주고 털도 곱게 빗어주었죠.
4: 아, 그래, 고생했다. 오늘은 너에게 아주 특별한 품삯을 주마. 자, 바꿔라.
0: 우와, 일당이 당나귀인가요?
4: 그렇다.
0: 우와.
4: 오늘 네가 정성껏 돌본 당나귀다. 아, 집으로 잘 데려가라.
0: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는 기필고 진짜로 무사히 집까지 데려갈 거예요.
1: 아들은 당나귀 목에 줄을 묶고 천천히 몰고 갔어요.

0: 그런데 얘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걷는 게 지루해졌어. 그리고 느리게 걷는 당나귀가 답답해진 거지. 아들은 한참 동안 당나귀를 바라보다가
1: 아 당나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너도 걷기 싫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옷감은 된다리. 으짜.
0: 아이고 걔 이제 아들이 당나귀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본 적 없긴 없었어요. 근데 거꾸로 매달린 당나귀가 가만히 있냐고 하늘을 향해서 내 다리를 막 버둥거리고 휘젓는 거예요.
1: 워워워 가만히 좀 있어라 당나귀. 네가 움직이면 내가 더 힘들지 않아?
0: 그러다 아들은 그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사는 집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부자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 늘 병을 달고 살았죠.
2: 아이 기운 없어.
1: 어? 우리 매인지 할까?
2: 아 어지러워.
0: 그 딸은 오랫동안 웃음을 잃고 날마다 슬픈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부자는 딸을 웃게 해주는 남자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과 딸을 바로 결혼시키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죠. 근데 그날도 딸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데 희한한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1: 아 좀 가만히 아이 좀 있으라니까. 아이 내 머리를 차면 어떡하냐. 멍청이인가. 아 진짜 짜증나네. 가만히 좀 있어라 당나귀야. 아이 거참.
0: 사람이 당나귀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당나귀가 사람에게 거꾸로 엎여서 허공에 발길질을 하고 가니 이게 얼마나 웃기겠어. 딸은 크게 힘도 없는데 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진 거라.
1: 아, 좀 가만히 있으니까는 아, 진짜 짜증나네. 이자, 아, 뭐냐 이거.
2: 아, 기운 없어.
0: 마침내 딸은 그 와중에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배를 잡고 웃다가 나중엔 땅바닥에 주저앉아 박장대소를 했답니다. 그날 이후 부잣집 딸은 조금씩 건강을 되찾았고 응? 암튼 자신을 웃게 만든 그 젊은이를 떠올렸죠. 그러자 부자는 곧장 심부름꾼을 시켜 당나귀를 업고 지나간 남자를 찾아오게 했어요.
3: 어서 오게. 내 딸이 자네를 보고 웃음을 되찾았어. 얼굴도 아주 웃기게 생겼구먼. 내 딸과 결혼해 주겠나?
4: 에?
1: 제가요? 왜요?
4: 아들아 잘했다. 아주 잘했다.
1: 뭘 잘했지 내가?
4: 닥치고 저 색시랑 당장 결혼해라. 아이고 기특한 것.
0: 그리하여 어이가 없게 게으름뱅이 아들이 부잣집 딸과 결혼이란 걸 하게 됐고 그 뒤로도 엉뚱한 행동을 할 때마다 딸은 그냥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구르며 웃었답니다.
1: 왜 웃지?
0: 아무것도 몰라 계속. 덕분에 그 집안에는 뭐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어머니는 더도 더 이상 먹을 걱정 없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5: 아 방송 때도 네. 문자가 많이 왔어요. 2091님께서 네. 천식형 그 사바나 플러스 정준하님 말도 찰떡인데요. 크크크. 근데 게으름뱅이치고 그 친구 너무 열심히 사는 거 아닌가요? 크크크.
6: 꽤 성실해요.
5: 그죠. 네.
6: 꽤 성실하고
5: 계속 뭘 해요.
6: 네. 네. 일단 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 자체를 몰라요.
5: 네.
6: 그냥 해.
5: 웃음을 주니까 됐죠.
6: 그럼 웃기면 용서받죠. 네. 우리 세계에서는. 네. 3332님 아 게으르고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뭐 다 짝이 있고 복이 있네요. 항상 일하면서 재밌게 두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트를 뿅 찍어주셨어요.
5: 1981님 역시 부부는 코드가 맞아야 잘 살나 봐요.
6: 그건 그래요.
5: 20년차 우리 부부 싸울 땐 박터지게 싸우다가도 개그 코드가 맞아서 금방 까르르 거린답니다.
6: 개그 코드가 저는 제일 중요한 우와. 것 같아요. 그지 않아요?
5: 중요해요. 네. 진짜
6: 서로 취미도 중요하고 네. 뭐 티키타카 다 좋은데 이 개그 코드가 다 저변에 비슷하게 맞 는 게 있어야.
5: 그렇죠. 그 맞아야 돼요.
6: 네, 그래서 네. 해피엔딩이 되더라고요. 네.
5: 자, 방송 내용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지라시 코너 베스트 특기평가 퀴즈.
6: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힐 수 있거든요. 특기평가 퀴즈 문제 주세요.
5: 게으름뱅이 아들이 품삯으로 받은 이 동물을 업고 오다가 부잣집 딸이 그 광경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고 결혼에 성공했죠. 말과 비슷하긴 하지만 말보다 몸통이 작고 다리도 짧은 이 동물 무엇일까요?
6: 1번 까마귀, 2번 당나귀, 3번 아귀.
5: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6: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문자 기다리는 동안 네. 패티김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5: 힌트요?
6: 나름대로 그냥...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아이에스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6: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5: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6: 혹시 TBX 멤버십?
5: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6: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0: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코너 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게으름뱅이 아들이 업고 온 것. 정답은요?
5: 당나귀 2번이었습니다.
4: 네, 웃기려고 업은 게 아닌데 결국 웃겨서 예, 이 공주랑 네. 결혼했어요.
5: 아들은 지금 뭘 했는지를 아직도 모를 거예요.
4: 네. 네.
5: 어떻게 하다 보니 결혼했나?
4: 자,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5: 네. 네. 자, 저희는요 조용필의 바운스 듣고 뉴스까지 듣고 3부에 다시 올게요.
4: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1: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킴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0: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자치단체 위기에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1: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2: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김산 무안군수가 비공개 회동을 갖고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무안에서 만나 민간공항 우선 이전과 1조 원 규모 재정지원, 국가산단 조성 등 무안군이 제시한 3대 선결 조건을 논의하고 추진 시기와 규모 등에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산 군수는 앞으로 군공항 이전을 논의하는 오자협의체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서남의 먼 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남에서는 17개 항로, 여객선 21척의 운항이 통제됐고 목포 제주 항로는 정상 운항하고 있지만 진도 제주와 추자도 기항 일부 항로는 결항했습니다. 서남 해안에는 강풍경보가,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12에서 14m의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2에서 4m로 높게 일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12일 오전까지 해상의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남 광주의 온열 질환자가 250명으로 늘고 폐사한 가축도 23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온열 질환자는 전남 206명, 광주 44명 등 모두 2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닭과 오리, 돼지 등 23만 2천여 마리가 폐사해 18억 4천여만 원의 피해가 났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폐사 규모가 7% 늘었습니다. 수산 분야에서도 17개 어가에서 전복 종자와 어류 등 107만 5천 마리가 피해를 입어 5억 3천여만 원의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휴일인 오늘 해남군에서 산불 등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해남군 황산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헬기와 진화 인력들이 투입돼 1시간 반 만에 완진됐습니다. 이어 오후 2시쯤에는 송지면 어란리 항구 인근에서 어구를 태우다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져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두 화재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무안군 해제면의 한 마을회관 앞에 주차된 전동스쿠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인근에 주차된 경차와 마을회관으로 번졌고 불을 끄려던 60대 주민이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이 불로 경차가 모두 불타고 마을회관과 저온창고 일부가 그을리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48분 만에 진화됐고 소방당국과 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전남 광주 지역은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엔 강한 바람과 함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남 해안 지역은 너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정호였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7: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대부총장 정재민입니다. 시간 대비 만족을 뜻하는 시성비의 신봉자가 있습니다. 최근 요약본으로 드라마와 영화는 2배속으로 한 큐에 해치워버렸죠. 초고속의 시대, 숨이 가쁩니다. 속도를 늦춰보세요. 느림은 뒤처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 느림 속에서 생각이 자라고 감정이 숨을 쉽니다. 1배속이 사람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단 한 편의 콘텐츠라도 천천히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고!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1: 자, 오늘 3, 4부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컨텐츠 길라잡이 썬데이 상암 함께한 날이죠.
2: 8555님께서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이 코너들 같이 들어요.
1: 어, 진짜요?
2: TV 프로그램 얘기 들으면 예전에 신문 보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아들이 김준상 아나운서님 팬이에요.
1: 와우. 또 김준상 아나운서가 반듯하니.
2: 그렇죠.
1: 네, 롤모델 상이잖아요. 네. 자, 이 롤모델 상 김준상 아나운서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만나볼게요.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방송 프로그램이 한 면에 다 보였던 종이 신문 속의 TV 편성표.
5: 추억의 편성표를 들여다보며 그 시절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를 아울러 봅니다.
4: 일요일 판 콘텐츠 킬러잡이
6: 썬데이 상아.
4: 연예인들처럼 만인의 연인이기보다 단 한 사람의 오빠이길 바라는 분입니다. 단일 오빠.
7: 단일 오빠. 정당도 아니고.
4: 알아서 어서 오십시오.
6: 한 남자가 그대.
4: 음치죠? 네. 자.
7: 버스킹하는 사람인데.
4: 일부러 웃기려고 저러는 것 같아.
7: 아, 근데 네. 친구들 중에 네. 교회 오빠, 절 오빠 있어요? 종교 관련 오빠?
8: 친구들 중에요?
7: 네.
8: 그럼요.
7: 그분들의 인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속해 있으면
8: 예.
7: 예, 단일 오빠보다는 좀 더 예, 카테고리가 확실하니까.
8: 아, 근데 확실히 교회 오빠 친구가 한 명 있는데

0: 잘생겼거든요. 항상 여자친구가 끊이질 않았었어요. 그쵸, 그쵸. 결혼도 일찍 하고 그 친구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그런 이유로 교회를 간다거나 절을 간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1: 네, 훌륭합니다.
2: 의지가 있군요.
0: 그럼요.
2: 네.
1: 자, 과거 편성표 보면서 TV 프로그램 얘기 나누는 시간이죠. 오늘은 몇 년도입니까?
0: 오늘 뭐 급하신가 봐요.
2: 아니요. 근데 정말 미안한 거는 예. 크게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빨리 넘어가요. 예. 예, 정말 미안해요.
0: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2000

0: 들어도 어떤 프로그램이 쪽인지 좀 감이 오시죠. 네네. 이게 2021년 MBN에서 방송이 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요. 한 번 결혼과 이혼을 경험한 남녀들이 합숙을 하며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결혼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니까 연애뿐 아니라 재혼까지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출연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었어요.
1: 그렇죠. 그래서 약간 진정성이 더 느껴진다는 평가가 있잖아요.
0: 와, 정말 많이 느껴졌고요. 저는 심지어 여기 출연하신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이혼을 하고 나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뭐 소개받기도 어렵고 이게 어느 타이밍에 자기가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2: 약간 심적인 위축도 있으니까
0: 그렇대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랑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을 만나러 나오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고
2: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다.
0: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이 프로그램 특징이 또 있나요?
0: 자기소개를 나중에 해요. 에이? 그래서 처음에는 나이, 직업, 자녀 유무. 그러니까 이혼을 했어도 자녀 유무는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이혼의 사유 이런 것들은 공개를 처음엔 안 합니다.
1: 그래요.
2: 아니 자녀 유무는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닌가?
0: 그게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요.
1: 그러면 처음에는 그 오롯이 인간 자체만
0: 그렇죠, 그렇죠. 뭐 처음에는
2: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정들게 만들어놓고 자녀 유무를 오픈하는 건 난 좀 약간 아닌 것 같은데.
0: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래 자녀가 없이 그냥 생각력 없이 이 사람을 그렇죠. 바라봐서 사랑에 빠지면 자녀까지 함께 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 이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요? 분들도 계셨어요.
1: 의견이 달래가네요.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로지 함께 생활하면서 느껴지는 호감만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그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공개가 되는 겁니다.
1: 약간 대화에 더 집중이 될 것 같아요.
0: 엄청 엄청.
1: 두 분의 대화가.
0: 그럼요. 그럼요. 네. 왜 이혼하게 됐는지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중에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결혼할 용기가 있는지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런 깊이 있는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야 이거는 단순 연애 예능이 아니라 인간극장 같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2: 근데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이혼을 했으면 상대 배우자에 대한 약간의 원망이나 뭐 있죠. 잘못을 얘기할 때 내가 희생당하고 피해를 당했다라는 자기 중심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 X가 그걸 보고 막 개인 계정에 올린 막 요새 그런 것도 있어요. 야, 네가 잘못해서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진탕 싸움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1: 이런 논란이
0: 정확하십니다.
1: 있어요?
0: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2: 요즘까지도 그게 이어져요.
0: 왜냐하면 방송이 나왔으니까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건데 상대방에서는 방송을 보고 야 귀책사항 너한테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1: 그래요?
2: 그래서 일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겠구나.
1: 하긴 TV 나온 사람이 저는 바람을 폈고요 뭐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2: 왜 그렇게 아니, 모든 최악의 것을 올려요?
1: 아니, 극단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생각했잖아요 솔직히.
2: 맛은 있어 알아. 근데 진짜 건강에 너무 지독히 해로워.
1: 그래요?
2: 맛은 있어. 담배 미안하니까. 같아. 당신은 담배 같은 사람이야.
1: 좀 과했네요. 죄송합니다.
2: 아 진짜.
0: 하지만 진짜. 정말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실제로 맺어진 커플도 있었는데요.
1: 아 그래요?
0: 최근에 알려졌는데 시즌 6에 출연했던 커플인데 서로는 너무 좋은데 두 분 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2: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다 같죠. 아, 너무 세상에.
0: 근데 최근에 개인 SNS에 결혼식까지 올리셨다고.
1: 와, 너무 행복하다. 멋있네요. 네,
0: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2: 사실 플랫폼을 어떻게 내가 결정하느냐는 이제 자유 의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뭐 이혼을 하고 내가 돌싱이라도 내가 이렇게 TV에 나가서 내 짝을 찾게 했다. 이건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인 것 같아요.
1: 근데 저는 이런 프로그램 보다가 한 번씩 와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다 하고 SNS 찾아보면 가서 다들 이렇게 물건들을 파시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2: 아, 그건 이제 부작용.
1: 아 그래요?
2: 그런 분도 계시지만 안 그런 분도 많고.
1: 그래서 되게 좋은 물건이어서 사야 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는.
2: 그러니까 아니, 보통 근데... 화제성이 공구로 이어진다라는 관용어가 요즘 돕니다만 그건 일부인 것 같아요.
1: 일부군요.
0: 아 근데 저는 이런 프로그램 만약에 재밌게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출연자가 물건 판다? 저는 사주고 싶을 것 같아요. 응원하고 싶은 마음.
1: 맞아요.
2: 아니 그것도 자유 의지죠.
0: 완전 완전.
1: 사실. 응원.
2: 소비자의
1: 자유. 맞아요.
2: 맞아요. 소비자의 자유.
0: 필요 없어도 사줄 것 같아요.
2: 이제 훨씬 유연해진 것 같아. 예전보다는 그런 것들이. 자, 어쨌든 또 우리 준상 아나운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또 사랑 얘기를
1: 아니 제작진과 함께하는 거예요.
2: 그럼요, 심지어 돌싱의 사랑도 챙겨주시는
1: 당신 인기 있어 노래 좀 들려주세요.
0: 좋습니다.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의 라붐의 상상 더하기 듣고 오시죠.

0: 네, TV 편성표를 보며 추억의 프로그램을 얘기 나눕니다. 썬데이 상암. 오늘은 2021년 8월 9일자 5년 전 편성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거죠?
1: 이번엔 MBC의 일일 드라마입니다. 두 번째 남편.
0: 아, 계속 맥락이 야, 이어지네요.
2: 굉장하다, 요즘.
1: 네. 네.
2: 재밌다.
1: 이어지죠.
0: 드라마 제목이 뭐 재혼에 대한 얘기인가요?
1: 두 번째 남편.
2: 그렇게 두 번째 남편인데. 네. 그럼 뭐 인디언도 아니고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까지 뭐 계속.
1: 대본이 정말 좋아요. 그죠?
0: 예.
1: 예. 이 두 번째 남편이 원래는 120부작 예정이었는데 30회가 연장 방송이 됐습니다.
0: 인기가 그러니까 많다는 얘기잖아요.
1: 그럼요. 150회 방송이 됐다는 와. 얘기죠. 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이를 잃고 살인 누명까지 쓰게 된 여주인공이 복수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출생의 비밀, 재벌가의 음모, 복수와 사랑까지 일일 드라마 팬들이 좋아하는 요소가 모두 종합 세트로 담겨 있었습니다.
2: 그렇네. 아, 출연진도 굉장히 화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 네. 엄현경 씨 주인공. 이 주인공 봉선화를 맡았고요. 예. 차서원 씨 아세요? 차서원 씨. 순애보를 보여주는 윤재민 역으로 나오셨습니다.
2: 아~
1: 그리고 오승아, 한기웅 씨는 욕하면서도 보게 되는 악역 커플을 연기하면서 제대로 된 빌런 역을 또 보여줬죠.
0: 아, 그래요? 그럼 차서원 씨는 이 드라마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1: 아, 그전까지는 조금 조연 이미지가
0: 아,
1: 있으셨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남편으로 인지도가 크게 올라갔고요. 이 작품으로 2021년 MBC 연기대상 남자 신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2: 그 정도예요?
1: 네. 네. 그리고 엄현경 씨도 일일 드라마의 믿고 보는 주연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았고요.
0: 그렇죠. 엄현경 씨는 뭐 유명하니까.
2: 네. 근데 보통 드라마가 이렇게 길어지고 연장이 되면 조금 늘어진다, 답답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드라마는 어땠어요?
1: 아, 그런 비평이 없진 않았는데요.
2: 아, 그래요?
1: 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누군가 입혀준 패딩 덕에 살았다. 뭐 이런
2: 아,
1: 거나.
2: 아, 실제로 네. 이런 사례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2: 패딩 덕에 살아난 사례가 있어요.
1: 그리고 또 네.
0: 있기는 한데.
2: 근데 갑자기 이제 늘 클리셰가
1: 그러니까.
2: 살아나니까.
1: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니까. 그리고 빌런 부하들과 싸우는데 책을 아래로 떨어뜨리니까 부하가 쓰러진다거나
2: 뭐
1: 이런 장면에서. 그러니까 싸우는데 책을 아래로 떨어뜨리니까 그 책에
0: 부하가 쓰러져.
1: 예. 네,
0: 이게 약간 억지가 있죠.
2: 무슨
0: 드라마에는.
2: 장면인지 내가 왜 머릿속에 못 그리겠지.
0: 예.
1: 상상하기 어렵죠.
2: 볼게요. 예. 네,
1: 상상력을 뛰어넘는
2: 그 장면만 한번
1: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좀 있죠.
0: 준하 씨, 엄연경 씨하고 차서원 씨는 실제로 부부예요?
2: 네? 오,
1: 알고
2: 진짜?
1: 계셨어요?
0: 진짜?
1: 예.
0: 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2: 대본 본 거잖아요.
1: 예. 네. 2019년.
0: 그러니까.
1: 2019년에.
0: 우리 잘못된 줄 알았어.
1: 예. 2019년에 방송된
2: 와.
1: 청일전자 미쓰리에 같이
2: 어머.
1: 출연을 하셨고 그 다음이 이 두 번째 남편이었는데
2: 어머.
1: 그리고 이 드라마 끝나고 라디오스타를 출연하셨는데 그때 이미 핑크빛 기류가 있었다고
2: 진짜?
1: 합니다.
2: 너무 잘 어울린다.
1: 한경 씨가 이상형이냐고 물으니까 그렇다라고 바로 답을 해서
2: 에?
1: 분위기가 묘해졌었죠.
2: 나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약간 뭐가 될 것 같은 바로 장단계. 근데 너무 예쁘다. 진짜 잘 어울리시는데요.

0: 드라마면서.
1: 드라마 덕분에.
2: 진짜 예쁜 커플의 전형이다. 이렇게 딱 둘 투샷을 보는데. 이야. 근데 사실 그런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예. 예. 이상형 아니에요. 이것도 좀 쎄하지 않아요?
1: 아, 라디오 같이 출연하는데 예를 들어 뭐 아이유 씨, 변호석 씨 같이 출연하는데 서로 어떻게 이상형 아니세요? 이랬을 때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좀
2: 쎄하지 않나? 아, 요즘 젊은이들은 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나? 우리는 이상형이라고
0: 정직해야 되는 건가? 예능에서 약간 그 립서비스를 하잖아요. 그죠?
1: 립서비스. 네. 근데
2: 어때요? 김준성 아나운서는 옆에 이상형 아닌 여인이 앉아 있어요. 근데 네. 그냥 막 어떻게 분위기가 얼레벌레 됐어. 그래서 아, 김준성 아나운서 어때요? 이상형인가요?
1: 말 못해요. 말 못해. 막 이렇게.
2: 잠깐만 죄송한데 지금 연기
0: 정직하구나.
2: 저 지금 연기 무엇이죠 지금? 아 진짜 내가 무엇을 본 건가?
0: 거짓말 못하네.
2: 아 못해요.
1: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
0: 다행입니다.
2: 아 예능 연기를 따로 모아놓고 계신 거예요?
1: 죄송합니다.
0: 깜짝 퀴즈 갈까요?
1: 예 좋습니다.
2: 네. 아 멋있다.
1: 아 잘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남자의 남자 주인공 차성원 씨가 엄연경 씨와 결혼하기 전 이 예능에 나와 인지도를 더 높였죠. 그런데 결혼하면서 빠질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결혼하면 출연할 수 없는 MBC의 장수 예능 이것은 무엇일까요?
0: 네, 보기 주시죠.
1: 1번 놀면 뭐하니, 2번 라디오스타, 3번 나 혼자 산다.
0: 네.
2: 기러기 한번 가능하지 않나?
1: 아, 안 돼요.
2: 안 돼요?
1: 안 돼요.
2: 아, 그래.
0: 정답 어디로 보낼까요?
1: 아,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걸 50원, 긴 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번 뽑아서 아이스크림 쿠폰 드릴게요.
2: 두 분 왜 이렇게 초조해요 오늘?
1: 아니에요.
2: 자, 당시 인기 있었던 노래 한 곡 들을까요?
1: 네. 악동 뮤지션과 아이유가 함께 불렀던 노래죠. 낙하 듣고 오시죠.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0: 축구장에
2: 두 배! 우와!
1: 만져보고, 줘보고, 앉아보고,
0: 임태성의
3: 요한인의
0: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4: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10.

0: 광장 해남.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현재 포항과 울산에 비가 내리고 있고 경북 울진에는 호우경보가, 경주와 강원도 태백, 삼척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는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차량이 조금씩 줄고 있는 모습인데요. 휴가철이기 때문에 강원권은 아직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서석터널에서 내촌 1터널, 또 서종에서 화도까지 11km 구간 쭉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는 횡성에서 새말, 원주 구간, 여주에서 이천, 또 양지터널, 북수원 구간 모두 인천 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은 문경휴게소 충주, 여주분기점에서 정체입니다. 최지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썬데이 상암. 이번엔 어떤 콘텐츠죠?
1: 이번에 영화 이야기 해보죠. 2021년 8월 개봉작 싱크홀입니다.
2: 아, 차승원 씨.
1: 맞아요. 네. 보셨나요?
2: 네. 재밌어요. 네.
0: 재밌어요. 재난 상황이죠, 싱크홀.
1: 재난 상황이지만 코미디를 얹은 재난 코미디.
0: 아, 그런가요?
2: 그렇게 되나?
1: 예, 안 먹고 안 써서 11년 만에 마련한 내 집이 2주 만에 땅속으로 꺼져버리면서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2: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싱크홀을 이 주제로 한 재난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1: 맞아요.
2: 되게 신박했어요.
1: 예,
2: 그리고 사실
1: 느꼈죠.
2: 되게 긴장하고 있잖아요. 싱크홀이
1: 맞아. 게다가 요즘 우리나라도 싱크홀 문제가 참 심각해졌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처음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이 내용을 생각할 때는 싱크홀보다는 부동산에 더 초점을 맞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 그렇지.
1: 한국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감성이다. 뭐 이런 평도 있었습니다.
2: 아, 그렇겠네 진짜.
0: 그럴 수 있죠. 네, 한국 사람들.
2: 내 집 마련, 맞아요. 집값, 뭐 네. 집, 그러니까 둥지.
1: 내 집 마련했는데 내 집이 싱크홀.
0: 그럼요. 부담되죠.
2: 너무 무섭다.
0: 출연진은 빵빵하다면서요.
1: 예, 차승원 씨 나오시고요.
2: 그쵸?
1: 평범한 가장으로 어렵게 집을 산 주인공 역에 또 김성균 씨 나오시고 네. 또 여기에 이광수 씨까지 합세해서 코믹 연기 잘하기로 소문난 배우들 다 뭉쳤습니다.
2: 아, 이광수 씨 진짜 여기서 너무 웃겨요.
1: 진짜.
2: 근데 요즘 CG가 발전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힘들지 않나. 싱크홀이 어떻게 촬영되는지도 궁금해요.
1: 이게 깊이 약 11m에 달하는 초대형 싱크홀 세트를 만들었고요.
2: 우와.
1: 배우들이 실제로 그 안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건물 잔해와 기울어진 집까지 모두 제작했다고 합니다.
0: 아,
1: 그래서 배우들도 세트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 빠진 것 같았다는 말을 많이 했대요.
0: 그 물에 잠기는 장면이 있다는데
1: 네, 이 침수 장면이 네. 대형 물탱크 세트에서 촬영했는데 수백 톤의 물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장면도 있었고
0: 네.
1: 배우들이 차가운 물 속에서 몇 시간씩이나 반복 촬영을 했어야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차승원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하셨는데요. 물 속에서 하루 종일 촬영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 그리고 김성균 씨도 체력적으로 가장 고된 작품 중에 하나였다. 이런 얘기하셨네요.
0: 이래서 배우를 아무나 못해요. 그죠?
1: 맞아요.
2: 맞아. 네. 아니, 재난 닥치면 막 뭘 난 강아지 두 마리만 일단 데리고 나올 것 같아. 엄마랑 이렇게 해가지고.
1: 전 스마트폰?
0: 네, 폰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2: 그렇지. 왜냐면 구조 요청을 또 해야 되니까.
1: 구조 요청도 해야 되고.
0: 요즘 폰으로 뭐 신분증, 신용카드 다 되니까.
1: 맞아.
0: 그죠?
2: 딴 네.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챙겨 나올 것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노트북일 수도 있고. 그렇죠.
0: 또 IQ는 분들은 애를 깨우겠죠, 일단.
1: 아유,
2: 무조건 있지.
0: 들쳐내야죠.
1: 맞아요.
2: 반려동물하고 애기는 먼저 챙겨야죠.
0: 무조건 해야죠. 예.
2: 아, 근데 상상도 하기 싫어.
1: 아, 그래요. 자, 2021년 8월에 많이 들었던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트와이스의 알콜 프리 그리고 조이

안녕까지 듣고 오시죠.

0: 이준석 아나운서가 직접 콘텐츠 추천하는 순서 왔습니다. 오늘은 뭐죠?
1: 오늘은 또 다른 요리 예능 언더커버 셰프입니다. 이거 보셨군요?
2: 네, 정지선 씨.
1: 아, 너무 재밌지 않아요?
2: 네, 너무 재밌어요.
0: 뭐예요 이게?
1: 우연히 봤는데 이게 뭐냐면 해외 유명 식당에 우리나라 이미 유명 셰프들, 특히 흑백 요리사에 출연해서 굉장히 더 유명해진 실력파 셰프들이 신입 직원으로 위장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리얼 예능입니다.
2: 맞아요.
1: 근데 이 얘기까지만 들으면은 에이 그 뭐 흑백 요리사 외국에서도 유명해져서 다 봤다는데
0: 그렇죠.
1: 위장 취업이 어떻게 됐겠어
0: 안 될
1: 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정지선 씨 같은 경우는요. 프로필을 다 위조해서요. 전직 복싱 선수로 이력서랑 진짜? 영상까지 거기 취업하는 식당이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 믿어요. 그래서 막 아, 복싱 얼마나 했어? 어 그래서 여기 근육이 있구나 탄탄하구나 보셨죠 이거. 막 그 첫날에
2: 얼추 복싱 선수 같아.
1: 근데 진짜 정지선 씨는 진짜 전직 복싱 선수 같아요. 근데 불의의 부상을 딛고 이제 요리에 도전하는 이런 다큐를 찍는다고 속여요 현지 사람들을.
2: 맞아 맞아.
1: 그래서 거기에 말단 직원부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설거지부터 해서
0: 진짜요?
1: 뭐 간단한 재료 손질 이런 거에서 나중에 마지막 날에는 자기만의 요리를 선보여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설정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3: 그 유명한 분들이 야
2: 요리 마피아는 이탈리아 식당 이탈리아 가가지고 막내로
0: 하긴 모든 분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넷플릭스를 보지는 않으니까 그죠?
1: 그럼요, 그럼요.
2: 그렇죠. 나라가 얼마나 넓어 이탈리아도
1: 그렇죠.
2: 그리고 계속 감자만 깎고 막
0: 진짜
1: 계속 감자만 깎고 그리고 막 혼나요.
0: 진짜?
1: 왜 이렇게 하냐고.
2: 감자 깎는 게 우리나라랑 감자랑 달라 느낌이. 그러니까 감자를 잘 못 깎아가지고 자꾸 보여주더라고요.
1: 맞아. 그리고 이게 공감 가는 게 뭐냐면 선임 입장에서는 후임한테 내가 제일 익숙하고 이게 배워온 것들을 알려주잖아요.
0: 네네.
1: 근데 이 셰프들은 자기만의 습관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알려주는 대로 안 해.
0: 아,
1: 쳐다보고
0: 그렇지.
1: 있어 그래서.
0: 그렇지.
1: 그냥 너 내가 알려주는 대로 안 하니.
0: 시킨 드려야 되는데 신입은.
1: 근데 막 그냥 신입이 더 잘해. 근데 또 그러니까 뭐라고 못 하겠는데 아 근데 내가 알려주는 대로 안 하니까 뭐라고 하고 싶고 막 이러면서 그 갈등 속에서 벌어지는.
0: 재밌겠네.
2: 나도 되게 재밌어요. 저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1: 시청률도 잘 나오고.
2: 아마 셰프님들도 새롭게 인생을 재정비하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2: 그렇죠. 초심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1: 그래서 이게 스핀오프 제작까지 확정됐다고 하니까요. 그 전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0: 아 프로그램이 현재는 끝났다고 하네요.
1: 아 지금 끝났지만
2: 아, 시즌 2
1: 시즌 2 제작이 확정.
0: 이거 재밌겠는데요.
2: 언더커버 셰프.
0: 정선혜처럼 또 연애 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보면 되잖아요. 이게?
2: 좋아합니다.
0: 그래요?
2: 그러세요.
0: 알겠습니다.
2: 아 정말 당혹스러운데 노래나 듣죠.
1: 좋습니다. 스테이시의 ASAP 그리고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까지 듣고 오시죠.
0: 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조강.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2: 여방이라네.
3: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제주 조천 지역에서 할머니 둘이 주고받는 맷돌질 소리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맷돌을 바라보며 할머니들은 그리운 친정엄마를 떠올립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0: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아이킥이 이어집니다.
1: 자, 앞에서 내드린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남편의 배우 차서원 씨가 출연했던 예능은요?
2: 3번 나 혼자 산다였습니다.
3: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고요.
1: 네, 김주선 아나운서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2: 네, 정말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1: 참 착해. 매너 좋아.
3: 그럼 가면서 끝곡 소개 좀 해줘요. 아,
2: 끝곡으로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면 네. 좋을 것 같네요.
1: 다음 주에 만날게요.
2: 감사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또 올게요.
1: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6시 뉴스입니다.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내일 3차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국조특위는 3차 청문회에서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투표자 수 조작 의혹 등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오는 18일로 잠정 합의된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일정에 대해서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입회 하에 공개 재검표를 해야 한다며 일정 재조정을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국조특위 기간이 이번 달 말일까지 만큼 18일에 예정대로 재검표를 진행하자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적 수준의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 전기요금 누진체계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7, 8월에는 누진 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올해 폭염이 극심한 만큼 추가 완화 조치로 전기료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또 취약계층 냉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겨울에 바우처가 부족하면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다며 더운 여름 취약계층이 적극 사용하도록 정부가 독려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전남 광주 광양시 옥녕면 계곡에서 3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

0: 대30대 남성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성이 물놀이 도중 사고를 당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돈사 두 개동이 완전히 타면서 돼지 54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또 창고 한 개동과 승용차 두 대도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는 현지 시간 9일 새벽 사우디 남서부 지잔의 국영 석유사 아람코 정유시설에서 불이 나 소방대가 진화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예멘 후티반군은 해당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하는 데 성공했고 타격은 정밀했다며 이번 공격이 예멘 북서부 영토에 대한 사우디의 침공에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 동해안과 제주도 지역은 흐리겠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5도, 광주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심리학에 등장하는 독일어 샤덴 프로이데는 남의 불행을 볼 때 기쁨을 느끼는 마음인데요. 솔직히 이런 심리가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니 핵심은 그 정도가 과해지지 않게 애쓰는 거겠죠. 어느 기자는 이렇게 써뒀습니다. 타인에게 스민 비극의 냄새를 빠르게 맡는 후각보다 다른 이의 기쁨과 행복을 수신하는 청각과 촉각을 보다 예리하게 다듬고 싶다. 누군가 손해봤다, 떨어졌다면 눈이 번쩍, 대박났다, 합격했다면 이내 심기 불편. 나도 심해지는지 자주 살펴봐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8월 9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기 위한 전국 순회 경선, 오늘은 강원과 대구, 경북입니다. 오전엔 강원, 지금은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 막바지인데요. 이제 곧 강원과 대구, 경북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나옵니다. 어제 제주 인천 경선에서 승리한 김민석 후보, 지금까지 진행된 순회 경선 누적 득표수도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선두를 탈환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전당대회, 오늘도 그 뜨거운 현장을 1부와 2부, 진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 정치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찐텐 정치로 시작합니다.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0: 정치 텐션이 아니다. 진한 텐션이 있는 정치 대담 진텐 정치. 오늘은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석현 정치평론가, 그리고 잠시 후에 한 분,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1: 지각자가 먼저, 발생했습니다. 예,
0: 세 분 먼저 출발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자,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 오늘 강원 대구 경북인데요. 지금 합동연설회가 끝나고 개표 중에 있고요. 한 6시 15분쯤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결과가 나올 때 어제처럼 저희가 현장 중계 잠깐 연

0: 부산, 울산, 경남까지 합산한 누적 투표율도 김인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1위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두 후보의 표차가 0.86%포인트로 얼마 안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김인석 후보가 치고 나가고 있다. 이 부분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총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대표부터 하십시오.
1: 우선은 지금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반환점을 좀 돌고 있는 시점인데 네. 사실 지금 그 정청래 후보가 사실 초반에 기세를 좀 잡겠다라는 예상과는 달리 지금은 뭐 김민석 후보가 거의 뭐 기선 제압을 한 분위기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총표수 자체는 지금도 1%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만 세부 지역으로 놓고 보면 어제도 김민석 후보가 제주 지역에서는 52%가 까지도 표를 얻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반을 넘겼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어제 인천 결과도 김민석 후보가 이기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송영길 후보가 이제 인천시장까지 지낸 경력이 있다 보니까 어제 11%를 얻어서 뭐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건 뭐 김민석 후보가 거의 뭐 분위기를 다 잡은 거 아니냐.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발표가 나올 네. 이제 강원도와 TK 지역도 아마 김민석 후보가 저는 우세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이제 호남과 수도권인데 뭐 거기 호남 민심은 뭐 지금 김민석 후보에게 많이 좀 기울어진 조사들도 나오고는 있어서 거의 이제 민주당의 경선은 어느 정도 결과가 예상이 되는 거 아닌가
0: 예전
1: 그렇게 봅니다.
0: 이창근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2: 실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네. 예측을 했을 때 충청권 부울경 충청권은 김민석 후보가 소폭이지만 이기고 난 다음에 부울경을 예측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김민석 후보가 이기지 않겠나 했는데 사실 부울경은 정청래 후보가 근소한 차로 이겼잖아요. 그런데 충청권과 부울경은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자기가 승리를 장담한 지역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기지 못했고. 그런데 남은 지역들은 제주, 인천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강원과 TK 지역 그리고 호남 수도권. 사실 정청래 후보가 유리한 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주 지역은 아까 신인규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김민석 후보가 과반을 넘었다는 것은 제주는 호남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호남의 표도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늠자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차에서 과반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점점 가능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봐야는 되겠지만 김민석 후보가 앞으로 남은 지역에서는 더 승리를 굳혀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김민석 후보의 과반 득표까지도 가능할 것 네. 같다 이런 예측을 좀 해주셨어요. 최고위원 경선도 좀 흥미진진해졌습니다. 어제 결과로 제주 인천에서 박선원 후보가 최민희 후보를 제치고 1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최민희 서미와 한민수 김용 후보 순인데 충청 부울경 때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 좀 흥미롭고 그 배경은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 뭐 누적 투표로 보면 여전히 이제 최민희 후보가 가장 선두에 있고 박선원, 한민수, 서미와 김용 후보 순이긴 합니다. 이거는 이석현 평론가 말씀 좀 들어볼까요?
3: 변수는 거의 하나였다고 보는데요. 네. 최민희 후보의 쇼츠가 너무 많이 양산이 됐습니다. 소위 이제 부정적 장면이 많이 노출이 돼서 그런 어떤 쇼츠 영상들이 굉장히 바이럴 되면서 많은 이제 간표 요인이 있었다고 보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 간표 흐름은 좀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거의 최민희 활극이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난 한 주간 너무나 많은 영상이 퍼져 있었고요. 지금 쇼츠 공장의 위치에 지금 오르실 직전입니다. 특히 이제 호남이나 수도권에서는 이런 그 미디어의 영상의 영향이 더 클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이번 주 넘어가고 다음 주에서는 더 큰 격차, 기존 흐름과는 다른 표차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면서 최민희 후보가 순위에서 점점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3: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최고위원 네. 득표는 한 어느 정도 20% 정도만 득표를 해도 1, 2위를 다퉈볼 수 있는 구조긴 한데 네. 지금 상황으로는 2위까지 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5명의 순위는 변화는 없을까요? 이 5명은 변화는 없을까요? 신인기 대표 어떻게 보세요?
1: 이제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을 하는 건데 네네. 지금 관심사는 친명계가 3명 그리고 친명계라고 하면은 서미와 박선원, 김용이고요. 그 친청계가 2명, 최민희, 한민수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 이제 5위 싸움이라고 하는 김용과 이성윤 이 두 분의 싸움은 거의 이제 김용 후보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로는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3대 2로 들어가는데 순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아까 우리 이석현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최민희 후보가 뭐 굉장한 언론의 조명은 받는데 이게 지금 긍정적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이미지가 지금 부정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타 후보에 대한 어떤 어떤 인신공격성 뭐 그런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동료 의원과의 어떤 말다툼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한 언론사와도 이렇게 또 그 좀 이렇게 분쟁을 겪는

0: 이런 모습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네. 아, 이건 좀 최민희 후보의 태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표의 숫자로 보면 호남과 수도권 표가 엄청나게 비교가 안 될 만큼 거의 뭐 민주당 권리당원의 한 6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이건 제 상상을 더해본다면 이 추세가 굳어졌을 때 친명계 후보들이 그럼 1, 2, 3위를 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럼 최민희 후보와 한민수 후보가 최고위원은 되겠지만 뭐 수석 최고위원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앞으로는 순위면에서도 네. 친명계가 상당수 저는 상위권으로 갈 수 있고 특히나 서민화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 데다가 이제 호남에 표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그런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1: 그러면 어제까지 결과를 보면서 후보들하고 지지자들 사이에 분위기를 좀 읽어보고 싶은데 뭔가 좀 변화된 분위기가 있어 보이십니까? 이거는 뭐 당내 얘기라 당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규 대표가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0: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당원들의 분위기보다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언론에서 비춰지는 모습들 그 여론을 저는 면밀히 보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그 친명계 쪽으로 많이 넘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네. 오늘 연설의 분위기를 좀 봐도 오늘은 이제 TK 지역에서 강원도 지역에서 했는데 이 정청래 후보도 상당히 좀 기가 많이 좀 죽은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기세 싸움에서 좀 밀리고 있다라는 어떤 좀 반증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강원대구 경북 당심을 조금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거든요. 강원이 33.83, 대구가 61.72%, 경북이 60.12%입니다. 지금 아마 민주당 전당대회 강원대구 경북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현장 연결해서 현장부터 들어보고 저희 얘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2: 의원 선출 강원 대구 경북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강원 대구 경북 순서로 후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득표수와 득표율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강원입니다. 투표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 44,164명,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 방금 44,164명이고요. 투표자 수 19,022명. 투표율은 43.07%입니다. 당대표 후보자 개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송영길 후보 1,476표 7.76%.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7,978표 41.94%.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9,568표 50.30%입니다. 최고위원 후보자 개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6,760표 17.77%. 기호 2번 김용 후보 5,034표 13.23%. 기호 3번 김영호 후보 1,231표 3.24%.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5,740표 15.09%.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5,218표 13.72%. 기호 6번 이성윤 후보 4,472표 11.75%.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6,790표 17.85%. 기호 8번 임미애 후보 2,799표 7.36%입니다. 이어서 대구입니다. 투표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 13,366명, 투표자 수 9,625명, 투표율은 72.01%입니다. 당대표 후보자 개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송영길 후보 561표, 투표율 5,

투표율 5.83%, 기호위번 정청래 후보 4,603표, 득표율 47.82%,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4,461표, 득표율 46.35%입니다. 최고위원 후보자 개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3,263표, 득표율 16.95%, 기호 2번 김용 후보 2,520표, 득표율 13.09%, 기호 3번 김영호 후보 347표, 득표율 1.80%,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2,894표, 득표율 15.03%,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2,972표, 득표율 15.44%, 기호 6번 이성윤 후보 2,846표, 득표율 14.78%,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2,935표, 득표율 15.25%, 기호 8번 임미애 후보 1,473표, 득표율 7.65%입니다. 이어서 경북입니다. 먼저 투표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 14,666명, 투표자 수 1,445명, 투표율은 71.22%입니다. 기호 1번 송영길 후보 723표, 득표율 6.92%,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4,774표, 득표율 45.71%,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4,948표, 득표율 47.37%입니다. 최고위원 후보자 개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3,303표, 득표율 15.81%, 기호 2번 김용 후보 2,380표, 득표율 11.39%, 기호 3번 김영호 후보 360표, 득표율 1.72%,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2,926표, 득표율 14.01%,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2,871표, 득표율 13.74%, 기호 6번 이성윤 후보 2,629표, 득표율 12.58%,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3,152표, 득표율 15.09%, 기호 8번 임미애 후보 3,269표, 득표율 15.65%입니다. 다음으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강원, 대구, 경북 지역 권리당원 합산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권리당원 합산 선거인단 수 72,196명, 투표자 수 39,092명, 당대표 후보자 합산 개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송영길 후보 2,760표,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17,355표,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18,977표입니다. 최고위원 후보자 합산 개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13,326표, 기호 2번 김용 후보 9,934표, 기호 3번 김영호 후보 1,938표,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11,560표,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11,061표, 기호 6번 이성윤 후보 9,947표,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12,877표, 기호 8번 임미애 후보

0: 7,541표입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전기 전국 당원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강원, 대구, 경북 권리당원 선거인단 개표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민주당 강원, 대구, 경북 경선 결과를 들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저희가 좀 들었고요.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강원에서는 송영길 후보 7.76%, 정청래 후보 41.94%,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50.3%가 나와서 김민석 후보가 1등이고요. 대구는 송영길 후보가 5.83%, 정청래 후보 47.82%, 김민석 후보가 46.35%로 대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리고 경북은 송영길 6.92, 정청래 45.71, 김민석 47.37로 김민석 후보가 경북에서도 1등을 달리면서 아까 그 총합으로 해서 득표율은 안 나왔는데 김민석 후보가 대구, 강원 그리고 그 경북 총 합해서 1위를 한 것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자, 일단 당대표 이번 대구, 강원, 대구, 경북 당심이 이제 김민석 후보를 결정을 한 건데 어떻게들 평가하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죠.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나와가지고 여기를.
1: 네. 아마 교통 상황이나 이런 게 좀 있으셨던 네.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뭐 오셨으니까 데뷔 전 하시죠. 먼저 말씀하시죠.
2: 아 예. 일단 저는 그 어제부터 이제 분위기가 조금 한쪽으로 유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었는데. 네네. 사실 중요한 게 제주에서 50%가 넘어섰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도 지금 보니까 50%가 넘는 걸로 강원에서 먼저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이제 나왔고요.
1: 네.
2: 그다음에 물론 이제 정청래 후보하고 표차가 아주 심하게는 지금 안 날 것 같습니다만은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게 조금 있는데 그 흐름이 실질적으로는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민주당의 이런 분열적인 상황이 조금 불편하기도 하지만
1: 네.
2: 결국은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는 쪽으로 좀 더 표심을 집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 얘기 좀 나눠야 되겠네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3: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휴가철이고 동해안에서는 비가 내리면서 고속도로 이동하기 아직 덜인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횡성 휴게소 부근에서는 고장차가 생기면서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횡성 휴게소에서 새마을까지 8km 구간에서 정체고 여주 분기점에서 이천, 광교 터널에서 밀립니다.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서종에서 화도까지 아직 어려운데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동홍천 구간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이동하시고 경부선선은 서울 방향 남사 진위에서 고장차 여파받습니다. 4차로에 버스 고장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일대로 밀리고요. 이후로 양재에서 반포 구간 지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송내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정체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4: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부. 노영희, 신인규, 이창근, 이석현 이렇게 네 분과 찐텐정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저희가 민주당의 강원대구 경북 경선 결과 생방송으로 들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1위, 합산 1위예요. 앞서 대구에서는 이제 정청래 후보가 소폭 앞섰다라고 했지만 합산으로는 김민석 후보가 1위고 노영희 변호사님 얘기는 좀 들었고 이창근 위원장님 뭐 말씀 좀 들어볼까요?
5: 뭐 아까 저희가 예측한 대로 네. 대구 경북 강원에서 김민석 후보가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합산에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오늘 대구 경북 강원에서의 표 차이가 1622표 차이에요. 근데 그전에 두 개 권역 누적이 1464표 차인데 두 개 권역 누적해서 표차보다 오늘 한 권역에서의 표차가 더 크다는 거는 김민석 후보가 대세를 점점 굳혀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격차가 3086표 차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대구하고 경북이 투표율이 엄청 높았잖아요.
4: 그렇네요. 70%가
5: 넘었는데 이 얘기는 거의 총동원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가 대구에서만 이겼는데 대구에서 사실 이것도 이겼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직전까지 당대표를 지낸 사람이고 그런데 대구에서 표 차이가 거의 한 142표 차이. 그렇다면 이거는 정청래 후보가 표차로는 이겼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6: 이창근 위원장님 원래 정청래 대표 응원한 거 아니었어요?
5: 아닙니다.
7: 안 하셨어요.
6: 상당히
7: 기대의 양심이셨습니다.
6: 스트레스가 갑자기 중립적으로 막 움직이는데
4: 갑자기 질문하셔 당황하신 것
7: 같아요. 객관이시.
4: 두 분은 지금 선거 결과 보면서 어떤 뭐가 보이시는 게 있으십니까? 이석현 평론가.
8: 네, 말씀하신 대로 강원에서 50% 넘은 네. 거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징적인 의미 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김민석 후보가 좀 7분 응선 승리 7분 응선 넘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호남에서 격차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그게 선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집권 초에 대통령과 각을 세웠는데도 이 정도가 나오는구나. 제가 만약에 보안석 수사권 문제를 조기에 정리를 안 했다면 이 싸움이 굉장히 어려워졌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사후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4: 누적 1위도 지금 김민석 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세가 계속 이어질 거다. 앞서도 이제 저희가 어제 있었던 제주에서 김민석 후보가 과반을 득표한 거 이게 이제 호남의 민심의 가늠자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신인규 대표의 진단을 좀 들어보죠.
9: 근데 이제 뭐 이석현 평론가님처럼 볼 수 있는데 전 좀 달리 해석하면 지금 그 정청래 후보는 디펜딩 챔피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난 1년 동안 여당 대표를 하면서 조직 업무를 다 총괄했던 사람이에요. 그 특보만 해도 뭐 한 700명 정도 그 임명을 다는 거 아닙니까?
4: 네.
9: 그러니까 자기 조직 다 깔아놨고 또 정청래 후보는 지난 박찬대 후보랑 당대표 경선할 때는 61%를 얻었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뭐 40%대 중후반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은 전 상당히 지금 고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동안에도 뭐 여론조사 결과 숱하게 나왔지만 이제 당원들의 이 표를 우리가 열어본 결과가 가장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4: 네.
9: 저는 제주의 결과가 어제 김민석 후보가 52.64% 얻었거든요. 이게 저는 호남 민심을 미리 우리가 보는 예고편이라는 생각이 들고 강원도도 오늘 50.3% 3-0으로 김민석 후보가 과반 자력으로 넘겼거든요. 이건 아마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에 좀 예고편으로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관건은 선호투표제까지 감안하면 송영길 후보의 표가 아마 상당 부분 김민석 후보 표로 갈 거기 때문에 그 2순위 표를 좀 봐야 될 것이고 남은 것은 선호투표제 효과 없이 그냥 자력으로 50%를 김민석 후보가 넘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게 오늘 핵심인 것 같습니다.
4: 최고위원 결과도 오늘 조금 흥미진진한데요. 강원에서는 박선원, 최민희, 서미와 한민수, 김용순이었고요. 대구는 이제 최민희, 한민수, 박선원, 서미와 이성윤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북은 최민희, 박선원, 임미애, 서미와 한민수 순이고요. 이걸 합쳐서 보니까 대구, 강원, 대구, 경북 합산하면 최민희, 박선원, 서미와 한민수, 이성윤 순이고요. 이 원래 김용 후보가 다섯 번째 걸려 있었는데 지금 합산해서 이성윤 후보하고 김용 후보의 표차가 단 13표 차입니다. 굉장히 박빙으로 지금 5순위에 지금 최고위원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최고위원 결과 굉장히 흥미로운데 누가 먼저 말씀 주실까요? 노영희 변호사님 하실까요?
6: 네, 최고위원 결과는 사실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수석 최고의 자리를 누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느냐.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얼마나 이제 계속 유지하느냐 이게 하나 관건이고 또 하나는 5위 싸움이었거든요.
4: 네네.
6: 근데 이제 지금은 물론 최민희 의원이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이제 말 실수도 했고 여러 가지 쇼츠 뭐 논란 때문에 사실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근데 하나 또한 변수는 좀 약간 드러나지 않았던 변수는 많은 이쪽 정청래 대표 지지하는 쪽의 분들이 이성윤 구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은 그동안에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최민희 의원을 22% 넘게 이렇게 유지되는 것을 보고
4: 네.
6: 이제 아무래도 이성윤 의원이 6위로 그때 올라갔었기 때문에 5위하고 6위를 좀 순서를 바꿔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최민희 의원을 디폴트 값으로 넣어뒀던 것을 이제는 이성윤을 좀 해주세요라는 운동을 조금 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효과도 지금 조금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정확한 거는 전북의 투표율을 조금 전북 투표 결과를 보아야지만 이성윤 의원께 사실은 좀 정확히 나올 거는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 박선원 최민희 의원의 이 네. 순위는 사실 아직은 바뀌지 않았는데 최민희 의원이 수석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5위 안에는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김용 이성윤 의원 중에 누가 들어갈 것인지 이제 이것들을 좀 관건인 것 같아요.
4: 지금 강원도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다시 1위를 한 거예요. 최민희 후보를 앞서서. 그리고 대구에서는 확실히 그 청계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강세가 좀 나왔어요. 최민희 1위, 한민수 후보 2위, 그다음에 이성윤 후보도 5위에 올랐단 말이죠.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합산 전체 합산으로 13표 차이라고 했는데 전체 합산은 아니고 오늘 세 지역에서 합산으로 했을 때 김용 후보하고 이성윤 후보하고 13표 차이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죠. 이석현 평론가 뭐 보이십니까 이거 보면서?
8: 저는 최민희 의원이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진 결과가 좀 눈에 띄긴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늘 20% 이상 늘 나오셨던 것 같은데 17%, 15%, 16% 때 이렇게 나오신 것 같고 근데 이제 모수가 좀 작아서 이게 1, 2% 차이를 두고 너무 의미부여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다음 주 호남에서 서미아 후보나 김용 후보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4: 경북에서는 임미애 후보가 들어온 게 눈에 좀 들어오죠?
5: 아무래도 임미애 후보는 경북이 안방이기 때문에 당연히 5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최민희 후보가 아직도 왜 이렇게 센지 참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8: 송구하네요.
5: 근데 어찌됐든 대구 경북 강원을 합산했을 때 박선원 후보하고 표차가 오늘 결과만 놓고 봤을 때 449표 차예요.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사실 박선원 후보가 더 선전했어야 되는데 30표 차로밖에 못 이겼어요. 강원에서. 그리고 대구, 경북 물론 대구에서 이제 정청래 후보가 1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친청 후보 3명이 대구에서 5위 안에 드는 건 당연한 결과였다고 보는데
4: 네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후보가 15.95% 대구에서 참 이것도 참 아직까지 제 개인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4: 최민희 후보가 높은 득표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계시는데
5: 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사실
4: 이창근 위원장님 대구 출신이시죠.
5: 네, 그렇죠.
4: 대구 쪽에서 이 친청계 후보들의 강세랑 이런 것들 조금 분석 좀 더 해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5: 결국은 대구는 국민의힘의 안방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잖아요. 그런데 그 당원들은 결국은 핵심 당원들이고 권리 당원 중에서도 거의 민주당에서 강성 당원들이 주축이 됐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동원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직전 당대표로서 엄청나게 동원했을 거고, 그래서 아까 1위를 차지하는 것도 당연한 결과

0: 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색이 좀 있다고 저는 봐요. 아무래도
1: 신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에서 한민수 후보가 2위 했어요.
2: 아니 근데 네네. 뭐 전반적으로 뭐 친청계는 뭐 최민희 한민수 후보는 이제 둘 다 최고위원 들어올 것 같고 오늘 이제 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이제 박선원 후보와 서미애 후보가 상당히 지금 상승세의 흐름을 타고 있는 거는 이제 감지가 되는 것 같고 네. 결국은 이제 5등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 5등 싸움을 놓고 사실 오늘 표본을 가지고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운 게 결국 키는 지금 호남이 지고 있는 거예요. 표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경북의 지금 임미애 후보 가 상당히 그 원래 지금 뭐 연설도 계속 잘해오고 있었고 많이 선전을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표가 분산이 되면은 친명계가 오히려 두 명이 들어가고 친청계가 셋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이제 발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아마 전략적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친명계 쪽에서 세 명이 좀 안전하게 들어가는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아마 김용 후보가 조금 더 이제 더 끌어올려지는 그런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0: 호남의 민주당 권리 당원들이 호남의 자부심인데 그렇다면 최민희 후보를 찍어서는 안 될 텐데
3: 계속 최민희 후보를 저격하시는데
4: 주요소 승격 사건이네요. 한 번만
0: 되네요. 호남의 우리 민주당 제가 민주당은 아니지만 호남의 민주당원들의 어떤 민주당에 대한 자부심, 자존심을 보여주기를 저는 감히 희망합니다.
2: 오늘 최민희 의원만 너무 주목해.
0: 왜냐하면 우리가 최민희 후보의 직전 축구협회 그 청문회도 봤지만. 네. 이거는 당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계속 수석 최고위원을 한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정치 복원에 나설 수 있을까요?
1: 네. 이제 뭐 아직 남았으니까요. 남은 결과를 좀 지켜보시도록 하고 우리 이석현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고위원 누적 순위의 향후의 변동이 좀 보이십니까? 오늘 결과로.
4: 그 아까 신인기 변호사님도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아무래도 그 박선원 후보와 선미아 네. 후보가 많이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호남 다음 주에 특히 수도권까지 합치면 순위 변동이 무조건 저는 최민희 의원은 2위로 이창근 위원장이 바람과 함께 1위는 수성을 못하실 것 같고요. 1위를 누가 하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저는 박선원 후보보다 오히려 서미아 후보가 약간 서프라이즈로 1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5: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 최고위원 순서가 이성윤 김용 그 표차가 오늘 것만 합치면 13표 차이로 해서 다시 이성윤 의원이 올라가긴 했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제 누적을 하게 되면은 김용 후보가 사실은 5위고 이성윤 후보가 이제 6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윤 의원이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이제 정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저는 최민희 의원은 수석은 못할 것 같고 어쨌든 5위 안에는 들어갈 거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수석을 누가 할까 이것도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이거보다는 명수가 중요하거든요. 지난번에 송영길 의원이 자기가 대표할 때 네.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힘들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니까 본인이 대표할 때 최고위원들의 분포가 다 친이낙연계 의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하고 협을 맞춰가지고 일할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힘들었다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만큼 당대표 입장에서는 최고위원이 누가 됐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지명직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제 힘을 못 쓸 테니까 현실적으로는 숫자 싸움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라서 앞으로 저는 호남하고 이 수도권이 지금 그리고 어제 경기 관련해가지고는 앞으로 네. 추미애 지사가 또 이제 약간 정청래 후보를 믿는 듯한 발언을 사실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좀 변수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은 명수 그리고 실제 당대표는 네네. 퍼센테이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변수 얘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이제 최대 승부처 호남 서울 경기 경선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 전망도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후보들이 그러면 어떤 전략을 앞으로 펼치게 될 것 같은지 한번 얘기들을 해주시죠. 신규 대표 말씀 좀 듣겠습니다.
2: 근데 뭐 저는 지금 뭐 민주당의 경선 자체가 구도는 흔들리지 않는 게 친명대 지금 반명의 구도로 가고 있거든요. 네. 보면은 뭐 정청래 후보는 계속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이제 끊임없이 나오는 질문은 아니면 유시민 씨가 그러면 정권을 흔드는데 왜 지켜만 보고 있느냐 왜 노코멘트만 하고 아무 말도 못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친명이고 이 정권을 지키 의리를 운운하느냐 이런 합리적인 그 의심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 저는 오늘 결과도 전반적으로 보면 정청래 후보의 기세가 꺾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팀 정청래라고 하는 정청래 후보와 최고위원 그 후보 3명의 어떤 그 탄력을 지금 어떻게 보면 꺾은 거기 때문에 전 앞으로 이제 호남 민심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조금 더 이제 친명계 쪽에 더 힘이 많이 더 실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이 아마 수도권까지도 바람을 또 불어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석현 평론가는 어떠세요?
4: 뭐 김인석 후보가 이제 밴드웨건 효과를 앞으로 누릴 것 같고요. 네. 사실 이걸 정청래 후보가 누리고 싶어 했던 건데 역으로 지금 김인석 후보가 누릴 것 같습니다.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모든 기술을 다 쓸 것 같습니다. 이제 파묘 종합 선물 세트가

0: 나올 것 같고요.
1: 네.
0: 특히 호남 선거 즉 그 투표를 앞두고 특히 이제 총동원 맹투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 정도까지 안 갈 수도 있는 선거긴 했는데 정춘희 후보 입장에서 후보 측 입장에서 너무 반명을 세게 하셔서 지금 이제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네.
2: 그 실제 이제 그 정청래 후보를 미는 쪽에서는 이런 결과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대통령도 밀어주고 조직도 밀어주고 총동원했는데도 김민석 후보가 생각보다 표 차이를 크게 벌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김민석 후보가 뭐 그렇게까지 썩 유쾌하게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이 당원 1표 그 제도가 이번에 처음 시작이 된 거였고 그래서 당원들 사이에서 되게 참여도 높고 그 전에 대의원 투표율하고는 이제 퍼센티지가 많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처음으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1: 네네.
2: 실제 전직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든가 이 당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현재 지금 대통령이 힘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밀어줘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아직은 좀 섣부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아마도 정청래 후보가 이제 모든 걸 다 쏟아부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청래 후보가 오늘 연설에서 한 얘기들을 좀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연설에서 노사모들이 호남에 달려가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 SNS에는 뭐라고 했냐면 응답하라 호남 영남 깨시민들이 호남으로 간다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걸 놓고 이제 송영길 후보가 강력 비판을 했단 말이죠. 호남 시민들이 누군가의 가르침과 계몽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냐. 호남은 역사를 움직여온 주권자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 말을 들은 호남 민심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창근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3: 사실 정청래 후보의 취지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연대 지지 그 영남의 당원들이 호남의 당원들과 연대해서 자기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호남 시민들 입장에서 호남의 당원들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의 주체인데 우리가 마치 객체가 된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청래 후보가 실수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고요. 결국은 정청래 후보가 지금 스텝이 꼬이는 것은 최초 민주당의 전당대회 시작 전에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반명, 대통령을 직격한 부분.
1: 네네.
3: 거기에서 계속 어떻게 됐습니까? 적통 논쟁을 이어갔잖아요. 그리고 적통 논쟁을 이어가다 보니까 노사모 또 끄집어내고 그리고 자기가 호남에서도 자기가 적통이고 자기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이어갈 사람이다.
1: 네네.
3: 이런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자기 발에 자기 깨에 자기가 스스로 넘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 아니 그리고 저는 정청래 후보는 너무 억울하다. 뭐 피해자 코스프레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것도 또 역작용이 전 나온다고 보는데요. 스스로 친명할 기회가 1년 동안 있었어요. 정청래 후보는 당대표로서 그것도 집권 1년 차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무한히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그게 6.3 선거 결과까지 연장이 된 건데 이걸 본인이 연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본인의 실책을 인정할 수가 없고 굉장한 그 모순관계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까지도 대통령께 에서는 표정 관리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본인들은 이겼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가서 상당히 좀 논쟁이 그 공회전 헛바퀴 돌듯이 가고 있는 거고요. 전 노사모 얘기도 적당히 하셔야지 지금 과거에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그 정청래 후보의 인터뷰를 보면은 본인 스스로 노사모 활동 안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인정해가지고는 또 노사모의 정신 또 영남의 깨시민들이 호남에 간다 이 굉장히 이런 정복적 언어를 쓰면서 하면 아니 과거에 노사모 활동도 본인 스스로 안 했다고 얘기한 건 또 뭐며 또 노무현 정권 말미에 또 반노 활동을 한 것도 뭐며 이제 와서 또 의리를 운운하면서 영남 깨시민들이 호남에 간다라는 이런 정복적 단어를 네네. 쓰는 것 자체가 좀 굉장한 좀 역풍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실책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지금 말씀하신 이제 노사모를 끌어들이는 것 그러니까 노사모들이 호남에 달려가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근 노사모 전 대표들이 이런 정청래 후보를 뭐 규탄 아닌 규탄을 하고 있어요. 노사모 마지막 대표가 세과 시용에 심각한 명의도용 벌이고 있다. 노사모와 정면 대립한 세력이 이제와 노사모 대표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다른 노사모 전 대표도 정청래 후보 노사모 해체 설득했던 사람이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석현 평론가 말씀 좀 들어볼까요?
0: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네. 후보가 친노가 아니었다는 건 너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참여정부 시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사모 활동 때와 참여정부 시기를 구분한다면 노사모는 거의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4년 총선에서 소위 탄돌이라고 하는 많이 이제 쉽게 뭐 운 좋게 뭐 배지를 달았다는 분.

0: 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참여정부 후 중반기 말기로 가면서 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반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시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하시는 분들이 뭐 공통으로 성찰하거나 되돌아볼 부분인데
1: 네.
0: 이거를 선별적으로 임의대로 각색을 해서 지금 상대를 공격하는 데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노무현이라는 그 인물을 함부로 등치시키는 것도 위험한 건데 이렇게 당당하게 심지어 본인이 참여정부 때는 반노를 했음에도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벌 받으세요.
1: 너무 센.
0: 아, 너무 심해서 맨날. 네.
1: 아니 근데 또 그 노사모 회원이었던 문성근 씨는 정청래 후보를 옹호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후보 돕는 일에 정청래 후보 아주 열심히 활동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노사모 회원도 정청래는 그냥 노사모였다 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 좀.
2: 아니 근데 민주당 내에서 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이나 지지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안한 마음이나 그 가치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는 다 사실은 누구나 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1: 네.
2: 그게 정성래 대표만의 것은 사실은 아니고 노사모 활동에 대해서 다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은 과거에 내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얼마나 친했냐 노무현 대통령 얼마나 잘 지켰냐 이걸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지금 현재 있는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정권 연장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정권 연장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누구였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네네. 만약에 정권 연장 못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게다가 지난번에 정권이 바뀌게 된 계기가 민주당이 잘해서 사실은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국민의힘 쪽에 있는 대통령들이 탄핵당하거나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에 사실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생적으로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 정권을 유지하거나 정권 연장이 되거나 이 정권이 성공하려는 길로 가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대통령을 지키는 쪽으로 사실 사람들이 전부 다 힘을 모아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 네.
2: 지금 그런 건 안 하고 내가 과거에 누구랑 더 친했네 누굴 지켰 안 지키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있는 대통령을 잘 지키는데 더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과거에 그분이 뭐 그 똑같은 마음으로 사실은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했겠지만 실제 그런 거를 지금 강조할 때는 아니다. 현재 있는 대통령을 지키는 쪽으로 누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로
1: 네.
2: 포인트를 좀 잘 줘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1: 근데 정청래 후보는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했던 것까지 지금 파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시민 작가는 또 왜 그렇게 뭐 말씀 많이 하시다가 침묵하고 있는지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다가
2: 제가 사실은 이제 유시민 작가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면 할수록 제가 공격을 받기 때문에
1: 네.
2: 제가 사실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 그분이 할 말은 다 한 거 아닙니까? 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분이 전당대회까지 사실 더 할 말은 사실 이제 없다. 이제 그만할 것이다. 대신에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그때부터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실 이제 나와가지고 뭔가 공세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뭔가 하는 거는 조금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예측을 했고요. 사실 이제 그렇게 가는 네. 중인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 저는 딱 한마디만 할게요.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라는 얘기를 정청래 후보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아쉬움 상실감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의 꽃이 활짝도 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이 정권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왜 지금은 정권은 짜였고 국민은 영원하다라는 발언을 왜 하며 왜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유시민 씨에 대해서는 왜 노코멘트 하고 한마디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꽃이 시들고 또 꽃이 지도록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발전이 없는 거 아니고서야 이런 식의 모순된 행동을 자꾸 할 수 있겠느냐
1: 네.
3: 이런 의문이 따라 붙는 겁니다.
4: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유시민 작가가 최악의 해석 안 될 말을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네. 필패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전 대표가 이런 방법
1: 저희가 오늘 중간에 생방송으로 저희까지 네. 연결하니까 시간이 금방 갔어요. 잠시 후에 유튜브에서 네 분과 얘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6: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9: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8: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9: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9: 제조원
10: 현대 오피스.
1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사이킥 3부엔 제법 알려드립니다. 4부에는 세모지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름철 건강관리 얘기 좀 하겠습니다. 3부 전까지 유튜브에서 정치대담 틈새 토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6: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8: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9: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 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1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1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7시 뉴스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다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여당이 수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보조를 마쳤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버스하우스 구상에는 아예 선을 그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된 ISA 개편 정부안과 관련해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제도는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거 외에 플러스로 생산적 금융 관련한 ISA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야. 또 이제 선택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0: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입니다.
1: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새로운 ISA는 별도로 추가화돼 기존 가입자들이 받던 혜택까지 줄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대주주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당초 입법 취지와 정부안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세제 개편안에 담긴 두 가지 정책 발표 내용을 질타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여당도 정부안 수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조를 맞춘 셈입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제안했다 거센 반발을 불렀던 이른바 버스하우스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한 의장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불가능하다, 해프닝이라며 청년들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과 금융지원 등 주택 공급 속도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0: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의 보유세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8월 중 당정 조율을 거쳐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8월 말 정도에 세제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전에라도 입장이 완전히 정리되게 당정이 조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소규모 그린벨트나 녹지, 용산공원은 서울시가 협조를 안 해주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전국 의대 신입생 중 지역 출신 학생 선발 비율이 절반에 육박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39개 의대는 신입생 3천여 명 중 49.4%를 지역 학생으로 선발합니다. 이는 지역 인재 전형이 확대되고 지역 의사제 전형도 실시되면서 신설되며 27개 지방의대가 전체 선발 인원 2,490명 중 약 70%를 지역 학생으로 뽑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 학생들은 수도권 의대, 지방권 지역 인재와 지역 의사제 전형 등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끝날지 여부가 곧 정해집니다.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 환송심 결과는 지난 1일 전달됐는데 재상고는 14일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두 사람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 포기서를 내면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법적 다툼이 9년여 만에 비로소 끝나는 셈인데 다만 다음 주 중 한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에 대해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본 축구협회가 일본인 심판 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당시 접대 대상으로 거론된 심판 대부분은 이미 은퇴했지만 일본인 심판 일부는 현재 일본 축구협회에서 J리그 심판을 관리하는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축구협회는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심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전한길 씨가 출국 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출국 금지로 전 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3: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 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 등을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법무부는 경찰 요청에 따라 처음 출국 금지한 뒤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왔습니다. 전 씨는 지난 4월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 등을 들어 단순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 금지를

0: 연장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출국 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 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전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는 최초 출국 금지 처분이 있기 전까지 9차례 출국했고 마지막 출국 당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7번 응하지 않았다며 다시 해외로 출국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출국 금지로 언론인 활동에 지장이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 씨의 생활 기반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해외에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출국하지 못해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치러진 강원 대구 경북 경선의 합산 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대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총 48.54%로 1위를 차지했고 정청래 후보가 44.4%로 2위, 송영길 후보가 7.06%로 3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 6.3 지방선거와 지난해 대선 2024년 총선에서 투표구 110여 곳에 투표자 수가 미리 입력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선관위 로그 기록을 조사한 결과 선관위가 시간대별 투표율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17개 투표구의 투표자 수를 1시간 30분 이상 앞당겨 허위로 써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에 따르면 6.3 지선 당시 경기 광면 하안 4동 제1, 2, 3 투표구의 오후 1시 투표자 수는 오전 11시 28분 입력돼 실제보다 91분가량 먼저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가 결혼 페널티를 만든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권이라며 유체 이탈 화법의 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한 것이 바로 이 정권의 6.27 부동산 대책이라며 결국 본인들이 막아놓은 것을 잊어서 풀어주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의 희망을 찾는 길은 정권 교체 외에 다른 해답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구매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계좌이체나 현금 자동 입출금기 인출 대신 상품권으로 구매해 현금화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긴 피해자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자신의 어머니와 반려견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18세 남성에 대해 도망갈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 동해안과 제주도 지역은 흐리겠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5도, 광주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대전 32도, 대구 30도 등 27도에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9도입니다. 김성호였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2: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제법 알려드립니다에서는 과거 비

0: 징역 3년형을 받은 임성근 전 단장 사건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세모지에서는 푸드라이터 정재훈 약사와 함께 여름철 건강관리와 식단관리법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한 주간 뜨거운 이슈에 관한 법률 상식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제법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양지민입니다.
0: 축구협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축구협회 내부 문건에 아예 심판 마사지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 비용을 결제한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이 논란에 공식 사과문을 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현재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나 카드 사용은 절대 발생하고 있지 않다. 높아진 외부의 기준과 눈높이에 맞춰 도덕성을 제고하겠다라고 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일단은 사과문이기는 하는데 네. 하지만 이제 여기에 덧붙여진 것이 15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문서라든지 이런 것도 보관하고 있지 않고 확인이 어렵다라는 좀 취지도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잘못했던 부분에 대한 뭐 진정 있는 사과가 있었는가라는 부분도 조금 문제 제기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축구협회는 철저한 쇄신의 기회로 삼겠다라면서 높아진 외부의 기준과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본질,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범죄 행위로 당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안인 것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외부의 시선과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좀 취지인 것 같아서 약간은 대중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조금은 포인트가 엇나간 부분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협이 사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뭐 홍명보정 감독 선임 절차라든지 과거부터 여러 가지 그냥 이야기가 나왔던 네. 게 한 번에 좀 보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정말로 이 기회를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요. 높아진 외부의 기준과 눈높이에 맞춰 도덕성을 제고하겠다. 그럼 아직 자신들 내부의 눈높이는 여기에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하고도 연결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정황들이랑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장 먼저 어떤 혐의를 생각해 볼 수 있나요?
1: 가장 먼저는 이제 법인카드 유용 문제와
0: 네.
1: 그리고 이제 성적인 이제 성범죄라고
0: 네.
1: 이제 성매매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우선 법인카드 유용의 문제의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법인카드는 지금 홍명부정 감독에 대해서도 1,400만 원가량 뭐 주거지 인근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업무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다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업무상 횡령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했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0: 네.
1: 사실은 성접대,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심판 마사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러한 사용 지출이 적법한 업무상의 범위 내에 해당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카드 유용 문제,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지 이제 여부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실제 2016년 조사에서 문체부 감사에서 이것이 문서화되어서 공식 기록이 남아있던 것이 외부로 지금 알려지게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 18명이 안마시술소라든지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실제 사용한 부분이 확인이 됐고 이부 중에 일부의 경우에는 심판에 이제 그러한 성매매를 위해서 성접대를 위해서
0: 네.
1: 사용이 됐다라는 부분까지 지금 다수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얼마나 내부 관리가 안 되면 1,400여 차례를 써도 내부에서 규제가 안 됩니까? 이거는 일반 회사들에서는 상상도 못할 얘기잖아요. 2016년 뭐 과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대에도
1: 맞아요.
0: 안 되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네. 단순히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쓴 게 아니라 이게 외국 심판대를 접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이번 보도가 나가고 사실은 우리 축구

0: 해외의 위상이랄까 축구의 이미지가 굉장히 추락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해외에서도 뭐 2000년 월드컵까지 영향이 있었는지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심각한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심판에게 왜 성접대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결국에는 그 인터뷰에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이라도 호각을 더 불어주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경기에서 우리가 좀 불리하지 않게 유리함을 좀 꾀하기 위해서 이러한 성접대가 관행처럼 이루어졌. 라는 것이 이제 이 내부의 이야기였어요. 만약에 이렇게 편의를 봐달라, 우리 팀 할 때 조금 유리하게 좀 심판을 봐달라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이러한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배임 증제죄를 생각을 해볼 네네. 수가 있겠고요. 심판도 경기 판정이라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직위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좀 우리한테 뭐 유리하게 휘슬 불어주고 유리하게 판단해주고 판정해주고 이런 것이 사실 부정한 청탁인 것이거든요. 그것이 재산상의 이익과 결부돼서 오갔다라고 한다면 배임 수증죄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부정 청탁이 있었느냐 그리고 네. 이러한 성접대가 실제로 이제 뭐 어떠한 인과관계를 끼쳐서 이것이 결과로서 도출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이제 법적인 쟁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 확인을 해봤더라고요. 지금 7명의 이제 심판이 이제 성매매를 했다 뭐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7경기가 특정이 됐는데 일단은 무패입니다. 그리고 5번 이겼고 2번 무승부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 자체가 사실은 우리 선수들이 잘해서 그런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혹시나 심판이 영향 끼친 거 아니야? 혹시나 질 수도 있었는데 결과 뒤집은 거 아니야? 라는 불필요한 논란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1: 접대를 했다는 것도 사실은 얼굴이 붉어질 일인데 그게 또 성접대라고 하니까 더 사실은 얼굴도 뭐 시쳇말로 그쵸. 쪽팔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축구 자체에 대한 수준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사지 접대가 실제 성매매까지 포함된 것이었다면 성매매 처벌법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거 아닌가?
0: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성매매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고 소개하고 권유하고 이런 사람까지 다 처벌하는 것이 성매매 처벌법에 이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일부 인터뷰에서 이런 성접대에는 그리고 유흥주점에서 아니면 뭐 안마시술소에서 결제한 것이 성매매까지 포함된 그러한 가격이었다. 왜냐하면 100만 원까지도 결제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성매매 처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히 있죠.
1: 이게 이제 회사 조직이라는 거는 기한과 결제 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당시에 이제 뭐 이게 어떤 기한으로 올라가거나 결제 라인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이게 형사 책임까지 가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네. 이것이 과장, 국장에서 부회장까지 다 결제가 난 상황으로 지금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범죄 행위들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뭐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매매에 대한 뭐 처벌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있었다라고 볼 여지가 굉장히 크고 그렇다면 공동정범이라든지 아니면 못하더라도 방조범까지 네. 책임까지는 물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러한 다양한 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좀 한계는 사실 명확하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도 승인을 하고 결제했다라면 뭐 높게는 공동정범 못하면 방조범까지 책임을 법리적으로는 물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문제가 된 일이 2011년에서 2012년이죠.
0: 그렇죠.
1: 지금 사실관계가 새롭게 밝혀져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건지도 궁금해요.
0: 이게 앞서서도 이제 언급을 드린 것이 지금 네. 뭐 업무상 배임죄 될 수 있다, 성매매 처벌법 위반 될 수 있다, 배임증제죄 위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금 와서 현실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소시효에 다 걸려요.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일어난 행위들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맞고요. 왜냐하면 업무상 횡령이라든지 업무상 배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 10년이고요. 배임증제라든지 성매 성매매처벌법 위반도 다 5년에서 7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행위가 있었다라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수사라든지 재판이 개시가 돼서 공소시효가 멈추는 중단이 되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적인 좀 한계가

0: 있고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궁금한 것이 2016년도에 문체부에서 이렇게까지 보고서까지 낼 정도의 감사 행위가 명확하게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 왜 형사적으로 고발이라든지 이러한 행위에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2011년, 2012년 사이에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맞는지, 그 이후에도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을 행위로 볼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지점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1: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체부가 2016년도 조사에서 이걸 적발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공개됐을 때 여러 가지 파장을 우려해서 그냥 덮어버린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게 국제 축구 경기 심판을 상대로 한 접대라면 국내 형사처벌하고는 별개로 이게 FIFA나 AFC, 그러니까 아시아 축구연맹이나 뭐 이런 데에도 뭐 징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충분히 문제가 될수 있죠. 왜냐하면 FIFA라든지 AFC에서도 심판의 그런 공정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첨예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실제 윤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향응을 제공받았다, 뭐 성접대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윤리 규칙이라든지 윤리 규정 위반에 해당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FIFA의 경우에도 확인 되는 것이 5년에 이제 나름의 공소시효 같이 시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어떤 제재나 행정적인 처분이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5년 안에 일어났어야 하는 일인데 이미 이제 과거기 때문에 시효가 이제 끝났다라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것이 만약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국제적으로 이러한 논란이 확산된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FIFA에서 들여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여지는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축구 팬들이 좀 우려 섞인 시선을 많이 보내고 있죠.
1: 다른 얘기도 좀 해보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임전 사단장의 가장 핵심적인 책임이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0: 가장 주요하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이제 군형법상의 명령 위반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1: 네.
0: 순직 해병이 발생했고 그것이 내가 고의로 살인을 하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됐다라고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실제 1심 법원의 판단도 최상급 지휘관으로서 대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수색을 강조하고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안전대책 없이 위험하게 수색을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러한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1: 네.
0: 무엇보다도 그냥 이걸 안전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자위로서 그러한 위험을 초래됐다라는 것이 다 인정이 됐습니다.
1: 근데 특검 징역 5년 구형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근데 1심하고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이 나온 거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죠?
0: 아무래도 이제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양형 요소, 그러니까 유리하건 불리하건 모든
1: 네.
0: 양형 요소를 고려를 하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되고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이러한 죄를 굉장히 좀 무겁게 봐서 그리고 임전 사단장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안전 조치를 게을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어가라라고 적극적 지시에 에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이제 법정형
1: 네.
0: 상한에 가까운 형을 이제 구형을 했던 것이고요. 다만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고 그리고 당시 집중호우라는 재난 상황에서 이렇게 작전이 시행된 그러한 재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유족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식이 사망한 사건인데.
0: 그렇죠.
1: 최고 책임자가 징역 3년이면 이게 너무 형량이 낮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법적으로는 왜 형량이 이렇게 결정되는지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죠.
0: 당연히 유족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한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고의로 누군가를 이제 사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더 무거운 형량이 부여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지만 이거는 당시에 이제 임전 사단장이 본인이 뭐 반성한다라는 취지도 이야기를 했었고 초범이고 이런 유리한 양형 요소들이 다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형량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법원에서 이렇게 형량을 정하였지만 판시를 한 내용을 보면 인전사단장의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비판을 한 대목

0: 은 있습니다. 대원들이 위험한 입수를 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 임 전 사장장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 때문이다. 본인은 그러한 판단을 해서 지시를 내렸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결국에는 지휘자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무능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시 때문에 하급자가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책임이 크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사고 이후에 책임을 쭉 하급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발언도 있었거든요. 초반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만약에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형량이 좀 올라갈 가능성, 그러니까 구형 한 5년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0: 근데 대법원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네. 법리적으로 잘못 적용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파기환송해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3년의 경우에는 사실 단순한 양형 부당만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고 형소법상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에 가서 이걸 좀 다퉈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3년이라는 이제 형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것만 다투기는 어렵고 다만 아마도 대법원에 가게 되면 이러한 인과관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의 법적인 잘못에 이것이 잘못 고려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양형이 더 불리하게 바뀔 가능성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낮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족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판단이다라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7: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다짐작동 하나씩 이렇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8: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9: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6: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0: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2: 강릉 지역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강원권과 경북 지역에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서울 33도, 광주 34도, 대구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여유가 많이 생겼는데요. 강원권 빗길 조심하셔야겠고요. 또 밀리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 양양

0: 전 서울로 가는 길 서종에서 파도까지 11km 구간의 정체가 남아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또 안성분기점에서 정체인데요. 전 시간 고장차 여파로 안성분기점 3km 구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최지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주말에도 뉴스는 계속된다.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일요일 저녁 세상의 모든 지식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모지. 오늘은 푸드라이터인 정재훈 역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바람이 약간 선선한 바람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난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 더위에?
2: 저도 에어컨이 집에 고장이 한번 나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1: 며칠 만에 고치셨습니까? 그것도.
2: 근데 저는 사실 지금 고장난 건 아니고 그때가 네. 비 올 때여가지고 비 오는 바람에 하나가 이제 취소가 됐대요.
1: 아,
2: 기사님이.
1: 그래서 다행이네요.
2: 다음 날 바로 아침에 고쳤습니다.
1: 어쨌든 지금 유럽 쪽도 난리고요. 유럽에서 막 폭염으로 뭐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뉴스를 접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우리나라도 온열 질환자 중에 사망자가 있다는 뉴스가 계속 들리지 않습니까?
2: 네. 지금 뭐 유럽, 뭐 북미 할 거 없이 전 세계가 좀 난린 것 같은데요.
1: 네.
2: 우리나라도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8월 7일에 발표한 거를 보면은 올 여름에 온열 질환자가 누적이 벌써 2,800명이 넘고요.
1: 네.
2: 사망자 숫자도 23명이나 돼 가지고.
1: 네.
2: 근데 이제 이게 일단은 작년에 같은 시기하고 비교를 해도 9배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입추 지난데도 폭염 계속 뭐 그런 것들이 추세가 조금 일단 더위 자체가 예전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니까 네. 온열 질환자 숫자도 이제 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서 우리가 통계에 의한 착시 같은 게 약간 있는데
1: 네.
2: 온열 질환자 숫자만 또 보면 안 되고요. 이제 만성 질환이 있거나 이랬던 분들이
1: 아.
2: 이거는 이제 통계 좀 안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초과로 얼마나 많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이런 게 있었는지를 봐야 사실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통계가 제대로 잡히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우리는 이제 단순히 덥다 수준이 아니라 지금은 약간 재해 상황, 그러니까 무더위의 재해 상황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온열 질환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온열 질환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 온열 질환이라고 합니까?
2: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에는 우리가 뭐 일사병이다, 네. 뭐 열사병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조금 뭐 더 정확하게 열탈진 네,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열사병 얘기를 하는데요. 열탈진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더위 먹었다. 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온이 조금 올라가고
1: 네.
2: 원래는 37도를 안 넘어가는데 37에서 한 40도 사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경우 그리고 이제 땀도 많이 흘리고 피부도 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좀 창백해지거나 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1: 네네.
2: 그거는 이제 뭐냐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죠. 그런 좀 약간 가벼운 열탈진이 있고 더 심각하게 열사병이 있습니다. 열사병은
1: 네.
2: 이제 응급 상황이어가지고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고요.
1: 아.
2: 피부가 이제 이때는 뜨겁기도 하고 건조한 그러니까 땀이 안 나는 거죠.
1: 네.
2: 네. 그러면서 이제 의식 장애라든지
1: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네. 땀이 안 나니까
2: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열사병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에어컨 고장 난 거죠. 네. 뭐 실외기 완전 고장 나고 그러면은 집이 온도가 갑자기 이제 급상승하잖아요.
1: 네네.
2: 몸으로 봤을 때도 약간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될 때
1: 네.
2: 추가적으로 어떤 부담이 있는 거냐면요. 사실 이제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냐면 모든 사람한테 일단은 이런 식으로 날씨가 계속 더위가 계속되면 위험한데 그중에서도 당연히 이제 심장이나 이런 데 기능이 떨어진 고령자들한테 더 위험해요. 약간은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에어컨도 왜 오래될수록

0: 고장나기 쉽잖아요. 근데 날씨가 이렇게 더우면 24시간 내내 냉방을 돌려야 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몸도 이렇게 더운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 심장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네.
0: 땀은 많이 흘려야지 되고 그런 상태에서 심장은 더 열심히 또 펌프질을 해야 되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젊은 사람도 이제 열탈증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고령에다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정말 치명적인 상태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1: 지금 말씀하시는 거 열탈증하고 열사병으로 보면 열사병이 훨씬 위험한 상황인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일단 열탈증이냐 위험한 상황이냐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뭘 보면 딱, 아, 이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럴 경우는 이제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0: 네, 제일 크게 봤을 때는
1: 네.
0: 일단 열사병까지 가게 되면 의식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좀 혼란스러워한다든지 봤을 때뭐 헛소리를 한다든지
1: 네네.
0: 네, 의식장애나 뭐 경련이나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누가 봐도 응급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집에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이걸 돌보려고 하지 말고
1: 네.
0: 일단 얼른 그때는 119에 전화부터 하셔야지 되겠죠. 네, 그러면 전화를 하면 당연히 이제 그 구조대원들이 오기 전에도 어떤 조치 취해야 되는지 또 알려줄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거보다는 좀 가벼운 열탈진 단계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좀 시원한 곳으로 옮겨주시고 만약에 에어컨이 가동이 가능한 그런 실내 환경이라면 에어컨을 좀 온도를 낮춰주고
1: 네.
0: 또 옷도 당연히 꽃 끼는 옷보다는 좀 느슨하게 해줘야지 혈액순환도 더잘될 것이고 또 열이 발산이 될 테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의식이 있으니까 이때는 뭐 물도 좀 마시고
1: 네.
0: 네. 그다음에 이제 미지근한 물로 몸을 좀 닦아주고 얼음팩 있으면 얼음팩으로 이제 좀 네, 수건이나 이런 데 감아가지고 시원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도 만약에 뭐 구토가 계속이
1: 네.
0: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그런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증상들이 계속된다 이때는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죠.
1: 열을 낮출 때 몸에서 여기가 제일 좋아 이런 게 있습니까? 뭐
0: 특별히
1: 차가운 걸 어디다 꼭 대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0: 일단은 순서상으로 봤을 때 애들 열 낮출 때하고 비슷한데요.
1: 네.
0: 이제 아무래도
1: 이마.
0: 뇌가 있는
1: 네.
0: 쪽이 좀 식어줘야지 되니까 예,
1: 네.
0: 이마에다가 이제 뭐 찬, 예,
1: 느낌상으로는
0: 수건이
1: 목덜미
0: 됐든
1: 여기다 뒤에다 딱 대면 되게 온몸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잖아요.
0: 네.
1: 그건 그냥 느낌뿐인
0: 아니
1: 거죠.
0: 근데 그것도 좋습니다. 결국은 뇌로 가는 혈류가 다 그쪽을 지나가니까 그것도 좋은데 일단은 이마에다가 찬 수건이들 하나 대주는 게 증상 경감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예.
1: 근데 이 더위가 우리 몸에 이렇게 큰 부담을 주는 원리? 이유는 뭔가요?
0: 일단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 네.
0: 더울 때 에어컨을 세게 돌려야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체에서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지 되는데 인체에서 사실은 이걸 대응하는 방법은 피부 쪽으로 가는 혈관을 넓혀가지고
1: 네.
0: 그쪽으로 더 많이 혈액을 돌려서 땀도 좀 많이 나게 하면서 열을 좀 발산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혈관계 쪽에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요즘처럼 날씨가 계속 더운 상태에서는 똑같은 온도에 맞췄는데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1: 그죠, 잘안 내려가요.
0: 네, 되게 답답한 마음이 드실 텐데 그럴 때일수록 집콕을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때 밖으로 나가시면 정말 에어컨한테 가는 그 부담을 우리 몸이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극단적으로는 심장이나 신장에 뭐 부담도 가겠지만 만약에 이런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
1: 네.
0: 그 순간에는 순식간에 이제 조직이나 장기의 온도가 40도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1: 네.
0: 이런 것들은 그냥 나중에 식혀주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예 이제 복구가 되지 않을 정도까지 치명적인 손상이 갈수 있는 거죠.
1: 그렇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더운 날 밖에 외부 활동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냥 온도만 낮추면 되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일종의 신체의 손상이 장기의 손상이 갈 수도 있다.
0: 그렇죠. 회복할 수 없는 손상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무섭네요, 그러면 굉장히.
0: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이제 더울 때 예전에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1: 네.
0: 야외 활동을 하면
1: 일부러 더울
0: 된다.
1: 때 나가서 운동 조금 더 하시잖아요. 땀도 많이
0: 네.
1: 흘릴 수 있고 그러니까. 요즘도 나가보면 이 더위에 러닝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0: 보면 좀 부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긴 한데요.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1: 네네.
0: 네, 그런데 그거는
1: 굉장히 위험하다.
0: 건강을 위해서라면 피하셔야 되는 그런 활동이에요.
1: 한

0: 한낮에 특히 온도가 굉장히 올라갔을 때, 기온이 올라갔을 때는 그렇죠. 해 떨어지고 나면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1: 해가 떨어지는 걸 안 기다리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사실은 네. 시간이 한 4시, 5시 정도 된 것 같은데 자전거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타는 분을 제가 여러 분을 봤어요. 근데 보기에 한편으로는 되게 부러우면서도 아, 네. 저거는 사실 되게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이다.
0: 너무 더운 날 무리한 운동은 안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시고요.
1: 네.
0: 더위가 이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뭐 그렇죠. 마음이야 심리적인 거니까 약간 미칠 것 같기는 한데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1: 일단은 우리가 흔히 이제 뉴스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네. 좀 폭력적인 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짜증이 좀 나긴 하죠. 더위가 오면. 네. 네.
1: 그래서 이제 실제로 관련해 가지고 실험을 이렇게 해보면 같은 게임을 하도록 해도 상대방한테 더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온도가 높아지면 더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온라인에서 혐오 발언이나 아니면 이제 운전하다가 경적 울리는 사람들 늘어나는 네. 거랑 좀 비슷한데요. 요즘 무섭죠. 사실 요즘에 도로에서 그런 것들을 관찰하게 되면.
0: 네. 네.
1: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여러 가지 실험에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그 보스턴 하버드 대학교 있잖아요.
0: 네네.
1: 거기 이제 2016년에 폭염이 있었을 때 기숙사에서 자동적으로 자연 실험이 돼버렸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버드 대학교에 기숙사에 에어컨이 없는 방이 있었고. 없는 방이 있었대요.
0: 네. 네.
1: 그리고 있는
0: 뭐 추첨인가요?
1: 방이 추첨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세한 제가 저도 확인 안 해봤는데, 근데 이제 에어컨 없는 방은 밤에도 평균 26도, 에어컨 있는 방은 이제 당연히 22도였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는 폭력적인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학생들의 성적의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수학 시험이라든지 네네. 자제력 테스트를 해봤더니 에어컨이 없는 방에서 자고 일어난 학생들이 실제로 이런 이제 테스트 점수가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대학생이니까 거기다 또 하버드 대학생들이니까 당연히 똑똑하고 젊고 건강하고 이런 학생들이었지만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날이 더울 때일수록 집안의 온도를 좀 적절하게 유지해 주는 건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그 젊은 자녀들하고 부모님하고 충돌이 많이 생긴대요.
0: 자녀들은 좀 온도 낮게 해달라 그러고,
1: 네.
0: 그죠? 이제 그렇죠. 엄마 아빠는 전기세도 걱정되고,
1: 맞아요.
0: 그리고 또 세게 틀면 좀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온도 올리는 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죠. 근데 더우면 우리 입맛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과학적으로가 있나요?
1: 네, 이것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0: 네.
1: 이게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 겨울에는 반대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열이 나가지고.
0: 네.
1: 막 이렇게 옷을 가볍게 입어도 될 정도로 뜨끈뜨끈해지잖아요. 여름에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먹고 나면 소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발열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나면 열이 난다는 걸 우리 몸에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0: 그 행위 자체를 네. 몸이 거부하는 거다.
1: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안 먹으면 또 안 되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래서 뭐 사실 먹고 나면은 당연히 그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열이 나는 거를 피할 수가 없고 특히 이제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그게 좀 덜한 편인데 단백질이나 네. 탄수화물이 추가적으로 열이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식욕이 좀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지방을 저장해 놓은 거에서 꺼내쓰려는 경향이 생기는데
0: 네.
1: 그러면 살 빼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에는 또 이제 우리가 여름에 덥다고 해서 활동을 안 할 건 아니니까 여름일수록 사실 적절하게 식사를 좀 신경 써서 해주셔야지 되겠죠.
0: 그럼 여름에는 어떻게 먹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제 뭐 복날이면 그래도 보양식 찾아가서 먹고 그러는데 그런 걸로 됩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까?
1: 이제 복날 보양식은 뭐 지금도 먹으면 맛있긴 하지만
0: 네.
1: 예전에 여름철에 더운 것뿐만 아니라 더운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농사일 하셔야 되니까
0: 네네.
1: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보양식이 에너지를 더 많이 쓰기 위해서 필요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우리는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실내에 있으니까 사실 그런 보양식은 맛으로 드시고
0: 네. 보양식까지는 네. 필요 없다.
1: 네. 네. 평상시에는 그리고 사실 역사 기록을 보면요.
0: 네.
1: 예전에 보양식이 무슨 뭐 삼계탕이나 이런 것만 보양식이 아니고 수박이나 참외나 이런 거 먹으면서 또 이렇게 더위를 식히는 것도 그 피서 방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더울 때는 그렇게 과일하고 채소, 수분이 많은 그런 음식을 통해서 채소 수분 보충도 해주시고 원칙적으로는 좀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해서

0: 자주 드시는 게 한 번에 많은 양을 식사하시는 것보다 좀 낫습니다.
1: 네. 폭식보다는 가볍고 여러 번 먹는 거. 그다음에 수분 많은 음식 좋다. 여름에 땀 많이 흘리면 소금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0: 그건 어느 정도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가 땀 흘리게 되면은 네. 거기에 이제 소금도 같이 녹아서 나가거든요. 다만 이제 엄청나게 소금 많이 드시지는 않으셔도 되는 게 땀이 처음에는 소금이 더 많이 이렇게 땀을 통해서 배출이 되지만 네네. 땀 흘리는 양이 많아지면 농도를 또 몸에서 알아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소금으로 그러니까 땀으로 빠져나가는 염분의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름에 땀도 많이 흘리고 또 화장실을 자주 가가지고 네. 뭔가 수분 공급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그리고 이제 여름에 또 뭐 잘못 먹어가지고 이제 배탈 날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그냥 물만 마시는 것보다 이제 그 포도당, 당분하고 그다음에 염분을 같이 섭취를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게 흡수가 더 잘 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스포츠 음료나 이런 거에도 네네. 포도당하고 나트륨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두 개가 함께 들어올 때 더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전해질 공급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그 외에 저희가 또 여름에 꼭 챙겨야 될 것들이 있나요?
0: 일단은 다른 때는 일부러 이렇게 막 물 마시고 하는 거가 별로 필요 없고 네. 목마를 때만 마셔도 충분한데 이렇게 더울 때는 그냥 좀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 드실수록 고령으로 갈수록 네. 내가 탈수가 왔을 때도 그걸 인지를 하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고 둔감해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더울 때는 좀 의식적으로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에 에어컨이 잘 돌아가는 그런 곳에 살고 계시다면 냉방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해 줄 수 있는데 선풍기밖에 없을 때는 얼음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더 시원하게. 그다음에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술을 마시는 거는 심지어 이제 맥주 같은 경우에도 네. 이게 탈수를 조금 촉진할 수 있거든요.
1: 시원하잖아요.
0: 네, 시원하죠.
1: 마실 땐 시원한데.
0: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안 드시는 게.
1: 한 더울 때는 뭐, 그러니까 알코올은 안 된다.
0: 네.
1: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아니면 이게 탈수를 더.
0: 술 자체가 탈수를 조금 촉진을 해요. 이뇨제. 그러니까 술 마시고 나면 화장실 가시게 되잖아요. 네, 보통 이제 카페인만 생각하시는데 네. 오히려 카페인 음료 같은 경우에는 매일 똑같은 양을 마시게 되면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는데 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똑같은 양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탈수 위험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1: 앞서 이런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 5619님께서 물보다 이온 음료를 더 찾게 되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0: 매번 그렇게 드시기에는 이온 음료가 사실 이제 아까 그 예를 들어서 탈수 증상이 있다든지 할 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매번 드시는 건 조금 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즘에는 뭐 제로 이온 음료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대체로 칼로리가 있고 그다음에 염분이 조금 많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이건 좀 약간 탈수가 걱정이 된다 할 때 드시고 평상시에 그냥 물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혹시 여름철에 우리가 보조적으로 이렇게 챙겨 먹으면 좋은 영양제 같은 것도 있습니까?
0: 사실은 영양제가 여름이라고 해서 달라지진 않아요.
1: 계절별로 있는 건 아니다.
0: 네, 그건 아닙니다. 평상시에 드시던 거 그냥 드시면 될 것 같고 여름에 더운데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양제 따로 있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미네랄이나 이제 이런 것들 보충해 주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약간은. 근데 그게 뭐 알약으로 먹어야 될 정도는 아니고 아까 이제 청취자분 물어보신 것처럼 가끔가다 이온 음료 한두 모금? 한두 모금 너무 적네요. 뭐. 한 잔, 두 잔 이 정도 드시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1: 우리가 이제 에어컨 많이 틀고 있다 보면 이 호흡기나 뭐 이런 데에 대한 걱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관리 잘해라라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음식 조심해야 되니까 식중독 문제도 있고요.
0: 네. 일단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물이 응결이 되고 하면서 이제 그 거기에 세균이나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번식해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냄새가 나거나 할 때는 그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한 1시간 정도 가동을 하면 이제 그런 그 고여있는 물을 다 말려가지고 도움이 된다고들 하고요. 그런 정도로도 해결이 안 될 때는 에어컨을 또 전문적으로 청소해주는 그런 분들 도움을 받으셔서라도 이 에어컨이나 제습기나 이런 것들을 청결하게 관리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곰팡이라든지 또는 이제 중앙 냉난방을 하는 그런 건물에서는

0: 이제 레지오넬라 균 같은 게 실제로 호흡기 감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냉방병이라는 건 이게 실제로 어떤 질환으로 인정이 된 건 아니지만
1: 네.
0: 예, 온도 차이를 너무 크게 두면은 컨디션 안 좋을 수 있으니까.
1: 우리 이른바 냉방병이라고 하는 것들요.
0: 그렇죠.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약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13: 침팬지들은 서로의 털을 골라주는데요. 때론 싸우고 틀어진 사이를 풀려고, 때론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털을 고르죠. 이때 침팬지 몸에선 마음을 따뜻하게 풀어주는 옥시토신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털 고르기를 받는 쪽뿐만 아니라 털을 골라주는 쪽에서도 비슷한 양이 분비됩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손길이 실은 자기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셈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 8월 9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어제 제가 입추 지나서 이제 더위가 좀 꺾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기온이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제가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오늘 이제 뭐 아까 먹는 얘기 좀 했는데요. 잘 먹는 게 보약이다라는 어르신들 말씀처럼 균형 있게 식사하시고 또 끼니 놓치지 마시고 올여름 또 잘 건강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입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 선출을 위한 강원, 대구, 경북 순회 경선 당원투표에서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세 지역 득표를 합산한 결과 김 후보의 득표율이 48.54%로 정 후보 득표율 44.4%를 4.14%포인트 차이로 앞섰고 송영길 후보의 득표율은 7.06%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 지역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 후보 46.01%, 정성래 후보 44.53%로 1.48%포인트 차이 박빙 승부를 보였습니다.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3프로TV에서 개인정보 46만여 건이 유출됐습니다. 3프로TV 운영사인 이브로드캐스팅은 오늘 3프로TV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8월 초쯤 외부 행위자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돼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브로드캐스팅이 공지한 유출 개인 번호는 이름과 프로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등 계좌정보와 서비스 이용 시 생성기록, 기기정보, 카드 사명, 일부 마스킹된 카드 번호 등 신용카드 정보 등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06곳이 적발되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5일에서 31일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1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 위반 건수는 돼지고기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이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조건으로 미군 병력 철수와 제재 해제, 전쟁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미국 측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8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6개 요구안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미국이 행동을 바로잡기 전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주민 168명의 목숨을 앗아간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참사의 원인이 담뱃불로 추정되며 인화성 물질이 불길 확산을 키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홍콩 왕푸코트 화재 조사 독립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동해안에는 아침까지 최대 4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반면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극한 폭염은 다소 누그러졌지만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5도, 광주 26도, 낮에는 서울 33도, 대구 32도로 예상됩니다. 김상호였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7: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건설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야, 너! 심지어 임마 같은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멸칭 대신 이름을 불러주자는 운동 덕분입니다. 본명이 좀 길고 발음하기 어려울 땐 본국에서 평소 쓰던 애칭으로 부르는 회사도 있다는데요. 김춘수 시인이 꽃이란 시에서 그랬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 넘게 사는 대한민국, 이름을 부르는 순간 존중도, 안전도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8: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에너지 음료 자주 드시나요? 저는 이게 워낙 고카페인이어서 오히려 그냥 커피로 대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에너지 음료에는 카페인, 뭐 타우린, 설탕,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성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페인 함량이 높아서 보통은 피곤한데 자면 안 될 때 에너지 음료를 많이들 찾죠.

그래서 시험 기간에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좋은데 이런 에너지 음료를 영국에서는 내년 4월부터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약 10만 명의 아동 청소년들이 매일 에너지 음료를 마시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영국 정부는 어린이 비만을 줄이고 수면 장애와 집중력 저하, 학업 성취도 감소 등을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요. 뭐 요구르트 한 병이면 충분했는데 요즘 아이들 에너지 음료를 달고 살 정도로 바쁜 것 같죠? 왠지 좀 짠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요. 모두가 한 템포 천천히 가는 쉼이 있는 일요일 저녁 보내고 계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김민호입니다.

0: 我几个个，我几个个，我几个个，我几给我几个个，我几个个，我几个个，我几给我几个个，我几个个，我几个个，我几给。너무너무빨라나못따라가그러니까我几个个，我几个个，我几个个，我几给我几个个，我几个个，我几个个，我几给。
1: 네첫곡장기하와얼굴들의느리게걷자듣고오셨습니다개인적으로느리게걷는걸굉장히안좋아하는사람으로서이노래들으면서시뮬레이션이라도좀돌려봤는데요이런여유가좀필요한요즘인것같긴합니다오프닝에서도말씀드렸다시피영국에서는10만명의아동청소년들이매일에너지음료를마신다는이런엄청난충격적인결과를방금듣고왔는데아얼마나할일이많으면이어린이아이들이에너지음료를이렇게마실까요저어릴때생각해보면은그냥머리나빠질것같아가지고약간부모님도좀못마시게했던것같고이런거를에너지음료보다는그한국에서는그자양강장제로유명한그땡땡땡뭐음료같은거많잖아요그런거를주로먹었지에너지음료는잘안먹은것같아요아니면제가그시험기간에잠깐떠올려보면은애들이그봉지커피있잖아요그거뒤쪽에뜯어가지고설탕말고까만그원두가루입으로씹어먹던그런친구들이있었고그러니까그런식으로좀피곤을떨쳐냈던것같은데아무쪼록예어린아이들이이렇게여유가필요해보이는데대책이좀나와야될것같습니다뭐대책보다는개인적으로좀여유를갖는그런마음가짐이더중요할것같기도하고요오늘도당신편김민호입니다일요일코너들소개해드리겠습니다잠시후에두배우님너무나뵙고싶었습니다양진옥허부영배우님함께하는희곡이들린다코너준비되어있고요2부에는배순탁음악작가님과함께뻔한노래즐겨보겠습니다오늘제가진행3일째고마지막날입니다

0: 아쉽게도 그렇지만 내일 제가 또 게스트로 나오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또 3, 4부에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많이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희곡이 들린다로 돌아오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아주 유명한 희곡부터 조금은 생소한 희곡까지 한 장면 한 장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들어볼게요. 희곡이 들린다 들린다 들린다. 집에서 차에서 일터에서 문화생활을 공짜로 즐길 수 있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희곡이 들린다. 오당제 가족들을 멋진 희곡의 세계로 안내해줄 부부 희곡 가이드 모셔보겠습니다. 배우 양진혁 씨, 허부영 씨,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야, 두 분과는 제가 오늘 처음 뵙는데. 네. 그 아십니까? 저도 오당제 가족이에요. 네, 월요일 날 코너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요즘 우리는. 당연히 들어보신 적 없으실 것 같은데.
2: 아, 네네. 들어봤어요.
0: 들어보셨어요?
1: 아니, 요즘 우리는이라는 코너가 있다는 걸 들어본 거예요. 그 코너를 들어본
0: 그러니까,
1: 거예요.
0: 그러니까요.
2: 코너를 들어봤어요.
0: 오, 진짜요? 오,
2: 진짜요? 그럼요, 그럼요. 제가 운전할 때 많이 들어요.
0: 네. 그러시구나. 네. 제가 따로 뭐 어떤 거 들으셨는지는 아, 여쭤보지
2: 지금
0: 않겠습니다.
2: 지금 저희가 읽어야 될 게.
1: 기억이 나요. 그거. 오. 저는 그 MZ세대 뭐 오. 용어 얘기했던 거. 오. 그게 언제쯤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들어봤다 예. 기억납니다.
0: 예, 네. 아, 감사합니다.
2: 찾아본 것 같은데.
1: 아이고, 저는 오늘 김민호 아나운서 오시는지도 몰랐어요. 왜 이래요?
0: 아 정말요?
1: 예,
0: 아 훌륭하십니다. 저도 희곡이 들린다. 네. 이 방송 준비하면서도 들어보고 우연히도 들어봤는데 전 정말 이런 코너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왜죠?
0: 예, 요즘 그 희곡에 대한 어떤 관심이 네. 사실은 사람들이 좀 적잖아요. 이게 약간 그렇죠. 어렵고 재미가 좀 떨어지고 지루하고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네. 두 분이 그런 편견을 매주 깨주시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1: 깨고 있는 건 맞는
0: 아, 그럼요.
1: 거죠?
0: 네네네. 네. 저는 확대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아, 좋습니다.
2: 네. 아, 네. 이 한마디로.
1: 거기 조금 동참하시는 거죠?
0: 제가 또 동참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아, 소개를 해드리고 네. 방금 전에 부부 희곡 가이드라고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두 분이 몇 년 차 부부신 거죠?
2: 저희가 12년 차, 와우. 이제 13년 차?
1: 13년,
2: 네, 13년 와우. 차 됐어요. 네.
0: 예. 이 동종 업계 종사자끼리 결혼하면은 장점이 큽니까? 단점이 큽니까? 하나, 둘, 셋.
2: 장점? 장점?
1: 제가 조금 늦었나요?
0: 네네네. 두 분 생각한 장점 짤막하게 좀.
2: 예.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일단은 일 얘기를 계속 할 수 있어 사실 너무 좋거든요.
0: 맞아요,
2: 뭐
0: 맞아요.
2: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고 나서 뭐 오늘 공연이 어땠고 뭐 관객이 어땠고 뭐 작품이 어땠고 뭐 네. 영화 보면서도 어젯밤에도 둘이 심야 영화를 봤는데 보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계속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데 가끔 그게 이제 일이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초창기에 제가 연출하고 남편이 이제 배우로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24시간 쉬지 못하는 느낌이었대요.
0: 늘 연출자가 옆에서 네, 코멘트하고
1: 연출자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요.
2: 배우를 안 보니? 약간 이렇게 되니까.
1: 네. 네. 단점은 약간 우리가 어떤 예술하는 느낌도 좀 나야 되고 밖에서 예술가들끼리 고민하고 왔어. 막 뭐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이야기를 막 나눴어. 웃기고 있는데 무슨 술 먹었지? 무슨 예술 얘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너무 잘 아시니까 이게 밖에서 뭐 큰일 하고 왔다는 둥. 뭐
0: 맞아요.
1: 예술적인 얘기.

0: 일을 나눴다는 둥이 안 통합니다.
1: 저 진짜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같은 직업을 가지신 분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존중받기가 어렵더라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잘 알고 있으니까.
0: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까.
1: 네. 내가 힘들다고 해도 그게 뭐가 힘들어. 나도 해본 건데.
0: 네. 맞습니다.
1: 버텨 버텨 막 이러니까.
0: 그래서 옛말에 아는 X가 더하다라는 얘기가 네,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1: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장점이 더 많으신 걸로 정리를 맞습니다. 하고요. 제가 아까 앞에 살짝 약간 뭘 깔긴 했는데 두 분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연기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무려 뭐 취미로 이렇게 뭐 학원 다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연기 교육을 약 한 2년 반 정도 우와. 제대로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2: 아, 후배네 후배. 네. 후배네요. 아,
0: 전공을 하신 거예요?
1: 대학원 전공을 했고 네. 석사 과정을 이제 우와. 연기과를 나와가지고 네. 아직 수련은 못했는데 네. 지금 휴학 중이고 그래서 두 분 너무너무 뵙고 싶었고 할 얘기도 많고 그리고 이 코너를 제가 진행하게 네. 된 게 왠지 이 주말 DJ 대타를 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0: 아까 그러면 확대 편성 말씀하신 것도 이제 큰 그림 그리시죠.
2: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연기 꿈이 있으니까.
1: 예. 네. 뭐 다른 이제 뭐 시간대라도
0: 목소리가 떨리시는
1: 기회가 있으면 저희 셋이 한번 뭉치는 걸로 예. 예. 그쵸, 필요한 그쵸. 것 같습니다.
2: PD님이 다 새겨 듣고 계실 거예요.
1: 네, 네. 네. 어쨌든 쑥스럽지만 이런 얘기 좀 네. 해드렸고
0: 네, 반갑습니다.
1: 하지만 제가 뭐 공부를 했지 이렇게 뭐 실제로 막 어떤 대학로나 이런 연극 무대에서 활동한 적은 없기 때문에 뭐 연기 실력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0: 끝까지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1: 네, 그럴까요?
0: 네. 네.
2: 그럼요.
1: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네. 교육을 받은 학생이기 때문에
2: 확실한 캐릭터가 하나 있잖아요. 아나운서. 아나운서 캐릭터로 일단 출연을 하시면 되니까.
1: 오, 그러네요. 네, 그렇죠. 아, 또 네. 제작하고 계시니까 네. 혹시나
2: 그렇죠. 네. 아나운서 캐릭터가 필요하면
1: 아나운서 네. 성우 뭐 발표자, 프리젠터 뭐 다 가능합니다. 언제든 불러주시고요.
2: 알겠습니다.
1: 네, 너무 사독이 길었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시곡을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꽤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도 정말 이 시곡 공부 많이 했거든요. 리어왕 네. 대학생들이나 뭐 대학원생
2: 그쵸.
1: 정말 필수 희곡이자 맞습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으로 꼽히는 리어왕 3주차가 되겠고요. 오늘은 어떤 부분을 들려주실 건가요?
2: 바로 점프되나요?
1: 네.
2: 일단 리어왕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고요. 1605년에 집필이 되어서 1608년쯤에 처음 출간됐다고 하고요. 4대 비극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처절한 비극성이 돋보이는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약간 재밌는 걸 제가 하나 찾아왔는데
1: 네.
2: 1605년에 우리 조선에서는 네. 허균의 홍길동전이 집필 중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리어왕에서 우리가 지금 리어왕과 세 딸의 이야기를 조금 보고 있었는데
1: 네.
2: 이 두 줄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글로스터 백작의 두 아들들 얘기예요. 근데 그 두 아들 중에 하나 그 에드먼드가 서자인데
1: 네.
2: 홍길동도 똑같잖아요.
1: 평행이론이네요?
2: 너무 재밌죠.
1: 신기하네요.
2: 같은 연도에 그렇게 그 서양과 동양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리어왕 하면은 떠올리는 게 제가 그 배울 때 이게 굉장히 그 리어왕 캐릭터가 막 여러 가지 변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점잖기도 하다가 미치기도 하다가 하면서 그쵸. 여러 가지 발성이 많이 필요한
2: 맞아요.
1: 역할이어서 그 교수님이 저한테 이 역할을 시킨 적이 있어요. 너는 발성이 좀 트일 필요가 있다. 좀 에너지를 뿜을 필요가 네, 있다 하면서 그 굉장히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죠.
2: 네,
1: 그
2: 바람아 불어라,
1: 바람아 불어라 네. 이거를 굉장히 많이 연습했던.
2: 그걸 이따가 그럼 한번.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1: 아닙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냥 학생이었고 배우는 아닙니다.
2: 원래 학생 때 제일 잘하는.
0: 연기는 기세로.
1: 그런가요?
2: 그렇죠. 그럼요.
1: 일단 접수해야겠고요. 추후에 또 생활 바뀌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네.
1: 줄거리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브리튼의 왕입니다. 리어, 킹 리어는 세 딸을 불러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가장 큰 영토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첫째 딸 고네릴과 둘째 딸 리거는 아첨과 아부를 과장된 찬사를 하면서 영토를 얻어내는데요.
1: 네.
0: 막내 코델리아는 아첨 대신에 딸의 도리로 아버지를 사랑할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리어 왕이 분노를 사요. 코델리아가 국외로 추방이 되고요. 그녀 몫의 영토를 다른 두 딸에게 나누어줍니다. 근데 영토를 받은 두 딸이 마음이 변해요. 그러면서 리어왕이 쫓겨나고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점점점.
1: 점점점. 네. 이제 그 뒷이야기를 오늘 좀 풀어드릴까 하는데요.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리어왕. 오늘 들어볼 첫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2: 네. 리어왕이 세 딸. 그 중에 두 딸에게 제

0: 유산을 물려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받을 거 받은 딸들은
1: 네.
0: 아빠를 돌보기 싫어서
1: 맞아요.
0: 쫓아내게 되는 그런 이제
1: 나쁜 딸.
0: 나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글로스터 백작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서자 에드먼드는 이제 형을 쫓아내요. 그 모함을 해서
1: 네.
0: 쫓아나게 되고 그리고 또 권력도 쥐고 싶어서 이 리어 왕의 딸들을 유혹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 첫째 딸 고네릴 그리고 고네릴의 남편 알바니는 사실 이거 눈치를 채요.
1: 네.
0: 그 자기 아내가
1: 예.
0: 그 에드먼드와 그런 나쁜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도 이제 눈치를 채고 또 아빠를 그렇게 나쁘게 쫓아냈잖아요.
1: 네.
0: 그런 얘기들을 이제 나누면서 일명 부부싸움을 하는 장면입니다.
1: 네. 그러면은 고네릴 첫째 딸 역할을
0: 네.
1: 부형님이 해주시는 네. 거고 남편은 실제 남편이 하시는 건가요?
0: 아니죠. 그럼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1: 아, 예, 그러면은, 새로운 남편.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뉴 남편.
0: 네네.
1: 아, 합법적으로 한번 제가 남편이 네.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0: 네. 대사가 길어가지고.
1: 예.
0: 네.
1: 어쨌든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팁을 주신다면 이 알바니는 어떤 느낌을
0: 알바니는
1: 가지고 해야 될까요?
0: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1: 네.
0: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생각이 있고 정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 네.
0: 아내에게 잘못했다 이런 말을 이제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원래 성격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솔직하게 한번
0: 그렇습니다.
1: 아내에게 직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어 왕 오늘의 첫 번째 장면 바로 들어볼게요. 오, 고네릴. 당신은 거친 바람에 휘몰아쳐 얼굴에 와닿는 먼지만도 못한 사람이요. 당신 성품이 걱정스럽구려. 자기를 낳아준 어버이조차 규탄하는 사람이 자기 분수에 만족할 리 없지. 저를 키워준 줄기로부터 가지인 자기를 도려내는 여자는 반드시 마르고 시들어서 불쏘시개로밖에 쓸 수 없는 죽은 나무가 될 것이고.
0: 그만해두세요. 그따위 어리석인 얘기는 집어치우시라고요.
1: 지혜롭고 선한 가르침도 악인에게는 악으로밖에 들리지 않지. 더러운 것들은 더러운 맛밖에는 몰라.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요? 딸들이 아니라 잔악한 호랑이들이 되어 당신들이 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말이오. 아버지를 그 인자하신 노인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소. 그분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시라 목을 메어 질질 끌려다니던 곰도 길거리에서 만나면 반가워 마구 핥을 정도였건만 이보다 더 야만스럽고 잔악한 행패가 또 어딨소? 당신이 그분을 미치게 했단 말이오. 코널 공작이 그런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단 말이오. 국왕에게서 은혜를 입은 왕족이라는 그 사람이? 하늘이 그강 무도한 이 악행을 눌러 없애기 위해 눈에 보이는 신령을 빨리 내려보내지 않으면 인간들은 서로 치고 죽이는 바다의 괴물처럼 되고 말 것이다.
0: 당신은 헛개비예요. 그 뺨은 얻어맞기 위해 있고 그 머리는 모욕을 당하기 위해서 달고 다니는군요. 이마에 눈이 있어도 명예와 치욕을 분간 못하는 사람이 당신이죠. 악당이 악을 저지르기 전에 벌받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자는 바보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북은 어디 있나요? 프랑스 왕은 평화로운 이 나라의 털장식 투구를 쓰고 군계를 휘날리며 휘몰아 세우고 있는 판에 당신은 성인 군자인 양 가만히 앉아서 저 사람이 어째서 저런 짓을 하고 있느냐고 울먹이고 있을 뿐이에요.
2: 악귀야, 네 꼴을 좀 봐라.
0: 겁쟁이, 바보!
2: 여자로 둔갑하여 악마의 본성을 숨기고 있는 놈아, 수치심이 있다면 네 모습을 드러내지 마라. 너는 악마이긴 해도 여자의 탈을 쓰고 있는 덕분에 다행히 살아난 줄 알아라.
0: 참 대단한 용기시구려.
1: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제가 이런 영광을 누려도 됩니까?
0: 아우, 목소리가 아우. 너무 감미로우셔가지고 화를 못 낼 뻔했어요.
3: 몰랐어요. 네. 에이, 너무 달콤해서.
1: 요 정도 남편이면 이제 싸우다가도
0: 그렇죠. 화가 풀릴 것 같아.
1: 네.
3: 네. 네.
1: 그렇게 화를 달콤하게 낼 수가 있어? 이러면서. 아, 아무튼 너무 호흡을 맞추셔서 감사하고
0: 아, 네.
1: 아,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뭐 후루룩 그냥 대사를
0: 아닙니다.
1: 순식간에 읽어버린 것 같아요.
0: 하나도 안 틀리고 잘하셨네요.
1: 예, 그거 하나 잘했습니다. 이 아나운서 역할은 제대로 했는데
0: 그러니까요.
1: 배우 역할은 네, 잘 네. 못한 것 같습니다만.
0: 아닙니다. 잘하셨어요.
1: 자,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둘이서 지금 부부싸움 중인 거잖아요.
0: 그렇죠. 일단은
1: 네.
0: 아빠를 쫓아내게 됐고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불륜을 저지르기도 했고 이제 네. 뭐 사실은 고네리는 누가 봐도 나쁜 일을 많이 저지른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남편이 사실 자기 편이 돼주지 않고 직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네. 이제 남편한테도 이제 화를 내고 이제 아 너는 진짜 바보 같아 너는 나의 그 야망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네. 바보처럼 굴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 프랑스 왕 얘기가 잠깐

0: 잠깐 나왔는데 그 셋째 코델리어가 프랑스 왕에게 이제 시집을 갔죠. 근데 부탁을 해요. 아빠가 네. 그렇게 언니들한테 쫓겨났으니까 이제 출격을 해서 아빠를 구해줘야 된다 해서 프랑스 왕이 사실 이 여기로 이제 쳐들어오고 있는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빨리 당신도 출격 준비를 해라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 이제 남편은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1: 네. 아무래도 셰익스피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죠. 이 언어가 정말 아름답고 이 싸우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굉장히 고귀하고 우아한 단어들이 오가는 맞습니다. 게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두 분은 자주 싸우시는 편이신가요?
2: 저희는 과거형이죠.
1: 네. 과거형. 아, 요즘은 네. 네. 행복하시고
2: 3년 차쯤 되면
0: 네. 행복하시고
1: 아, 배우들의 싸움이 좀 궁금해가지고 아,
0: 저희가요 네. 그 초반에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아. 근데 이제 둘 다 발성이 너무 크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명동 항복판에서 진짜 제가 소리를 막 질러가지고 네. 반경 진짜 한 200m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본 적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갔어요 그냥. 아. 제가 너무 시끄럽게.
1: 약간 부끄러웠나 보죠.
0: 그쵸. 예, 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너무 교양 없었다.
2: 아, 제가 그런 표현을 했나요?
0: 교양 없이 어떻게 밖에서 소리를 지르냐.
1: 예. 근데 좋은 게 배우들이 싸우면은 누가 쳐다봐도 아 저희 장면 연습 중이에요. 이렇게 하고
0: 그건 좀 아니고 누가 봐도 싸운다.
1: 네네. 자 이제 두 번째 장면 빠르게 한번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 장면은 어떤 상황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제 거의 이제 끝부분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왕도 왔고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또 고네릴도 죽고 리건도 죽고 또 코델리어도 죽게 되는 그런 네. 이제 상황입니다. 아, 이제 결말을 향해서 비극, 셰익스피어 비극에서 사실 주인공들이 다 죽어요.
1: 네. 자, 이 장면은 2부에서 계속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배순탁 작가님이 잠깐 기다려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원하는 대로 확대 편성 살짝 하겠습니다. 네. 배순탁 작가님 감사하고 두 분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해가 지고 나니 바람이 한결 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어제보다 5~6도가량 기온이 떨어지면서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 33도, 광주 34도, 대구가 32도까지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경북 지역에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경북 지역에 5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아직 밀리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서종에서 화도까지 11km 구간 정체고 경부선 서울 방향 옥산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북수원 3, 4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합니다. 최지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네, 오늘도 당신 편 김민호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희곡이 들린다 일요일 코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제가 지금 좀 뜻도 없이 연기를 펼치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 장면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어떤 역할을 저희가 맡게 될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제가 계속해서 킹 리어를 읽도록 와우, 와우. 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2: 네, 제가 거죠? 부대장과 에드거 역할입니다. 네.
0: 그리고 제가 아까 첫 번째 장면에 했던 알바니 그리고 아주 충직한 신하죠. 켄트 역할 이렇게 1인 2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정말 그 진억님의 리억왕 기대가 됩니다. 아, 자 바로 두 번째 장면 시작할게요.
3: 너희들아! 모두가 살인자요 반역자다. 천벌을 받아라. 나는 이해를 구해줄 수 있었는데 이젠 영원히 죽어버렸어. 코델리아, 코델리아, 잠시 기다려다오.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네 목소리는 부드럽고 온화하고 나직했지. 너를 교살한 노예놈은 내가 죽여버렸다.
4: 말씀대로입니다, 흥자카카. 왕께서 그놈을 죽이셨습니다.
3: 내가 죽였지. 한때는 기가 막히게 잘 되는 언월도를 휘두르며 다치는 대로 놈들을 몰아낸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나이를 먹고 고생을 해서 이 모양 이꼴로 힘이 빠졌어. 자네는 누군가? 내 눈이 아주 나빠졌어. 곧 알아보게 되겠지만 말이야.
5: 운명의 여신이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한 두 인간이 있다고 자랑한다면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미움받았던 자입니다.
3: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자네는 켄트 아닌가?
5: 그렇습니다. 국왕 폐하의 신하 켄트입니다. 폐하의 하인 카이어스는 어디 있습니까?
3: 그 녀석 퍽 좋은 놈이었지. 내가 단언하니만 그 녀석은 칼솜씨도 좋고 민첩했다. 그는 죽어 썩어버렸다네.
5: 아닙니다 폐하. 제가 바로 그 카이어스입니다.
3: 그러냐? 곧 알게 되겠지.
5: 폐하의 운명이 바뀌어 불운하게 되신 이후로 줄곧 폐하의 슬픈 발자취를 따라다녔습니다.
3: 이렇게 와주어 정말 반갑구나.
5: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음산하고 암담하고 무섭기만 합니다. 폐하의 큰 따님 두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절망적인 최후였습니다.
3: 그랬을 테지.
5: 폐하께서는 스스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계시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름을 대도 소용없을 것이오.
4: 헤드번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폐하.
5: 그런 건 여기서 사소한 일에 불과하네. 두 분 경과 귀공은 우리들 편이니 나의 의도를 알아주시오. 이 엄청난 폐하의 불행에 대하여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할지 충분히 생각해봅시다. 나는 이 노왕께 살아계신 동안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드릴 생각이오. 두 분에게는 자기와 영토뿐만 아니라 이번 공로를 참작하여 여러 가지 특전을 수여할 작정이오. 우리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공로에 대해서 상을 받을 것이며 적들은 저지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이오. 보십시오. 보십시오.
3: 불쌍한 내 딸을 죽이다니. 이제는 생명이 없구나. 없어. 없어. 개나 말이나 쥐 같은 것도 생명이 있는데 너는 어째서 입김조차 없느냐? 너는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결코, 결코, 결코. 부탁이다. 이 단추를 빼다오. 고맙다. 이게 보이느냐? 코델리아를 보라. 딸의 입술을. 저걸 봐. 저걸 보라고.
4: 폐하께서 기절하셨다. 폐하! 폐하!
5: 가슴이 터질 것 같구나. 가슴아, 차라리 터져버려라.
4: 폐하, 정신 차리십시오.
5: 폐하의 영혼을 괴롭히지 마시오. 폐하를 가시도록 내버려 둡시다. 쓰라린 이 세상의 형태를 위해 오래도록 지체시키는 자를 폐하께서는 오히려 미워하실 겁니다.
4: 폐하께서 정말로 돌아가셨습니다.
5: 두 분의 유해를 운구해 나가시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전 국민이 그분을 애도하는 일이오. 나의 두 벗은 이 땅을 통치하고 난국을 수습해주기 바라오. 이 비통한 시대의 가혹한 슬픔에 우리들은 복종해야만 하오. 마땅히 해야 할 말은 삼가고 우리가 느끼는 것만을 말하기로 합시다. 가장 나이 많으신 분께서 가장 큰 괴로움을 겪으셨소. 우리 같은 젊은이들은 그토록 많은 고난은 견딜 수도 없거니와 그토록 오래 살지도 못할 것이에다.
6: 와우.
0: 와우, 와우, 와우. 와우.
2: 어떻게 젠디가 긴장해야 되나요?
0: 아유,

0: 또 젠디는 또 셋째 딸 역할 참 잘하시더라고요.
1: 젠디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0: 각자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니까. 저는 셋째 딸 역할을 못해요.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역시나 리억왕.
1: 리억왕.
0: 시작하자마자 아주 그 엄청난 발성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셨는데요.
2: 정말 마이크를 하나 쓰고 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0: 그러니까요. 침이 많이 친 것 같아요.
2: 예. 그러니까요.
1: 좀 예.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이 마지막 거의 장면에 가까운 결말의 장면인데 어떠셨나요? 정말 그 혼신의 열연을 펼치셨는데요, 두 분.
1: 아닙니다. 부끄럽고요. 아, 근데 약간의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네네. 싶은 것이 이게 라디오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무대에서 발성해서 발산하여야 맛을 볼 수 있는 연기를 조금은 정제시키고 조금은 이 마이크에 조금 넘겨서 들려드리려고 하니까 사실은 조금 네. 아쉬운 감이 조금 있다.
0: 맞아요.
1: 100%를 못 보여드렸다. 그래서 어떤 정수를 느끼시려면 꼭 한번 읽어보셔라. 혹은 무대에서 공연이 하면 가서 꼭 한번 보셔라.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맞습니다. 두 분께서 좀 무대에 올려주시면 안 됩니까?
1: 열심히 돈을 벌어보겠습니다.
0: 아, 이게 워낙 스케일이 크고
2: 네, 그렇죠. 제작비가 20명이 나오니까 네. 네,
0: 사실은... 저도 있으니까요. 저 뭐 이렇게 돈 안 주셔도 되니까
1: 김민호 아나운서는 예, 프리하게 예, 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살짝 더 살펴볼게요. 이게 거의 파국에 가까운 내용인데요. 리어 왕이 아꼈던 셋째 딸 코델리아는 죽었고 리어 왕도 숨을 거두고 맙니다. 요 장면 처음 이게 겪으셨을 때 충격도 기억이 지금도 나실 것 같은데요. 작품 어떻게 마지막 결말을 좀 평가하시나요?
2: 다 어렸을 때.
0: 네.
2: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입시 준비를 했으니까 이게 필독서잖아요.
0: 네.
2: 이게 필독서로 사실은 왜 뽑혔는지 이제 들어보시면 일단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고
0: 네.
2: 배역들도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는데 굉장히 전형적인 인물들이 좀 많거든요. 켄트는 굉장히 바르고 착한 사람, 악역은 악역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정형화된 인물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년생들이 좀 연기에 도전하기에도 좀 좋은 작품인 것 같고 또 인간사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뭐 인간의 뭐 욕망이나 뭐 권력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0: 맞아요.
2: 이야기들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재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리어도 그렇고 글로스터 백작도 그렇고 본인들이 그 올바른 상태였을 때는 올바르게 생각을 못하죠.
0: 네.
2: 뭐 리어 같은 경우도 사실 약간 반쯤 정신이 나갔을 때 그때서야 이제 옆에서 얘기해주는 말들을 듣고 자신의 이제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됐고 글로스터 백작도 눈이 다 뽑힌 다음에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정말 아둔하게 살아가다가 정말 되돌릴 수 없을 때 뭔가 진실을 깨닫게 되는
0: 맞아요.
2: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을 읽는 거잖아요.
0: 네.
2: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교과서 같은 말을 했는데 뭔가 라떼는 말이야 이것처럼 아무튼 그래서 조금 고전들을 읽고 들으시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맞아요. 그 고전의 매력이잖아요.
2: 네.
0: 시대에는
2: 맞습니다.
0: 달라도 인간 이라는 존재는 늘 욕망과 욕심과 여러 가지 자아성찰 뭐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고전을 통해서 많이 많이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큰 따님 두 분이 돌아가셨다고 아까 대사에서
2: 네, 네, 네.
0: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어쩌다가 돌아가셨는지
2: 그 둘째 예. 동생은 사실 첫째 언니가 독살을 해요.
0: 네.
2: 그렇게 해서 죽게 되고 이제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칼에 찔려서 죽게 되고 또 이제 코델리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제 전쟁 중에 죽은 걸로 예상할 수 있는 장면들로 그려집니다.
0: 네. 정말 비극이네요.
2: 네.
0: 네. 우리 리억 왕 연기해 주신 네. 진억 님은 리억 왕 연기 이제 3주 정도 네. 쭉 하셨는데
1: 네.
0: 어떠셨나요?
1: 사실은 되게 노역을 하는 데에 따른 부담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0: 네.
1: 소리를 조금 이렇게 꾸며내야 하거나 호흡을 꾸며내야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이제 거부감이 좀 있었어 가지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
0: 네.
1: 언제나처럼 마무리를 좀 하자면 고전을 통해서 우리는 좀 배우잖아요. 늘 선택을 잘못해서 엄청난 여파를 겪는 인물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 하시는 것을 잘 부탁드리고요.
0: 예.
1: 8시에 다른 채널로 돌리지 않는 선택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정말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1: 네. 8시엔 오당제.
0: 오.
1: 네.
0: 뭔가 다른

0: 욕심이 조금 더 있으신 것 같아요. 주말 말고 평일도 한번 게스트로 나가고 싶어 하는
1: 선택은 PD의 몫이고.
0: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선택을 잘 하시길 네.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자 오늘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정말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는 리어 왕 3주에 걸쳐서 결말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대작을 이 라디오라는 한계에서 들려드리는 게 조금은 무리가 있었지만서도 두 분의 열연을 통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이 고전의 매력과 리어왕의 내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런 고전 같은 거 많이 좀 들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고전을 정말 좋아해서.
2: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읽을 대본도 그러니까 희곡도 고전이고요. 네. 이건 이제 16세기, 오. 이제 17세기 이때였는데 이제 19세기로 가볼 네. 생각입니다. 오. 네. 그래서 궁금하시면 네. 네, 8시 5분 오당제.
0: 부부 홍보단이신 건가요?
1: 8시엔 오당제.
0: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랑 처음이자 언제 또 만나 될지 모르는 네. 시간을 네. 함께 했습니다.
2: 너무 재밌었어요.
0: 아유, 두 분 네. 정말 제가 팬이기도 하고 아유. 또 정말 뵙고 싶었던 두 분이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두 분은 저와 함께해서 어땠는지 자꾸 궁금하네요.
2: 예. 일단은 네. 목소리가 굉장히 감미로워서 네, 저도 모르게 자꾸만 이제 딸려 들어가게 돼서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못 낼 뻔했어요.
0: 그러니까요. 네. 싸웠어야 되는데 네. 못 싸웠고
1: 네. 원래 이제 안방마님 우리 젠디의 예. 어떤 나긋나긋한 톤도 너무 좋지만 맞아요. 너무 좋고요. 그게 더 좋고요.
0: 그게 더 좋다고 이제 헤어질 김민호, 때 되니까 갑자기 네,
1: 그렇죠.
0: 갑자기 또 마음이
1: 우리 김민호 아나운서의 이렇게 훅 들어오는 어떤 에너지 덕분에 저희가 네. 그걸 깔고 위에서 붕 떠서 오. 즐겁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0: 정말 이 배우가 연기만 잘한다고 배우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생각이 깊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말을 잘 정제해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배우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은 정말 그러한 측면에서 참된 배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2: 감사합니다. 예,
0: 혹시 두 분 뭐 공연하시거나 연출도 하시고 하시니까 네. 뭔가 뵈러 갈 기회가 있을 때 불러주시고 네, 우리 네. 청취자분들에게도 뭐 초대권 좀 풀어주시고 하시면 이거 또 우리 청취자분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싶습니다.
2: 네, 열심히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다시 만날 그날 기다리면서 양진옥, 허부영 배우님과 함께한 희곡이 들린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아나 로스가 부른 Endless Love 함께하시면서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아나 로스가 부른 Endless Love. 아, 끝이 없는 사랑. 정말 두 분 너무 끝이 없게 보내드리기 싫었는데 잘 보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8154님 안녕하세요. 여름휴가 마지막 날 중학교 2학년 사춘기 딸과 워터파크에 다녀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사춘기라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아침에는 세상 다정하게 엄마 손도 잡아주다가 점심에는 말 한마디에 아 엄마 하면서 술술거리고 또 잠시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면서 사진도 같이 찍어줍니다. 정말 하루에도 10번은 기분이 바뀌는 것 같아요. 가끔은 서운하긴 하지만 언젠가는 엄마랑 놀러가기 싫어 하는 날도 오겠죠? 그래서 오늘의 투덜거림도 웃음도 짜증도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엄마는 네가 하루에 10번 변해도 괜찮아. 그만큼 10번 더 사랑할 테니까 김주아 사랑해. 전국의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은 악뮤의 시간과 낙엽 부탁드립니다. 정말 길게 이렇게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아, 사춘기 시절 저도 뭐 겪어봤고 안 겪어보신 분이 없는 시절이죠. 근데 마지막에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너무 마음이 좀 따뜻해지네요. 10번 더 사랑할 테니까 10번 변해도 괜찮아. 와, 이런 부모님이면은 10번 더 사랑받으시고 그 사랑받은 만큼 100번 더 부모님께 사랑 돌려주시길 우리 사춘기 따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두 분의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성장 과정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신청해 주신 노래 시간과 낙엽 듣고 오시죠.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0: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오피스.
2: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3: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2: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3: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5: 건강해.
4: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6, 1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오늘도 당신 편 김민호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더 만나보겠습니다. 9397님. 고유가 지원금으로 탕수육 대짜를 시켜서 가족들과 나눠 먹었어요. 맛있고 행복한 하루였어요.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신청합니다. 야, 이게 행복이죠. 뭐 어떤 거창한 이벤트보다 그냥 그 하루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거 먹는 행복보다 더 좋은 행복이 있겠습니까? 저도 정말 뭔가 고생하거나 위로받고 싶을 때 전 탕짜면을 시켜 먹습니다. 예, 탕수육 반, 짜장면 반. 저를 위한 온전한 선물이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거 먹을 때. 예, 정말 공감이 됩니다. 신청해 주신 노래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3부에서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더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본격적인 여름 더위와 함께 불청객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습기인데요. 눅눅한 실내 환경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곰팡이 유발로 호흡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주기적인 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낮 시간대에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실내 습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옷장이나 신발장에는 신문지를 뭉쳐서 넣어두거나 다 쓴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넣어두면 천연 제습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샤워 후엔 욕실 문을 바로 닫지 말고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문을 열어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도 곰팡이 방지의 핵심이겠네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대 5만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배치됐다며 한국으로부터 방공망 지원을 받기 위해 우리 외교당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자신의 SNS에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며 우리가 부족한 방공체계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드론 거래를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국의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메일유업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경기도 평택시 진이면에 있는 메일유업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한 명은 숨졌고 다른 한 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높이 3.4m, 지름 1.9m 크기의 연유 저장 탱고 안에서 탱크 안에서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들이 탱크 내부를 청소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보고

0: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청년의 경력을 폭넓게 인정해 첫 구직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청년 일자리 진로 전문가 8명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간으로 초청해 열린 브런치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문제는 주거와 함께 청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조만간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 경험과 경력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출국 금지 연장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전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 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는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7번 응하지 않았다며 다시 해외로 출국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란 전쟁으로 무기 재고가 급감하자 자국 방산업계의 무기 생산을 늘리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은 최근 주요 방산기업에 보낸 서한에서 핵심 전력의 생산 확대 계획을 3주 내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수년이 걸리는 개발 주기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동해안에는 아침까지 최대 4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반면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극한 폭염은 다소 누그러졌지만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진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25도, 낮은 33도로 예상됩니다. 김성호였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하루에 100원씩 한 달에 3,000원.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푼돈처럼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시간이 더해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최근 국내 일부 소방관들이 소액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해서 매일 119원을 모금하는 건데요. 비록 소액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큰 돈이 됩니다. 인천 본부의 경우 7년 동안 16억 원을 모아서 피해 주민의 회복을 도왔죠. 작은 물방울이 떨어져 바위를 뚫는다는 말.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스페셜 DJ 월요일 코너지기 젠디의 후배 아나운서 김민호고요. 옥수 사진관의 푸른 날 7922님의 신청곡 들으시면서 3부 시작했습니다. 7922님 오당제는 거의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옥수 사진관의 푸른 날이라는 노래도 참 좋아요. 기회 될 때 틀어주세요 라고. 와, 거의 매일매일 듣고 계신다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디오는 참 신기한 게 이 매일 그 같은 시간에 같은 목소리 듣는 거 자체가 진짜 친구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이게 청취자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DJ들도 굉장히 익숙한 이름, 익숙한 번호들이 매번 방송할 때마다 오시면 너무나 반갑고 진짜 친한 친구같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없어도 젠디보로 거의 매일매일 항상 와주시길 바라면서. 아, 그리고 노래도 너무 좋네요. 자,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2: 우와,
1: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365님의 신청곡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듣고 오셨습니다. 7582님 직업군인인 남편을 따라 제주도에 온 지도 어느덧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처음에는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생활 속 불편함을 잊게 해줄 만큼 매력적이어서 이제는 제주도 생활에 흠뻑 빠져 지내고 있답니다. 아 이게 익숙하지 않은 동네에 가면은 처음에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느새 그 동네가 내 동네가 되는 기분이 나더라고요. 저희 집도 굉장히 언덕배기에 있어요. 그 집이. 그래서 처음에 너무 이게 와 괜히 집 여기 골랐다. 다리 너무 아프다. 이거 언제 맨날 올라가냐 했는데 어느새 제 동네가 자랑스러워지고 우리 동네만큼 이렇게 운동 잘 되는 동네는 어딨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익숙해지고 또 편안해집니다. 특히나 제주도면은 뭐 예, 뭐 불편해도 그 어떤 풍경과 그 느낌이 너무나 행복하지 않을까 싶네요. 직업군인이시면 또 곧 이제 다른 또 근무지로 옮기실 수도 있으니까 계시는 동안 충분히 즐겨주시길 바라겠고요. 1803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문경에 살고 있는 70세 사과농부 이종하입니다.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올해 11월에 칠순을 맞아 부산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요. 저는 11월에 사과를 수확해야 돼서 같이 여행을 못 가요.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야 사과

사과를 11월에 수확을 하는군요. 아, 굉장히 아쉽겠지만 사과를 그 정성껏 키우는 어떤 시간이 누군가에겐 또 굉장히 맛있는 추억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못 가시니까 사과라도 저기 여행 가시는 분들에게 좀 보내주시고. 아, 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 동창분들 마지막 밤을 우리 종환님 댁 근처나 댁에 놀러 오셔가지고 약간 농활 느낌으로 하룻밤 이렇게 사과 먹으면서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더 뭔가 추억이 될 것 같은데. 분명 다음 여행은 다 같이 시기 잘 잡아서 가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2349님의 신청곡입니다. 휘성의 I am missing you 그리고 0570님의 신청곡 자우림의 25, 21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시죠.

7349님의 신청곡 I am missing you 휘성 노래, 그리고 0570님의 신청곡 자우림의 25, 21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더 만나볼게요. 방수영님, 아련한 첫사랑이 기억나는 무한궤도의 여름 이야기 신청해요 라고 이 날씨에 딱 어울리는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첫사랑, 아, 저도 언제인지 참 정말 오래된 기억인데, 첫사랑 하면은 뭐 그 사람도 너무 생각이 나긴 하지만요, 그 시절이 전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순수했던 때잖아요. 아, 부끄러움도 무엇인지 알고, 또 민망함, 또 설렘, 이런 것들을 거의 처음 느껴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느낄 수는 있지만 또 그만큼의 어떤 느낌은 아니어서 아쉬운 이 첫사랑의 기억 덕분에 저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봤고요. 방수현님의 신청곡 무한궤도의 여름 이야기 듣고 벤순탁 작가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4부에서 뻔한 노래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극심한 더위는 한풀 꺾였습니다. 특히 비가 내린 동해안 지역은 25도 안팎의 기온을 보였는데요. 서쪽 지역으로는 여전히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내일은 서울이 33도, 광주 34도, 대구가 32도까지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고속도로는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짧은 정체에 남아있습니다.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서종에서 파도까지 6km 구간에서 정체고 천안논산 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 나들목에서 밀립니다. 광주 대구선 대구 방향, 순천 구간은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낯설지 않아서 더 편안한 음악들, 익숙해서 오히려 미소 짓게 되는 멜로디들, 세상 어디서나 한 번쯤은 들어본 세상의 모든 뻔한 노래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뻔한 노래.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얼른 모셔보겠습니다. 오늘도 뻔한 듯 뻔하지 않은 노래들을 소개해 주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의 배순탁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0: 네, 안녕하십니까, 배순탁입니다.
1: 네, 저희가 뭐 복도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는 여러 번 했지만 예. 오랜만 또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뵙게 됐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1: 네, 원래 이 코너가 한 시간 전에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희곡이 들린다 코너에서 두 배우님과 열연을 펼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0: 이제 그러면은 뭐 배우 쪽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1: 아, 그건 아니고요. 그냥 코너의 한 축으로서 그냥 한 거고.
0: 사실 뭐, 예. 물론 배우는 어떤 외모가 반드시 잘생겨야 되는 건 아니지만
1: 그렇죠.
0: 보통 우리가 배우 하면은 잘생겼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잖아요.
1: 네네. 네.
0: 아, 뭐 충분하시죠.
1: 오! 네. 아, 이 말씀을 해주시려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참 이렇게 시간도 기다려주시고 칭찬까지 해주시는 우리 작가님 최고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런 문자가 하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7785님께서 작가님 이 시간에 가끔 흥얼거려주시는 것만 들어도 굉장히 잘 부르시는데 학창시절 노래방 자주 가셨죠? 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코너에서 노래를 자주 불러주시나 봐요?
0: 이제 그 뭐 결정적인 어떤 부분 같은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노래로 하는데 학창 시절에 저희 때 다 노래방 자주 갔죠. 특히 시험 끝나고
1: 네네
0: 시험 끝나고 노래방 가고 롯데 땡땡에서 뭐 새우버거 먹고 뭐 그런 거 아닌가?
1: 예. 예. 어쨌든 그 예. 노래 실력을 부정하진 않으시네요.
0: 아, 그러니까 음치는 아니다.
1: 와,
0: 음치는 아니다. 박치도 네. 아니다. 왜냐면 저 드럼도 오래 쳤기 때문에 예, 드럼을 뭐 한 5년 정도
1: 와우.
0: 쳤고 기타는 뭐 어릴 때부터 쳤었고
1: 오.
0: 예, 하기 때문에 음치 박치는 아니다 정도.
1: 야.
0: 그래서 하지만 그렇다고 완곡을 듣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예, 이렇게 짧게 아하. 치고 빠지기.
1: 야, 네. 전략이었군요.
0: 네.
1: 오늘도 잠깐 이렇게 또 한 소절씩 불러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기대에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뻔한 노래 어떤 노래 선곡해 오셨을지 궁금한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합니까?
0: 제목부터 뜨거운 뻔한 노래입니다.
1: 뜨거울 뻔한 노래 아니고요.
0: 뜨거운 뻔한 노래. 제목만 들어도 뜨거워.
1: 예.
0: 네. 이게 왜냐하면 왜 골라왔는지 아시겠죠?
1: 예예. 예. 여름이고 폭염이고 또 너무 더우니까 요즘.
0: 아니 저는 작년 여름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1: 예.
0: 그거보다 더한 것이 올 줄은 사실 몰랐어요.
1: 네.
0: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체감상 느낌은.
1: 그니까요.
0: 저는 기본적으로는 여름보다는 겨울을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1: 그러세요?
0: 예.
1: 더위를 많이 타셔서 그런가요?
0: 더위를 많이 타기도 하고 그 꿉꿉한 그게.
1: 예.
0: 예. 어떠세요?
1: 저는 굳이 따지자면 여름이긴 한데
0: 그게 이입니까 아입니까?
1: 아입니다.
0: 아이면 보통 그러면 안 되는데
1: 근데 제가 뭘 껴입는 걸 일단 좀 불편해하고 뭔가 여름 날씨가 약간 휴가인 기분이 들어가지고
0: 네네네 네,
1: 기분은 좀 그렇습니다.
0: 아 뭔가 네.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여름만의 어떤 활기,
1: 네.
0: 생기, 싱그러움
1: 맞아요.
0: 네, 이런 것들이 있긴 있죠.
1: 있긴 있는데 요즘 네. 같은 여름은 그걸 네. 느끼기 전에 네. 너무 땀이 많이 나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힘들긴 합니다만
0: 가끔씩 저도 이제 여름에 이제 밖에서 녹화했을 때 너무 힘들고 한데
1: 네.
0: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목부터 뜨겁기 그지없는 그런 노래들 가져와 봤습니다.
1: 기대가 됩니다.
0: 네.
1: 뻔한 노래인 만큼 여름에 저희가 많이 좀 감상했을 그런 노래일 것도 같고
0: 예.
1: 첫 번째 곡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예, 첫 번째 곡은요. 이것도 뭐 바로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1: 와우 하 뜨거 아, 요 정도 보여주시는 거군요.
0: 네, 요거예요.
1: 요거는 그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짤막한 수준인데
0: 예,
1: 주로 랩을 위주로 부르시는 거 아니죠?
0: 아니요. 멜로디도 갑니다.
1: 네,
0: 멜로디도 가는데
1: 아, 요 노래 유명하죠.
0: 네, 2003년에 발표됐던
1: 네.
0: 원타임의 하 뜨거 예, 라는 곡인데요.
1: 진짜
0: 네, 정규 4집이었고 네. 작사 작곡 편곡은 당연히 테디 테디가
1: 네,
0: 지금 뭐 가장 잘 나가는 제작자 이자 프로듀서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네.
0: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말 이 중독성 강한
1: 맞아요.
0: 예, 훅. 그러니까 전체 나머지 가사는 아무리 몰라도 예, 이 핫뜨거라는 구절만큼은 거의 아주 어르신 아니면은 아주 어린애 빼고 다 알았던.
1: 맞아요.
0: 예, 그럴 정도로 전국을 강타했던 직관적인 후렴구가 아주 매력적인 곡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뭐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좀 힙합 패션 이런 것들 약간 좀 트레이닝복 입고 나왔고 흰색이었고 이런 것들이 좀 기억이
1: 맞아요.
0: 나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화제였었고요. 정말 한국 힙합이 1990년대 후반부터 뭐 드렁큰 타이거라든지 이런 위대한 래퍼들을 시작으로 조금씩 틀을 잡아가기 시작했는데 네. 2000년대에 이 원타임이라는 그룹이 등장해서 그런 틀을 더욱더 단단하게 다져놨다. 아.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쇼미더 땡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고 힙합 스타

0: 가들이 나오는데 한국 힙합의 역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힙합 뮤지션들, 래퍼들이 정말 많이 영향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룹 중에 하나가 이 원타임이고,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노래가 바로 이 핫뜨거가 아닐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정말 뮤직비디오도 저는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0: 아, 역시. 네. 네. 아, 저보다 이제 동생.
1: 동생일 거예요.
0: 예, 예, 예, 예.
1: 거의 동년배 같이 이게 느껴지시겠지만
0: 저보다 당연히 동생인 걸 알고, 제 77이거든요.
1: 네, 예. 11살만 제가
0: 예,
1: 어립니다.
0: 예, 예. 아이고, 그 당연히 그러니까 88년생이시니까 네. 가장 그 뭐랄까 감수성이 예민할 때 맞아요. 나왔던 노래가 이 곡인 거죠.
1: 맞아요. 완전 학창 시절에 예. 정말 그 더운 여름에 공부하면서 예. 더위를 날려버렸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0: 예.
1: 자, 원타임의 핫뜨거 뭐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오랜만에 한번 신나게 듣고 오시겠습니다. 땡.

0: 네, 원타임의 핫뜨거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아, 뭐 지금 들어도 너무나 트렌디하고 요즘 나온 곡 같아요.
1: 아, 그 전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죠.
0: 예. 네,
1: 이런 곡들이 진짜 명곡이죠.
0: 그러니까요. 네. 하, 정말 뛰고 있는 내 심장이라는 그 가사가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1: 아, 좀 뛰십니까?
0: 아, 너무 뛰었어요.
1: 아, 네. 아니 그 평소에도 좀 뛰십니까? 운동?
0: 운동, 아, 뛰죠. 러닝하죠.
1: 근데 네. 요즘 가슴 마시는 러닝은
0: 아, 제가 진짜

0: 러닝을 좋아하지만서도 네, 네. 제가 일주일 전에 뛰어봤는데 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1: 아, 이럴 땐 저, 그, 조심하십시오.
0: 그러니까요. 네, 네. 건강을 위해서라도 네.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
1: 건강을 위해서 러닝하다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0: 맞습니다. 네. 헬스장 가셔서 시원한 데서 뛰고 싶으신 분들은 뛰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목부터 뜨거운 노래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어떤 노래가 저희를 또 시원하게 해줄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좀 뜨겁다가 또 시원한 것도 찾게 되는 어떤 여름에는 또 냉면 이런 것들이 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곡이 생각났습니다. 영국 출신의 2인조 일렉트로닉 듀오인데요. Hot and Cold라는 노래예요.
0: 예.
1: 네, 이 곡은 아마 제목만 들으면 낯설실 분들이 있는데 낯설게 느끼실 분들이 있을 건데 광고 음악으로 쓰여가지고요. 아. 어디선가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0: 네네.
1: 그리고 이 곡이 수록된 앨범으로 그래미에서 일렉트로닉 부문을 수상했을 정도로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 2003년에 예, 발표된 곡입니다.
0: 네.
1: 이게 이거는 좀 힘든데. 빰 빠밤 빠바밤.
0: 와!
1: 빰 빠밤 빠바밤 하는 노래.
0: 아, 알 것 같아요. 예. CF에서 무조건 들었어요.
1: 예, 그거예요.
0: 아.
1: 예, 그겁니다. 그거.
0: 딱 여름에 어울리는 바로 그런 애네요.
1: 예, 굉장히 좀 약간 좀 상큼한 느낌의
0: 네.
1: 예, 그런 전자음이 예, 돋보이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저는 또 이 곡을 좋아하는 게 제가 이제 게임 좋아하는데
0: 네.
1: 그 제가 스포츠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일단 축구고요.
0: 네.
1: 그다음에 NBA 많이 보거든요.
0: 네.
1: 그리고 NBA 그 게임도 있어요.
0: 오.
1: 그거에 이제 그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노래 많이 나오거든요.
0: 네. 네,
1: 저작권 해결해가지고 노래 많이 쓰는데 그 게임에도 이 곡이 흘러나와가지고 예전에 아주 반가웠던.
0: 네.
1: 그런데 여러분 광고에서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0: 네.
1: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뻔한 노래입니다.
0: 네. 아, 정말 뜨거우면서도 시원하게 만들어줄 네. 그런 노래인데요. 이 베이스먼트 잭스라고 읽어야 되나요?
1: 네, 베이스먼트 잭스입니다.
0: 네, 네. Hot and Cold. CF송으로 유명한 바로 그 노래. 멜로디만 들으면 어깨가 들썩들썩해지는 그 뻔한 노래 한번 듣고 오시죠.

0: 베이스먼트 잭스의 Hot and Cold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이 노래 앞부분 시작하는데 우리 작가님이 멜로디를 다시 한번 하신 줄 알았어요. 아, 너무나 정확한 음이 네. 그대로 들려가지고.
1: 아 참 이런 과자.
0: 아 역시나 익숙한 멜로디. 네. 아마 들으셨던 분들 모두 다 박수를 탁 치면서 아 이 노래였구나 하셨을 네. 것 같아요. 네. 아 너무나 그 약간 축제 분위기도 나고 드라이브 할 때도 좋고.
1: 아 드라이브 할 때 좋아.
0: 수영장에서 듣기도 좋은 것 같고. 네, 네, 네. 아 정말 여러 가지로 여름에 딱 맞는 노래였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곡 소개해줄 차례신데요. 네. 어떤 노래인가요?
1: 마지막 곡은요. 너무나 유명한 곡.
0: 네.
1: 도나 서머의 Hot Stuff.
0: 아, 저는 이 노래 알죠.
1: 예. 따다다다다단 따다다다단 따다다 이렇게 시작되는. 예.
0: 근데 팝송은 주로 멜로디 위주로 부르시는. 아까 원타임 노래는 분명히 예. 그 가사를 읊어 주셨는데 그만큼 멜로디가 유명한 노래이기 네. 때문에.
1: 1979년에 발표가 된 곡이고요.
0: 네.
1: 그 79년 하면은 이제 팝 역사적으로 디스코의 시대입니다. 디스코를 대표하는. 그런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예.
1: 디스코 시절을 말 그대로 재패했죠. 그래미에서 상도 타고요. 이 곡을 이제 작곡하고 프로듀스한 분이 중요한데 바로 조르지오 모로도라는 분입니다. 조르지오 모로도.
0: 조르지오 모로도.
1: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 프로듀서고요. 조르지오 모로도가 작곡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곡이 있습니다.
0: 예.
1: 모를 수가 없습니다.
0: 어떤 노래죠?
1: 모르면은 진짜 어린 대한민국 국민일 거예요. 진짜 어린 대한민국 국민. 바로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그거 받는 분입니다.
0: 아,
1: 네, 코리아나가 불렀잖아요.
0: 네네.
1: 조르지오 모로도가 작곡해서 준 곡입니다.
0: 와우 몰랐어요. 네, 아 그래, 우리나라에 준 거예요 이게? 네. 외국에 있는 곡이 아니라
1: 의뢰를 받아서 작곡을 해서 만든 곡이 핸드 인 핸드.
0: 대박 대박.
1: 어렸을 때 그 88년 그 서울올림픽 그 테이프 보면은 손에 손잡고도 있었고 핸드 인 핸드 영어 버전도 있었거든요. 예, 그 두 가지 다 이제 코리아나가 불렀고 작곡은 조르지오 모로도가 했죠. 그래서 뭐 79년에 이제 디스코의 정점을 찍게 된 노래가 바로 이 곡이고요.
0: 네.
1: 앨범으로는 아마 어디선가 아나운서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네.
1: 바로 Saturday Night Fever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토요일 밤의 열기.
0: 네.
1: 예, 그런 영화들이 이제 나오고 하면서 디스코의 시대가 정점을 찍고 80년대 이제 서서히 저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디스코는요 지금도 인기입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위켄드 있잖아요.
0: 예.
1: 위켄드.
0: 아,
1: 워낙 유명하죠.
0: 다다다다다다. 이것도 약간 예, 디스코
1: 블라인딩 라이츠.
0: 리듬인가요?
1: 네,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디스코 리듬에 바탕을 둔 곡이고요.
0: 네.
1: 다프트 펑크 아시죠?
0: 네네.
1: Get Lucky 같은 곡.
0: 네.
1: 그것 완전 디스코죠. 네, 그래서 디스코야말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대중음악 장르의 하나고 그 모든 절정을 축약하고 있는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곡이다.
0: 야,
1: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디스코 리듬이 워낙 신나기 때문에
1: 네네.
0: 이 더운 여름에 또 열기 식히기에 정말 좋은 리듬이잖아요.
1: 네, 신나고 춤추기 쉽고 왜냐하면 단순한 8비트의 반복이거든요, 사실.
0: 예,
1: 네, 그게 복잡하지 않아요 리듬이.
0: 좋습니다. 네. 자, 도나 서머의 Hot Stuff는 이따 끝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우 시간이 벌써 다 끝났습니다.
1: 네.
0: 아, 작가님 이 세 곡의 소개가 이렇게 빨리 지나갈지 몰랐네요.
1: 아, 언제 다시 뵙겠습니다.
0: 네, 여름에. 작가님이 추천해준 노래 세 곡으로 돌리면서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1: 네.
0: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행복한데?
1: 문서재 단계,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브랜드?
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브랜드에서 해야겠다.
0: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오늘도 당신 편 김민호입니다. 마칠 시간인데요. 0992님 모두 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습니다. 아쉬웠던 순간들은 오늘 밤 고요함 속에 툭 털어내보세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평온한 밤 보내세요라고 제가 해야 할 말을 대신 아주 잘 남겨주셨습니다. 벌써 제가 오늘도 당신 편 스페셜 DJ를 맡은 3일이 지나갔습니다. 밤 라디오는 제가 처음이에요. 뭐 코너만 이렇게 월요일마다 인사를 드렸지만 통으로 제가 책임진 건 처음이고 아침 라디오만 익숙해가지고 이 텐션을 어디까지 제가 에너지 있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많았는데 그냥 제 방식대로 3일 동안 해봤는데 여러분 혹시나 귀가 아프셨다면 죄송스럽고요. 오랜만에 신나셨다면 그것 또한 좋고요. 근데 제가 이게 아나운서 뭐 준비하고 활동하면서 이 밤 라디오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뭐 성시경 씨의 그 아주 나긋나긋한 그런 목소리도 한번 흉내내보고 싶었고 그런데 이게 뭐 두고 따라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예,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자, 오늘 끝곡은 배순탁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곡이죠. 도나 서머의 Hot Stuff 들려드리고요. 다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죽지 않고 돌아옵니다. 요즘 우리는 시간에 요즘 여러분 뭐하고 계신지 요즘 여러분이 갖고 계신 관심은 무엇인지 제가 소개해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이거 얘기하면 끝인데 아쉽네요. 오늘도 당신 편 영원히 당신 편 스페셜 DJ 김민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0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전남 광주 순천시 해룡면의 한 플라스틱 소재 생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안에 있던 노동자 52명이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플라스틱 찌꺼기를 고온에서 산화시키는 과정 중에 남은 가스가 폭발하며 파이프관 안에서 불꽃이 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과열된 파이프관을 식히는 등 안전조치를 진행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열 진통제로 흔히 사용되는 이부프로펜 같은 일부 진통제와 항생제가 햇빛으로 인한 피부 화상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영국 보건당국이 경고했습니다. 영국 의약품 규제청은 이부프로펜과 나프록센 성분이 들어간 일부 진통제가 햇빛에 대한 피부의 민감도를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메토트렉세이트와 일부 항생제, 여드름 치료제도 햇빛에 대한 피부 민감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현지 시간 9일 예멘 남서부 항구 도시 모카에 사우디아라비아 병력 집결지와 무기고를 공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탄도미사일 다수와 드론을 동원해 사우디 측 장비와 무기를 대대적으로 파괴했고 사우디인을 포함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는 이번 공습이 사우디가 계속해 병력을 증강하며 서부 해안 지역 등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한 공공부문 채용 과정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확인돼 14만 명이 넘는 지원자가 재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허난성 인력자원

0: 사회보장청은 최근 농촌 지원 필기 사업, 농촌 지원 사업 필기 시험에서 대규모 조직적 부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해당 시험 성적을 모두 무효로 하고 오는 22일 필기 시험을 다시 치르기로 했습니다. 올해 허난성 모집 인원은 3,082명이었지만 지원자는 1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대륙을 덮친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이미 전력난이 심각한 와중에 태양광 발전이 부분적으로 멈추는 일시까지 예고되면서 유럽 전력망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현지 시간 12일 오후 스페인 북부와 포르투갈 북동부에서 해가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영국, 프랑스와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태양의 90%가 가려지는 부분일식이 관측될 예정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동해안에는 아침까지 최대 4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반면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극한 폭염은 다소 누그러졌지만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5도, 광주 26도, 낮에는 서울 33도, 대구 32도로 예상됩니다. 김성호였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건설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야, 너! 심지어 임마 같은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멸칭 대신 이름을 불러주자는 운동 덕분입니다. 본명이 좀 길고 발음하기 어려울 땐 본국에서 평소 쓰던 애칭으로 부르는 회사도 있다는데요. 김춘수 시인이 꽃이란 시에서 그랬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 넘게 사는 대한민국, 이름을 부르는 순간 존중도, 안전도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요즘 자동차 업계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100년 가까이 세계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온 폭스바겐은 독일 내 공장의 자동차 생산을 중단했는데요. 미국의 대표 자동차 기업인 GM은 가정과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이제 전 세계 완성차 업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으로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대전환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기술의 기준이 바뀔 때마다 주도권은 새로운 기업으로 넘어갔는데요. 역사에서 찾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승자. 잠시 후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8월 9일 일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에
3: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0: 에어컨.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의 플러스, 미래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누가 쥐게 될지 역사 속에서 가름해보겠습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 디자인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교수님, 네. 오늘 주제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기술 판도가 바뀔 때마다 1등 기업들이 무너지는 구체적인 징후가 있었다. 무슨 내용입니까?
3: 뭐 우리 박 교수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떤 징후들이 보이는 거.
2: 네, 징후들. 근데 뭐 기술의 징후? 이건 뭐예요?
3: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특정한 기술 전환 시대에 어떤 증상들이 보이냐면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면 돼 라고 하는 게 과연 정답인지
2: 네.
3: 아니면 시대가 바뀔 때 그것이 오만인지
2: 아.
3: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2: 예.
3: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징후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더 완벽하게 만들면 된다.
2: 네.
3: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기술이 전환되는 시대에 좋은 징후는 아니다라는 거죠.
2: 예.
3: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사례가 있는데 1800년대에 이제 미국에서 고래를 많이 잡던 도시가 그 매사추세츠주의 뉴 베드포드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2: 예.
3: 뭐 아시잖아요.
2: 예.
3: 인구는 많지 않지만 고래를 많이 잡았죠. 그런데 이제 이때 펜실베니아에서 석유가 발견이 되면서
2: 네.
3: 사실은 더 이상의 이제 비싼 고래 기름을 등잔용으로 쓰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에디슨의 전구도 나오고.
2: 네.
3: 근데 이제 뉴 베드포드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야. 고래에서 기름을 더 잘 짜내는 걸 우리가 하면 돼.
2: 아. 네, 그렇게 효율성을 높이자.
3: 그렇죠. 효율을 높여서 가격을 떨어뜨리면 경쟁할 수 있어. 그런데 완전히 그 가격 경쟁이 안 되는 이 에너지로 바뀌는 차원인데 이제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고래는 이제 나중에 안 됐고
2: 네.
3: 나중에 섬유 산업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무언가 보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거나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했을 때 제대로 적응을 못하는 경우는 분명히 도태된다라는 교훈을 보여주는 거죠.
2: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3: 아니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재미있는 내용으로.
2: 아 이거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AI, 피지컬 AI, 뭐 자율주행 자동차, 네. 전기차 모든 산업에서 변화가 지금
3: 네,
2: 굉장히
3: 맞아요.
2: 속도감 있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럴 때 까딱 잘못하면 진짜 시대의 뒤안길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3: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역사가 한 140년, 150년 정도 됐거든요.
2: 예.
3: 근데 이 150년의 내연기관 역사가 지금 여러 단계로 막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2: 예.
3: 에너지가 바뀌고 지능이 바뀌고
2: 네.
3: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서 그러면 과거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어떤 교훈들이 남아있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2: 그렇네요. 네. 사실 진짜 요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려면 과거부터 한번 천천히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3: 네.
2: 자 그러면 좀 옛날로 가볼게요. 뭐 자동차 전에는 마차였지 않습니까?
3: 마차가 뭐 몇천 년 있었을까요?
2: 그렇죠. 네. 그러면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뀐 결정적인 계기는 뭐예요?
3: 이게 이제 마차에서 자동차 즉 말이 없어지고 엔진으로 바뀐 계기는 당연히 그 엔진이라는 기계가 만들어지고
2: 예.
3: 그 안에서 태울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화석 연료가 등장하면서 바뀐 거지만
2: 네.
3: 이제 이때 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러면 기존의 마차 사업자도 많이 있었을 거고
2: 예.
3: 새롭게 엔진을 가지고 자동차에 뛰어드는 기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전기차 가지고 들어오는 신생기업과 내연기가 많이 만드는 기업들.

공존하는 것처럼. 근데 이때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자, 그러면 마차 시대가 계속 갈 건가? 아니면 마차를 말을 대체하는 완전히 새로운 신기술이 앞으로 이 시대를 지배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0: 방금 먹고 예. 배설을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한 120년 전에 뉴욕 브로드웨이로 가보면 그때 이제 마차가 지나가면서 네. 계속 배설물을 도로에 분출을 하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말은 달리면서도 응화를 하더라고요.
0: 근데 그때의 뉴욕의 거리에 말이 몇 마리가 있었냐면 뭐 적게는 10만 마리, 많게는 15만 마리의 예. 말이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마차를 끌고 다닌 거죠. 근데 당시 가장 잘 나가던 이 마차 기업인 뭐 브루스터라든가 뭐 스튜드베이커 이런 기업들이 있었는데 연간 수만 대의 고급 마차를 만들어 가지고 팔았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주력 산업이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말 한 마리가 하루에 10kg이 넘는 배설물을 분출을 해요.
1: 예.
0: 이걸 이제 뉴욕 거리에 매일 그러면 한 1000톤 정도의 이 배설물이 쌓이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전염병이 돌고 또 매년 수천 명이 죽어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모여본 겁니다.
1: 네.
0: 야, 이대로라면 뉴욕 거리는 앞으로 30년 뒤에 건물 3층 높이까지 쌓인다.
1: 야.
0: 야,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도시 계획 전문가들이 모여요. 컨퍼런스 하겠다고. 그런데 정답이 없는 겁니다.
1: 그렇겠죠.
0: 네, 그때는 마차 중심 시대니까
1: 예.
0: 아예 사흘 만에 회의하고 그냥 접어버려요. 9일짜리 네. 회의인데
1: 예.
0: 야, 우리는 We have no solution. 포기한 거죠.
1: 예.
0: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면 말을 없애버릴까?
1: 네.
0: 라는 시각이 내연기관을 좀 더 빠르게 가속화시킨 그런 하나의 이유가 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1: 아, 사실 마차 자체에 대한 불편함보다는 오히려 말똥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자동차가 아주 유의미한 대안으로 부상한 거군요.
0: 그렇죠. 이제 엔진이라는 게 그전에도 존재를 했지만
1: 예.
0: 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으로 야, 말을 없애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내연기관에 집중했던 그 당시 막 뛰어들었던
1: 네.
0: 그런 신생기업들의 생각이었고
1: 예.
0: 근데 이제 그 마차 사업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마차가 워낙 주력 사업인데 말은 우리에게 없어질 수 없는 동물이야.
1: 네.
0: 인류에게 말은 엄청나게 필요한 동물이고 말이 우리를 이동시켜주지 않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1: 어찌 보면 그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고정관념으로 잡아놨던 네. 그런 생각이네요.
0: 그러니까 그때
1: 네.
0: 이제 마차 사업자들과 그 마차의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연구한 학자들은 뭘 네. 연구했냐면
1: 네.
0: 삽을 연구했습니다.
1: 삽을요? 네. 아, 말똥 치우는 거.
0: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치울까? 삽의 길이를 짧게 할까 길게 할까? 면적을 넓힐까 좁힐까?
1: 예.
0: 이 연구를 한 거예요.
1: 예.
0: 그런데 이제 헨리 포드 같은 사람들은 아니야. 말을 없애야 돼. 라고 생각해서 이제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게 된 거죠.
1: 그런데요. 자동차라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최첨단 기기였을 텐데
0: 네.
1: 엄청 비싸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마차의 그 가성비 이걸 어떻게 이겼을까요?
0: 그렇죠. 우리가 전기차 초창기 나왔을 때 지금도 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비싸니까. 네.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귀족 사냥물이었으니까.
1: 예.
0: 이제 헨리포드가 이제 고민을 하죠. 아, 말을 대체해서 자동차 엔진을 사용하는 거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이 가격을 어떻게 낮출까?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컨베이어 벨트 방식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본 계기가 있어요.
1: 네.
0: 그러나 이제 그 헨리 포드가 도축장에 갑니다. 시카고의 한 도축장에 갔는데 소고기가 보통 도축장 가면 갈고리에 걸려 가지고 쭉 늘어서 있잖아요. 그 레일을 따라서 이동하니까 도축사들이 제자리에서 자기 부위만 발골해 내는 거죠. 이거를 딱 보면서 아 그래 자동차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만 하게 되면 충분히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사실 그 유명한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대량 생산 시스템의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럼 이제 그때 자동차가 얼마였냐면 대당 2,000달러가 넘었거든요. 근데 한 대를 만드는 시간이 12시간 정도 걸렸어요.
1: 네.
0: 그러니까 하루에 두 대 만들었어요.
1: 예.
0: 하루 두 대 만드는데 자동차가 당연히 비싸니까 이 컨베이어 시스템 도입하니까 얼마 만에 만들었냐면 93분 만에 한 대씩 만들었어요.
1: 예.
0: 이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그 당시 2,000달러 가던 게 나중에는 850달러, 포드가 850달러까지 내쳤고 나중에 300달러까지 가격을 낮추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마부가
1: 예.
0: 한 석 달 정도 일하면 차 한 대 살 수 있는 돈이에요.
1: 진짜 혁신이네요.
0: 예.
1: 이 정도 되니까 자동차가 대표적인 운송수단으로 대체될 수 있는 힘이 생겼겠네요, 진짜.
0: 당연하죠.

0: 근데 이제 이때 그 재미난 게 이제 오만의 사례가 또 생겨요.
1: 어떤 겁니까? 아,
0: 이제 마차 업체들이 위기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당시에 이제 프리미엄 마차를 잘 만들던 회사가 이제 부스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쪽 경영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동차 보면서 그냥 아예 공식 석상에서
1: 네.
0: 야, 저 시끄럽고 저 기름튀고 냄새나고
1: 네.
0: 수시로 고장나는 거 저거는 일시적인 유행이야.
1: 아.
0: 저건 그냥 광풍이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1: 예.
0: 그러면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인간은 수천 년간 검증된 따뜻하고 영리한 동물이 이끄는 마차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를 거부를 하게 되죠.
1: 네.
0: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1: 뭐 시대의 뒤안길로 진짜.
0: 그렇죠. 시대의 네. 뒤안길로 나중에 차체만 만드는 회사로 남아있다가 예. 사라지게 되고요.
1: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데요. 사실 마차라는 것도 몇천 년 쓰다 보니까 네.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마차에 대한 쾌적함, 안정감.
0: 진화죠.
1: 그게 진화잖아요. 네. 그럼 그게 앞에 동력이 말이 아니라 엔진으로 바꾸면 그 노하우는 굉장히 쓸만한 거였을 텐데.
0: 그렇죠.
1: 그러면 마차 회사들 중에 누군가는 정말 그 모든 마차 회사가 다 말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특한 사람 있잖아요. 네. 야, 난 그냥 엔진으로 한번 이 마차를 끄는 걸 해볼게. 네. 이렇게 한번 도전해본 사람도 있을 법한데.
0: 그 회사가 미국의 대표적으로 스튜드베이커라는 회사예요.
1: 아, 네. 있긴 있었군요.
0: 네, 원래 마차를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1: 네.
0: 판매하던 회사였는데 이 회사는 아 그래 야 자동차가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초창기에 마차도 만들었지만
1: 예.
0: 자신들이 만든 차체에
1: 네.
0: 엔진을 넣어서
1: 그렇죠.
0: 자동차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시대의 기술이 바뀌네 우리가 적용을 했어. 근데 이제 어느 쪽에다가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 대표적인 스튜드베이커는 재밌는 게 일종의 전환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마차를 만들다가 내연기관으로 전환을 하는 기업인데 이때 마차는 주력이고 새로운 엔진이 들어간 내연기관은 새롭게 하는 신규 사업이잖아요.
1: 네.
0: 근데 마차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돈은 마차에서 벌잖아요.
1: 네.
0: 쓰는 건 내연기관을 쓰고.
1: 예.
0: 근데 마차 산업은 자꾸
1: 줄어들고.
0: 여기는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1: 예.
0: 그러니까 이 전환 비용을 대지 못했던 거죠.
1: 네.
0: 그 나중에 이제 어려워지긴 해요. 근데 어려워지는데 그 비슷하게 어려워진 회사가 하나 또 있어요.
1: 어딘가요?
0: 미국의 패커드 자동차라고.
1: 패커드.
0: 네, 그래서 둘이 손을 잡아요.
1: 예.
0: 근데 이게 세기의 손잡이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1: 예.
0: 왜냐하면 쓰러져가는 두 회사가
1: 네.
0: 서로 손잡고
1: 예.
0: 술 취해가지고 부추기면서 가는 합작이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1: 네. 나름대로 마차 회사들도 이 전환에 나름 뭐랄까요. 성과를 내기 위한 시도들은 있었군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요. 이 마차가 몇천 년 동안 보편적인 운송수단이었는데 자동차가 이제 대세가 되기 직전에는 이 자동차가 이 마차를 빠르게 대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생산 대수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많이 나와야 되는데
0: 그렇죠.
1: 초기에 그게 가능했습니까?
0: 초기에 이게 불가능했죠.
1: 예.
0: 그래서 이제 초창기의 자동차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다 귀족이 사는 거였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걸 이제 대중화시킨 게 이제 헨리포드가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대중화시킨 거고
1: 예.
0: 헨리포드가 초창기에 어느 정도까지 만들었냐면 전 세계 자동차 절반을 만들었어요.
1: 아, 그 정도 생산량이
0: 미국의 절반이 아니고 전 세계
1: 전 세계. 네.
0: 그 정도로 이 대량 생산 시스템이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1: 예.
0: 근데 이제 이렇게 성공을 하기 이전에 마차 업체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죠.
1: 그렇겠죠.
0: 네, 마차도 저항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 네.
0: 영국에서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동차는 속도전인데 속도는 마차보다 빠르면 안 된다.
1: 이유가?
0: 네.
1: 그냥
0: 그래 마차보다 빠르면
1: 네.
0: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니까.
1: 아,
0: 그러니까 마차 업자들이 이제 로비를 해가지고
1: 예.
0: 정부에다가 마차보다 속도가 빠르면 안 돼.
1: 아, 마차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 발전을 막기 위한 로비를 한 거네요.
0: 그렇죠.
1: 네.
0: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자동차로 넘어간 이유는
1: 네.
0: 일단 말은 편하긴 한데
1: 네.
0: 내연기관보다는 이동에 제약이 많죠. 이를테면 아주 장거리를 못 가고
1: 네.
0: 가다가 수시로 밥을 먹어야 되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쉬어줘야 돼요.
1: 맞아요.
0: 네. 그리고 얘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1: 네.
0: 안 가요.
1: 아.
0: 맞잖아요. 말도 힘들면 안 갈 거 아닙니까?
1: 안 가긴 하죠.
0: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동에서의 불편성이 있는데 자동차는 그게 아니고 엔진이 열심히 돌아가서

0: 무조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빠르고 그리고 아무 불만 없이 그다음에 중간에 관리라는 것도 별로 없이 가주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수요가 이동을 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GM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1: 네.
0: 그 GM이라는 회사의 원래 창업자 윌리엄 두란트가 예. 원래 마차 사업자였어요.
1: 아.
0: 네. 근데 이 윌리엄 두란트는 뭘 봤냐면 마차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성공을 했거든요.
1: 예.
0: 근데 자동차로 바뀌는 걸 보고 네. 아, 자동차 시대다. 근데 제가 스튜드베이커는 마차 사업을 하면서 자동차를 한 거고 윌리엄 두란트는 참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 성공했던 마차 사업을 그대로 접어버립니다.
1: 네.
0: 그리고는 그냥 자동차에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전환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새롭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 윌리엄 두란트는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를 개발한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 회사를 잘 인수한 사람이죠.
1: 아, 그래서 제네럴 모터스가 그렇죠. 여러 회사를 인수해서.
0: 그러니까 GM이라는 브랜드의 차는 없어요.
1: 예, 맞아요. 네. 어, 생각해보니까. 네,
0: 그러니까 GM 산하를 GM을 만들어 놓고 네. 인수한 거예요.
1: 하나씩 하나씩. 네. 인수하면 대부분 그 브랜드를 접어버리는데 이건 다 독특하게 그걸 그대로 살렸네요.
0: 그렇죠. 디비전이라 그래가지고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금은 사라졌지만 뭐 올스모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하나둘씩 다 인수해서 지금이야 뭐 몇 개 안 남았지만 네.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어,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아주 적절한 판단으로 기업을 잃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1: 네. 자 그럼 다시 시점을 오늘날로 바꿔서 어찌 보면 지금 상황도 좀 비슷해 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전 들어요. 어, 예전에는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 자율주행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건데 우리같이 숙련된 드라이버들이 운전해 주는 게 안전하지 이 소리가 여전히 나오는 모습이 과거에 흡사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 보면서 지금 비슷한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0: 완벽한 데자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2010년대 중반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는 회사들이 이제 보통 보면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
1: 네.
0: 미국의 GM 그룹, 뭐 일본의 도요타, 뭐 한국의 현대차도 있었고
1: 네.
0: 이런 기업들이 테슬라 처음 등장했을 때 대놓고 조롱했어요.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폭스바겐의 그 마틴 빈터콘 회장이 아마 제네바 모터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1: 네.
0: 테슬라 차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임원들을 딱 모아놓고 야, 저게 차냐? 너 손가락 들어간 거 봤니? 단차가 너무 넓어서.
1: 아, 차 사이에?
0: 네. 야, 저게 무슨 차야, 저게? 저 자동차 기본기도 모르는 애가 차 만들었구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이때는 소프트웨어 개념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 흥미로운 건 그래도 그때 이렇게 전환 시기에 좀 앞서서 본 기업이 하나 있긴 해요.
1: 어디예요?
0: 그게 이제 벤츠.
1: 벤츠.
0: 예. 네. 아 벤츠는 아, 언젠가는 소프트웨어나 전동화가 상당히 주도하겠구나라고 해서 초창기에 테슬라가 자금을 겪을 때 자금난을 겪을 때 한 5천만 달러 정도를 테슬라에 투자를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지분 9.1%를 확보를 하죠.
1: 예.
0: 근데 이제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원통형 배터리 묶어가지고 전기차 만들었잖아요.
1: 예.
0: 근데 이게 이제 기존 자동차 업계 관점에서 보면 매우 복잡하고 위험해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그 배터리 위험성은 우리가 배터리를 관리하는 BMS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다임러도 이 기술력을 인정해서 나중에 이제 그 테슬라의 배터리와 구동계를 일부 활용을 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 2014년도에 기술 협력에 대해서 지분까지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서 남아있던 테슬라 지분을 다 매각을 했고요. 어쨌든 뭐 당시에는 매각해도 성공적인 투자로 투자금을 회수를 했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갖고 있었으면 엄청나게 가치가 올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통적인 내연기관 산업에 종사했던 레거시 기업들이 새롭게 소프트웨어 기반 또는 전동화 기반으로 나오는 기업들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1: 예. 결국 그 당시 벤츠가 테슬라에 투자한 거는 아주 효자 노릇을 했겠네요.
0: 그때는 그랬죠. 그런데 네.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도 계속 갖고 있었으면.
1: 아, 중간에 팔았습니까?
0: 네. 아. 갖고 있었으면 뭐 엄청나게 저기 했겠죠. 그리고 뭐 벤츠는 아마 지금 엔비디아랑 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아마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쓰는 관계까지
1: 갈 수도
0: 갈 있었겠네요. 수 있었겠죠.
1: 예.

0: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는 전동차인 전기차, 심지어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이게 대세가 됐다라고 확신하고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글로 다 진화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저거 멀었어 하면서 기존의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지금 딱 반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마차를 고수했던 기업이 있고 그게 네. 보면 세 가지 케이스거든요. 우린 마차를 계속 할 거야. 마차만 고집했던 기업이 있고 마차를 하면서 자동차에 뛰어든 기업이 있고
0: 예.
1: 마차 사업을 버리고 자동차에 뛰어든 기업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차이가 있는 거죠.
0: 네.
1: 마차만 고집하는 기업은 여전히 자동차 회사에 많이 있습니다.
0: 예.
1: 근데 이 회사의 미래를 보면 조금 암울하긴 하죠. 근데 마차를 하면서 그 새로운 산업에 즉 SDV나 전기차에 뛰어드는 기업이 지금 대부분인데
0: 네.
1: 이 기업들도 똑같은 과거 시대에 고민을 해요.
0: 예.
1: 전환 비용.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에 집중돼 있는 이 비용이 전기차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오면서 비용이 추가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0: 예.
1: 이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중인 거고 그렇다고 내연기관 산업을 완전히 버리고
0: 예.
1: 새롭게 뛰어드는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내연기관 산업이 없으니까 전기차로만 할 거야 라는 기업들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 세 회사가 서로 공존하면서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그 상황이 1900년대에 미국 또는 유럽의 상황하고 아주 똑같이 유사하다. 전개가 되는 거예요.
0: 이 좀 오늘 주제를 들고 오신 네.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 모시고 자동차 산업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1980년대 초반에 있었던 마차에서 자동차로의 전환, 그 과정에서 산업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전기 흐름이 마치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이 과정 속에서 아주 유사한 면을 많이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그런 시각에서 당시 미국의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했던 많은 자동차 회사들, 기본적으로 이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라는 걸 정교한 기계 정도로만 바라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최첨단 기술에 집약체지 않았습니까?
4: 그럼요. 그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엔진의 피스톤,
3: 네.
4: 그다음에 이제 변속기의 기어 톱니바퀴의 정교함이 무기다. 그때는 이제 내연기관이 신기술이었으니까 네. 이제 이런 기술 중심, 즉 기계공학 중심의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내면서. 중국이나 이제 그 신생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수십 년을 노력해도 아무리 돈이 있어도 네. 절대 이 정교한 기계 기술은 못 따라온다. 라고 해서 이제 이 기계 기술을 가지고 만리장성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3: 예.
4: 아무도 못 넘어와.
3: 네.
4: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초창기에 테슬라도 자동차를 만드니까 초기에는 경쟁사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배터리하고 전기모터 빼면 기계잖아요.
3: 그건 그렇죠. 네,
4: 그러니까 네. 이제 기계 덩어리로 생각하니까 쟤는 우리 경쟁이 안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3: 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이제 그게 오판한 걸로 봐야 되겠네요. 이제는 우리가 살 때 내연기관차사 아니면 전기차사 이렇게 우리가 그냥 선택지에서 놓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4: 그렇죠. 지금은 그런데 그 이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 우리가 이제 1973년도에 오일쇼크가 오잖아요.
3: 네.
4: 그때 일본 차들이 사실 그 당시에 오일쇼크를 계기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세상을 지배해.

0: 예.
1: 그 일본에서 만드는 소형차들이 고효율 자동차였거든요.
0: 예.
1: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고효율이라는 건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워낙 기름을 싸게 썼으니까.
0: 아, 그렇겠네.
1: 오일 쇼크 전에 휘발유 값이 미국에서 얼마였냐면 리터당 40원 정도였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펑펑 썼습니다.
0: 네.
1: 근데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가격이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0: 예.
1: 그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한 15원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리터당 55원 정도로. 그런데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을 펑펑 쓰던 미국이 강제 배급제를 한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때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0: 예.
1: 드디어 이제 효율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차를 찾게 되고 그걸 무기로 해가지고 일본 차가 지배를 하니까 이제는 내연기관 시대에서 내연기관 중에서도 이제 고효율의 시대로
0: 네.
1: 이렇게 넘어오게 됐던 거예요.
0: 네.
1: 이제 그러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 테슬라 쪽으로 뭔가 이렇게 전기차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0: 네.
1: 이 테슬라를 가지고 재미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0: 뭔가요?
1: 2012년도에 테슬라 모델 S가 리콜을 당합니다.
0: 예.
1: 미국에서.
0: 기억납니다.
1: 네, 리콜을 당하는데 그때 이제 배터리 충전 소프트웨어 결함이 발견돼서 예. 미국의 리콜을 관리하는 곳이 고속도로 안전교통국인데
0: 네.
1: NHTSA라는 곳인데 네. 여기서 리콜을 때려요. 때리면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개념의 리콜은 우리 박 교수님도 리콜
0: 한번 해본 적 있어요.
1: 그때 뭐 통지문이 오거나
0: 통지문 오고요. 그다음에 네. 문자 요즘
1: 문자.
0: 오죠.
1: 네. 휴대폰 없을 때는 이제 주로 우편 통지문이
0: 왔어요. 우편으로도 동시에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1: 그렇죠. 네. 원래 이제 우편으로 오다가 이제 휴대폰이 생겼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문자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0: 저 기억나는 게 우편하고 그다음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그 리콜 차량들은 전부 와서 정비 받아라.
1: 네.
0: 그래서 갔더니 북새통도 이런 북새통이었어요. 네.
1: 네. 동시다발적으로 받으니까.
0: 그리고 그래서 언제 찾으러 갈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 죄송하게 이게 한 2주 이상 걸릴 거라는 거예요.
1: 부품이 없어요.
0: 네, 맞아요.
1: 어?
0: 이야 참.
1: 근데 이때 테슬라는 어떻게 리콜했냐면 전 세계의 테슬라 오너들한테
0: 네.
1: 스마트폰에 팝업창 같은 걸 하나 띄워줍니다.
0: 예.
1: 그리고 새벽 2시에 와이파이 연결해 두시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진행합니다.
0: 아, 네. 이제 무슨 개념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네.
1: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0: 차가 고쳐져 있어요.
1: 차가 고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역사상
0: 네.
1: 최초의 서비스 센터 입고 없이 리콜을 진행한 무선 업데이트 사례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이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0: 그렇겠네요.
1: 네,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충격을 받아요.
0: 그렇겠죠.
1: 네. 이게 충격 정도가 아니라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죠. 야, 우리가 잘못한 거니 지금?
0: 아.
1: 야,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0: 이거 제 음모론입니다.
1: 네, 음모론.
0: 이거 일론 머스크가 일부러 한 거 아닐까요? 퍼포먼스?
1: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아. 무선으로
0: 그러니까요.
1: 소프트웨어로 모든 게 다 되는구나라는 걸
0: 네.
1: 이때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자동차 회사가 저 테슬라의 전기차는 그냥 전기로 구동하는 자동차야. 저것도 기계장치야.
0: 네.
1: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고장나면 제도 서비스 들어와야 돼. 근데 이제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0: 내연기관은 아예 이렇게 무선으로 수리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1: 아니요. 가능은 한데
0: 네.
1: 그때까지 설계가 달랐던 거예요.
0: 아, 설계가.
1: 그러니까 테슬라는 중앙 집중 장치로 중앙 컴퓨터가 모든 걸 제하는 식으로 설계를 한 거고
0: 예.
1: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0: 네.
1: 파트별로.
0: 아.
1: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각자예요.
0: 그렇네요. 네,
1: 이것도 아. 부품 회사가 제공을 해 주는 걸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여서
0: 예.
1: 이게 중앙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OTA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다?
0: 있을 수 없는 생각이네요.
1: 그렇죠.
0: 예.
1: 설령 있다고 하는 건 그 파트별로
0: 네.
1: 가서 해주는 거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0: 옛날 생각 나네요. 이상한 USB 꽂아가지고 뭐 업데이트하고 뭐 업데이트하고 네. 한참 했는데 네. 그게 중앙 집중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1: 그래서 이제 그때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충격을 받고
0: 예.
1: 일제히 뭐 다 일제히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가 야, 저 차 좀 갖고 와봐. 뜯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벤치마킹을 하기 시작하죠.
0: 예.
1: 대체 어떻게 설계한 거야? 뜯어봤더니 뭐 조립을 조금 열악해도 생각보다
0: 괜찮다.
1: 생각보다 야, 시스템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0: 예. 역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업이라는 게 한번 점핑하려면 원래 그 바닥에 있었던 사람 말고 다른 쪽에 있었던 사람이 그쪽으로 뛰어들어와야 뭔가 사고의 전환, 발상의 전환 이런 게 생겨서 한 번에 딱 점핑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실패해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0: 있겠지만 테슬라가 또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1: 그러니까 일종의 그 매기 역할을 한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기름 태워서 자동차는 가고 운전자가 운전 실력에 의해서 운전의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거에 모든 걸 포커싱했다가
0: 그렇죠.
1: 어느 이제 테슬라라는 회사가 나와서 기름 안 먹고 전기 먹고 갈 거야. 그리고 점점 인간은 운전이 필요 없도록 만들 거야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꿈 같은 얘기 하고 있네.
0: 네.
1: 그랬는데 그게 점점 실현되는 걸 보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꼈고 그 위기감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라는 게 지금 이제 지금 순간에 어떤 회사는 A라는 방식으로 가고
0: 네.
1: 어떤 회사는 B라는 방식으로 가고 어떤 회사는 C라는 방식으로 가고 정답은 없으나
0: 예.
1: 각자 그 다음은 뭐지라는 걸 찾아가는 전환기가 바로 지금인 거죠.
0: 예. 사실 교수님이야 더 잘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자동차 회사 가서 한번 뭔가 구매하려고 그 딜러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네. 온갖 썰을 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운전하는 맛을 더 배가하기 위해서 네. 배기음, 버튼, 뭐 기어, 봉도 어떻게 바꾸고 오만 가지 소리 하는데 그게 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1: 근데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네. 어떤 고민들이 있냐면 네. 흥미로운 얘기인데 운전의 즐거움을 주는 곳들이 주로 이제 고성능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0: 예.
1: 그러면 고성능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자율주행을 하면 안 되겠네요.
0: 그런데요.
1: 운전의 즐거움이
0: 없어지니까.
1: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0: 예.
1: 그렇게 하지 않으면
0: 예.
1: 소비자들이 살까요?
0: 아, 그 딜레마가 있네요 또.
1: 예. 운전의 즐거움을 느끼는 건 좋은데
0: 예.
1: 예를 들어 5시간 운전하세요 그랬을 때
0: 예.
1: 운전의 즐거움은 1시간. 나머지 4시간은 운전의 피로도 라고 정립이 된다면
0: 예.
1: 자율주행 기능을 넣어주면
0: 네.
1: 점점 운전의 편리함이 익숙해져서 운전의 즐거움의 느낌은 사라지게 될 테니
0: 네.
1: 그러면 그 고성능 스포츠카 만드는 회사들은 앞으로 브랜드 정체성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도 같이 들어가겠죠.
0: 그렇네요. 그러면 최근은 많은 회사들이 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런 고성능 어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 이런 흐름에서 비껴가서 우리는 아주 독특한 엣지 있는 이런 상품 만들 거야. 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1: 그러니까 지금 거기 딜레마예요.
0: 네.
1: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은 여전히 운전의 즐거움을
0: 배가하는
1: 추구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는 본인도
0: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1: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속 어드밴스드한 최첨단 기능들이 차례 막 들어가잖아요.
0: 예.
1: 근데 소비 트렌드를 보면 이제는 그런 기능들을 보고 사요.
0: 요즘은요.
1: 네. 특히 이제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서
0: 예.
1: 이제 더 이상 뭐 내연기관의 토크가 얼마네, 마력이 얼마네,
0: 의미가 없다.
1: 뭐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그럼 이 차에 어느 정도의 최첨단 기능들이 들어있지? 휴대폰과는 무엇이 연동이 되지? 내가 운전하다가 증강현실이 나한테 되나 안 되나?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한단 예. 말이에요. 그거는 운전의 즐거움과는 무관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동하는 순간, 이동하는 그 시간대에 나의 편안함과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걸 보고 사람들이 차를 사기 시작하면 더 이상 모양만 스포츠카일 뿐 운전의 역할까지 맡겨줄까?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0: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마차 시대를 딱 마무리했던 포드 아니면 뭐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 지금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회사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1: 자동차만 만들고 있습니다.
0: 아, 뭐 합작법인이나 이런 것도 안 해요? 뭐 AI 그러니까 대비하기 위해서?
1: 그 폭스바겐하고 포드하고 참 재밌는 게
0: 예.
1: 그 폭스바겐하고 포드하고 내연기관에 아주 집중화된 회사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그때 테슬라 사태를 보고
0: 예.
1: 이제 우리도 소프트웨어 기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0: 예.
1: 해가지고 둘이서 한 4조 원 정도 들여가지고
0: 합작으로
1: 아르고 AI라고 그 당시에 예.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개발하던 사람이 나와서 창업하는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목표로 했냐면
0: 예.
1: 우리는 아예 인간의 운전이 필요 없는 레벨 4의 영역에 도전하는데 돈을 쓸 것이다.
0: 예.
1: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써요. 그런데 결과물이 안 나옵니다.
0: 아, 그게 왜 그래요?
1: 아니, 지금도 안 나오잖아요.
0: 아니, 테슬라를 만드는데 참여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기술력은 상당히 담보된 사람일 텐데 왜 안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0: 아.
1: 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시각도 있어요. 이게 두 회사는 내연기관에 집중돼 있는 회사인데
0: 예.
1: 소프트웨어 기업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해석이 될 수 있고
0: 조직 자체에서 네.
1: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아무리 테슬라 출시라고 하더라도

0: 레벨 4 완전히 인간의 운전이 필요 없는 단계까지 예. 가려면 예. 여전히 많은 투자가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때 이제 포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포드 주주들이
1: 예.
0: 야, 저 돈도 안 되는 곳에 당장 여기다 몇 조 원씩 투자해가지고 할 필요 있어?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둘 다 손을 뗍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나는 내가 직접 할 거야. 그래서 폭스바겐은 캐리어더라는 회사를 또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1: 네.
0: 소프트웨어 기업을 만들었는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1: 네.
0: 진도가 안 나가요.
1: 아.
0: 이게 최근에 아마 현대자동차도 보시면 그런 케이스예요.
1: 네.
0: 그러니까 안 해봤잖아요.
1: 네.
0: 안 해봤는데 지금 몇 조 투자한 거 아닙니까?
1: 예.
0: 하겠다고. 근데 결과물이 안 나왔잖아요.
1: 네.
0: 다시 누군가를 또 영입했고
1: 예.
0: 이런 케이스가 그 당시에 반복이 됐던 거죠.
1: 그러면 이것도 교수님께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들은 지금 투자를 그럼 접은 겁니까?
0: 접은 것도 있고
1: 계속하는 데도 있고
0: 계속하는 데도 있고
1: 계속하는 데는 테슬라만 아니면
0: 아니요 테슬라도 있고
1: 네.
0: 뭐 현대차도 계속하고 있는 거죠.
1: 예, 예.
0: 근데 이런 거죠.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아요.
1: 투트랙.
0: 네. 그러니까 야 잘하는 건 잘한 대로 하자 해가지고 그냥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곳과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그래 니네가 진행해라 우린 팔대를 할게 이렇게 가는 곳이 있고 또 그렇게 가면서 동시에 나는 내 지능은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곳이 있고 아예 맡기는 곳이 있고
1: 예.
0: 이렇게
1: 아.
0: 지금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 네.
0: 여기서 이렇게 구분되는 특징을 가만히 봤더니
1: 네.
0: 투자 규모예요.
1: 투자 규모.
0: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서 전환 비용을 댈 수 있는 곳은 파트너십과 동시에 내재화를 추진하는 거고
1: 네.
0: 근데 내가 지금 내연기관에서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의존하게 되는 거고 뭐 이런 게 투트랙으로 한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1부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마차 시대 얘기해 주면서 전 정말 그때 비유가 그때 네. 상황 설명이 지금과 진짜 오버랩이 확 되는 게 요즘 완벽하게 혁신적인 자율주행과 관련된 성과들을 제출 제시하고 있는 회사들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 다 아니에요.
0: 아닙니다.
1: 테슬라, FSD.
0: 네.
1: 그다음에 얼마 전에 아마존의 무인택시.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0: 네, 네.
1: 이거 전부 다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0: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1: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는 네. 이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그 자리를 물러나고 이들 테크 회사들이 차지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0: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 시대에.
1: 네.
0: 포드는 없었잖아요. 초창기에.
1: 그렇죠.
0: 마차 시대는 포드 없었단 말이에요.
1: 그런 회사가 없었죠.
0: 그러니까 포드는 자동차의 신생기업이고.
1: 예.
0: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GM도 마차 하다가 마차 안 된다 해가지고 자동차로 전환해가지고 이제 성공한 케이스고.
1: 그렇죠. 그러니까
0: 지금이 딱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1: 예.
0: 전기자동차가 그 시장이 열린 게 19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이거든요.
1: 예.
0: 그때 초반에 열리면서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1: 네.
0: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BYD. 그때 등장한 거예요.
1: 그렇네요. 네.
0: 그러니까 신생기업이 전기라는 새로운 기술 전환을 가지고 등장해서
1: 예.
0: 지금 30년을 버틴 거예요.
1: 그런데
0: 네. 지금부터는 또 뭐가 버티냐면 이제는 지능을 가지고 버티게 되는 거예요.
1: 그런데
0: 예. 그러니까 이제 지능을 가진 기업들이 점점 주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기존에 제조를 하는 이 자동차 기업들은 과거의 관점에서 보면 오로지 제조만 잘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지능까지 해야 되니까 지능의 개발에 여력이 없으면 누군가와 손을 잡지 않으면 도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1: 네.
0: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1: 네.
0: 재밌는 케이스가 있는 게 뭐냐면 벤츠가 엔비디아하고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지능을 이제 벤츠가 다 씁니다.
1: 예.
0: 그러면 차를 벤츠가 팔잖아요.
1: 네.
0: 그럼 수익을 벤츠가 먹을 것 같죠.
1: 엔비디아가 먹어요.
0: 5대5로 먹습니다.
1: 야.
0: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박 교수한테 벤츠가 엔비디아 지능이 들어간 차를 팔았어요.
1: 예.
0: 그 차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1: 엔비디아
0: 아니면 못 해요.
1: 그렇네.
0: 예.
1: 어떻게 보면 정비, 유지 관리 전부 엔비디아가 다 안다 봐도 되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 소프트웨어 구독이나 업데이트 가지고 발생하는 이익은 5대 화자.
1: 아.
0: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앉아 가지고 코딩 해 가지고 돈 버는 거고.
1: 예.
0: 벤츠는 일일이 영업점에서 차 팔아가지고
1: 예.
0: 그렇게 돈을 벌고 들어가는 그 에포트를 보면 엔비디아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사실 뭐 홍보 브로셔 만들고 네. 지점 관리하고 이거 다 벤츠가 하는 거고
0: 그렇죠.
1: 엔비디아는 네. 저기 실리콘밸리 언저리에 있는 사무실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해주는 거
0: 그렇게 되는 거예요.
1: 야 네. 영업익률이 다르네요.
0: 네. 네.
1: 자 그럼 자연스럽게 많은 청취자들 시청자분들은 우리 현대차

0: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마차 시대 때처럼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성과 못 내고 있고 그럼 우리 현대차는 이런 흐름 속에서 과연 현대차만 예외일 수 있겠느냐?
1: 그 미래 전략 차원에서 네. 현대자동차의 로보틱스는 별도로 놓고 그건 뭐 논외로 하고 네. 그건 뭐 본인들이 제조의 영역에서 연장선이니까 네. 자동차만 놓고 보면 네. 지능을 안 할 수가 없죠.
0: 네.
1: 근데 지능이 없어요 현대차도.
0: 그렇죠. 네. 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1: 그 엔비디아랑 손 잡았잖아요.
0: 아 그러면 또 영업이익률 엄청 떨어지겠네 벤츠처럼.
1: 뭐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가 그렇게 영업이익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또 종속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일단은 파트너십을 하되 그 파트너십을 베이스로 내재화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그 내재화 전략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연간 만들어서 글로벌에 판매하는 차가 700만 대다. 700만 대에다가 엔비디아 지능을 넣어서 일단 돌리기 시작하면 네.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인다. 그 데이터가 쌓여서 처음에 굴러갈 때는 힘들 것이다.
0: 예.
1: 그런데 2년이면 1,400만 대다.
0: 네.
1: 3년이면 2,100만 대다.
0: 예.
1: 이렇게 되면 쌓이는 데이터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때 이 데이터들이 이 지능의 발전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가속화시켜준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린 내재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네.
1: 그게 현대차 그룹의 그 데이터 플라이휠 전략이에요.
0: 예.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오픈 AI라든가 이런 인공지능 써보셔서 다들 알지만 이게 우리가 그동안 인터넷에 남긴 수많은 흔적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고도로 발달한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럼 현대차는 전 세계에서 진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자동차 판매하는 곳인데 그 주행 데이터를 그건 현대차 거일 수도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엔비디아도 자율주행 개발하려면 이 주행 데이터 필요하잖아. 너도 나 없으면 안 되잖아 하면서 뭔가 딜을 잘 보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뛰어가지 않아도 되는 협상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게 안 되나요?
1: 중요한 건 데이터 축적도 중요하긴 하지만
0: 네.
1: 중요한 건 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시간이 가면서 축적이 가능한 부분이고
0: 네.
1: 지능은 빠르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능이 더 앞서 있는 거죠.
0: 네.
1: 우선 순위에서.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지능 쪽을 갖고 있는 데다가 무언가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가만히 보면 재밌는 게 엔비디아는 개방 전략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지능을 모든 자동차 회사가 다 쓰세요. 그리고 당신네들의 입맛에 맞춰서 개발하세요. 근데 사실 그것도 엄밀히 보면 핵심의 중심축, 기본 뼈대는 엔비디아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나중에 무언가 바꾸려고 하면 엔비디아랑 협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 전략을 하는 거예요.
0: 무섭네요.
1: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몇몇 자동차 회사에다가 제안했던 게 우리 거를 쓰세요. 근데 돈 내고 쓰세요. 그냥. 그냥 뭐 이것저것 관여하지 말고 줄 테니까 주는 대로 돈 내고 쓰세요. 이런 전략이었거든요.
0: 예.
1: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구글 같은 그런 안드로이드 전략을 펼친 거죠. 중국의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중국 기업들한테는 약간 안드로이드 같은 그런 전략을 갖고 있거든요.
0: 지금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욕심이 좀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너무 잘하는 거 많지만 스마트폰 시장 처음 이제 태동했을 때 그 스마트폰의 하드웨어를 만들었던 회사들 뭐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여러 회사들 있었는데 그런 하드웨어 만들었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구글 같은 시총까지는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만큼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힘 이게 굉장히 부가가치를 높이 평가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도 구글 같은 회사 하나 한국에 있으면 좋잖아요. 현대차가 오히려 엔비디아가 아니라 한 3, 4년 뒤에는 앞으로 우리 현대차의 자율주행 안드로이드 같은 거 우리가 만들었으니 다 편히 갖다 쓰세요. 이런 것까지 기대해보기에는 너무 과한 욕심일까요?
1: 뭐 과한 욕심이라기보다 그냥 저도 뭐 주관적으로 네. 저희 사견을 전제로
0: 네.
1: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엔비디아나 그런 지능을 만드는 회사도 결국은 하드웨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0: 네.
1: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주는 파트너십을 체결해놓으면 역으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자신들의 브랜드로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싶다. 그럼 현대차가 만들어주고 구글이 자신들의 브랜드로 뭐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싶다. 그럼 또 현대차가 만들어주고
0: 네.
1: 이런 식의 일종의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자동차 파운드리 개념이 좀 등장하지 않을까. 이럴 때는 어떤 회사가 보다 저렴하게 생산 품질력이 좋을까를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될 텐데
0: 네.
1: 그 그때의 제

0: 제조 경쟁력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1: 네, 그럴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그 IT의 지능의 경쟁력은 이거는 꽤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1: 네. 근데 또 하나 질문 드리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체인지가 없어요. 그 얘기는 이 테슬라는 마치 자동차를 스마트폰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그렇게 생각하죠.
1: 예, 우리 그 피처폰 시절에는 정말 디자인 이것도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다 막 오만 가지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은 테슬라에서 저는 자동차 외관에 대해서 새로 디자인을 매년 바꾸기 위한 고민한다는 거못 들어봤거든요. 마치 아이폰 같은 경우 해가 지나도 크게 안 바뀌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0: 그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면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 테슬라는 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봐요. 그러니까 굳이 자동차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껍데기 돈 들어가면서 바꾸면서 그렇게 줄 필요는 없어. 그거 괜한 비용 낭비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전통적인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의 생각은 뭐냐면 자동차는 새 차가 나오면 무조건 반년 또는 2.5년 앞뒤는 조금씩 바꿔서 새 차라는 느낌을 줘야 돼. 라는 거를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 해줄게. 빨주노초 파남보? 내가 거기다 색깔 다섯 개더 해줄게. 이렇게 해서 신차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외형만 보면 바꾸는 게 신차 같죠. 근데 사람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때 내가 이 차를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을 거냐,
1: 그렇죠.
0: 그 안에 탑재해가지고 탑승해가지고 신뢰를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냐를 따져보면 신뢰가 월등히 높습니다.
1: 그럼요.
0: 그러니까 신뢰에서 그냥 그래픽을 바꿔주면 신차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굳이 금형을 바꾸든 저 비싼 방식을 도입하는 것보다 이쪽이 낫지라고 하는데도 일부 소비자는 전통적 자동차 개념에서 보면 야, 쟤넨 신차가 없어. 소비자들 사겠어? 식상하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식상하지 않고 사더라는 거예요.
1: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요. 그렇게 되면 다시 우리 현대차로 돌아와서 우리가 금형 잘하고 외관 잘하는 건 현대차도 탑이 아닙니까? 그럼 현대차가 예를 든 겁니다. 테슬라 차 하청 받아서 만들어서 납품하고 했는데 경쟁사들 혼다나 닛산이나 다들 막 뜯어봤어요. 야, 다음번 응찰 때는 테슬라한테 우리가 현대차보다 더 싸게 응찰하자. 이렇게 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이 생태계에서 이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남는 장사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0: 그게 이제 그 앞으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팔아서 박정호 교수가 차를 사가지고 그 돈을 제가 자동차 회사라 그러면 제가 받아가지고 야, 됐다. 10% 남겼다. 이돈 가지고 뭐 R&D 쓰고 이런 시장이 계속 형성될 것인가가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근데 이 시장 자체는 그렇게 전망이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아니구나. 예.
0: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이 등장하게 되면 또는 뭐 우리가
1: 네.
0: 일상화되면 굳이 내가 소유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소유 욕망이 강한 그런 스포츠카 브랜드도 내가 운전해줄게 하면 저거 이제 살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되는데
1: 그렇죠.
0: 일반 차는 오죽하겠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제 그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 역량을 가진 회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만든 이 제조물을 시장에서 소모시켜서 돈을 벌려고 할 거예요. 그러려면 소모시키는 관점에서 계속 무언가 새로움을 줘야 되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가지고 느낌을 주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1: 네, 이해했습니다. 정말 자동차 산업 또한번큰 변화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0: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5: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So.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11시 뉴스입니다. 주한미군 방공부대가 최근 섭태평양 팔라우에서 미 태평양 육군 주관으로 개최된 연합훈련에 참여해 지대공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 부대인 미 8군 소속 제35 방공포병 여단은 최근 팔라우에서 실시된 테네셔스 아처 2026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미군이 이란전 장기화로 방공미사일 재고 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이번 훈련은 유사시 주한미군 방공전력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신속하게 분산 전개하는 능력을 시험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강인이 한국 팬들 앞에서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구 첫 경기에 나섰습니다. 이강인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친선전에 등번호 7번 유니폼을 입고 후반 18분 교체로 출전했습니다. 이강인은 투입 후 프리킥을 차는 등 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펼쳤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고 경기 후 팬들 앞에서 입단식을 치렀습니다. 경기에서는 맨체스터 시티가 3-1 역전승하며 내한 경기를 2연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일본 축구협회가 관련 의혹을 받는 자국민 심판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하는 등 파장이 해외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2012년 한국 대 쿠웨이트 경기를 맡았던 일본인 심판 등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문체부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일본 축구협회가 심판 4명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심판들 중에는 현재 일본 심판위원회 간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석유회사가 그린란드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석유 탐사 시추 장비를 현지에 반입해 그린란드 정부가 경고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에서 설립된 그린란드 에너지는 최근 그린란드 동부 제임슨랜드의 시추 장비가 담긴 컨테이너 약 12개를 하역했습니다. 그린란드 정부는 성명을 통해 장비 반입은 사전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엄중 경고하고 모든 물류 작업은 광물자원 당국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받은

0: 뒤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급격히 번지면서 현지 시간 8일 주정부가 지역 주민 1만 8천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산불은 발생 하루 만에 여의도 면적의 30배가 넘는 1만 헥타르를 태웠으며 불길은 인근 서머랜드와 피치랜드 지역을 향해 번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동해안에는 아침까지 최대 4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반면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극한 폭염은 다소 누그러졌지만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 26도, 낮에는 서울 33도, 대구 32도로 예상됩니다. 김성호였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문체부와 국어원에서는 외래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을 꾸준히 하는데요. 최근에는 래플, 백래시, 스와팅 등을 다듬었습니다. 추첨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인 래플은 추첨 판매로, 새로운 사회적 흐름이나 변화에 강하게 반대하는 일인 백래시는 반발로, 강력범죄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스와팅은 강력범죄 허위신고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2004년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 익숙한 멜로디 진행에 이런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 조영남의 도시여 안녕 아니야? 그런데 정작 이 곡을 쓴 미국의 펑크 밴드 그린데이는 리너드 스키너드의 노래 That's How I Like It을 듣고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 노래는 마치 미국에 사는 백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는데요. 그린데이는 여기에 정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당시 혼란스러운 시대상에 대한 분노까지 담아 이 곡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마치 2000년대의 저항가요처럼 불리게 됐죠.

8월 9일 일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혹시 잘 못 보내셨더라도 지금 들은 이 첫 곡으로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지 않으셨나요? 자, 오늘 골든디스크 첫 곡 그린데이 아메리칸 이디엇이었습니다. 그 벌스 부분의 멜로디가 예, 굉장히 그 조영남의 도시여 안녕하고 비슷하게 전개가 돼서 우리나라에서만 혹시 이 노래가 도시여 안녕을 예, 참고로 한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돌기는 했는데 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확인된 바는 없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너드 스키너드의 That's How I Like It이라는 그런 노래에 대한 약간 반발하는 의미로 미국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럴 리가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렇게 사회가 어지러운데 라고 하면서 발표한 게 이 아메리칸 이디엇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2004년에 미국 사회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었던 음악이기도 하죠. 그리고 올 초에 그 미국의 아주 큰 미식축구 경기 있죠. 슈퍼볼이라고. 거기 중간에 하프타임에 하프타임 쇼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가수가 올라서 그 시간을 무대를 채우느냐가 항상 좀 화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매드번이라는 가수가 그 하프타임 쇼를 채웠습니다만 그 슈퍼볼 오프닝은 그린데이가 했었어요. 저는 그 오프닝 공연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거기에서 그린데이 여지없이 이 아메리칸 이디엇을 불렀습니다. 2026년에 여전히 이 노래가 시사하는 바가 크기도 하죠. 사실 중간에 약간 욕설이 들어가 있는 음악이어가지고 이게 청소년 유해곡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예, 제가 아메리칸 이디엇을 이 욕설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건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체 클린 버전으로 네, 검열 후에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린데이의 아메리칸 이디엇을 들은 이유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일요일에는요.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라는 코너로 함께하고 있어요. 최소 50만 장 이상 판매가 되면 골드레코드라는 인증을 해주는데요. 그 앨범들 중에서 매주 한 장씩을 골라 앨범 전체를 들어봅니다. 5724님이 미션 그린데이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그린데이 앨범을 이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에서 한 번쯤은 다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에 대표적인 펑크 밴드다 보니까 쉴 새 없이 내달려서 아 이게 골든디스크와 이 밤의 정서에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상의 많이 하면서 계속 미뤄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5724님의 요청도 있었고 또 한여름이기도 하고 여름에는 락이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620만 장 이상 판매됐고요. 전 세계적으로 2,300만 장 이상 판매된 그린데이의 2004년 7집 아메리칸 이디엇 앨범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이 아메리칸 이디엇 앨범의 타이틀과 똑같은 아메리칸 이디엇이었고요.

0: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평소처럼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그린데이의 2004년 7집 앨범 아메리칸 이디엇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음악은 Jesus of Suburbia라는 곡이었는데요. 이 앨범이 일종의 컨셉 앨범이에요. 그때 당시 미국, 그 미국 사회와 또 이라크 전쟁에 대한 어떤 비판을 굉장히 좀 스토리라인으로 체계적으로 담고 있는 앨범인데 지금 들으신 이 노래가 Jesus of Suburbia라는 제목으로 다섯 곡의 노래가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메들리로 다섯 곡을 지금 한꺼번에 들으신 거예요. 그 컨셉 앨범 안에 그린데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엮는 어떤 하나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앨범 같은 경우는 정말로 뭐 다른 앨범도 그렇지만 이 아메리칸 이디엇은 첫 곡부터 끝곡까지 앨범 단위로 그것도 순서대로 들어야 그린데이가 이 앨범에서 정말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느껴지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에서 소개한 앨범들 중에서도 앨범 이야기 가장 두드러지는 그런 작품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뒤에 이어지는 Holiday란 노래 그리고 Boulevard of Broken Dreams라는 곡도 두 곡을 좀 이어들어야 잘 연결이 되게 그린데이가 만들어뒀는데 우리는 시간상 Holiday를 먼저 듣고 광고 이후에 Boulevard of Broken Dreams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린데이예요. Holiday.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그린데이의 2004년 앨범 7집 아메리칸 이디엇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곡은 이 앨범의 4번 트랙 Boulevard of Broken Dreams였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고요.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멋진 음악인데요. 아, 그린데이, 이 펑크 밴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린데이는요. 세 명의 멤버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 멤버가 모두 1972년생 동갑내기입니다. 1986년에 이 그린데이의 보컬인 빌리 조 암스트롱이 친구였던 마이크 던트하고 같이 야, 우리도 뭔가 음악을 한번 해보자, 밴드 해보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일단 밴드가 결성이 됐었어요.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이 더 들어와서 4인조로 원래는 Sweet Children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Sweet Children이라는 이름을 가진 밴드가 또 있었나 봐요. 좀 비슷한 이름이었대요. 완전히 똑같은 이름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예 너무 쟤네들하고 겹치는데 해가지고 바꾼 이름이 Green Day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베이시스트가 개인 사정으로 탈퇴를 하고 마이크 던트가 이제 그럼 내가 베이스 칠게 해서 빌리 조 암스트롱이 보컬과 기타, 마이크 던트가 베이스, 그리고 이제 드러머가 한 명이 더 있었던 거죠. 이렇게 3인조로 활동을 하다가 1990년에 인디씬에서, 언더그라운드에서 첫 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첫 앨범 내고 나서 드러머가 또 아, 나 대학을 가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이제 개인 사정으로 팀을 떠나가지고 트레쿨이라는 사람이 드러머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빌리 조 암스트롱, 마이크 던트, 트레쿨 이렇게 세 명의 라인업이 그때 완벽하게 결성이 되었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91년까지 두 장의 앨범을 인디씬에서 냈다가요. 이 사람들 좀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펑크 씬에서 뭔가 보여줄 것 같은데 해가지고 메이저 레코드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1994년에 그 유명한 두키 앨범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앨범은 그 베스킷 케이스가 있었던 앨범이고요. 사실상 그린데이를 전 세계적으로 알린 첫 음반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린데이의 모든 앨범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에서 이 앨범을 선정할 때도 두키 앨범하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아메리칸 이디엇 앨범 둘 중에 뭘 선정을 해야 될까를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두키 앨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짧고 간결하고 단순한데 에너지 넘치는 펑크 음악으로만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앨범의 어떤 굴곡은 좀 없고 정말 시원한 에너지를 느끼기에는 좋은 작품이고 그린데이를 대표하는 어떤 펑크락으로서의 이미지는 그게 두키 앨범이 맞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라디오고 조금 펑크를 기반으로 하되 이 그린데이가 가진 저는 이 멜로디 메이킹 능력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과 또 이제 컨셉 앨범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펑크 밴드가 이 정도로 퀄리티 높은 작품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를 가장 잘 제시했던 앨범이 아메리칸 이디엇 앨범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오늘 아메리칸 이디엇 앨범을 고르긴 했습니다. 근데 뭐둘다 명반이에요. 진짜 그린데이 명반하면 이두개 앨범하고 아메리칸 이디엇 앨범은 꼭 손에 꼽히는 작품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그린데이 정말 펑크 밴드로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면서 90년대 펑크 씬의 대표 주자가 됐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펑크라는 이 장르가 가지고 있는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그것이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린데이는 그거보다 조금 더 확장된 락 음악 세계를 계속해서 탐구한 그런 그룹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펑크를 기반으로 하되 펑크에만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이야기, 시대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수 있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으로서의 락 음악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메리칸 이디엇 앨범에 아주 큰 대곡, 사실 펑크는 거의 2, 3분 안에 끝나거든요. 3분도 좀 길게 느껴질 만큼 정말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단순한 코드로 사람들이 그냥 직설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게그 장르의 어떤 특징인데 그런데 아메리칸 이디엇 앨범은 이 방금 들으신 Boulevard of Broken Dreams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약간 대곡의 느낌이 나는 락 발라드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들의 역량과 경력을 이렇게 아낌없이 쏟아낸 작품이 아메리칸 이디엇 앨범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5번과 6번 트랙 음악 두곡 이어가겠습니다. Are We The Waiting? 그리고 Saint Jimmy. 이렇게 두 곡이에요.

마치 한 곡 같은 두 곡이었죠.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분위기는 확 반전이 되는 Green Day, Are We The Waiting, 그리고 Saint Jimmy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그린 데이는 이 아메리칸 이디엇 앨범으로 사실상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죠. 그러니까 두키 앨범이라고 앞서서 그 그린 데이의 94년 3집 앨범, 이 앨범으로 전성기를 탁 친 다음에 계속해서 그런 스타일의 펑크 음반들을 냈었어요. 그러다가 이 7번째 앨범 아메리칸 이디엇에 와서 본인들의 세계를 확장을 했고, 그리고 이어진 8집 앨범 2009년에 나왔는데요. 21st Century Breakdown이라는 앨범이었는데 이 앨범도 아메리칸 이디엇과 비슷하게 컨셉 앨범으로 역시 아주 긴 스토리를 앨범 미학이 드러나는 형식으로 앨범 한 장에 담으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두 장이 그 그린데이의 어떤 락 오페라 같은 형식으로서 음악을 들려줬었던 작품들이었고, 그래서 이 두 장의 앨범으로 그린데이의 음악을 기반으로 한 주크박스 뮤지컬이 탄생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다시 펑크 기본으로 돌아가겠다 하면서 또 이 펑크 음반들을 좀 내다가요. 2024년까지 총 14장의 정규 앨범을 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72년생 친구인 3명의 멤버들은 이 긴 여정을 여전히 함께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린데이도 굉장히 이제 경력이 오래된 밴드가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 락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이가 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린데이의 굉장히 최근 음악을 들어봐도 여전한 그 청춘의 에너지 그대로, 그 열기 그대로 음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아메리칸 이디엇 앨범에서 7번과 8번 트랙 이어갈 건데요. Give Me Novocaine 그리고 She's a Rebel 이렇게 두 곡이에요.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그린데이의 2004년 앨범 7집 아메리칸 이디엇 앨범을 들었습니다. 이 앨범은 총 12트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8번째 트랙까지 음악을 들었거든요. 나머지 4곡은 안타깝게도 못 듣는데 그래도 그 4곡 중에서 싱글로도 발표가 됐고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해 하실 만한 음악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노래처럼 이제 여름도 가고 9월이 끝나는 날도 오겠죠. 아마 다음 달이면 정말 또 자주 듣게 될 음악일 텐데요. 오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다 먹으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좋아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 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I like to be.

0: 나 얼마큼 사랑하니?
1: It's many.
2: It's 정말로?
3: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난리가 난 것처럼 몹시 소란스럽고 두서없이 행동하는 것을 난리법석.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떠들썩하고 부산스러운 걸 야단법석이라고 하죠. 여기서 법석을 따로 쓸 수도 있는데요. 법석은 소란스럽게 떠드는 모양을 뜻해 법석이 나다, 법석을 놓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법석의 발음은 법석인데요. 표기는 썩이 아니라 석, 법석으로 적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강원과 대구 경북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며 1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치러질 호남과 서울 경기 지역 경선을 앞두고 후보 간 신경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5: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으로 미군 철수와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등 미국의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내 여론 악화에 직면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적 위협 없이 조용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어젯밤 전주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큰 불이 나 약 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추석 대목을 한 달여 앞두고 상인들이 큰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5: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의 일부 완화를 검토하는 한편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최대 5만 가구 규모의 추가 주택 공급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8월 1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4: 민주당 전당대회 강원과 TK 지역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면서 누적 순위에서도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5: 최고위원 경선에선 최민희 후보가 가장 앞섰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6: 강원과 대구 경북 당대표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48.54%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44.40%로 2위를, 송영길 후보는 7.06%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강원과 경북에선 김민석 후보가, 대구에선 정청래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발표된 순회 경선 결과까지 종합하면 김민석 후보가 누적 득표율 46.01%로 정 후보보다 1.48%포인트 앞섭니다.

0: 최고위원 투표 결과도 나왔는데 최민희 후보가 17.04%를 얻어 1위를 기록했고 누적 득표율로는 최민희,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후보 순으로 당선권에 들었습니다. 합동연설회에 나선 당권 주자들은 어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1: 8.18 민주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할 것이고 민생 중심으로 일할 것이고 실력 중심으로 화합할 것이고
2: 반명 외치면서 분열 외치면서 근거 없이 신천지를 외치면서 어떻게 총선을 이긴단 말입니까?
3: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팀 3인방 완전히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서 대통령과 대적하는
0: 전당대회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이번 주가 당권 경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는 주말 순회 경선이 진행될 호남의 권리당원이 50만 명, 서울 경기 권리당원은 60만 명으로 두 곳 합쳐 전체 표의 70%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당권 도전에 나선 세 후보 모두 오늘 호남은 물론 서울 경기 등을 찾아 당심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4: 민주당 전당대회가 과열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로 인한 후유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핵심 지지층이 몰린 호남과 서울 경기 지역 경선을 앞두고 있어서 서로를 향한 비방전은 더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5: 당권을 둔 치열한 신경전은 먼저 적통 논란으로 나타났습니다.
2: 2002년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에게 날아간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 아니겠습니까?
5: 배신자론을 제기한 정청래 후보의 공세. 김민석 후보는 명청대전을 재현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6: 1년 동안 명청대전의 악순환을 연장하자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당을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
5: 분위기는 순회 경선이 시작된 이후 더 뜨거워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도시 광주를 찾은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를 전두환에 빗대기까지 했습니다.
7: 전두환이 5.18 학살하고 나서 집권해서 처음 내건 슬로건이 정의사회 구현, 정신승리하는 것을 왜 따라가려 그러시는지.
5: 경쟁 후보를 향한 공격은 신천지 의혹을 두고 폭발했고
8: 불날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게 화제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5: 급기야 징계 예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9: 윤리감찰에 김민석 의원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5: 당심 경쟁이 과열되다 못해 공존이 어려운 수준까지 치닫는 상황. 당내에선 전당대회가 분당대회 되겠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0: 이러다 당 쪼개지는 거 아니냐? 너나 없이 다 죽는 거 아니냐? 불안해하는 당원들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5: 그러나 후보들 간 비방전은 당분간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순회 경선이 열리는 호남 지역의 당원은 전체 약 32%, 서울 경기 당원은 약 38%로 최대 승부처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4: 호르무즈해협 개방협상이 주말 사이에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이란이 전쟁 배상금 등을 요구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11: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 위반을 멈추고 전쟁 피해를 배상할 때까지 협상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새 항로에 대해서만 오만과의 협상이 막바지라면서도 해협 개방은 미국의 태도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12: 합의가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여러 조건들의 충족에 달려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11: 이란 강경파인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최고 국가안보회의 의장이 전날 제시했던 6개 요구사항의 취지를 이어간 겁니다. 졸가드르 의장은 호르무즈 재개방을 위해 미국의 대이란 봉쇄 해제와 병력 철수, 제재 해제와 동결자금 방출, 전쟁 피해 배상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란의 요구가 더욱 강경해지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감정적 반응 없이 로우키, 즉 조용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밝혔습니다. 교착 상태인 협상을 체스 게임에 비유하며 잘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적 압박 강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주 전만 해도 대규모 공습 재개를 위협했지만 미사일 재고 부족에 악화되는 여론 등을 고려해

0: 반응 수위를 낮춘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 유권자들은 그간 트럼프의 공화당에게 안보 등의 후한 점수를 줬지만 이젠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로이터통신의 조사에 따르면 전쟁과 해외 분쟁, 테러 분야 지지도에서 공화당은 36%의 지지율로 조사가 시작된 22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에 뒤처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1: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가격을 낮춘 금매물이 늘었지만 정작 사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거주 의무 규제 때문인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2: 대표적 초고가 단지로 꼽히는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지 나흘 뒤 전용 155제곱미터짜리 매물이 77억 원에 나왔습니다. 두 달 전보다 8억 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개편안이 공개된 3일 6만여 건에서 6만 2천여 건으로 3.4% 증가했습니다. 서초와 강남이 각각 6%, 5%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실제 사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3: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기조들이 강화되는 것도 중요한 트렌드고 고가주택에 대한 거를 소유하는 거에 대한 대가인 비용을 엄청 많이 인상시킨다고 하니
2: 보유가 아닌 실거주해야만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줄도록 바뀌면서 전세 매물을 걷어들이는 비거주 1주택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실거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거나 올해가 지나면 토호제의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토호제 지역에서 집을 사면 넉 달 안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임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유예해주는 조치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취약 등으로 다른 곳에 거주할 경우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인정해주는 이 실거주 예외 범위도 탄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4: 기본적으로는 이게 또 3년을 했는데 네. 이게 진짜 또 뭐 어떤 그런 또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이런 부분도 국민들 경청을 들어가지고 네. 또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세제 보완뿐 아니라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능한 국공 유지를 총동원해 최대 5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도심 유휴부지와 비아파트를 활용하고 사업자금이 돌도록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공적 보증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서울 내 그린벨트를 일부 풀어 택지를 만드는 방안도 언급되는데 민주당은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5: 애플이 아이폰, 맥북 등의 중국산 메모리 칩을 시험 적용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메모리값 상승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외 판매 제품에 중국산 메모리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미 정부에 요청해왔지만 중국 인민해방군 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창신 메모리 등 중국 칩 사용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란 매체들이 최고 지도자 모지타바 하미네이의 활동 관련 소식을 앞다퉈 내놓으며 위독설 확산을 막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군부가 운영하는 매체는 모지타바가 군 지휘관 회의에 참석한 사진과 문서들을 곧 공개할 것이라는 군 지휘관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 등도 마수드 폐지시킨 이란 대통령이 취임 3년 차를 맞아 모지타바와 군사 분야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을 막고 싶어 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재무부의 엔화가치 부양 개입, 장기채 발행 축소 시사, 베선트 장관의 미 연방준비제도 옹호 발언 등이 이런 시각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채권 금리는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면 금리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13분쯤 전주 송천동 농수산물시장 화로동에서 불이 나 오늘 새벽 3시 반쯤 진화됐습니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시장 40개 점포 가운데 19곳만 운영 중이었고 상인 모두 소재가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기 평택 메일유업 연유 저장 탱크 안에서 50대 노동자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명은 숨졌고

50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탱크 내부를 청소하다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열 진통제로 사용되는 이부프로펜 같은 일부 진통제와 항생제가 햇빛으로 인한 피부 화상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영국 보건당국이 경고했습니다. 영국 의약품 규제청은 이부프로펜과 나프록센 성분이 들어간 일부 진통제가 피부 민감도를 높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메토트렉세이트와 일부 항생제, 여드름 치료제도 햇빛에 대한 피부 민감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평년을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엔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강릉이 28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먼바다가 최고 4m로 일겠고 동해 먼바다가 최고 3.5m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작중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자주 바르실 텐데요. 1, 2년 지난 선크림을 계속 써도 되는 걸까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선크림은요, 개봉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쓰는 것이 좋은데요. 이 기간이 지난 선크림은 자외선을 막아주는 화학 성분들이 변질돼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할 뿐더러 선크림 안에 방부제도 섞여 있는데 제품이 오래되면 방부제가 사라져서 세균과 곰팡이가 증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단 개봉하지 않은 선크림은 1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유통기한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8월 10일 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5도, 부산 27도, 대구 25도고요. 대전 26도, 광주 27도, 강릉 22도, 제주 28도네요. 아침 기온 평소와 비슷하지만 습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극한의 폭염이 좀 주춤하면서 서울에서는 17일째 이어지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무더위는 이번 주에도 이어지겠고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날씨 변덕도 좀 심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부는 맑지만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해안에는

폭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0: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0: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3: 8월 10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내에서 장기 체류하는 노숙인들에 대한 퇴거 조치에 나섰습니다. 공항공사는 최근 공항 내 노숙인들의 물건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퇴거 명령서를 부착했는데요.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를 피해 찾아오는 공항 내 피서객과 노숙인들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공항시설을 사유화하거나 욕설, 노상방뇨, 쓰레기 투척 등으로 공항 이용객과 청소 노동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에 노숙인 인권단체인 홈리스 행동은 졸속 퇴거 조치를 중단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퇴거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국가보안시설인 부산항에 거액을 들여 설치한 불법 드론 방지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부산항에는 불법 드론을 강제 정지시키고 그물망으로 포획하는 드론 방지 시스템이 64억 원을 들여서 설치됐는데요. 지난달에만 부산항 북항에서 22건의 미승인 드론 비행이 탐지됐지만 현장에서는 고가의 장비가 사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파법상 드론 피해 면책 보안 구역에 항공과 원자력 시설은 명시되어 있는 반면 항만은 빠져 있어서 불법 드론 포획 시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드론 피해 면책 규정에 항만을 포함하는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나라로부터 방공망 지원을 받기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 우리가 부족한 방공과 드론 분야에서의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올렸는데요.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의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영토에 배치된 북한군의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3만 명에서 최대 5만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에 배치되기로 결정됐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인의 김치 섭취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대, 제주대, 세계김치연구소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김치를 전혀 먹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2010년 11.7%에서 2024년 22.7%로 2배 정도가 늘었는데요. 과거 하루 종일 김치를 안 먹은 사람이 10명 중 1명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10명 중 2명이 김치를 먹지 않는 겁니다. 한국인의 하루 김치 섭취량은 2010년 109.6g에서 2024년 90.3g으로 15년 사이에 17.6%가 줄었는데요. 특히 20, 30대 청년층에서 김치를 반찬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2010년 82%에서 2024년 66%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에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을 밝혔다고요.
4: 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현지 시간으로 8일 국영 매체를 통해서 6개의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요구사항을 보면 미국의 해상봉쇄와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 인근 지역에 배치된 미 해군과 공군의 철수, 그리고 침략 전쟁에 따른 피해 배상, 동결 자산의 조건 없는 해제, 영내 이란 동맹 세력에 대한 공격 중단과 이란에 대한 모든 위협 중단을 담고 있습니다.
3: 네.
4: 피해 배상과 동결 자산의 조건 없는 해제 같은 것들을 포함하면 사실상 이건 이란이 미국을 패배국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나 다름없습니다.
3: 네.
4: 더불어서 양국이 기존에 체결했던 종전

0: 양해각서 MOU보다 훨씬 더 강경한 요구고요. MOU는 최종 합의의 일정에 맞춰서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종료하도록 규정했지만
1: 네.
0: 이란은 이번에 제재 해제를 해협 재개방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행동을 바로잡을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재개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이란의 이런 강경한 대응 이후에 해협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은 빠르게 식었습니다.
1: 네.
0: 뉴욕타임스는 이번 요구 조건은 이란이 오만과의 합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역 흐름을 재개할 것이란 기대를 뒤집어 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1: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조건들, 이제 거의
0: 네.
1: 패전국이
0: 맞습니다.
1: 될 조건인데 현재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0: 일단 미국 내부에서도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이란에 대한 강한 무력 압박을 담당해왔던 미군 내에서도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다른 핵심 참모들에게 이란 전쟁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0: 더불어서 공군 역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고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에너지 인프라 공격이나 다리 폭격 같은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케인 의장이나 참모들은 실효성도 낮고 걸프 국가들에 대한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1: 네. 케인 합참 의장은 뭐 전쟁 전부터 이번 이란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인물 아니었나요?
0: 맞습니다. 전쟁 시작 전에 장기전이 미국의 무기 비축량을 심각하게 줄일 수 있고 이게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던 인물이 바로 케인 의장입니다.
1: 네.
0: CNN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도 케인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최소 두 차례 면담에서 미국의 군수품 비축량 감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1: 네.
0: 실제로 현재 미국은 탄약 제국과 위험할 정도로 낮아진 상황이죠. 결국 미국 내부에서는 지상군 투입 없이는 이란을 결정적으로 제압하기는 어렵다라는 인식이 물론 있지만
1: 네.
0: 미군 수천 명의 희생 가능성 때문에 누구도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인 의장이나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상징적인 승리를 줄 수 있는 어떤 출구 전략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1: 네.
0: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같은 외교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라고 애쓰고 있는 건데 이란도 사실 이런 사정을 다 파악하고 이번에 해협 개방 6개 조건을 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1: 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안 또 사망설이 돌았었던 이란의 모스타바 최고 지도자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0: 네, 이란 매체가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영상을 공개했는데 모스타바의 사망이 임박했다라는 취지의 보도들이 나오자 일부러 모습을 노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현재 언론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모스타바가 자신을 둘러싸고 앉아있는 남성들한테 말을 걸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1: 네.
0: 이런 모스타바의 모습이 이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건 지난 3월 이란 최고 지도자 취임 이후에 처음이고요.
1: 네.
0: 다만 외신들은 이 해당 영상이 전쟁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0: 실제로 이걸 공개한 이란 반관영 통신도 영상이 언제 촬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고요.
1: 네.
0: 이 반관영 통신을 제외한 다른 이란 언론들은 해당 영상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외신에서는 오히려 모스타바를 둘러싼 건강 이상설 의혹이 증폭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 네.
0: CNN은 영상을 지금 시점에 공개한 이유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모스타바의 행방과 그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의혹만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스타바 측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 메흐르 통신에서만 공개가 됐고
1: 네.
0: 다른 매체에서는 보도되지 않은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1: 예. 그리고 지난해 11월이었는데 홍콩의 고층 아파트 화재 사건 기억 들었을지
0: 네.
1: 모르겠습니다. 168명의 목숨을 앗아간 큰 화재였는데 원인이 밝혀졌다고요?
0: 네, 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홍콩의 이 웡푸코트 화재조사 독립위원회가 8개월에 거쳐서 조사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위원회에 따르면 발화 지점이 단지 내 8개 동 가운데 1개 동의 104호와 105호 바깥 테라스로 추정이 됐습니다.
1: 네.
0: 당시 해당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발화 추정 지점에는 안전망과 창문을 가리는 스티로폼판 등이 2m 높이로 쌓여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보고서는 이번 화재가 담배꽁초가 이런 스티로폼 같은 가연성 물질을 태워서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1: 네.
0: 당시 사고로 단지 내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이 불길에 휩싸이면서 168명이 숨지고 이제 79명이 다쳤습니다.
1: 네.
0: 홍콩 당국은 보수공사에 참여한 컨설팅 업체와 시공업체 그리고 책임자 7명을 지난 6월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0: 이제 홍콩에 가보면은 이제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하니까 네. 정말 닭장을 연상시킬 만큼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는데 화재가 나면 정말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겠죠. 네.
1: 당시 이후에 그래서 홍콩에서도 이 고층 건물들에 대한 화재 관련 규제 그리고 한국에서도 네. 관련 규제에 대한 어떤 검토가 이뤄졌었죠.
0: 네. 그리고 일본 소식인데 대한축구협회 논란이 일본까지 번졌습니다.
1: 네,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심판과 감독 간에 대해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교도통신은 지난 9일에 일본 축구협회가 일본인 심판 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0: 네.
1: 문체부 대한축구협회 감사 내용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한국에서 열린 월드컵 올림픽 예선전 3경기 그리고 평가전 4경기를 합쳐서 총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 간 등 10여 명의 성접대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경기의 심판진 국적을 보면 일본이 있었고 네. 아랍에미리트, 이란, 바레인,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 네.
1: 이 중에 2012년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한국 대 쿠웨이트 경기를 담당했던 일본인 심판 4명 중 2명이 성접대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이제 한국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상황이었고요.
0: 네.
1: 당시 접대 대상으로 거론됐던 심판 대부분은 이미 은퇴를 한 상태이긴 한데
0: 네.
1: 이 일본인 심판 일부가 현재 일본 축구협회 협회에서 J리그 심판을 관리하는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네.
1: 일본 축구협회는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심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방표할 방침입니다.
0: 네, 뭐 이런 접대를 받은 심판들도 사실 문제지만
1: 제공을 네, 했다는 의혹 자체가 좀 문제인 거죠.
0: 좀 부끄럽네요.
1: 네.
0: 네. 그리고 태풍 돌핀이 중국 쪽으로 갔는데 중국 전역이 또 초비상입니다.
1: 맞습니다. 제13호 태풍 돌핀이 중국 동부 연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저장성과 푸젠성, 상하이 등에서 50만 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 사이에 저장성과 푸젠성 사이에 돌핀이 상륙한 것으로 보이고요.
0: 네.
1: 앞서서 중국 중앙기상대는 어제 오전에 돌핀에 대한 태풍 경보를 최고 단계인 적색 경보로 올렸습니다.
0: 네.
1: 올해 들어 두 번째 태풍 적색 경보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저장성에서는 이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닝보와 타이저우, 저우산, 사오싱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중호우가 관측이 됐습니다.
0: 네.
1: 오늘 낮까지 저장성 대부분 지역에 폭우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최대 200에서 4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0: 네.
1: 다른 예보에서는 일부 지역에 최대 500mm에 이르는 폭우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0: 네, 지금 휴가 시즌이어서 중국 방문한 관광객들도 많을 텐데 주의하셔야겠네요.
1: 맞습니다. 상하이의 주요 관광시설도 운영을 중단하거나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상하이 레고랜드 리조트 그리고 디즈니 리조트도 태풍 상황에 맞춰서 운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0: 네.
1: 중국 기상당국은 돌핀이 상륙한 뒤에 서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세력이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태풍이 몰고 온 폭우로 홍수나 산사태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0: 네.
1: 한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돌핀의 이동에 따른 기압 밖의 변화로 우리나라 서쪽 지역에서는 당분간 폭염이 이어지고 동쪽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네. 이 자연재해 소식들이 또 계속 있는데 캐나다에서 산불이 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요?
1: 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주민 18,000여 명의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이번 산불을 포함해서 주 전역에서 100곳 이상의 대형 산불이 잇따르자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새로 시작된 산불은 하루 만에 여의도 면적의 35배 규모의 산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0: 네.
1: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총리는 이 서머랜드 지역에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다면서 화염이 약 60m까지 치솟았고 산불 자체가 생성한 기상 환경으로 인해 벼락까지 발생했다고 밝혔고요. 현재 BC주 전역에서는 105곳의 산불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0: 네.
1: 캐나다 재난관리 기후대비부 장관도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기상 조건이 추가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며칠간이 산불 진압에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0: 네, 폭염에 산불에 뭐 전 세계가 아주 비상이네요. 자, 그리고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입니다.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북한군의 네. 파병 예상 규모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견할 북한군의 규모가 최대 5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0: 네.
1: 최근에

0: 원래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 명을 추가 이제 파병받기로 했다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 숫자를 더 확대해서 주장을 한 거고요. 다만 정보의 정확한 출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현대전 경험을 계속 쌓고 러시아로부터 허가를 받으면서 각종 군사 장비를 계속 공급받는 게 분명하다면서 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와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네. 구체적으로 방공체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부족한 방공체계를 지원해주길 희망하고 우크라이나는 드론 분야에서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북한과 러시아 협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된 걸까요?
0: 이미 러시아에 북한군 미사일 부대가 배치가 됐고 이 탄도미사일 최대 120기와 미사일 발사대 6대가 들어왔다 혹은 들어올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네. 우크라이나는 최근에 미사일 방공망 부족 때문에 탄도미사일을 한 발도 막아내지 못한 날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방공망 부족에 대한 긴장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1: 그래서 우리나라 협력을 기다리는 거군요.
0: 네.
1: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3: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4: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네, 주말 사이에 좀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전국 곳곳에 40도에 육박을 하다가 일단 좀 뭐 밤에도 좀 시원해졌고요. 좀 훨씬 살 것 같네요.
5: 입추가 지나니까 확실히 조금 그래도 네. 숨은 좀 쉴 수 있는 정도가 된 것 같기는 합니다.
4: 확실히 그러네요.
5: 네, 그러니까 열대야도 잠시 멈췄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좀 꺾였습니다. 네, 하지만 무더위 자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4: 네.
5: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4도로 예보가 됐고요. 서울과 인천은 낮 33도, 광주는 34도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4: 네.
5: 강원도 동해안과 산지, 또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 부산, 울산, 경남 일부와 제주에는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4: 네, 조금 나아졌지만 어쨌든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인명피해도 계속 나오고 있죠.
5: 네, 질병관리청 집계를 보게 되면요. 지난 8일 하루 동안 온열질환자 131명이 발생을 했고요.
4: 네.
5: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도 2명이 추가됐습니다. 인천과 강원에서 각각 1명씩이었는데요. 이로써 올해 누적 온열 질환자는 3,237명이었고요. 추정 사망자도 28명으로 늘었습니다.
4: 네.
5: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실외 작업장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4: 역시 그렇군요. 특히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작업을 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는데 정부도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요?
5: 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제 충남 예산군을 직접 찾아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0: 농작업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1: 네.
0: 최근 전남, 해남, 그리고 충남 홍성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건데요. 행안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물, 그늘, 휴식 등 폭염 안전수칙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살폈고
1: 네.
0: 축산농가를 찾아 냉방시설과 비상발전기, 가축 피해 상황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재난대책본부가 폭염재난대응중대본 회의를 또 열었는데요. 부처별 대책 추진 상황을 다시 점검을 하고 추가 대책도 논의를 했습니다.
1: 네.
0: 예컨대 농식품부는 고령농업인과 축산농가 보호,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과 경로당 관리,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대책에 각각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노동자들이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들어오면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0: 맞아요.
1: 생활하는
0: 네.
1: 경우가 많은데 정말 살인적인 더위더라고요.
0: 맞습니다. 네. 그 안에는 워낙 또 기온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네. 일부 이제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쓰시는 분들의 인식도
1: 네.
0: 더운 나라에서 왔으니까 괜찮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1: 네.
0: 부디 좀 안전에 신경을 쓰시고 작업 중지권 꼭 썼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지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있었는데 김민석 후보가 제주와 인천에 이어서 어제 강원, 대구, 경북에서도 승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석 후보가 현재 누적 득표 1위인 거죠?
0: 네, 네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1: 네.
0: 지난 토요일 제주, 인천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을 하면 김민석 후보가 47.75%, 정청래 후보가 42.08%, 송은길 후보가 10.17%였습니다. 제주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52.64로 과반을 얻었고요.
1: 네.
0: 인천에서는 45.09%로 정청래 후보 43.27%와 접전이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어제 있었던 강원, 대구, 경북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48.54%로 다시 1위를 차지했는데요.
1: 네.
0: 정청래 후보는 44.40%. 송영길 후보는 7.06%였습니다.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강원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50.3으로 과반이었고요.
1: 네.
0: 정청래 후보는 41.94%였고 대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47.82%로 1위였습니다.
1: 네.
0: 김민석 후보는 46.35%로 정청래 후보가 조금 더 앞섰고요.
1: 네.
0: 경북에서는 다시 김민석 후보가 47.37, 정청래 후보가 45.71%로 김민석 후보가 이겼습니다. 결국 제주, 인천에 이어 강원 TK까지 이틀 연속 김 후보가 승기를 가져갔습니다.
1: 그러면 지금까지 누적 합산을 좀 해본다면요?
0: 네. 누적 득표는 김민석 후보가 95,821표로 46.01%로 1위입니다.
1: 네.
0: 정청래 후보는 92,735표로 44.53%로 뒤를 쫓고 있고요.
1: 차이가 많이 안 나네요.
0: 네, 표 차이가 안 납니다.
1: 예.
0: 송영길 후보는 19,715표로 9.47%였습니다.
1: 네.
0: 1위와 2위의 차이 불과 3,086표고요. 퍼센트로 따지면 1.48%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1: 붙어있네요.
0: 네, 다만 여기에는 아직 전략 지역 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았고요.
1: 네.
0: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는 15일 광주 전남과 전북, 16일에는 서울 경기 경선이 남아 있습니다. 수도권과 호남의 권리당원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1: 네.
0: 같은 1% 차이여도 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마지막까지 박빙 승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네, 이렇게 경선이 팽팽해지다 보니까 이 후보들 사이에 어떤 과거사 공방도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노사모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0: 네, 정청래 후보가 최근에 이 노사모 정신으로 승리하겠다. 또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든 당선시켜야겠다고 했고 노사모 활동을 즐겁겠다라면서 본인의 노사모 이력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자 지난 6일 과거에 노사모 운영을 했던 운영진 측에서 일부가 성명을 냈는데요. 노사모는 이미 2019년 공식적으로 해체를 했고 앞으로 어느 누구도 대외적으로 노사모의 이름을 단체 행동으로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0: 최근에 전당대회에서 제2의 노사모를 내걸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움직임을 명의 도용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1: 근데 지지층 사이에서는 아예 뭐 정청래가 실제 노사모 출신이 맞느냐라는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0: 네, 그러니까 일부 과거 인터뷰 때문에 그런 건.

0: 인데요. 근데 네. 과거 기록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정청래 후보가 노사모에서 활동한 것 자체는 사실에 좀 가까워 보입니다.
1: 네.
0: 2002년 노사모에 가입을 해서 쌀이비라는 아이디로 활동을 했었고 당시 노사모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던 배우 문성근 씨도
1: 네.
0: 그때 정청래 씨가 열심히 활동했다라고 확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1: 네.
0: 다만 여기에서 과거사 논쟁이 붙었던 거는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향해 초기에 노사모 출신인 건 맞지만 2007년 정동영 후보 캠프에 서면서 갈라졌는데
1: 네.
0: 이제 와서 다시 노사모 이름을 쓰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식의 비판이 있었던 겁니다.
1: 네.
0: 반면에 정청래 후보는 인천 연설에서 김민석 후보의 2002년 대선 당시 후단연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는데요.
1: 네.
0: 이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순으로 날아갔던 그 아픈 추억을 우리는 기억한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본인이 이 과거사 공방을 다시 꺼내기보다는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본인이 당선되면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1: 네.
0: 누가 친노 적통이냐 이 논쟁이 지지층 사이 선거 쟁점으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1: 네. 당대표 경선도 있습니다만 최고위원 경선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민희 후보가 1위인 거죠?
0: 네. 누적 20.28%입니다. 아직 선두입니다.
1: 네.
0: 박선우 후보가 16.74%로 2위고요. 한민수 후보가 14.39%로 3위, 서미아 후보 14.24%로 4위, 김용 후보가 12.6%로 5위. 여기까지가 네. 당선권이고요.
1: 네.
0: 이성윤 후보가 11.88%로 그 다음 임미애 후보가 6.67, 김용호 후보가 3.14% 순입니다.
1: 네.
0: 여기에도 아직까지 전략 지역 가중치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 네. 근데 이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서는 주석 야청이라는 표현을 놓고 지금 공방이 이어지는데 주석 야청 뭔가요?
0: 네. 이게 이성윤 후보가 SNS에 올린 표현인데요.
1: 네.
0: 주석 야청. 호남의 민심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김민석, 밤에는 정청래라는 표현인데요.
1: 네.
0: 그러니까 반대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호남에서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빨치산이라는 식으로 지역민들을 색깔로 대상으로 몰았던 아픈 역사를 연상시킨다는 반발을 했는데
1: 네.
0: 그러니까 취지를 보자면은 지금 여론조사나 뭐 표현 같은 걸 보았을 때 김민석 후보 지지층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 호남 민심은 정청래 후보에 가깝다 이제 이걸 좀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샤이 정청래 그런 건 아니죠?
0: 아, 예. 비슷한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자 임미애와 김용 후보 등이 게시물 삭제와 사과를 요구를 했고 송영길 후보도 호남 민심을 마치 이중적인 것처럼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성윤 후보 측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석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은 하지만
1: 네.
0: 실제 투표장에서는 정청래 후보를 선택할 호남 당원들의 표심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광복절에 있을 호남 경선 앞두고 후보 간 신경전도 더 거칠어지는 분위기입니다.
1: 그러네요. 자, 국민의힘으로 가볼까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이제 23일에 취임 1주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 초에 당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0: 네, 장동혁 대표가 최근 계속 이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해 왔는데요.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보다는 당원권을 좀 더 강화를 하고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 이런 비전을 우선 제시할 거다라는 게 대체적인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1: 네.
0: 이게 지난달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A 때도 선출직 공직자를 공천할 때 그 기준에 맞게 잘 싸우는 사람을 공천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요.
1: 네.
0: 의원총회. 상임위원회 활동, 또 대여투쟁, 지역활동 등을 선출직 평가에 반영을 하면서 여기에 당원들의 평가도 공천에 더 큰 비중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1: 네.
0: 다만 정종식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비당권파 측에서도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해야 선거에서 승리한다. 즉 당원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 정당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혁안 발표가 당내 노선 갈등에 또 다른 도화선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장동혁 지도부가 강조를 해온 이른바 징계 정치도 계속되고 있는데 윤리위 징계 상황은 현재 어떤가요?
0: 네. 중앙윤리위원회는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라고 이미 밝혔고요.
1: 예.
0: 여기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농담 논란이 불거진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서도 최고위가 윤리위에 엄중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절차가 들어갔는데요.
1: 네.
0: 윤리위는 오는 18

0: 8일 권영진, 조경태, 서범수, 진종 의원을 불러서 심문을 하고 징계 수위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서범수 진종호 의원은 친한동훈계로 분류가 되고
1: 네.
0: 조경태 의원도 지도부와 계속 각을 세운 인물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 윤리위 징계를 정치적 반대파를 겨냥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윤리위원 두 명이 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5인 체제가 됐더라고요.
0: 네.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의원이 지난 금요일 날 성명을 내고 윤리위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퇴하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0: 두 사람은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 윤민우 위원장에게 동반 사퇴를 요구했지만 윤 위원장이 사실상 거부했다 이렇게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각종 의혹의 중심에는 윤 위원장께서도 더 큰 의혹으로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기기 전에 스스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1: 네, 근데 특히 이 두 위원이 윤민우 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 징계 과정에서 징계 대상자 명단과 내용을 외부인하고 공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를 했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종환 부위원장이 지난 7일 JTBC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1: 예.
0: 이전 결정문을 쓸 때 외부인이 윤 위원장과 긴밀히 협조했다, 소통했다는 말을 들었고 누가 그 외부인이 당대표와 무관하다고 할 때 그 말을 믿겠냐라고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윤리위는 이런 내용 속에서도 일단 이 징계 대상자들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며 절차를 개시한 상황인데요.
1: 네.
0: 원래 9인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5명이 임명을 해서 3명이 의결하는 이거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전해주세요.
8: 네, 오랜만에 에어컨 리모컨 대신에 창문 손잡이에 손이 먼저 갔는데요. 2주 넘게 이어졌던 열대야가 서울은 멈췄고

0: 있고요. 남부지방 중심으로는 오늘 아침도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광주, 제주가 27도 넘었고요. 부산이 26.5도, 서울은 2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전, 광주가 33도, 강릉 28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이번 주 내내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영동, 영남, 제주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오늘 끝곡으로 사브리나 카펜터의 Please, Please, Please 보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갑작스러운 사고로 구조를 요청할 땐 현재 내가 있는 곳을 설명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고속도로나 등산로는 이렇다 할 구조물이 없어서 위치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숫자 정보를 운영 중이죠. 주요 등산로의 경우 한글과 숫자를 조합한 국가 지정 번호가 있는데요. 사고를 당할 경우 이 번호를 불러주면 구조대가 바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에는 기점 표지판이 있는데요. 고속도로 명과 함께 표지판의 숫자를 알려주면 바로 위치가 파악됩니다. 길가에 적힌 숫자를 눈여겨보는 습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

0: 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기 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 사고로 인한 감전 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의 전기안전 캠페인은 송화전업사와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이란 매체들이 최고 지도자 모지타바 하메네이의 활동 관련 소식을 앞다퉈 내놓으며 위독설 확산을 막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군부가 운영하는 매체는 모지타바가 군 지휘관 회의에 참석한 사진과 문서들을 곧 공개할 것이라는 구 지휘관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 등도 마수드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취임 3년차를 맞아 모지타바와 군사 분야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 로키, 즉 강도를 낮춰 대응 중이라며 부분적으로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협상 장기화 상황은 잘 해결될 것이라며 마치 체스게임 같다고 말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군사적 위협을 거론하지 않았고 이란의 분노나 좌절감을 나타내지도 않고 않았다고 전하면서 군사 공격보다 경제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강원 대구 경북 순회 경선 결과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면서 누적 득표율 1위를 유지했습니다. 김 후보 누적 득표율은 46.01%로 정청래 후보보다 1.48%포인트 앞섰습니다. 유튜브 채널 3프로TV의 이용자 개인정보 46만여 건이 유출됐습니다. 3프로TV 운영사는 이달 초 외부 행위자가 3프로TV 애플리케이션에 불법 접근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 13분쯤 전주 송천동 농수산물시장 화로동에서 불이 나 오늘 새벽 3시 반쯤 진화됐습니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열 진통제로 사용되는 이부프로펜 같은 일부 진통제와 항생제가 햇빛으로 인한 피부 화상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영국 보건당국이 경고했습니다. 영국 의약품 규제청은 이부

0: 이부프로펜과 나프록센 성분이 들어간 일부 진통제가 피부 민감도를 높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관절염 치료제에 사용되는 메토트렉세이트와 일부 항생제, 여드름 치료제도 햇빛에 대한 피부 민감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금리 상승을 막고 싶어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평년을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에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강릉 28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4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와 남해 먼바다 최고 4m, 동해 먼바다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고광용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화 귀향의 감독 조정래입니다. 귀향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타국에서 죽어간 어린 소녀들을 영혼만이라도 고향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어서 만든 영화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정치적 이념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고 존엄을 되찾아주는 일은 최소한의 도리이고 우리 안의 인간다움을 잃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한 번만이라도 영화 귀향을 만나주세요. 한 분의 역시 고향으로 돌아오실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 만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2부에선 박선원 후보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정부의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안이 발표 나흘 만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3부에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월 10일 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 아침 인사들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무쇠소년단님, 바람 불고 시원한 대구 아침이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다솜님도 절기는 못 속이네요. 새벽 아침이 많이 신선해졌습니다. 선선해졌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1110님은 JB형님, 여기 양산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춥네요.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어제는 전어 한 도시락 먹었어요. 라면서 사진 쫙 보내주셨고요. 야들야들 맛있었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4: 춥다는 건 약간 과장 어법이라고 봐야겠죠. 아직은.
5: 네.
4: 그럼 뭐 양프리카라고 불린 것에 대비하면 근데 뭐 춥다라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5: 네.
4: 뭐 날씨 뭐 집까지 이렇게 버텨봤자죠. 뭐 어차피. 그죠? 좀만 참으면 네. 이제 폭염은 완전히 물러갑니다. 네.
5: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옵니다.
4: 이렇게 삐딱해요. 이렇게.
5: 아, 제 입이 닮아가지고 세상을 계속 삐딱선을 타고 있어요.
4: 긍정적으로 보세요. 긍정적으로.
5: 아, 그렇습니까? 네. 오, 그럼 오늘 삐딱선 안 타나요?
4: 날씨만.
5: 알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4: 자, 민주당 경선 얘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 인천 그리고 강원, 대구, 경북에서 모두 김민석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뭐 지역의 득표율을 여기서 쭉 나열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 누적 득표율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곳에서 순회 경선이 치러졌고 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합산한 결과 김민석 후보가 46.01%, 정청래 후보가 44.53%, 송영길 후보가 9.47% 나왔습니다.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의 득표율 차가 1.45%포인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평면적으로 이 득표율을 비교를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많은 권리당원이 있는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지금 이어지기 때문인데.
5: 그렇죠. 바로 이번 주에 있죠.
4: 이 정도의 격차를 가지고는 뭐 지금 뭐 완전히 대세가 굳혀졌다고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겠죠. 호남 한 곳에서의 경선 결과만 가지고도 굳히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뒤집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흐름인데요. 흐름에서 본다면 유의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 이 점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유의해서 봐야 할 포인트라는 게 뭘까요?
4: 제주 경선 결과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주에서의 표심의 흐름은 호남과 비슷하게 움직여왔다. 이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 일반적 분석의 기초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주에서의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김민석 후보가 52.64%, 정청래 후보가 38.89%, 송영길 후보가 7.47%를 득표를 했습니다. 지금 제주에서 나타난 이런 권리당원의 표심이 호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김민석 후보가 대세를 굳혀버린다. 승기를 완전히 잡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고요. 어차피 7일 뒤면 뚜껑이 다 열립니다. 그때 판단을 해도 늦지는 않는데 아무튼 하나의 바로미터 비슷한 것은 나왔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네, 어제 순회 경선 결과 발표 뒤에 김민석 후보 측 그리고 정청래 후보 측 입장이 좀 나왔는데요. 김민석 후보 쪽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세를 굳히는 양상

0: 이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정청래 후보 캠프 쪽 인사는 인천에서 김민석 후보로 표심이 확 쏠리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아직 대세는 형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밤 9시 KBC 광주 방송에서 세 번째 TV 토론이 있는데요. 이것도 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들이 오고 갈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게 지난 4일이었습니다. 이후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2,000건이 넘는 한 2,400건 정도 된다고 하죠. 국민 의견이 접수가 됐는데 이 비거주 예외 인정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저희 시선 집중과의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했던 관련 발언부터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죠. 불가피한 예외 사항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겁니까?
2: 치아, 직장의 변경, 질병, 그다음에 전화, 해외 체류, 부모 복양, 기타 또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불가피하네. 이렇게 하면은 최대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예. 저희들이 보려고 하고 있고 이거 아마 내년도 법이 예. 통과되고 나면은 예예. 시행령 개정안에서 또 국민들 의견을 듣고 해서 음흠.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 네, 법 통과 전, 시행령 입법 전에 근데 이미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 뭐 그 의견을 여기서 다 전해드릴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조부모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서 자녀가 사는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본인 소유 주택이 비는 등 육아 양육이나 가족 돌봄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도 예외에 포함해달라. 그러니까 자식이 질병이 있는 부모를 간병하기 위해서 집을 비우는 경우 조금 전에 이제 그 구윤철 경제부총리 질병을 지금 예를 들었던 게 이제 그런 경우잖아요. 그런데
0: 네.
1: 정반대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돌보기 위해서 집을 비우는 경우 이것도 예외사항에 포함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주장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0: 네, 부모 봉양을 인정해 줄 거면 양육도 인정해달라 이런 건데요.
1: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정을 따지기 시작을 하면 끝이 있겠느냐. 라는 얘기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부가 과연 어디까지 예외를 인정할지 더 근본적으로는 그 예외 인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누구나 고개 끄덕일 수 있을 정도로 객관화할 수 있는지 사실은 이게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이런 소식도 지금 오늘 조간 보도를 탔는데요. 지금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좀 묶여있지 않습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세를 낀 집을 산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조치가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유예기간은 올해 말까지였는데 이걸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완화, 유예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저번에 구인출부 중 유예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던데 아무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에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수 있도록 이 조치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세를 낀 집을 산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조치가 아마 연장이 될 것 같다. 이런 소식이 오늘 여러 조간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전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일단 뉴스 리포트부터 좀 들어보시죠.
3: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대학과 청년들의 단기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본다고 적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보트하우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올린 제안이었는데 당신부터 살아보라는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황 의원은 결국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다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는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며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제대로 된 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임시 거주 공간을 마련해보자는 아이디어라고 해명했는데 이 글마저 또다시 삭제했습니다.
0: 네, 논란이 많이 됐어요. 이런 거 이렇게 막 던져도 되는 겁니까?
1: 민주당은 어쩌면 저렇게 청년층 열불나게 하는 주장과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냐 라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관련 사례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얹혀졌다.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쓰는 사자성어가 뭡니까? 설상가상인데 이건 눈이 아닙니다. 화상가상. 열불 나는데 거기다가 불을 더 질렀으니까

0: 근데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불 나고 그다음에 터져버린다. 민주당은 빨간불 켜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네, 레드 헤어님이 차라리 다세대 다가구 오래된 빌라를 개조해서 공급할 생각을 하세요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어제 뜨끔했는지 민주당 한정혜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번 사과를 했습니다. 고개를 숙였고요. 해프닝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렇게 설익은 아이디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제 개편화 관련해서도 수정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개인종합 자산 관리 계좌 등 여기까지 다 수정 의견을 내겠다라는 일정을 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논의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짱구님, 정부 정책들이 어린아이 숨바꼭질하는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라고 올려주셨고요. 데이지님은 1주택자에게까지 제재를 가하는 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적토마님은 그런데 이것저것 다 봐주다 보면 결국 형평성 논란에 마무리도 짓지 못하겠는데요? 라는 우려 보내주셨고 최승현님 이런저런 사정 다 봐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불법으로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고요. 염귀범님은 제발 지역별로 대출 규제 좀 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지방의 대출 규제에 묶여서 집 개보수도 못하고 있어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네요.
0: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대전 대덕구 의회 얘기인데요. 의원 구성이 민주와 국민의힘 각각 4명으로 동수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겠습니까? 의장단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3번 열었는데 구성을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곳도 있습니다. 똑같이 4대 4 동수를 구성하고 있는 부산 강서구 의회도 원 구성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곳, 민주당이 11석, 국민의힘이 10석인 경기 남양주 의회가 있는데 이 역시 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못한 남양주시 공무직 노조가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까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양시 의회는 민주당 11석, 국민의힘 9석으로 지난달 15일 난항 끝에 의장을 선출은 했는데 선거 과정에서 무효표 처리 문제가 논란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법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법정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1: 네, 지금 읊어주신 이 많은 곳에서 의정활동은 올스톱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0: 그러면 저는 궁금한 의정활동이 올스톱 됐으면 무노동입니다. 그러면 무임금이냐? 무임금이 아니라 돈은 다 갔다고 합니다. 대전 대덕구 의원들 지난달에 456만 원 정도의 의정비가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다른 의회라고 달랐겠습니까? 같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원 구성을 강제하는 조례를 만들거나 원 구성을 못하면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참 타당한 주장인데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제로다라고 단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로? 왜 이렇게 단정을 하느냐.
1: 네.
0: 그런 조례와 규정을 만드는 주체가 누굽니까? 의원들입니다.
1: 아 그러네요.
0: 그 사람들이 자기 목 죄는 이런 조례나 규정을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겠죠.
1: 네, 네 김명신님 참 꿀보직이네요. 라고 올려주셨고요. 나라사랑님은 그런데 이들은 어떤 국민들을 위한 의견 불일치를 보고 있는 걸까요?
0: 국민들, 뭐 주민들이 아니라 자기들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차라리 상위법으로 뭐를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국회로 가야 되는데 국회가 좀 약간 찔리지 않겠습니까? 국회라고 뭐가 달랐나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1: 그러네요.
0: 모범을 보였으면 그러면 지방의회라는 것을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그래서 당신들의 행태를 보다 못해서 우리가 상위 법률로 규정하노라 선언해야 되는데 별로 그럴 처지가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 네, 그걸 내다본 손철님이 계시네요. HB2YI님이 그런 법률은 국회에서 논하지도 않죠. 라고 올려주셨고 어쭈구리님은 지방의회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우티스님은 고양이는 자기 목에 방울을 안 달죠. 라고 올려주셨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30대 남성이 지난해 8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3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월 23일에 대전지법 천안지원 법정

0: 통해서 비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벌어진 일입니다. 피고인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이런 질문들을 마구 던졌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왜 반항하거나 즉시 뛰쳐나가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피해자의 그날 옷차림 색깔까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증인신문을 받은 피해자는 7월 4일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일까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1: 아, 이래도 되나요?
0: 자, 이에 대해서 변호인이 뭐라고 그 주장을 했느냐.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하였던 것이기에 본의가 아니었다. 변호인의 질문 중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대신 질문을 해주는 내용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달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사람한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인은 법률 대리인이지 피고인 대변인이 아니다. 법률 대리인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법을 잘 아니까 법의 기초에서 뭐를 대리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깔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 피고인이 이걸 원하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라고 하는 건 법률 대리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대변인이 하는 일이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법률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꼭 필요한 질문. 증인신문의 목적은 유무죄를 가르기 위한 중요한 증언을 듣는 것이지 피해자다움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피해자다움은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점. 이거는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그 변호인이 던졌다는 저 증인신문 내용도 세상에서 수많은 질타가 이루어졌던 그런 질문이라는 걸 이걸 몰랐다라면 그분은 변호인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1: 네, 토토로님이 이건 변호인이 2차 가해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떠돌이 사냥꾼님은 피해자 탓하는 거냐 이 변호사는 뭐냐 라고 좀 화를 내주셨고요. 아름다운 독도님은 그러면 왜 강제 추행했어요? 라고 묻고 싶네요. 나라사랑님은 당신이 당해보세요 라는 말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라는 좀 화가 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그 장윤기 사건이 터지고 나서 경찰이 친척 사건 처리 실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입수를 했고 오늘 보도를 탔는데요. 그 내용을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 모두 117건. 이건 좀 알려졌던 숫자인데요. 이 가운데 경찰 가족이 피의자 또는 피혐의자인 사건이 45건이었고 나머지 72건은 경찰 가족이 피해자이거나 고소고발 진정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다고 하고요. 그러면 사건 배당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117건 가운데 111건이 일선경찰서에 배당이 됐고요. 시도경찰청이 직접 맡은 사건은 6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찰조사가 이루어진 사건은 딸랑 한 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자, 이 가운데 44건은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했거나 이송할 예정이고 15건은 이송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종결됐거나 종결 단계에 임박한 사건은 32건이었고 공정성 침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송하지 않은 사건은 26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이번 전수조사를 벌이기 전까지 경찰이 어떻게 했는가 바로 이건데요. 경찰관 친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례를 별도로 파악하거나 관리를 하지 않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조치를 시행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1: 그 관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0: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최근 10년간 본인이나 친족 지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거나 개입해서 감찰받은 사례와 관련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자료다. 이렇게 경찰이 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는 겁니까? 개구멍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발생할 수 있나? 온갖 꼼수와 변칙이 나타날 수 있다. 바로 이걸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1: 네, 개구멍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구멍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김창면 님이 결국 팔이 안으로 굽었나 보네요. 라고 하는데 그 팔을 어떻게 쫙 펴야 될까요?
0: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5: 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7번째로 만나볼 후보는 박선원 후보입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6: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호 7번 박선원입니다.
5: 아, 예. 저희도 7번째로 보셨는데 기호도 7번이군요.
6: 아, 고맙습니다.
5: 네. 네. 자, 제주 인천 경선에서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아직 누적 득표로는 네. 2위인데 이 정도의 네. 성적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6: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신중하고 겸손하게 스스로 경계하면서 네. 열심히 해서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그래요. 네. 모범 예. 모범 답화를 말씀해 주시는데.
6: 자, 모범 답화. 좀 도와주십시오. 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좀 도와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 시민 네. 여러분 부탁합니다.
5: 우리 후보님을 지지하는 표심에 어떤 뜻이 깔려 있다고 해석을 하세요?
6: 아무래도 좀 절박감입니다.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까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도약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네. 속도가 필요하다. 속도를 내야 된다. 또 이러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협력해야 된다는 방향의 말씀이 있고 하는데 네. 지금 속도와 호흡을 맞춰달라. 임기 4년 동안 할 일이 너무 많다. 지난 1년 동안은 이제 기반 다지기였고 이제부터 정말 도약하고 훨훨 날라서 큰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대통령의 호소에 대해서 당원들이 박선원을 통해서 호흡과 속도를 맞출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민심 표심이 형성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5: 그런데 다 그 경선 경쟁을 하고 있는 분들은 다 똑같은 그 집권 여당 소속 민주당 의원들인데
6: 그렇죠.
5: 이게 차이가 있나요, 근데?
6: 예, 그 이런 어떤 절박감 같은 것, 그다음에 네. 그 대통령이 느끼는 호흡을 맞추고 속도를 같이 해달라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 절박한 그 동료로서의 협력 의지, 네. 집권당으로서의 책임 의식,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5: 네.
6: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은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반전시키는 순발력까지 다 갖춘 저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그 절박하게 말씀하신 경우는 잘 없거든요. 특히 자신들의 당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도 모셨고
5: 네.
6: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을 해봤지만 그

0: 호소의 성격과 깊이와 무게를 느낄 수 있는 후보가 저 기호 7번 박선원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고 행동하느냐는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1: 그러면 후보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후보님이 이제 그 주장하는 위기에 강한 박선원이라고 하는 구호는 연관성이 있는 걸로 해서 그래야 되는 겁니까?
0: 예, 그렇습니다. 이 집권당이 되면은 항상 위기가 내부에서 이렇게 치솟아 오르거든요. 야당 때는 주로 이제 외부에서 탄압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위기가 있지만 지금 내부에서 위기가 촉발되는 경우에 이것을 미리 감지하고 또 위기 속에서 새로운 정책 대안 그리고 당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않으면 위기를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집권당의 숙명이기도 하거든요. 대통령이 당을 지도하다가 대통령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일정하게 당내에 공백이 비는데 야당하다가 집권당 하니까 이 스텝이 잘 꼬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당이 정부의 일을 못 따라가서 흔들리고 당이 흔들리니까 정부까지 흔들리는 내부로부터의 위기가 이게 촉발됩니다. 그런 위기를 제가 감지하고 정말 이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1: 그러면 후보님이 경계하고 또 그만큼 가능성이 높은 걸로 지금 보는 내부로부터 위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0: 그것은 결국 당정일치, 당정청일치인데요. 정부에서 대통령이 앞에서 끌고 가실 때 뒤에서 뒷받침하고 또 어떤 문제는 정부에서 끌고 가기 어려운 것은 당에서 먼저 헤쳐져서 이 정부가 끌고 갈 수 있는 길과 이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제가 국정운영에 참여를 했었던 우리 그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후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위기를 극복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량이 있는 최고위원이 후보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1: 제가 한번 대놓고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럼 민주당 안에 비명 또는 반명의 인물 내지 세력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0: 비명, 반명이라는 저는 구분법보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방향이나 속도나 이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있냐 없냐로 저는 구별합니다.
1: 아, 능력의 문제다?
0: 능력. 그다음에 이 국정운영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흐름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가. 그 속에서 참여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어떤 그 말씀이나 정책 방향에 대한 거라도 저건 얼마나 심각하다. 저건 얼마나 중대하다. 저건 얼마나 시급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감각과 판단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빨리 움직이면은 그것은 자연스럽게 친명이 되는 것이고 그게 늦게 뒤쳐져서 못 따라오면은 반명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죠. 딴소리 하게 되는 거다 이거죠.
1: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0: 그건 목적의식적으로 나는 반명이다 나는 친명이다 말로 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1: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최고위원 경선에서 5명을 뽑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이 5명이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0: 결국은 이제 대표성, 다양성, 전문성이라고 보는데요. 무엇을 대표하느냐. 그러니까 지역을 대표를 하든지 직능을 대표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당의 주요한 어떤 한 부분을 대표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확고하게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국정운영을 참여했기 때문에 대표성과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그 김용 후보 같은 경우는 평당원의 그 펄펄 끓는 요구와 요청을 대표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청와대와 앞으로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메신저 역할도 좀 해야 되고요. 긴밀하게 당정일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의 그 자기만의 어떤 그 입지와 역할이 있다고 보고 또 우리 서미아 후보 같은 경우는 분명하죠. 약자, 여성, 힘드신 분들이 야, 당 최고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라고 함으로써 우리 당의 민주 진보적인 어떤 그 목표 지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도 각각 자신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면서 동시에 대표성과 전문성으로 조화를 이루고 능력을 갖춘 선출직 최고위원이 구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1: 아무튼 현재까지 네 곳에서 이제 권리당원 투표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결과 어떻게 좀 그 흐름이 잡히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0: 저 개인과 당대표 후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흐름이 잡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예.
0: 예, 지금 전 지도부에 계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1년 내내 당을 이끌어 오셨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1: 예.
0: 조직도 세고 그다음에 인맥도 탄탄하고 이런 것이고요. 김민석 후보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전하는 입장인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조금 이제 흐름이 이 사람들한테 좀 맡겨도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흐름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1: 네.
0: 정말 더 큰 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세계 최첨단 산업기지로 만들어가지고 초우량 국가로 앞으로 30년, 50년을 흔들리지 않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 이 계획, 미래 구상, 현재 당장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역량, 이 목표의식에 대해서 당원 동지들이 반응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1: 그래요. 어차피 이제 그 최대의 승부처는 아마 이번 주말이 될 것 같은데.
0: 예, 그렇다고 봅니다.
1: 호남의 민심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0: 호남의 민심은 역시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는 후보를 그 가장 중점에 놓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지난 그 목요일 날 저기 광주 군 공항에 갔습니다. 거기는 전투 비행단이 있는데요. 이게 빠져야 지금 공사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이 군 공항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이 착공 시기가 올해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없냐로 연결되고요.
1: 예.
0: 그에 따라서 첫 출발이 완벽하지 못하면은 뭐 하나만 삐끗해도 6개월, 1년 그냥 허송세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해본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1: 네.
0: 네, 제가 평택 기지 이전 문제도 관여를 했었고요. 그 노무현 정부 때. 그때 5년 내에 끝낸다고 했는데 10년 걸렸어요. 평택 기지가. 그런데 이건 훨씬 더 복합적인 문제를 같이 동시 병행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군공항 이전, 무안공항의 재개장, 그리고 그 이 군공항 안에서 토목공사도 해야 되고 건축공사도 해야 되고
1: 네네.
0: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몰려올 거에 대비해서 주변 지역의 아파트 공사도 해야 되고
1: 네.
0: 그다음에 광양이나 이런 쪽에서 철근 제철이 돼야 되고 여천 화학단지에서 반도체 특화되는 이 화학 제품으로 만들 수 있게 업종의 부분 전환이 필요하고 이걸 동시에 다 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해본 사람이 한다.
1: 네.
0: 첫 출발이 중요하다. 쉽게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일해본 당대표 후보 그리고 일할 줄 아는 박선원이 이건 할 수 있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1: 그런데 지금 말씀 꺼내셨으니까 안보 전문가시니까
0: 네.
1: 이 군 공항을 이전한 문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 초 스피드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0: 제가 이제 그 제1 전투 비행단에 와서 보니까
1: 네.
0: 여기는 두 개의 훈련 비행대대가 있고요.
1: 예.
0: 하나의 경 공격기라 그러죠. FA-50이라고 하는
1: 네.
0: 경공격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F-16이나 F-15, F-35 같은 우리의 주력 전투기종이 아니에요. 다행히.
1: 예.
0: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면 F-16 같은 경우는 어느 다른 부대로 옮긴다 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작전지역상에. 그런데 우리 다행히 여기 광주공항은 그런 전투 주력 부대가 아닙니다. 교육 훈련 대대가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FA-50이라고 하는 경 공격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데로 이미 옮길 때가 정해져 있어요.
1: 아 예.
0: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미군 그 조그마한 부대가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전쟁 유사시에 미 공군이 이제 증원돼서 이제 우리한테 추가 파병됐을 때에 받아서. 전쟁에 투입하는 기능을 하는 지원 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의 기지도 옮겨야 되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를 살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공항 이전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국방위원이기 때문에
1: 네네네.
0: 또 이 공군 쪽하고 제가 쭉 일도 옛날부터 많이 해왔기 때문에
1: 네,
0: 충분히 제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호남 민심 관련해서 이성윤 네. 후보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주석 야청. 그러니까 낮에는 네. 김민석, 밤에는 정청래.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 그 이성윤 후보님이 이제 호남 민심 특히 전북 특별자치도의 민심을 잘 알고 계신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무조건 틀린 말이다 이렇게.

0: 생각은 안 씁니다. 다만
1: 네.
0: 주석 야청이라는 게 상당히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이 낮에는
1: 그렇죠.
0: 김민석을 지지했다가 밤에는 정청래를 지지한다. 우리 당원이 그럴까요?
1: 네.
0: 우리 당원이 낮에 이런 생각하고 저녁에는 저런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은 심지가 굳은 분이고 네, 결심이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석 야청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어디나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또 정청래 후보님이 대표를 1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1: 네.
0: 상당한 역량과 그 조직력을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그분의 어떤 그 조직적 역량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합니다. 다만 주석 야청 이것은 과연 우리 동지들끼리 낮에는 저 사람이 누구 지지하고 저녁에 누구 지지한다 마치 표리부동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1: 오히려 그게 당원 모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0: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언제 처음에 이런 말을 쓰는지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
1: 옛날에 한나라 때 얘기 말씀하실 건.
0: 아니 6.25 때도 예, 이렇게 썼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1: 아, 그래요. 근데 아마 예.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을 거예요. 지금 경선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0: 예, 예.
1: 당원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막 공개적으로 대놓고 밝히기가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예. 분위기. 이런 것들을 예. 반영한 어떤 말로 해석할 여지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0: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네. 그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우리 당원 동지들이
1: 예.
0: 지금 양쪽 다 좋은 후보고 하기 때문에 판단을 쉽게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뭘 잘할 수 있다는 경쟁,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패배하는
1: 네.
0: 것이 아니라
1: 내,
0: 그야말로 지금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하고 내가 더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기 때문에 잘
1: 네.
0: 일을 해서 대한민국을 도약을 시키고 성과를 국민들께 체감할 수 있도록 경험과 역량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1: 알겠습니다.
0: 네.
1: 자 최고위원이 지금 도전하고 계시니까 지금 국정과 관련된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0: 예.
1: 나왔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있잖아요.
0: 네. 예.
1: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정부가 지금 1년 만에 부동산 문제에 부딪히게 된 배경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1: 네.
0: 작년 1년 동안 국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대통령이 들어와서 국가의 총부가 얼마가 늘었느냐 연구 결과에 따라 좀씩 차이가 있지만 한 600조가 늘었어요. 600조.
1: 예.
0: 네. 그리고 이 600조 중에서 이제 통화량으로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나라의 부가 커졌으니까
1: 네네네.
0: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본원 통화가 약 397조가 늘었습니다. 397조가 늘었는데 다행히 지난 1년 동안 이제 대출 규제 같은 것을 해가지고 약 48조가 부동산으로 들어갔어요. 나머지 이제 한 350조 정도 되는 돈은 비교적 건전하게 예금이라든지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니까 아니면 증시라든지 아니면 기업 투자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 나라의 부가 커지면은 그 돈이 이제 증시로만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면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 뭐 인천에는 평균 아파트 가격이 3억 2천이고 광주는 2억 9천이고 대구는 3억 4천 정도 하는데. 지방 아파트로 해서 가격이 조금씩 오르면은 지방으로 부가 이렇게 펼쳐져 가잖아요. 그러면은 서울 이쪽에 이제 그 돈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을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이 유동성 통화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통화를 어떻게 흐름을 잘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벌어서 좋은데 이 돈이 한 곳으로 몰려다니면 안 되거든요.
1: 네.
0: 그것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하나는 세제 개편안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결국은 닭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공급.
0: 닥치고
1: 예.
0: 공급. 이거밖에 없는데 닥치고 공급은 아무리 해도 시간차가 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시간차가 나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으로 일시 조절하는 것은 이제 불가피하다. 다만 저는 뭐 어떻게 보느냐면은 이 경기도에서 많이 오르지 않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인천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출 규제 부분 있죠.
1: 예, 예, 예.
0: 대출이 올해 나갈 게 다 나갔다 해가지고 부동산으로 쓸 대출이 다 나갔다고 해서 대출이 거의 안 되거든요.
1: 예.
0: 대출이 안 되니까 전세에서 전세로 옮기려고 하면은 힘든 거예요.

0: 이미 전세를 받을 때부터 대출 끼고 받은 사람들이 다음 전세를 갈 때 그 대출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대출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월세로 가다 보니까 월세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우리만의 전세 제도가 서서히 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대출 규제가 그 토지 허가 구역을 제외한 다른 데서는 대출 규제가 좀 완화될 필요가 있다. 세제 개편안보다는.
1: 그래요?
0: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화 관리가 필요하다. 세제 개편안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 탁치고 공급을 늘려야 된다. 동시에 이 대출 규제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풀어서 전세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급격하게 전세가 월세로 확 바뀌면서 이 월세 부담을 느끼는 이 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렇고요.
1: 그런데 지금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전세 대출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0: 네.
1: 전세 대출 말고 매매 대출 같은 경우도 청년층이나
0: 네.
1: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를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지적 많이 나오잖아요.
0: 예, 저는 그거에 동의합니다.
1: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유동성 증가라고 하는 큰 분석 틀에 의하면 오히려 대출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대출을 줄여야 되는데 돈의 흐름을 제가 네. 말씀드린 것은 네. 유동성이 증가가 됐는데 이 돈이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1: 흐름을 막는 게 아니라 흐름을 조절을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죠.
1: 거고요?
0: 그러니까 우리 그 수영장에 물을 부으면은 물은 똑바로 올라가잖아요.
1: 네네네.
0: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 예, 예, 예.
0: 이건 물이 아니기 때문에 큰 어떤 그 물체라고 생각하면 이 물체가 골고루 펴지지 않고 한쪽으로 푹푹 이제 크게 뭉쳐 다닌단 말이에요. 이거를 펼쳐서 얕게 펼쳐지면 이 유동성 증가 속에서 부동산 문제도 해결해 가는 방향이 보인다. 왜냐하면요 나라의 부가 커지잖아요. 수출이 잘 되지 않습니까?
1: 네.
0: 한 달에 천억 달러가 수출이 되는 거예요. 6월 달에. 일본보다 더 많이 되잖아요.
1: 예.
0: 6월 달에 989억을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나라 경제가 잘 되니까. 근데 이걸 산적으로 몰려다니면서 부동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예, 이것을 펼쳐주면은 된다. 흐름을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돈의 흐름을.
1: 전문가시니까 그 사관학교 네. 통합 문제는 뭐 지금 반발이 좀 그 거센 것 같던데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0: 이 반발하시는 분들께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고
1: 네.
0: 그 이해를 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전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땅을 전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네네.
0: 전장이. 우리 남한 토지가 다 해봐야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매우 좁습니다. 그러니까 육군, 해군, 공군이 통합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결국은 합동성에서 통합성으로 어느 나라나 육해공 3군 체제가 합동성에서 통합성으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싸우는 영역과 시간과 그 인원의 투입, 지휘 통제가 계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어요. 전쟁의 지휘 통제, 의사소통, 판단, 결심, 행동. 이것으로 나아갔을 때에 합동참모본부가 합참의장이 전쟁을 지휘를 하는데 이 합참의장이 3군 전체를 통합해서 지휘를 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1: 네.
0: 이렇게 하려면 1, 2학년 때 같은 기초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1: 네, 네, 네.
0: 사실 지금 육해공은 비슷한 내용인데 언어와 용어가 다른 경우까지 있어요.
1: 언어가 다른 나라 얘기 중에 저희도 들었어요. 예.
0: 네, 그렇기 때문에 1, 2학년 때는 같이 통합 교육을 하고 3, 4학년 때는 이제 훈련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육군, 해군, 공군.
1: 그 취지를 좀 잘 설명해야 된다?
0: 네, 그런 점을 잘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지금
1: 알겠습니다.
0: 봅니다.
1: 시간이 네. 다 됐는데 짧게 마지막으로 이거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신천지 의혹 제보센터였었잖아요. 뭐 좀 들어온 네. 게 있었습니까?
0: 제가 뭐 그 제보도 있고 하지만은 지금은 네. 아주 그야말로 이제 우리 정당 정치의 꽃인 전당대회에
1: 예.
0: 아주 가장 뜨거운 한 주가 되고 가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1: 말을 아끼고 그러면 전당대회 예. 끝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0: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도 우리 당에 들어오신 분들이고 조직적으로 신천지에서 지시받는 그 흐름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제 이만희 교주가 지금 구속돼 있고 한 상태에서 과연 이게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0: 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
0: 예, 예, 고맙습니다. 네,
1: 박선원
0: 기호 7번입니다.
1: 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재현 리포터.
5: 네, 극한 폭염은 멈췄지만 오늘도 서쪽 지역 중심으로는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이 24.9도, 부산이 26.5도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로는 열대야가 오늘도 이어졌고요.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광주가 33도, 대구, 부산 32도가 예상되고요. 지금 제주도에는 강풍특보, 또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오늘과 비슷한 더위는 이어지겠고요. 영동지방과 제주도로는 비가 종종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4: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영

0: 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MBC 생활정보. 입이 심심할 때 껌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껌을 씹으면 침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면역 항체가 증가한대요. 껌을 5분만 씹어도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방어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2.5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가 더 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운동 효과도 있는데요. 리듬감 있는 외부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심박수를 높이고 운동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 효과 얻기 위해서는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껌을 10분 정도 양쪽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대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지난주 사람들 입길에 많이 오르내렸던 정책 사안들이 있습니다. ISA 개편안, 주가 누르기 방지안, 그리고 부동산 대출 규제 문제 등등인데요. 정부가 재검토에 들어가는 내용도 있고 보완 대책 마련에 들어간 내용도 있는데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연결해서 그 내용 좀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2: 아,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일단 ISA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2: 뭐 일반 계좌라고 하면은 예금계좌는 예금계좌만 있고요. 예. 주식계좌는 주식계좌만 있는데 ISA는 이제 종합계좌라고 해서 예금, 펀드, 그리고 ETF, 뭐 채권 등 다 담으시는 계좌다. 형식상 그런 성격을 지는 게 하나고.
1: 네.
2: 근데 이제 이렇게 종합자산관리를 하면서 혜택을 주는 게 그게 두 번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2: 예, 그 혜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보통 뭐 손익통산이라고 이야기하죠. 손익통산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득을 보고 어떤 자산의 손해를 보면은 그걸 합쳐가지고 세금을 매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게 공제가 있습니다. 여기 수익을 낼 때 뭐 보통 200만 원 한도까지는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한 낮은 세율로 아예 공제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낮은 세율로 좀 과세를 하는 이런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이것들이 미국 ETF 같은 걸 사는데 많이 썼거든요.
1: 예.
2: 미국 ETF.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미국 ETF를 거래하면은 세금을 뭐 흔히 말해서 양도세 같은 것도 높은데 이 ISA 계좌에서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미국 ETF 이런 것들을 거래하게 되면은 세금 혜택이 있어가지고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걸 좀 개편안을 넣으면서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거 못하게 막았습니까 혹시?
2: 예, 이제 우리나라에 거래되는 예 미국 지수 펀드라 그러죠. 지수 ETF라 보통 이야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 ETF 같은 것들,
1: 네.
2: S&P 500 ETF 같은 것들이 원래는 이 ISA 계좌에서 거래가 됐는데
1: 네.
2: 이번에 이제 생산적 금융 ISA라는 이런 계좌를 만들면서
1: 네.
2: 기존의 것은 이제 5년만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생산적 금융 ISA에 대해서는 이제 이 미국 성장지수 ETF에 대한 혜택을 빼버렸습니다.
1: 오.
2: 아, 이거 거래

0: 뺄수 없게 해버리면서 이게 우리가 일종의 절세계좌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거 너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왔고기존에 있는 계좌마저 5년만원래는이제사실만기가거의무한이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 네. 계속연장이가능하니까요그것에대해서도5년만유지하겠다라고하니까이쪽에서미국지수쪽에투자하시는분들은굉장히불만이많았다라는말씀은드려야될것같습니다
1: 그러면일단첫째이제그미국투자를사실상이제그막으려고했던것은국내증시에좀더투자를하라라고는주로유도를하기위해서그렇게했던걸로해석을해야되는겁니까
0: 아무래도이제생산형금융이란말자체가이제이게새로운 IS 의형태인데생산형금융 IS 계좌라는것자체가결국은이제국내주식투자를통해서자금조달을돕고이자금조달돕는걸통해서국가경제성장을유도하자라는큰맥락이있기때문에
1: 네
0: 국내상장주식이라든지국내주식형펀드뭐국민성장펀드뭐이런데혹은뭐벤처투자하는쪽에이렇게투자를담을수있게하고
1: 네
0: 이제반면에이제해외쪽은우리나라의생산적금융도좀관계가멀다보니까이쪽은배제하자라는안이나오지않았나이렇게아마생각을하고있습니다
1: 그러면지금정부아마뭐재검토를좀하고있는것같은데어떤걸다시손봐야된다고어떻게바꿔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교수님
0: 일단은기존에있는것들은사실사람들이금융의제도에대해서불확실성굉장히싫어하는데
1: 네
0: 기존에있는제도들이사실기존에있는 IS 의계좌들이무한정연장이될거라고생각을하고 있으면서투자를한건데그걸5년동안만유지하겠다이런식으로하면은사실좀문제가될수밖에없고요그런네것들에대해서는그러니까있는제도를유지하는것에대해서는반드시개선이되어야된다그런말씀드릴수있을것같고
1: 네
0: 그리고이계좌자체가아무래도그러니까해외부분에도일부혜택을줘야되는거예요얘기가나오고있습니다그리고국민들의자산운용이라는것이국내투자에만한정될수없기때문에
1: 네네
0: 일부나마혜택을주고이만한생산적금융 ISA 라고할지라도일부나마혜택을주고운영을해야되는것이아니냐라는이야기는아마드릴수있을것같다그래서
1: 그러니까
0: 크게두가지인데예아무래도있는것들은계속있어야된다그리고이제새로운 IS 계좌라고할지라도일부혜택을주면서가는것들해외주식투자에대해서혜택을주면서가는것들이맞지않느냐개인적으로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1: 그러니까기존 ISA 같은경우는이제만기가5년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
0: 예
1: 이것들5년끝나면이제더이상연장못하게하는게아니라계속연장할수있게해줘야되는거아니냐이게하나고
0: 예
1: 그다음에새로나온생산적 IS 같은경우는국장으로한정이되는게아니라다른외국뭐미국증시이런데도투자할수있는길을열어줘야되는건아니냐
0: 예예기존에있는혜택이너무줄어버렸다그러니까미국의상장그우리나라에거래되는 ETF 미국 ETF 라면은사실거래가됐는데기존혜택이너무줄어서불만이많다보니까그런것들이절세계좌로그러니까사실해외주식을직접거래하게되면은양도세같은것도좀부담되는데뭐규모한도하에서이제절세계좌로많이이용을했거든요그런혜택을다줄이는것은좀불공평하다이런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1: 두번째이주가누르기방지법있잖아요이거는간단히얘기를하면어떤그회사의대주주의상속증여세율을결정하는문제잖아요
0: 예
1: 이게지금그집권여당안에서도좀이건아니지않느냐는목소리가나오던데일단지금정부안을좀일단간략하게좀그정리좀해주시겠습니까
0: 이제아무래도이제주가누르기방지법에대해서여러 가지내용들이나오고있는데요
1: 네
0: 정부안은이제이13개반기그러니까좀내용도복잡합니다13개반기가운데12개반기동안PBR 이라고그러죠주가대비기업의어떤그자기자본의가치라고하는좀복잡한용어인데결국은뭐기업한주가시장에서얼마나거래되냐그런개념이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이게뭐업종별하위 25% 나뭐코스닥하위 10% 이렇게되면은이것이되면은이제주가누르기의심대상으로삼고예그렇게되면은그원래는사실주가를가지고상속과액을평가하는데주가액에뭐 30% 추가한다든지아니면기간이보통뭐왔다갔다한2개월정도상속이나증여시점만2개월정도를평가하는데그기간을늘려가지고주가를평가해서상속과액이라는증여가액을늘리겠다라는그런의미로아마해석이되고있습니다
1: 그러니까좀정리를하면어떤회사를상속을해준다라고한다면결국은지분을넘겨주는건데 결국은 이제 지분을 넘기는데 주식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0: 따라서 징수하는 상속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기준을 예, 그렇죠.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소영 의원이라든지 이제 민주당 안을 보면은 최대 80% 자산 가치의 80%를 하한선으로 설정을 했는데
1: 예.
0: 정부는 이거보다 더 낮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1: 아무래도 원래 안에서는 PBR 비율을 숫자로 내버렸고요.
0: 네.
1: 0.8이라는 정량적 기준을 냈거든요.
0: 예.
1: 정량적 기준을 냈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그 아래는 주가 누르기 대상으로 한고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주가가 시장 가격을 잘 반영 못하기 때문에 회계적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 우리가 비상장 주식 평가한다고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 현금 흐름 그러니까 수익성하고 뭐 네. 이런 것들 통해서 회계적인 가치를 평가해서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시가가 이러한 주가 누르기 때문에
0: 네.
1: 경제 주가 누르기 때문에 반영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더 내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소영 의원은 아니었고요.
0: 그렇죠.
1: 정부안은 아무래도 12개 반기 동안 이제 코스피 업종별 하이 뭐 이런 기준이다 보니 25% 기준 이렇게 하이 기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기라도 뭐 혹은 두 기라도 좀 빠지게 되면은 이 누르기 주가 누르기 쪽을 좀 쉽게 회피할 수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기간 같은 것들이 좀 길고 일부 잠깐만 주가를 부양해도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을 많이 열어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대통령이라든지 좀 부정적인 의견들을 보인 경향성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아마 드릴 수 있을
0: 그럼
1: 것 같습니다.
0: 교수님 개인 견해는 어떠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근데 이제 이게 파악이 어렵거든요. 파악이 어렵다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주가가 낮은 이유가 경영진들이 상속을 위해서 낮춘 건지
0: 네.
1: 아니면 실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서 나빠진 건지 뭐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그 산업의 섹터의 특성에 따라 낮아진 건지 그러니까 PBR 비율 같은 것 자체가 원래 그 산업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거든요.
0: 네.
1: 유통업 같은 데는 뭐 PBR 굉장히 작고 뭐 그다음에 IT 쪽 같은 경우 굉장히 높고 이게 PBR 비율 하나로 분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0: 네.
1: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인센티브 제도 같은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가를 올리도록 유도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이거를 증여나 상속의 페널티로 쓰는 제도로 만드는 것은 조금 쉽지 않다. 왜 PBR 비율의 성격상 이거를 쓰는 것은 학술적으로 쓰는 것이 조금 쉽지 않다는 말씀을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PBR이 낮아진 원인을 어떻게 보니까 저기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오히려 이소영 의원은 그래서 0.8이라고 하는 걸 설정한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1: 그거는 좀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 네.
1: 그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그 자산은 굉장히 큰데요.
0: 네.
1: 왜냐하면 그 업체 같은 게 굉장히 많으니까 자본 같은 건 큰데 그 매출액의 마진 같은 게 좀 작아서 PBR 비율도 좀 작거든요.
0: 예.
1: IT나 제약 같은 경우는 제약산업 같은 경우는 뭐 흔히 말하는 R&D 리서치만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산업 특성상 뭐 흔히 말하는 자산 혹은 자기 자본 조금 적고 그다음에 주가 높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0: 예.
1: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기업 경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정유산업 같은 것들 경제입니다. 석화산업 같은 것들이 안 되게 되면은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경향들도 있을 수 있고
0: 예.
1: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PBR 비율을 쓴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이유에 따라 이게 진짜 주가 누르기인지 아니면 산업의 특성인지
0: 알겠습니다.
1: 투자의 문제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파악하기 너무 어렵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이건 좀 토론이 좀 더 필요한 사항으로 그런 남겨두도록 하고요.
1: 네.
0: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대출 규제가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자가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 규제 때문에 못 산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정부에서는 뭐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한 핀셋 지원 방안을 좀 강구를 해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수님 보시기에.
1: 사실 뭐 구윤철 총리님께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데 지금 대출에 대한 총량 관리를 정부에서 타이트하게 하고 있고
0: 네.
1: 은행들이 아무래도 이런 대출 총량 같은 것들이 소진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새로이 집을 구하는 어떤 그리고 처음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까지 대출이 안 나가는 경향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0: 네네네.
1: 그렇죠. 예, 그게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상황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실수요자들을 맞게 되면은 사실 주거 안정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되고 이분들은 집을 사야 되는 시점인데 대출이 안 나와서 그리고 문제는 기존에 나와야 되는 대출이 이제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총량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이 걸리게 되면.

0: 는 3월 달엔 받으셨는데 9월 달엔 못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제도의 안정성 차원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소득이라든지 처음에 산다든지 이들에 한해서는 총량 규제 받지 않고 대출 해주는 것들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아무래도 실수요자 위주로 이 대출을 풀지 않으면 뭐 주택을 이번 상반기에 살 수 있는데 하반기에 못 사는 상황들 그리고 집이란 것이 돈을 내는데 뭐 3개월씩 걸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1: 네.
0: 이런 불확실성은 좀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가계부채도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무한정 그렇다고 막 그 늘려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근데 뭐 총량 규제는 하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수요자에 한해서만 좀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실수요자라는 것들이 이제 보통 생애 처음 주택
1: 그렇죠.
0: 구입한 사람들, 청년층이라든지 이쪽들이 어느 정도는 뭐 공감대가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한 그룹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만 좀 총량 구조, 그러니까 총량 규제 같은 것도 조금 완화하면서
1: 네.
0: 있는 DSR 규제, 그러니까 있는 대로, 그러니까 상반기에 받을 수 있는 그대로를 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뭐 추가적으로 이게 뭐 정책 자금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일단 단계적으로 뭐 기존, 그러니까 상반기랑 하반기랑 차이점이 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특정 그룹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출을 좀 하락해주는 흔히 말해서 총량 한도에서 빼주는 이런 네.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제 그 어느 지역에 있는 집을 사느냐에 따라서도 약간 좀 이게 좀 그 차등적으로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이게?
0: 근데 이제 보통 생애 최초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서울하고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이런 데는 차별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룰만 잘 적용하는 것만 해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혜택을 받을 그룹들이 어느 정도 정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실수요라고 하면은 지금 DSR 같은 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 한도 내에서 다만 이제 총량 같은 것들, 총량 규제 같은 것들에 방해적인 요인만 풀면서 가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고액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추가 부담을 지워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좀 나온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0: 고액 주담대란 거는 이제 주담대의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리고 가계부채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금을 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이야기 뭐 대표적으로 뭐 흔히 말하는 BISB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하는데 좀 어렵게 이런 대출 많이 하게 하면은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도 이제 고액 대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더 강화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현금이라든지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택 사는 사람들은 또 이게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1: 그렇죠.
0: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가계 대출 규모를 좀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현금 수요는 아직 막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출 금액이라든지 뭐 주택 보유수 뭐 실거주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런 것들 반영하면서 뭐 국가 경제 안정성을 뭐 좀 유지한 제도 같은 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하나만 더 조금 마무리할게요. 무주택자나 청년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세 대출 보증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그 전세 대출이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의 전세가 전세 제도가 주택 가격을 올린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금융을 통해서 주택 가격을 서포트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이제 보증률 같은 것들 좀 떨어뜨려야 되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너무 쉽게 나가는 건 좀 막아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대출이 쉬워지게 되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채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우려가 되는 거는 전세가 사실은 주거 사다리에서 비용을 가장 줄이면서
1: 그렇죠.
0: 어떻게 보면은 빨리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제도인데
1: 그렇죠.
0: 이렇게 보증비율 같은 것들을 줄이게 되면은 이런 흔히 말하는 사다리 이동성을 좀 억제하는 이런 제도다 보니까 적정한 수준 이게 좀 적정한 수준이 얼마인지는 좀 계산해봐야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너무 또 제약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이정원. 한양대 교수였습니다.

0: 있습니다.
1: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집중.

0: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1: 네, 전국 아파트에 도입이 시급하다. 사람 냄새 나는 아파트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좋겠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영상 하나에 달린 댓글입니다. 친척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들은 아파트 안내 방송을 한 누리꾼이 촬영을 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어떤 방송이길래 부럽다라는 반응까지 나오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김서유 어린이의 목소리입니다.
2: 이어서 반려동물 소식입니다. 귀여운 강아지들과 산책할 때는 목줄을 꼭 하고 안전하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특히 강아지가 남긴 배변을 그냥 두고 가시면 이웃들이 밟고 꽉 비명을 지을 수 있으니 매너 봉투에 쏙 담아 깨끗이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서로 배려해서 우리 함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파트를 만들어 봐요. 지금까지 오늘의 1일 아나운서 김서유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
0: 이게 실제로 아파트 안내 방송에 나온 목소리예요?
1: 네. 경남 거제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네. 이 아파트가 이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그때가 이제 다 같이 저녁도 먹고 TV 보면서 쉴 때 이제 매번 똑같은 내용으로 흡연, 주차, 층간 소음에 대한 안내 방송이 AI 목소리로 또 나오다 보니까
0: 저희 아파트도 다 AI로 나와요.
1: 아, 그래요? 네. 요즘 다. 그래서 다 피로감이 좀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끄럽다, 듣기 싫다 이렇게 민원이 좀 빗발쳤는데 네. 이번에 새로 취임한 입주자 대표 회장이 이제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어린이 1일 아나운서라고 해서 어린이의 목소리를 조금 더 편안하고 재미있게 방송을 해보자라는 게 공약이었고 결국 당선이 되면서 이게 현실화한 거죠. 그러니까 총 단지 내에서 어린이 9명이 신청을 했고요.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하고 있다는데 뭐가 달라졌을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어린이들이 시작하다 보면 아는 친구도 있고 하니까 이거 들어보자 해서 TV도 끄고 약간 집중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또 친구들이 다 너무 잘해줬어가지고 너무 잘한다, 뭐 또박또박한다. 또 대본도 애들이 다 각자 다르게 자기들이 써서 간 거였거든요. 얘네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무슨 말하는지 들어보자 하면서 더 집중하게 되는 효과는 확실히 있었어요.
0: 근데 지금 어린이 아나운서가 여러 명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럼 어린이 아나운서별로 방송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1: 다 다르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인기를 끌었던 방송 중에 하나가 단지 내 이제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대에 아이들도 많이 나가고 또 반려견을 산책하는 주민들도 그 시간대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강아지를 보고 아, 강아지다 이래서 또르르 달려가면 주민들이 이제 그럼 너가 산책시킬래 하는 식으로 목줄을 쥐어준다고 하는데요.
0: 네.
1: 그렇게 자연스럽게 반려견들과도 친해지고 주민들과도 친해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시간이 너무 좋았던 한 어린이가 방송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반려견의 이름을 다 읊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 태봉이 뭐 두유 뭐 여름이 포비 하면서 뭐 강아지 이름을 다 얘기를 해주니까 저희도 듣다가 너무 웃겨서 웃고 강아지 주민분들도 우리 강아지 이름 나왔다면서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반려견 이름 불러준 것도 그 친구가 자기는 요런 강아지가 너무 친하고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다. 그런데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다고 하니까 목줄을 꼭 쥐어달라, 배변도 잘 처리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0: 효과는 어떻대요?
1: 효과가 꽤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린이의 언어로 이제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그 김서유 어린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어머니가 대본을 다 써줬는데 단어가 너무 어렵고 발음이 힘들다 보니까 어린이가 직접 고쳤다고 하거든요. 대본을 보니까 흡연 자제라는 내용도 담배 연기가 이웃집으로 강제 배달돼서 주민들의 코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치킨 배달은 환영, 담배 연기 배달은 절대 반사입니다. 라던가 층간소음을 자제해달라는 내용도 발바닥에 깃털을 단 것처럼 살금살금 걷는 고양이 발걸음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적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모든 건 행복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하니 조금 더 호소력이 있고 그간의 어떤 피해나 자제만을 좀 강조했던 안내방송이 더 나아가서 주민들이 좀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0: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1: 그렇죠.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 제가 아파트 안내방송을 좀 넣어봤더니 연관 검색어로 차단, 뭐 스티커, 방음, 뭐 끄는 법 이런 단어들이 좀 등장을 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적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이미 이게 소음으로 치부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거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서로 알아보기도 하고 인사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좀 유쾌한 아이디어 하나로 삭막했던 아파트의 공동체의 활기가 생겼다. 이런 사례가
0: 근데 제가 볼 때는 취재해서 하나를 빠뜨리신 것 같은데
1: 어떤 건가요?
0: 제가 속물이라 여쭤보는 건데 김서유 어린이에게는 방송 후에
1: 네.
0: 피자라든지 떡볶이라든지 치킨이라든지

0: 후보의 대가는 없었대요?
1: 없었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0: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곤란한데. 네. 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제가 강력히 항의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의 대가 한번 네,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린이들이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1: 더 좋아하죠. 네. 치킨 배달처럼.
0: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3: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2: 탄탄방수,
3: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4: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4: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2: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0: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6: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제도 중에는 대출, 청약, 세금까지 결혼한 부부에게 오히려 결혼하기 전보다 불리하게 적용되던 기준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걸 대폭 고친다는 계획이네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은행들 대출 규제가 자꾸 강화되고 빡빡해지면서 신용이 좋은 사람들까지도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있답니다. 결국은 이런 분들이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로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정작 그런 곳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중저신용자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네요. 이 소식도 좀 들어보겠고요. 아마존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쓸 전기, 전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규모 가스발전소 건설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들어보죠. 8월 10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6: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조미현 기자, 머니투데이 신문의 김근희 기자, 그리고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저까지 셋이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네,
6: 예. 결혼 페널티. 요게 꽤 말들이 많았어요, 김근희 기자님.
8: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요.
6: 예.
8: 이 대통령이 SNS에 공개한 개선 과제는 총 22개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대출 규제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6: 예.
8: 현재 디딤돌 대출, 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여러 정부 지원 대출 상품들이 있는데요.
6: 이자 싸고 대출 많이 해주는 좋은 대출들.
8: 네. 예. 근데 이런 상품들은 소득 조건 등을 맞춰야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혼자일 때는 소득 기준을 충족했는데 결혼해서 부부 소득을 합치면 기준을 넘어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6: 월급은 똑같은데 결혼하자마자 내가 이 대상이 안 돼버리는 거죠?
8: 네, 그렇죠.
6: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8: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 신혼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연 8,500만 원 이하인데요.
6: 예.
8: 1인 가구 등 일반 가구는 6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봉이 이제 각각 5천만 원인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6: 예.
8: 합산 소득이 1억 원이 되니까 디딤돌 대출 자격이 안 돼요.
6: 그러니까 1인 가구일 때는 6천 이하면 되니까 5천 받는 분이 다 둘 다 대상이 됐는데
8: 네.
6: 합치고 나서 1억이 되면 연 8,500 이하여야 되는 조건에 안 맞게 된다?
8: 네, 그렇죠. 그래서 각자일 땐 소득 기준 충족하지만 결혼하는 순간 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6: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결혼하면 갑자기 월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맞벌이가 일반적인데
8: 지금 뭐 일단
6: 왜 제도를 왜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왜 이렇게 됐을까?
8: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예. 보금자리론도 좀 비슷해서요. 이런 거를 신혼부부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예. 서로 싱글일 때보다 결혼하고 나면 더 신경 쓸 것도 많고 피곤한 것도 많고 삶의 질은 떨어지잖아요. 그죠?
8: 네, 그렇죠.
6: 결혼해 보셨으니까 알잖아요.
8: 네, 아까 제가
6: 그러면 더 우대를 해 줘야

0: 있지. 왜 이렇게 페널티를 주는지.
1: 하여튼 뭐 제도 만들 때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결혼 차라리 혼인 신고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하는 게 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합리적인 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1: 또 어떤 게 좀 달라진답니까?
2: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대상도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이걸 줄여서 생초 대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생초 대출은 주택 담보 인정 비율, 그러니까 LTV를 일반 주택 담보 대출보다 높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대출이네요.
2: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집값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혼 가구가 생초 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최대 3억 2천만 원까지 나와요.
1: 예.
2: 근데 다만 지금은 소득과 집값 기준이 있어서 실제로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생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1: 예.
2: 담보를 잡는 주택가액은 신혼부부의 경우 6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훌쩍 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 기준을 높이고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이거는 그 결혼 페널티는 아니고 결혼한 분들에게만 주는 혜택이기는 한데 혜택이 집값 비싼 도시는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연소득이야 뭐 전국이 비슷하다고 보면 그 기준이야 똑같이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다른 도시에서는 뭐 합리적이거나 야, 우리 동네는 다 6억 원 이하야라고 하는 곳도 있지만 우리 동네는 6억 원 이하짜리 집은 되게 없는데라고 하는 동네도 있는데 전국이 다 6억 원이 기준이면 이건 왜 또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은 생각도 뒤늦게 드네요.
2: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청약제도도 그동안 이 결혼 페널티가 좀 있었다면서요?
2: 네, 그래서 청약제도도 손볼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요즘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혼인신고를 일찍 하면 청약에 불리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때문인데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를 한 뒤 일정 기간 동안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이 7년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건데
1: 예.
2: 집값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주택구입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부터 했다가 7년이 지나가 버리면 정작 돈을 마련했을 때는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를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7년까지만 결혼한 지 7년 된 부부만 신혼부부로 보고 혜택을 몰아주다 보니
2: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 돈이 모여지지 않는데 시간만 흘러가면 이건 의미 없는 시간 흘러가는 게 되니까 그렇군요. 예.
2: 그리고 또 특별공급 청약은 혼인기간에 따라 가점이 달라지는데요. 혼인기간 3년 이하인 신혼부부는 3점을 받지만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점밖에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청약에서는 이렇게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보니 혼인신고를 늦추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인식이 생긴
1: 그러니까
2: 결혼하고
1: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빨리 집사라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죠?
2: 네.
1: 결혼하고 빨리 집사는 게 권장할 만한 건가 싶기도 하고 국가에서.
2: 네, 그래서 좀 이 여파 때문인지 실제로 결혼한 지 1년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비중이 2020년에는 13%였는데 지난해에는 20%로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신혼부부 특공 혼인기간 가점 기준을 개선하고 청약 요건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1: 예.
2: 또 예비 신혼부부 청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만들 계획이라고 해요. 그리고 청약은 사실 1세대 1청약이 원칙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혼 전에는 두 사람이 각자 청약을 넣을 수 있지만 결혼하면 한 세대로 묶이면서 청약 기회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1: 예.
2: 뭐 이건 역시도 결혼 후 일정 기간 부부가 각각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1: 이것도 일정 기간만 하면 또 혼인신고 안 하잖아요. 왜 자꾸 이러죠?
2: 근데 또 1세대 1청약이 원칙이라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1: 그럼 그걸 건드리면 이게 문제다 싶으면 이걸 건드려야죠. 1인 1청약으로 바꿔줘야죠. 그러면 물론 경쟁률이야 매우 치열해지겠죠. 아파트 공급이 일정한데 이것만 뭐 그 티켓만 남발하면 당연히 의미는 없어지는데 그래도 그걸 그렇게 바꿔줘야지. 아 이러면 또 문제라고 하시니 요 부분만 또 살짝 바꿔야지 하고 매번 이렇게 땜질식으로 바꾸니까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2: 그렇죠.
1: 처음에는 잘 만들어놨다가 요즘 뭐 결혼들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대책 내놓으세요라고 하면 신혼부부 대책만 딱 만들어서 결혼 7년 이내는 이렇게 하고 3년 이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전반적인 이 그 제도를 보면 이거 이상해지는데요라고 하는 거고 그때 왜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신혼부부 대책 나오느라고 하도 뭐라고 하는 바람에 그냥 내놨는데 이렇게 됐네요 라고 하고 매번 땜질이죠. 그러니까
2: 그렇죠.
1: 다른 나라 얘기였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얘기는 다른 부분이 또 뭐가 있습니까?
2: 네, 세제도 조금 이제 손볼 예정인데 핵심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문제를 줄이

0: 겠다는 겁니다.
1: 예. 그러니까
0: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와 이미 집이 있는 1주택자가 결혼한 뒤에 둘이 살 집을 새로 사면 세대 기준으로 2주택이 될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사면 뭐 1에서 3%의 취득세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데 결혼한 뒤에는 기존 배우자의 집까지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취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집을 샀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혼인신고 전에는 취득세가 기존 1%를 적용해서 600만 원인데
1: 예.
0: 혼인신고 이후에는 뭐 8%의 중과세가 적용되면 4,800만 원을 뛸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결혼하면 남편 집, 아내 집도 다 내 집으로 이제 주택수가 카운트 되다 보니 생긴 일이라는 거죠.
0: 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이런 혼인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할 예정인데요. 뭐 사실 현재도 비슷한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과 1주택자가 결혼한 경우 결혼 후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배우자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은 취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1: 예.
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로 분양받은 집과 배우자가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합쳐 2주택이 되더라도 새 집의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1주택처럼 봐주는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혜택을 분양권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1: 그동안에는 분양권을 살 때만 이런 혜택을 줬다는 거죠?
0: 네네.
1: 왜? 왜? 아니 일반 주택을 사면 뭐가 잘못이라고 이건 또 분양권만 이런 혜택을 줬대요. 말 나올 때마다 그냥 매번 땜질을 해왔던 거네요. 그죠?
0: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1: 미국 같은 다른 나라들도 물론 이제 집이 두 채인 분들한테는 약간의 불리함은 있대요. 그런데 그것도 개인별로 너 개인의 집이 몇 채야? 이걸 가지고 묻지 부부 합해서 집이 몇 채야? 이렇게 묻지는 않는다는 거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부부 일심동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
0: 그리고 또 다른 세제 혜택도 개선하는데요. 현재 12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 첫 주택 구입에 해당하면 이제 소득과 무관하게 취득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1: 예.
0: 하지만 이 혜택은 부부 합산 한 번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 중 한 명이 결혼 전에 이 혜택을 받았다면 혼인신고 이후에는 취득세 감면을 못 받는 거죠. 이 역시 손볼 예정이고요.
1: 이것도 혼인신고 안 하고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던.
0: 그렇죠. 그래서 또 신생아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도 검토하는데요. 출산한 부모가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예.
0: 다만 12억 이하 집을 사는 1가구 1주택자에만 적용되고 최소 3년 이상 실거주해야 되는 인데요. 만약에 3년 이내 집을 팔거나 이사를 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 신고를 한 해에 부부가 각자 이제 50만 원씩 생애 한 차례 세 공제를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1: 예.
0: 혼인세액공제제도라고 불러요. 원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 대신에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뭐 결혼하면 불려주는 대출, 청약, 세제 등 여러 제도들을 개선할 예정이고요. 뭐 이달 말 네. 공개할 예정으로
1: 손질 봅시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문제지만 이미 결혼한 분들도 집이 두 채인 분들은 그냥 이혼을 하면 너도 한 채 되잖아요. 그럼 세금이 확 줄어드는데.
0: 네.
1: 안 그래도 가끔씩은 이제 이혼 생각도 나고 그러잖아요. 이제 세금까지도 이렇게 되면 문제다. 근데 예전에야 뭐 세상이 좀 달랐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제도 바뀐 그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그러는데 결혼하면 불리하고 이혼하거나 혼인신고 안 하면 좋은 차이가 워낙 나니까 다주택자들에 대한 불리함이 워낙 크니. 고민을 좀 깊게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또 새삼 듭니다. 조미연 기자님이 준비하신 소식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2: 네.
1: 은행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2: 네.
1: 조미연 기자님 같은 분도 어렵다는 거죠?
2: 그렇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신용 점수가 높으면 은행 대출을 받기가 비교적 수월했는데 요즘은 좀 신용이 좋아도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2: 지금 은행이 아예 내줄 수 있는 대출 총량 자체를 줄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지난해 말 대비 1.5%로 낮게 잡았고 일부 은행은 이미 연간 목표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의 신용 점수도 초상위권으로 쏠리고 있는 건데요.
1: 그러니까 선착순 5명만 해주다 보니까 뭐 전교 5등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죠.
2: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5대 시중 은행에서 지난 6월에 새로 신용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신용 점수는 926.2점이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2: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발표하기 전인 4월에는 915.2점이었으니까 두 달 만에 11점 오른 거고요. 마이너스 통장 이용자의 평균 신용 점수도 지난 4월 958.8점에서
1: 예.
2: 두 달 만에 962.6점으로 올랐습니다. 올라서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건 갑자기

0: 대학교가 입학 정원을 확 줄이는 바람에 생긴 커트라인 상승 현상이네요.
1: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주의할 거는 이 962.6점이 은행의 대출 커트라인 자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상품 구성이나 대출 받은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서 숫자는 움직일 수 있고요. 이제 최근 신용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같은 대출이 이렇게 초고신용자 쪽으로 몰리는 흐름이 분명해졌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다 보니 평소 같으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제가 탈락이라고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지 그럼 저축은행으로 가야지 뭐 카드사로 가야지 이렇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손님들 몰리고
1: 그렇죠.
0: 그럼 그쪽에서는 평소에는 받을 수 있었던 한 800점대 되는 분들도 탈락이고
1: 맞습니다.
0: 그럼 그분들은 어디 가나 싶으면 갈 데 없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1: 네. 일부는 진짜 그런 움직임이 확인되는데요. 한 대출 비교 플랫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신용점수 900점 이상인 사람이 이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건수는 831건으로 1분기 693건보다 20% 늘었습니다. 신용점수 만점인 1000점 차주가 이금융권 대출을 받은 경우도 52건 있었고요. 전체 금융시장을 뭐 다 보여주는 통계는 아니지만 고신용자도 이렇게 은행 밖에서 돈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0: 예.
1: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총량을 맞춰야 하니까 신용이 충분히 좋아도 대출을 거절하거나 한도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시중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도 갚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은행이 오래 더 빌려줄 여력이 남아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조건으로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저축은행이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 대출도 지난 3월 말 잔액이 1조 4466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1년 전보다 19% 늘었고 5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예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의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 대출은 원래 중저 신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급전 창구인데
0: 예.
1: 이런 저축은행 소액 대출이 늘었다는 걸 곧바로 뭐 고신용자가 대거 몰렸다 이렇게 단정하긴 어렵지만 은행 밖에서 소액 급전을 찾는 수요 자체가 커진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 카드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보입니다. 카드로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을 따지는 DSR 규제를 받는 반면에 현금 서비스나 일부 단기성 자금은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작거든요.
0: 예.
1: 실제로 카드론 잔액이 지난 6월에는 3,441억 원 줄었는데 같은 기간 현금 서비스는 2,800억 원, 리볼빅은 320억 원 늘었습니다.
0: 세상에.
1: 그러니까 이제
0: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카드론 안 받고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죠.
1: 맞습니다.
0: 예전에는 뭐 1,000만 원 카드론 이제 이것도 카드론은 되고 현금 서비스는 현금 서비스를 어떻게
1: 그쵸.
0: 1,000만 원씩 해드려요? 그건 못 해드려요 했는데 요즘은 현금 서비스를 그냥 해드릴 테니까 현금 서비스 받으세요. 이게 규제 안 되는. 대출이라 그래요로 바뀌고 있다는.
1: 네. 규제가 더 센 대출에서 덜한 대출로 수요가 이동하는 그런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0: 예. 결국은 받을 분들은 받아가는데 문제는 이제 고신용자들이 이렇게 대출, 카드 대출을 받고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분들은 아예 이제 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1: 네.
0: 그런 문제가 좀. 고민이 되겠네요.
1: 맞습니다.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고신용자를 충분히 받아주지 못하면 일부 수요가 이금융권으로 내려오고요. 또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도 건전성이나 총량 관리를 위해서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금융권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는 더 비싼 대출을 찾거나 아예 제도권 급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는 급전 창구 자체도 좁아지고 있는데요. 자동차 담보대출의 그 담보인정 비율 LTV를 원칙적으로 100% 이내로 그 제한하기로 했고요. 그 보험사들도 보험계약 대출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95%에서 85%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가계부채와 부실 위험을 관리하자는 거지만 당장 생활비나 병원비, 기존 대출 상환자금처럼 소액자금이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선택지가 줄어드는 셈이고요.
0: 특히 이제 보험은 이거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의 95% 해주는 건 내 돈 내가 찾는 건데
1: 네.
0: 이것도 대출로 잡힌다는 이유로 85%나 찾으시거나 돈 모자라시면 보험 깨세요라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자칫하면 보험을 깨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0: 자칫하면이 아니라 보험 깨라는 얘기지. 뭐 이렇게 하면. 그 가계부채 관리하는 거는 좋은데
1: 네.
0: 이걸 그렇게 빡빡하게 하니까 연초가 되면 그래도 편안하고
1: 맞습니다.
0: 여름 지나고 나면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오니 이제 결혼할 분들은 가을 이후에는 돈 많은 분들이나 결혼하고 대출 받아야 되는 분들은 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상한 풍속도도 생기고 있고.
1: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자, 아마존 얘기로 넘어가 보죠. 아마존이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고 하는데 전기가 모자라서 급하게 가스 발전소를 짓고 있다.

0: 있다.
1: 네. 그 아마존이 미국 텍사스주에 짓는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가스터빈 35기를 설치해서 최대 7.65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나라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약 5%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규모예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워낙 많은 전기를 쓰다 보니까 전력망이 확충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제 직접 발전소를 짓겠다는 건데요.
0: 예.
1: 문제는 빅테크들이 그동안 내세운 친환경 목표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아마존은 204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 발전소는 3,300만 통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경쟁이 빨라질수록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보다 전력 수요가 더 빠르게 늘고 결국에는 탄소 중립 목표를 뒤로 미루는 그런 딜레마가 커지는
0: 친환경이고 뭐고 이런 생각할 때 아니다.
1: 그렇죠.
0: 그런 얘기죠. 급하게 맞습니다. 전기 필요한데 친환경 전기를 언제 만들고 있어?
1: 네.
0: 여유 있을 때나 친환경이지 그런 얘기인가 봐요.
1: 네.
0: 뭐 메타 같은 다른 뭐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뭐 테슬라도 급하게 만들 때 가스 발전 쓰던데.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지금까지 김근희 기자, 조미연 기자 두 분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2: 예, 오늘은 청취자 중에 황동건 씨가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상품은 농사짓는 분들이 농산물 가격 급등락을 헷지하고 방어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 아무튼 유용한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레버리지 ETF 같은 상품은 실생활이든 어디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길래 필요하다고 도입을 했던 걸까요? 그냥 투기성 상품일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배짜리, 세 배짜리 레버리지 ETF가 투기 말고 도대체 뭐에 도움이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이신 건데요.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투기하자고 만든 상품 맞고요. 그런데 이 투기라는 게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잘 작동해야 되는 거고 모든 시장의 본질이자 핵심인 가격 발견 기능을 도와주는 게 바로 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파 농사가 안 돼서 양파가 부족하다 그러면

시장에서 양파를 사재기하는 투기꾼들이 몰려들어서 양파 가격이 3배, 4배 빨리 올라가고 폭등세를 보여야 아이고 얼른 양파를 더 많이 심어야 되겠구나라는 신호가 농촌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건데요. 양파 시장에 투기꾼들이 하나도 없으면 어차피 오를 양파 가격이 하루 이틀에 다 오르지 않고 한 달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소비자들에게도 안 좋은 게 이렇게 되면 양파 농장들도 양파를 얼른 더 많이 심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건지 헷갈리게 되고 그러면 양파 공급이 빨리 늘어나게 되지 못해서 오히려 양파 부족, 양파 가격 상승 현상은 더 오래가고 더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는 눈치 빠른 투기꾼들이 항상 많아서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가격이 확 빨리 오르고 뭐가 좀 남는다 싶으면 가격이 확 빠지고 그래야 그 가격이 신호등이 돼서 생산자들이 뭘 더 만들고 덜 줄여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레버리지 ETF나 파생상품이나 빌려서 투자하는 B2도 다 이게 겉으로 보면 투기로 보이는데 그런 투기가 가격을 더 빨리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시장은 투기성 자금과 투기적 거래를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는 권장하기까지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요동치는 문제는 생기는데 가격이라는 건 차라리 좀 요동을 치는 게 낫지 멍하니 가만히 제자리에 있거나 느리게 움직이는 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신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ETF는 무슨 순기능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더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더 빨리 내려서 어차피 제자리 찾아가야 할 곳으로 가격을 좀 더 빨리 이동시킨다. 마치 안개 낀 날 신호등이 잘 안 보일 때 멀리서도 잘 보이게 신호등 불빛을 더 세게 강하게 밝게 만드는 기능 같은 걸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황동건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독일의 자기개발 전문가가 관찰한 사례인데요. 살이 쪄서 고민인 A씨는 건강에 좋은 자연식을 직접 해먹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요리 동영상을 보고 요리책을 보고 온라인에서 제철 식재료를 찾다가 진이 빠져서 아이고 어렵다며 포기, 다시 원래대로 먹었습니다. 이럴 땐 2분 규칙을 적용해보랍니다. 뭐든지 2분 안에 해치워버리는 방법인데요. 건강식을 해먹고 싶다면 복잡한 레시피 대신 2분 동안 당근을 씻고 깎아서 천연 요거트에 찍어 먹는다.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봉합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0: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9시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부터 장애인단체 지하철 탑승 시위로 1호선 용산역에서 상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던 골프장 비행 제한 구역에 민항기가 침범해 전투기가 출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미 항공 우주방위사령부는 현지 시간 9일 F-16 전투기 두 대가 출격해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골프장 상공에서 민항기 두 대를 임시 비행 제한 구역 밖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에서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리브 골프 뉴욕 대회가 열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항기의 비행 제한 구역 침범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문제 로우키, 즉 강도를 낮춰 대응 중이라며 부분적으로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협상 장기화 상황은 잘 해결될 것이라며 마치 체스 게임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매체들이 최고 지도자 무스타바 하메네이의 활동 관련 소식을 앞다투어 내놓으며 위독설 확산을 막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군부가 운영하는 매체는 무스타바가 군 지휘관 회의에 참석한 사진과 문서들을 곧 공개할 것이라는 군 지휘관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 등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취임 3년 차를 맞아 무스타바와 군사 분야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을 막고 싶어 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재무부의 엔화 가치 부양 개입, 장기채 발행 축소 시사, 베서트 장관의 미 연방준비제도 옹호 발언 등이 이런 시각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케빈 해싯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식료품 가격과 유가 등 민생 물가가 정부 설정 기준치보다는 여전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평년을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에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33도, 강릉 28도 등 27도에서 34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먼바다 최고 4m, 동해 먼바다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6.3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다쓴 두루마리 휴지심 한 개에 100원, 아이스팩 한 개에 500원.